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밤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27도 등으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밝았어도 이내 밤이 찾아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도 결국 가을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모든 건 순환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영원히 좋아질 것 같고 주가가 오를 때는 강세장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호황 뒤에는 불황이 오고 불황 뒤에는 다시 회복이 찾아오죠.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질 않습니다. 지금의 순환이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풀리는 때가 있으면 답답한 시기도 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있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종종 착각을 하죠. 왜 나만 이럴까? 왜 여기서 멈춰버린 걸까? 하지만 그 순간은요, 멈춘 게 아니라 순환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기분도 컨디션도 한번 바닥을 치고 나면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겨울도 언젠간 끝이 있고 밤의 길이도 마냥 길어지지 않습니다. 순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증시가 좀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한 4%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또 다시 좋은 장이 돌아오겠죠. 또 그러길 바라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미국과 많이 부딪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미국이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BYD 등 이 나라의 188개 기업을 군사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표 기업들까지도 향후 군사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 견제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번 조치가 당장 경제 제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 정부와의 직접 계약이라든지 또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구매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의 기업들일까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BYD와 같은 기업들. 어느 나라 기업들일까요? 최근에 이 나라의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증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2: 아, 오늘도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500선을 내줬습니다. 3.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하면서 92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는 거는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한 영향인데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다우지수 1.87, S&P 500 1.62, 나스닥 1.98% 하락했습니다. 누가 많이 떨어졌냐라고 봤더니 역시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 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냉탕과 옹탕을 하루 단위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에 왜 우리 미국 증시 안 좋았을까를 보자면요. 일단 중동 정세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개막이죠?
0: 네네.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가?
2: 네네네. 오늘 밤. 그런데 이제 월드컵을 개막하고 있는데 이렇게 월드컵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유리한 합의를 협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미군이 이란 내 여러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0: 네.
2: 그러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했다라면서 이란이 폭격 중단을 요청했다. 미국의 공습도 곧 멈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에 가까워졌다. 이란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양쪽이 지금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안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0: 정확한 그 개막 시간은 금요일 새벽 2시 30분이라고 하네요. 월드컵 개막 시간은 금요일 새벽 2시 30분. 아, 이게 참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이 언제고 막 어느 A조 경기 언제고 B조 경기 다 꼈을 텐데, 아, 이번에는 참 이상할 정도로 월드컵에 대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도 좀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한 4.5%, SK하이닉스가 3.4% 떨어지고 있고, 거의 뭐 시총 상위
2: 다 떨어져.
0: 잠시만요, 스크롤을 더 해야 되네요. 더
2: 계속 다 떨어져.
0: 거의 시총 상위 50위까지 한 페이지에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오르는 종목이 없네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나왔잖아요.
2: 네.
0: 이것도 예상치에 딱 맞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경계감을 자극했어요.
2: 일단 5월 미국 CPI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4.2 사실 숫자가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상치에는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그 사실 CPI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0: 네.
2: 예상치에 부합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4자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네? 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전월보다는 0.5%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고요.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 역시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봤더니요, 5월 한 달 동안만 3.9%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에너지 오르는 거야. 다들 알고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왜 에너지, 식품, 이 변동성이 큰 품목 제외한 근원 CPI 궁금하잖아요.
0: 네.
2: 요게 좀 괜찮았어요. 1년 전보다 2.9%. 이게 좋냐라고 말하는 게 제가 좀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전월보단 0.2% 상승하면서 전망치가 0.3이었거든요. 전망치를 0.1%포인트 밑돌았어요. 그래서 요거 발표한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요 정도 내려가지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쪽으로 뭐 인하는 고사하고 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가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CPI 지표가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이란 상황 안 좋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조금 폭락을 했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들도 겹치기도 하고 또 이란과의 그 전쟁이 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을 못 보고 있고 물가에 대한 걱정은 그래서 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사실 코스피에서 최근 들어서 뭐 최근도 아닙니다만 올해 내내 순매도 하고 있고 하루에 조 단위 팔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양호하더라고요.
2: 네. 지금 보니까요. 약 시장 개장한 지 한 13분 지났는데 외국인이 또 4천억 가까이 팔고 있네요. 매일매일 팔고 있습니다.
0: 코스피에서?
2: 네. 코스피에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올해 코스닥에서는 5조 8천억을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최근까지 한 120조 넘게 팔았던 그 순매도 양과 비교하면 코스닥의 순매수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만은 좀 달라진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전통적으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등 이 장기 자금이 부재해서 수급급 교환이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코스닥의 구성 종목을 보자면 시가총액 작은 중소형주, 테마주 비중이 높았고요. 소수 주도주에 의한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가끔 불거지는 또 불공정 거래 이슈. 요게 나오면 항상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코스피는 대량 팔고 코스닥은 그래도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수급으로 잡히는 금융 투자 부분에서도 12조 원 가까운 금액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냐를 보자면요. 이 업계에서는 수급 체질 개선 현상과 함께 지금 진행 중인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계속 이뤄져야 되고 정책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걸 주목해야지 하반기 코스닥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0: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피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본인들의 비중보다 굉장히 높아져서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과정이고 코스닥은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비중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6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그 일반 공모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2: 네.
0: 한 증권사를 통해서 뭐 거의 뭐 VIP 고객들만 조금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또 당분간은 또 제약이 있나 봐요.
2: 네. 그 스페이스 IPO에 참여할 투자은행 23곳을 선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만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청약은 아니고요. 개인 법인 전문 투자자만 공모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최소 청약 금액이 10만 달러였고요. 최대 참여 금액이 300만 달러. 전문 투자자는 누구냐? 연소득 1억 이상,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1차 배정 물량 3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정된 2억 달러 규모 물량 이것도 약 2분 만에 모두 세진됐습니다. 그야말로 오픈런이었는데요. 이제 모두들 다 아마 12일 상장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미래에셋 증권이 요거 청약에 참여한 고객들한테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일 12일 금요일입니다. 최소 2 영업일이 경과한 우리 시간으로 6월 16일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거예요.
0: 네.
2: 처음에 청약을 추진할 때는 이제 상장 당일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탁결제원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방침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사실 다들 예상하는 게 이거 가격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상장 당일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고객들에게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가 의사가 있는 고객은 11일 정오까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청약을 철회할지 아니면 그대로 상장 당일 매매를 못하지만 들고 갈지는 고객의 몫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달라졌고요.
0: 뭐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네.
2: 저는 여기서 청약 철회할 고객 없다라고 봐요. 1분, 2분 만에 완판됐는데 그걸 네,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파업 이슈까지 그 직전까지 갔었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주들이 이 때문에 소송에 나섰어요.
2: 나선다 했는데 진짜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액주주를 결집해서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자, 액트 측의 주장은 뭐냐면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주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게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이 보자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로 주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게 향후 10년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법 개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가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주주동의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미 체결된 협약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액트 측의 주장은 이게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그리고 자사주 취득 관련돼서 상법과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액트 측에 따르면요. 지금 플랫폼에는 삼성전자 주주 한 14,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규모가 한 1조 6천억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주총 소집에 나서지 않으면 소액 주주 결집을 통해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아이고, 그러게요. 또 직원들에게도 뭔가 성과를 공유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여야 하느냐 이게 또 입장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원체 호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이제 추가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번 반도체 공장 계획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지을 거냐가 이제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2: 이거를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예. 그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 주변 완전 살아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공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우리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럼 다음 공장 입지는 어디냐? 라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 그만큼 이제 쇼티지가 나니까 빨리빨리 생산 능력을 이제 확장해야 된다는 건데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 있다. 시장이 그 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딘가에 공장이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0: 그렇죠.
2: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최 회장의 이런 언급이 왜 갑자기 이렇게 조명을 받냐라고 보자면요. 사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 및 충청권으로 신규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0: 그렇죠.
2: 근데 이거를 회사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지방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최 회장은 해외에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관련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게 해외로 나가면 타격이 좀 있잖아요.
0: 치명적이죠.
2: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X에다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돼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이게 또 이제 기업가의 생각과 또 정부 당국자의 생각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인데 뭐 GDP 측면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지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TSMC가 반도체 칩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2: 네. 그 TSMC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TSMC 쪽에서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해서 좀 비판한 게 있잖아요. 너희들 가격 너무 빨리 올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식으로.
0: TSMC가 더 많이 올렸네요.
2: 네. 네. 앞서서 이달 초에 웨이저자 TSMC 회장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쟁사들처럼 가격을 올리고 싶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객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 시가총액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TSMC가 해외로 나가느냐 대만에 있느냐가 대만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0: 그쵸.
2: 그런데 TSMC가요 최근에 타이완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에서도 생산실을 확장해 나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미국과 중국 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요에 대해서 CFO는 이걸 이제 부인했습니다. 타이완 밖 생산 능력 확대는 고객 수요에 기반한 거다라면서 최첨단 생산 라인은 계속 타이완에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걸 놓고서 또 BBC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0: 네.
2: 야,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사업에 1650억 달러 투자하도록 유도했던 미국 정부의 목표와는 정면 배치되는 계획이다라고 한 겁니다.
0: 양쪽에서 흔들어대네요. 그런데
2: 네,
0: 또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해주는 TSMC가 가격을 올리는 거랑 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과거에는 이제 범용이었는데 그거 가격 올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은 또 뭔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아 그리고 레미콘 노조 그 휴업 이야기도 며칠 전에 전달해드렸는데 벌써 나흘째입니다. 파업 같은 휴업이. 잠정 합의안이 나왔는데 조합은 투표에서 이게 부결됐어요.
2: 현재 수도권 기준 레미콘 운송 단가가요. 1회당 75,8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운송 1회당 단가를 4,2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 이제 5.5% 인상돼서 8만 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노조가 이제 운송노조가 합의안을 부결시킨 건 운송단가를 76,500원에서 81,000원으로 인상한 대전권 협상 결과. 대전권에서는 이미 81,000원으로 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 기준으로는 80,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야 대전은 81,000원인데 우리는 왜 80,000원이냐? 라고 하면서 부결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권역에서는 잠정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0: 이게 운송 단가 때문인가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2: 이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른 단체 교섭 논의 포함 여부도 합의안 부결의 변수가 됐습니다. 운송노조 측은요.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서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라면서 운송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임에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 부당 노동 행위에 직면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제조사들은 이거 아니다. 운송기사는 개별 사업자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다.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만약에 운송 사업자들의 노조 지위가 인정되면 원청인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단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건설 원가 상승을 야기하고 결국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이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보자면요. 12개 대형 건설사 70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서요. 약 5만 제곱미터 타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또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추가적으로 연대 보증한다고요?
2: 네. 지금 정상적인 영업활동 지속하고요. 잔존사업 부분의 M&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2천억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 같은 운영자금 조달이 만약에 성사된다라고 하면 조달 규모 2천억 가운데 절반인 1천억 원에 대해서 주주사로서 연대 보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MBK 파트너스는 그간 뭐 주장입니다. 이들의 사재 출연, 연대 보증, 외부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서 홈플러스 회생을 지원해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가 연대 보증을 포함하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담한 자금 및 신용규모가 총 5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그 처음에는 MBK 파트너스가 좀 추가적인 연대 보증 안 하려고 하다가
2: 네.
0: 마지못해 이제 좀 나서게 되는 것 같은데 MBK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시선? 고려아연 노조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
2: 네.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홈플러스의 눈물이 고려아연의 미래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홈플러스 노조와 연대해서 일자리 위협하는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고려와 연을 제2홈플러스로 만들려는 MBK의 그 어떤 침탈 시도도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라고 했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제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MBK가 인수한 뒤에 자금 사정 안 좋아지면서 사실 점포 영업이 중단됐죠. 그리고 고려아연이 왜 나섰냐를 보자면요. MBK가 영풍과 함께 24년 9월부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에 맞서서 고려아연 측은 적극 방어하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고려아연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사모펀드 인수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정리해고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 사모펀드 인수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은 두 글자 정답이고요. 나라 이름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 나라의 190개에 가까운 회사를 군사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BYD 등 이 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기업들 명단도 올라갔는데요. 당장 뭐 제재를 하거나 수출 통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미국 정부, 특히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이나 정부 사업 참여 과정에서 더 제한을 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이들 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경계를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4987님이 바이두가 포함된 걸 보면 두바이라고. 이런 오답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3593님이 커피값을 적립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7811님도 이번쯤은 당첨될 시점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6320님은 얼마 전에 이 나라 해외 주식을 샀는데 오랜만에 빨간색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답은 뭐 두 글자인데 세 글자일 수도 있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9370님이 많이 차이 나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well dying이라는 말도 만들어졌는데요. 아, 트렌드 팔로우 시간.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변화를 배우게 됐네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장래 문화.
3: 네.
0: 사실 장래 문화만큼은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것마저 변하고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예부터 이 장례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절차를 좀 넘어서 집안의 대사로 여겨졌잖아요.
0: 그렇죠.
3: 빈소에 수많은 조문객이 오가고 또 유족들을 며칠 밤을 새우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례 문화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상황이나 개인 가치관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선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엄숙한 분위기나 좀 정해진 예법 대신에 가족 상황과 고인의 취향을 반영한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간을 줄인 2일장이나 고인의 삶 자체를 기념하는 자유장 까지. 이제 장례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의례보다 어떻게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도 뭐 무빈소 장례, 2일장, 3분장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에 대해 응답자의 7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0: 그 생각해 보면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네. 집합 금지 시절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장례 치러야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애먹었었잖아요.
3: 맞아요.
0: 그때부터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3: 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장례 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 말씀 주신 대로 직접 조문을 좀 자제하기도 하고 빈소 취식이나 체류 시간까지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도 애도의 마음이 좀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가족 구조입니다. 최근에 1인 가구 증가하고 또 친족 관계가 많이 축소되면서 예전처럼 대규모 친척 중심의 장례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빈소에서 함께 자리를 지킬 가족이나 친척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유족 입장에서도 굳이 큰 빈소를 오래 유지할 필요성이 점점 좀 옅어지고 있습니다.
0: 또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두 푼 들어가는 장례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는 건 아닐까요?
3: 네, 맞습니다. 장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쵸. 장례식장 임대료, 음식 비용, 뭐 상복 대여, 인건비, 운구 차량, 화장 비용 이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업계에 따르면 평균 장례 비용이 약 2천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평균?
3: 네. 특히 이 고령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조문객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큰 비용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리 남은 가족에게 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경향성이 또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통과 형식 자체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4433님이 빈소 없이 장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예 빈소 없이 장례를 해요?
3: 네. 요즘 이걸 이제 무빈소 장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빈소 장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이 기존 장례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나 입관이나 뭐 발이나 장사 같은 이런 기본 절차는 유지되는데 예. 빈소 운영만 생략한 이런 방식이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조문객은 받지 않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끼리만 그냥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런 방식이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무형고자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주로 선택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냥 무빈소 장례를 택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빈소가 있더라도 장례 기간이 너무 길다 해서 단축하는 2일장도 늘고 있고요.
0: 2일장?
3: 네네네. 기존에 사실 3일장이잖아요. 그런데 2일장은 네. 하루만 조문을 받고 다음날 바로 입관과 발인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래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마지막 시간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0: 하루 아니면 이틀만 네. 3일장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 김호식님도 무빈소 장례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오,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또 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수의 또 네. 좋은 거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리려는 남은 가족들의 또 생각도 있잖아요.
3: 그쵸.
0: 이것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3: 네, 과거에는 3배 수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0: 비싸더라고요.
3: 네, 범위가 엄청 넓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개인 취향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또 매장보다 화장이 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비싼 이 수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인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 비단 한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또 생전에 좋아했던 평상복이나 정장을 입는 경우 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사에 이 수의를 주문하지 않고 유족이 수의를 준비하는 고객의 비율이 20% 정도라고 하고요. 이 중에 비단 한복을 준비하는 고객이 60%, 또 평상복이나 정장을 준비하는 고객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생전에 함께 수의를 미리 준비하거나 또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대화를 나누는 문화도 조금씩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싼 3배 수위보다는 네. 고인이 평소에 제일 좋아했던 옷을 입혀드리자.
3: 맞아요. 네.
0: 되게 좀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는
3: 네,
0: 거예요.
3: 네.
0: 또 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만 외국에서는 장례식 때 막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같이 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고인이 좋아했던 요즘에 뭐 영상 같은 거 띄워놓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3: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3: 네.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코미디언 전유성 님이 별세를 했을 때도 고인이 평소 가장 좋아하고 웃었던 이 숭구리당당 이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맞아요. 선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 음악을 틀거나 또 생전 좋아했던 옷차림으로 참석하고 춤이나 노래로 고인을 추억하는 이 자유장 문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걸 자유장이라고 해요?
3: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영국 최대 장례 기업에 따르면 영국인의 68%가 장례식이 이제 침울한 행사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삶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의 82%가 고인이나 유족으로부터 이제 하객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0: 어디에서요?
3: 이 영국에서. 네. 그래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거나 또 고인이 좋아하던 축구팀 유니폼 같이 축구 보던 그런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입고 모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슬픔의 자리를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것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그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3: 네.
0: 어떤 축구팀의 광팬이다. 그러면 장례식에 다 같이 네. 빨간 유니폼, 노란 네. 유니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의 또 고인을 생각하는 또 절차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라도 이게 참 호상이어야 되는데.
3: 맞아요.
0: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고. 왜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자식들 아니 왜 벌써부터 그런 말씀하시냐고 막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또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이게 트렌드예요.
3: 네. 이걸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웰다잉 트렌드라고 하죠. 예. 이 웰다잉이란 최근 삶의 마무리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고 단순히 죽음을 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려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직접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좀 장지나 장례 방식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시니어분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여기가 좋겠다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 배우 선우용녀님이 유튜브 네. 채널에서 죽고 나서 이제 납골당에 안 가려고 한다 하면서 수목장을 원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개그의 대부 전유성님도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성품대로 자신의 장례를 좀 수목장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에게 또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또 내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하고 싶다 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0: 김미영님이 수의도 미리 준비하고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고 김영자님은 부모님이 70대신데 영정사진 찍으신다고 할까봐 갑자기 덜컥 겁이 나요 이렇게. 아 근데 요즘에 70대 영정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굉장히 이르죠.
3: 네. 많이 이르죠. 네.
0: 그래도 요즘에는 영정사진도 미리 안 찍고 네. 그냥 돌아가시면 평소 디지털 사진 이제는 또 많다 보니까
3: 그렇죠.
0: 세상이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도 그럼 좀 타격을 입을까요? 어때요?
3: 타격이 좀 큽니다. 네. 사망자 수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장례식 장과 상조회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실제로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36만 3천 명 정도로 코로나 시기였던 것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반면 전국 장례식장 수는 이 보건복지부 기준 2021년에는 1,100개에서 2025년에는 1,075개로 4년 새에 32개나 줄었다고 하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상조회사 수는 좀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 수는 2017년에 163개에서 올해 1분기에는 76개로 감소했습니다. 9년 새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3일장 중심의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빈소 운영이나 음식 접대가 사실 핵심 수입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빈소 또 소규모 장례가 늘게 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0: 또 빈소에서 또 이제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들도 많고.
3: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례식당들도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말 자체 대신 추모 공간 아니면 좀 영어로 써서 메모리얼 파크 이런 이름을 많이 맞아요.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호텔 라운지나 갤러리처럼 좀 밝고 세련된 공간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만 강조하는 공간이 아니고 고인을 편안하게 좀 기억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0: 3000 쓰시는 분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춤추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을 들고 춤을 추는 막 그렇죠. 이런 네. 인터넷에서 되게 좀 처음에는 놀라웠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어느 나라인지 거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호식님이 인류가 생긴 이래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해온 의식 결혼식과 장례식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래서 왜 관혼상제라는 말
3: 그쵸.
0: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장례식이고 장례 문화인데 이거 너무 축약되는 거 아니냐 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요?
3: 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례의 실용성과 비용 절감 자체는 좀 시대 변화에 맞는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편의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빈소도 없이 계좌번호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좀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장례를 고민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문객의 규모는 줄이되 가까운 사람들과 충분히 인사를 나누는 작은 빈소를 운영하거나 음식과 의전은 최소화하되 추모의 시간 자체는 좀 남겨두는 이런 진정성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규모보다도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내느냐에 대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6624님이 저는 생전에 예쁜 엄마 모습 많이 찍어둔 걸로 영정사진 썼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장례 문화 또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3: 이 과거 장례가 사회적 의무나 형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용한 가족장으로 또 누군가는 자연장으로 또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과 옷차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 문화가 성숙할수록 앞으로는 정답 같은 장례보다 각자의 삶에 맞는 다양한 이별 방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신승호님이 상조회사 부도 났다는 뉴스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법이 바뀌었죠. 상조회사에서 그 뭐랍니까 뭐 가입비 예치금 받은 거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얼마 이상을 예치해놔야 네. 하는 걸로
3: 맞아요.
0: 규정이 또 바뀌기도 했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4: 미군이 자국군 핵이 격추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이틀 연속 대이란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미군 함대에 대한 드론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또 한 척이 오늘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울산항에 도착한 원유 운반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개표소였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경기장에서 일주일째 시민들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일곱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내일 새벽 2시 반, 네, 내일 새벽 2시 반에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경기는 내일 오전 11시. 예, 체코와의 예선 첫 경기가 펼쳐지죠. 뭐 당연히 KBS로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으실 테고요.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 근데 이럴 때면요. 이영표 해설위원을 능가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방에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왜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 심리학 기론 시간에는요. 전문가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한테
5: 네.
0: 어이, 뭐 이렇게 교수라면서 혹은 이렇게 방송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까? 훈수 두는 사람?
5: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0: 네. 네. 내가 심리학 교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아마 축구 월드컵 시작이 네, 되면 네, 네. 왜 저 선수를 넣었느냐. 왜 저 빈 공간 활용을 못하느냐. 왜 패스를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분들 아마 많이.
5: 맞아요.
0: 속 끓이실 거거든요.
5: 네네.
0: 이런 마음은 왜 나오는 겁니까?
5: 아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네.
5: 교체 투입한 선수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0: 있죠.
5: 네. 그러면 대부분 아니 그럴 줄 몰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독이
0: 예.
5: 그럴 줄 알았으면 교체했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거든요.
0: 예.
5: 감독은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이런 조건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0: 예.
5: 본인이 판단하기 최적의 선수를 투입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신경 쓰는 거죠.
0: 그렇죠.
5: 근데 그 방구석에 계신 분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보고 아 그거를 몰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0: 결과만 보고 네. 사후 확신.
5: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만 보신다는 거.
0: 네.
5: 네. 그래서 과정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구석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근데 실패하면 아 저것도 못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실패한 사례만 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된 것들은 아니 감독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야.
0: 아, 저 정도는 해야지.
5: 네네.
0: 연봉이 얼만데.
5: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2008년에 롯데 자이언츠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라고 외국인 네.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분한테 이제 감독이 좀 단기전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었어요.
0: 네.
5: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해보라고 좀.
0: 그 네. 기성용 선수도 그 하나 남긴 게 있죠.
5: 네. 네.
0: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네. 막 이런 얘기에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5: 네.
0: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네. 하여튼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건데.
5: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0: 그럼요.
5: 네.
0: 근데 또 이걸 이제 결과만 놓고 보는 사람들 또 이제 멀리서 TV로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거고. 심지어 왜 야구도요.
5: 네네.
0: 엄청나게 또 그게 전술 게임이잖아요.
5: 맞아요.
0: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5: 네.
0: 저 상황에서 왜 치고 달리기 작전이 나와야 네. 하느냐. 막. 근데 또 해보면은 야구는 생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또 많고. 네. 이런 심리 또 뭘까요?
5: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옛날에 야구장 가면 그렇게 목소리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감독한테 들릴 정도로.
0: 그렇죠.
5: 근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노래를 듣는 거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뭐가 더 쉽겠습니까?
0: 듣는 게 쉽죠.
5: 네. 그래서 야구를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0: 예.
5: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관찰하는 사람하고요.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의 차이고요. 관찰하는 사람은 결과만 평가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분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이걸 실행하는 분들은 책임도 져야 하고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넥스트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0: 아하.
5: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축구나 뭐 야구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5: 네.
0: 내가 하는 일은 어렵고 남이 하는 건 좀 쉬워 보이잖아요.
5: 맞아요.
0: 이것도 좀 비슷한 거예요?
5: 내가 하는 일은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0: 네.
5: 근데 남이 하는 일은 본인이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0: 비용, 시간, 노력.
5: 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훨씬 더 잘하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내가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으면 왜냐하면 관전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0: 네.
5: 그냥 정답을 찾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0: 아하.
5: 요때 요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축구도 보면 이제 큰 TV로 보면은 빈 공간이 내 눈에
5: 맞아요.
0: 보여요. 네. 왜 저 오른쪽 공간 열려 있고 저 선수 손 들고 있는데 네. 왜 저길 못 봐
5: 네네.
0: 이렇게.
5: 근데 결정하는 사람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되고요.
0: 예.
5: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 전술을 할지 미리 다 연습해보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5: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0: 또 처한 상황이 또 다른 거니까.
5: 그러니까 입축구, 입야구뿐만이 아니라 입주식, 입경영, 입창업 너무 다양하게 나옵니다.
0: 막 이 집은 말이야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소문난 맛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걸 못하지 막 이렇게.
5: 네.
0: 그러니까 비용. 시간, 노력을 드리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5: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나는 별로 에너지 드리지 않고 생각과 몇 마디의 말로 할 수 있으니 네. 더 쉽게 느껴지는 거네요. 왜 또 왜 저 선수 넣으면 안 되는데
5: 네.
0: 그 선수 들어갔다가 실수하거나 아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몇몇몇 전술
5: 네.
0: 4-4-2 뭐 3-5-2 이런 전술 안 된다니까
5: 네.
0: 나중에 또 자신 말이 맞다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5: 맞아요. 그런 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안 빼앗기고 패스를 잘했거나
0: 네.
5: 혹은 볼넷을 고르거나 안타를 쳤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라서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기억에도 안 남고요. 그냥 그런 안 좋은 모습, 실패한 모습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생각의 흐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요.
0: 네.
5: 아 오늘 왠지 불안한데 저러다 공 뺏길 것 같은데
0: 아.
5: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0: 아하.
5: 그러다가 딱 그 상황이 등장하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생각의 흐름.
5: 네.
0: 그러니까 뭔가의 가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거기 네네.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거의 뭐 완전 강하게 각인이 또 되겠네요.
5: 네,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인 거죠.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라고 계속. 근데 확증 편향이 발생하고 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기억을 바꾸기 시작해요.
0: 아, 기억을 바꾼다고요? 네네네.
5: 그러니까 이전의 기억을 바꿔요. 이전엔 분명히 좀 불안한데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확증 편향이 발생하고 나면 과거 기억을 편집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위험하다 그랬잖아. 저거를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0: 주식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오를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어볼까 하다가 네네. 그 다음날 떨어져. 그럼 아이 거봐 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랬잖아. 뭐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5: 네. 완전히 기억을 편집합니다.
0: 아이 그저께 팔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5: 갑자기 못 판 주식이 생각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나의 기억까지도 왜곡을 한다.
5: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5: 그렇죠.
0: 뭐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5: 네네.
0: 아, 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왜 내기 같은 거 맞아요. 하기도 하고 네, 뭐 만원 네. 걸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경기에서 질 수도 있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이 틀렸다는 걸 또 인정을 하느냐. 끝까지 네.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5: 인정하기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그 과정도 알고 있고 의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예상한 결과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혹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번엔 운이 안 좋았던 거구나 그렇게 갑니다. 네. 그래야 자존감 혹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0: 아니면은 아 그때 그 심판에 50만 아니었으면
5: 네네 그런 것도
0: 이렇게
5: 찾죠.
0: 되는 거였어 네. 이렇게.
5: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0: 자기 고향이요?
5: 고향.
0: 아 고향?
5: 네 자기를 이렇게 아, 좀 올리는
0: 고향시킨다.
5: 고향시킨다. 고향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하면 내 덕, 실패하면 남 탓. 요겁니다.
0: 네. 아주 기본적인 거네요.
5: 네.
0: 누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고.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런 뭐 확신이라든지 고향 편향이
5: 네네네.
0: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5: 성향이 영향을 주는데요. 일단 세상을 단순하게 볼수록 이렇게 방구석 감독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축구, 야구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영역이 다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0: 그렇죠.
5: 네.
0: 스포츠가.
5: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위험 관리라는 거고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좀 보면서 견디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0: 아,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5: 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0: 예.
5: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평가전마저 지는 것도 견딜
5: 네.
0: 수 없고.
5: 네네네.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통제 성향이 되게 강해요.
0: 아, 남을 통제하려는?
5: 네. 그리고 내가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한 분들입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못 참기도 하고.
5: 그렇습니다.
0: 근데 또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 자기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기도 하잖아요.
5: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0: 오.
5: 네.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는 심지어 본인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0: 비전문가는요?
5: 네. 근데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이 명확해요. 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봐야 하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런 평가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이걸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겸손하다고 보는 거죠.
0: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네네. 과소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올해에도 보면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큰 돈 버신 분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네네. 게 아니라 이제 감으로 사셨다가 큰 돈 버신 분들은 내가 주식 천재야.
5: 네.
0: 이런 분이 있고 제가 어제 만났던 어떤 분은 정말로 장기가 엄청난 수익을 올린 펀드 매니저인데 앞으로 올해도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 그렇죠.
0: 시장은 항상 또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니까 되게 겸손하더라고요.
5: 맞아요.
0: 근데 오히려 그게 정확히 본다라는 거예요.
5: 시장은 항상 흔들렸죠.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0: 이야, 그래요. 좀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5: 네.
0: 편향에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경계할 심리적인 함정
5: 첫 번째는
0: 정리 좀 해주세요. 네.
5: 결과만 보시지 말고 네. 제발 과정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어떻게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합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별 판단과 결정이 나를 모두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자아를 동일시하시면 아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단순한 설명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걸 단일 서사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A 때문에 B야. 이게 쉬우니까 그런 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0: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0: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사실 이 시간은 많이 참견하셔도 됩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6: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7: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8: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이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볕이

0: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오후에 강원 중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15분, 한국 시간 오늘 오전 6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과 혁명수비대를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오늘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이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에 대해서 상선들이 여전히 해협을 운항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2%가 상승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변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8% 급증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을 합니다.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하루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스트 11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고 주장 손흥민은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가진 것 이상을 해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전달에 비해서 3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에 집중적으로 신청됐고 5월 2주차 이후에는 1월 이전 수준으로 가

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인 고층 건물을 짓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를 열고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27도 등으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지금은 10시 5분. 10시 5분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 2부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쉬웠죠? 예, 나라 이름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기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BYD 등 중국의 대표 기업 포함해서 188개 기업을 군사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 기업들의 기술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올려놨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9476님이 나란말쌤이 중국에 달아 중국 정답 맞춰주셨고요. 8233님은 오늘 점심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먹으려고요. 아, 중국집 가시는군요. 아, 그 말씀으로. 그리고 2399님 정답 중국 맞춰주셨고요. 월드컵이 다가왔네요. 첫 번째 골은 이강인 선수가 넣을 것 같아요. 8강까지 가기를 희망합니다. 월드컵 화이팅이라고. 월드컵 기분 분위기 좀 많이 더 올라와야 될 텐데 아마 첫 경기에서 골 많이 넣고 또 승리하고 그러면 와 분위기가 쫙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2강까지도 또 가야 하는데 32강은 또 각 리그 3위 팀도 골득 실차에서 앞서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 위에도 이거 축구공 공인구도 같이 놓고 그렇게 또 많이 또 선전을 또 바라고 있습니다. 4431님도 정답 중국입니다. 맞춰주셨고요. 요즘에는 주식 앱을 열어보기가 두렵네요. 좋은 날 다시 오겠죠.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잠시 증시도 한번 볼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린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코스피가 오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네요. 아까 4% 정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0.4%로 하락폭을 많이 좁혀놨습니다. 7,695 그리고 코스닥은 먼저 상승 반전했는데요. 1.48% 오른 965.7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현재는 3.47% 오른 211만 9천 원. 삼성전자도 0.6% 약보합까지 올라왔고요. 30만 500원.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다만 이후에 뭐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등등은 아직은 상승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7위까지가 다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강세이고요. 오늘도 4%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도 원익 IPS가 16%, 이오테크니스 10%,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크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한 6, 7%대 강세인 종목들이 또 눈에 띄기도 하네요. 원달러 환율은 1526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1526원대로 어제보다는 한 1, 2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앞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명령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흐름입니다. 돈 고민은 뭐 투자뿐만이 아니라 벌이와

0: 씀씀이도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 돈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죠.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돈줄 상담소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사연을 꼼꼼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알람 시계, 거기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립니다. 돈줄 상담소 시간.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0: 그때 휴일이 좀 있고 네,
1: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거 성공예감 선물 3종 세트 이거 선물 다 주고 또 백화점 상품권도 또
0: 드리죠.
1: 너무 많이 주는 과소비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0: 과소비는 아니고 저희 또 청취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사연을 뭐 A4용지 몇 장 이렇게 막 정리해 주시고 예. 엑셀까지 정리해서 우리 작가님한테 더 추가로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하죠.
1: 드릴만 합니다.
0: 그리고 네. 또 김경필 대표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네. 역대급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 제가 이거
0: 오늘 읽어만... 하실 말씀 많을 겁니다.
1: 예, 그럴 것 같아요.
0: 예,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40대 후반 외벌이입니다. 그리고 한 40대 중반 아내분이 있고 5살 쌍둥이가 있어요. 예, 네 식구가 함께 삽니다.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카드론까지 쓰고 있습니다.
1: 이분이 쓰는 대출을 보면 대출 종류를 알 수가 있겠는데 모든 대출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사에 어떤 대출이 있는지. 아니 남편분이 일단 칭찬부터 좀 하고 시작하시죠.
1: 네네.
0: 쓰리잡을 합니다. 쓰리잡. 야,
1: 쓰리잡. 제가 그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제력도 중요하고 생활력도 중요하지만 네. 생존력.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외에 다른 일로 돈을 벌 수 있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와, 이 쓰리잡을 할 정도면 정말 칭찬을 할 만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가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결혼이 조금 늦으신 것 같기 때문에 또 쌍둥이 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인 것 같습니다.
0: 업무 외 일도 하시고 밤에는 물류 알바까지 해서 한 달에 2, 30만 원 그거 더해서 한 50만 원 더 버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50만 원 정도를 법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4인 가구에 550만 원이면 뭐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막 적다고 할
1: 그럼요.
0: 수도 없어요.
1: 네, 적은 소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인 가구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649만 원 정도 되는데 자녀가 아직 5살이기 때문에 그 이 4인 가구 중에 2명이 이제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네. 물론은 아동한테 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어쨌든 이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이 6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봤을 때는 이 550 정도 소득이면은 아주 적은 소득은 아닌 거죠.
0: 이호원님이 와 쓰리잡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게 점점점 이제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소득이 월 55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1: 이 순간적으로 지금 잘못 들었나?
0: 옆에 계시는 거죠?
1: 이게
0: 그래서 부족한 돈을 일단 뭐 소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대출을 끌어다가 쓰신다는 겁니다.
1: 지출이 970만 원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500만 원 버는데 아이들 어리니까 지금 또 아직 맞벌이는 안 되고 쌍둥이 키우느라고 이래저래 돈 들어가니까 550을 벌어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생활비가 오버다. 여기까지는 제가 눈감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550, 500만 원대를 버는데 얼마를 쓴다고요? 970만 원을 씁니다. 이거는
0: 네.
1: 아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0: 아직 소비에 대한 사연은 저기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마시고요. 흥분이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0: 되는데.
1: 흥분은
0: 이제 월드컵 개막하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1: 네, 그때. 내일 오전 11시인가요?
0: 예,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예, 흥분은.
1: 그때도
0: 예.
1: 흥분하겠지만 지금도 흥분이 됩니다. 와, 이게.
0: 그런데 이게 대출이 문제인데 일단은 이분들이 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0: 예, 듣고 계시죠.
1: 이게 550만 원이 결코 적은 소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50만 원이 정기 소득으로 550 12달 들어오면은 훨씬 돈 관리하기가 아하. 쉬울 텐데
0: 네네네.
1: 엔잡을 하시니까 이렇게 소득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거기다가 원래 받는 정기소득 외에 평상시에는 400만 원밖에 안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550이 그냥 매달 똑같이 12달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400이 들어오고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소득 외에 비정기소득이 사실 관리의 사각지대죠.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받는 월평균 소득이 그냥 매달 똑같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된다.
0: 근데 상여금 같은 거 나오면 공돈처럼 느껴지고.
1: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돈이 아니고 밀린 임금 나온 거예요.
0: 밀린 임금.
1: 밀린 임금이 한꺼번에 나온 건데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확 좀 나빠지긴 하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밀린 임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돈 문제는 버는 것보다 더 쓰면 발생하는 게 돈 문제인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약간 흥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해결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번 돈보다 더 쓰는 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원칙을 돈줄 상담소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네.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0: 네.
1: 결혼 생활을 한 기간에 따라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써도 되는 돈, 쓰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 중에는 현재 나한테만 주어진 소득이 아니라 미래의 나한테 주어지는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저축률이라고 하는데 결혼 기간에 맞는 적정 저축률이라는 게 있어요.
0: 오, 네.
1: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소득에 우리 가구 소득의 4, 50%는 지금 현재 쓰면 안 돼요.
0: 절반 가까이.
1: 절반 가까이.
0: 알아?
1: 자, 5년에서 10년이다. 그러면 30에서 40%.
0: 오.
1: 10년에서 15년이다. 그러면 30%. 15년 이상이다. 25%. 20년 이상이다. 그러면 20%. 이렇게 낮아지는데 지금 우리 그 오늘 사연자님 사연자. 같은 경우는 5살 쌍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면 뭐 10년 이내겠죠.
1: 10년 이내죠. 그러면 3, 40%. 좀 낮은 걸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30%. 그러니까 정기적인 소득은 500이라고 봤을 때 N자 빼고 500이라고 봤을 때 150만 원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쓰시면 안 되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350만 원으로 어쨌든 생활이 돼야만 된다.
0: 근데 마이너스 420만 원. 그러니까 흥분을 안 하실 수가 없네.
1: 네.
0: 9023님이 전주 시내버스 104번 탔는데요. 기사님이 성공예감 듣고 계시네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버스, 택시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흥분하시면 안 되겠고요.
1: 네네네.
0: 김경필 대표님만 흥분하는
1: 제가
0: 걸로.
1: 대신 좀 흥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대신 아직 네. 사연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뭐 보험 약관 대출도 있고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받았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갔어요. 이제 왜 그런지 하나하나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1: 네네.
0: 일단 식비. 한 달에 230만 원입니다. 4인 가구에 5살 쌍둥이가 있고 월 230만 원은 좀 많은 건가요?
1: 식비가 230만 원인데 예. 써주시기에 배달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식비가 월소득 500만 원인데 230만 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입니다. 46%. 아마 나가서 이렇게 남편분 사드시는 것 같은 것 좀 포함하고 그러면 거의 소득의 50%가 식생활.

0: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긴 거는 사실 식비 때문은 아닙니다. 이 230만 원 식비가 적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조금 많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970을 쓰고 있잖아요. 네. 970을 쓰고 있는데 식비가 230이다. 오히려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1: 전체 소비 중에.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소득에서 식생활비가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체 지출에서 식생활비가 얼마 차지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1: 아하.
0: 우리가 이게 엥겔 지수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엥겔 지수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식생활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떨어지기
1: 떨어지죠.
0: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엥겔 지수가 떨어집니다.
1: 근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오.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970만 원을 쓰는데 그중에 식생활비가 230이다? 오히려 엥겔 지수는 23%밖에 안 됩니다. 23%의 엥겔 지수는요. 고소득자한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한 월 10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엥겔 지수가 한 20%대 나와요.
1: 그러니까 월 식비 230만 원이면 월 소득 한 1000만 원 됐을 때나.
0: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식생활비로 한 23%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식생활비가 큰 것도 문제지만 이 상황을 보면 식생활비가 적다는 뜻은 아닌데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식생활비가 아닌 다른 곳의 근본적인 문제. 아이러니하게도 식생활비가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배달을 좀 줄였다고는 합니다만 배달 포함 외식비 포함 230만 원이면 사실 이거 자체도 줄여야 되고 또 다른 쪽에는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유연하신 것 같아.
1: 예?
0: 예. 누울 자리가 없는데도 발을 잘 뻗고 계신다. 몸이 굉장히 좀 유연하시죠. 이런 생각.
1: 아이고야.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온라인 쇼핑을 좀 하신다고 해요. 뭐 이제 같은 집안 이야기 내에서겠죠. 뭐 부부가 생필품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 한 달에 200만 원.
0: 210만 원 카드 대금 나갔다고 돼 있는데
1: 예.
0: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단어 선택을 생필품이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생필품 등.
0: 생필품 등. 그러니까 네. 생필품이란 단어를 고르신 이유가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생필품이란 단어를 고르신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미취학 아동이 두 명이 있고요. 사실 미취학 아동 5살 아이가 두 명이 있으면은 외부 활동은 좀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오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가정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샴푸, 비누, 치약, 물티슈, 세제 이런 것들이 생필품이죠.
1: 이제 다 살이니까 기저귀도 네. 필요 없고.
0: 그죠. 그러니까 샴푸, 비누, 치약, 물티슈, 세제, 휴지 이렇게 사는데 21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생필품이라는 거 안에는 진짜 필수 재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사치 재화가 들어있다. 사치재라는 게 뭐 우리가 뭐 고급 명품 가방을 산다 그런 사치재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아닌 요건 좀 갖고 싶어서 산다라고 하는 필수품이 상당히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필품만 사서는 21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딱 두 가지 얘기했죠. 식생활비 그 다음에 생필품 호소 물건. 네, 생필품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물건 210만 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벌써 440만 원입니다. 이게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식생활비도 조금 줄여야 되지만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도 210만 원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다.
1: 오현정 님이 들을수록 이렇게 보내셨고. 아, 0042 님이 누가 아픈 것도 아닌데 500 벌어서 1000 쓴다는 생각 자체가 점점점 이렇게.
0: 그렇죠.
1: 박성춘 님. 쌍둥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만 너무 쉬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네요라고도 보내 주셨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0: 맞아요.
1: 정철미 님. 한 달 식비가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랑 같네요. 이렇게도 보내 주셨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꾸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경빈 대표님 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시작입니다.
0: 자꾸 뭐가 뒤에 나오니까
1: 예.
0: 뭔가
1: 자, 식비 들어봤고요. 사실 남편분이 가장 좀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는데 쌍둥이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쌍둥이한테 5살 쌍둥이 두 딸에게 쓰는 옷값만 한 달에 130만 원. 요거부터 짚어볼까요?
0: 저 요거 보고 놀랐는데

0: 아이 의류를 사는데 130만 원이 한 달 들어갔다. 이거 계절적으로 한 1년에 뭐 또는 반기에 130만 원 들어가서 좀 옷을 마련했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1: 월.
0: 월 130이라 그러면은 조금 언뜻 이해는 좀 안 가거든요.
1: 쌍둥이 정장을 맞춰줘도 이거보다는 안 될 텐데.
0: 그러게요. 다섯 살이면은 뭐 예쁜 옷 입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알겠는데 어디 뭐 아직 다섯 살이면은 놀이방이나 유치원을 갈 나이가 아닐 수도 있고.
1: 어린이집.
0: 어린이집. 그런데 이거를 130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한테 의료비 포함해가지고 쌍둥이 또 영양제 이런 것들 또 사시는데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가고 교육비 뭐 어린이집 이런 데 들어가는데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식생활비 플러스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건 쓰는데 지금 소득의 90%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 옷 사주시는 거는 지금 빚내서 옷 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옷을 사기 전에 아이한테 지금부터 들어가는 돈은 지금 벌써 소득의 90%를 다 썼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부터는 자 아이 빚내서 아이 옷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내서 아이들 영양제.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되냐면 생필품과 생활비로 440 쓰고 옷 130 쓰고 교육비 38만 원 쓰고 영양제 20만 원 쓰면 여기까지가 지금 6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식생활비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육비인데 교육비 빼고 나서 생필품과 아이 옷은 이제 사실 빚내서 지금 쓰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그러게 아이 옷 월에 130만 원. 와,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그냥 진짜로 대형마트에서 사줬거든요. 네. 브랜드 없는 옷들 싼 거.
0: 근데 아이들이 또 얼마나 빨리 큽니까?
1: 그러니까. 근데 좋은 옷을 뭔가 해주고 싶은 엄마 아빠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고 쌍둥이 다섯 살 쌍둥이의 비타민 영양제가 월 20만 원. 야,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다섯 살 아이들은 밥 잘 먹고 예, 잘 운동시키고 하면은 되는데 다섯 살 아이들한테도 뭐 영양제가 20만 원씩 필요한지.
0: 네네.
1: 그리고 교육비, 방문 학습비도 또 들어갑니다. 어린이집까지 해서 38만 원.
0: 네네.
1: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과하긴 과해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카드론까지 끌어오면서 빚으로 아이들 옷을 사준다라는 건 나중에 또 그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일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엄마 아빠가 파산하고 나면.
0: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인회생이 연간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간 지금 13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신용유의자가 2년 전 기준으로도 벌써 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분별한 부채 이 빚 문제 이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로 또 54만 원, 의료비로 37만 원. 의료비는 아이들 5살이니까 여기저기
1: 들 수 있어요.
0: 아프고 네. 하면 이 정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통신비도 21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소비들 지금 쭉 열거한 거 하나하나 보면 청취자분들도 하나하나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총액으로 더해보면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 앞에 와야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안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식생활비입니다. 식생활비 2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달 끊으시고요. 지금부터 요리를 좀 시작하시면서 식생활비는 150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 80만 원 낮췄어요. 150. 150 이하로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로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역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교육비라든지 뭐 놀이방 보내는 거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물론 영양제는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쓰시는 대로 한 95만 원 정도 쓰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우선순위에선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필품인데 생필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생필품만 210만 원일 리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만 사시면 한 달에 4, 5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40에서 50만 원 정도로 줄이시면 자 여기까지 하면 얼마냐? 이제 300만 원이야.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죠? 350만 원만 써야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50만 원 여유가 생기는데 이 50만 원은 남편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소비를 하고 소비를 멈춰야 우리가 한 달에 그래도 150만 원 정도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딱 요 선인데 요 선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1: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커피 쿠폰이나 선물 드리는 경제상식 퀴즈보다 더 많은 지금 막 글을 올려주고 그래, 계세요.
0: 글을 올려주세요.
1: 문자창이랑 KBS 콩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아, 어디부터 읽어드려야 되나? 2433님이 대책이 없네요. 아득합니다. 김민수님 과하네요. 남편이 아니라 부인도 같이 혼나야 할 듯 이렇게 보내주셨고 백한용님은 오늘은 사연이 좀 과장된 듯합니다. 과장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네네.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창식님이 승질나서 더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 피해가 우리 KBS 라디오에 오면 안 되는데
0: 그러니까.
1: 어디 가셨습니까 네. 이창식님.
0: 네.
1: 아, 일단 통신비도 21만 원인데 이 뭔가 좀 두 분이 뭐 알뜰폰을 쓴다라거나 최소한의 좀 노력은 아직까지 좀 막 시작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또 있고.
0: 이게 빚이라는 게 이렇게 970만 원 내가 550만 원 버는데 97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빚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1: 아.
0: 뭐 5억이나 뭐 5억 천이나 뭐 5억 아. 2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통신비 21만 원 너무 많아요. 알뜰폰 쓰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알뜰폰 쓰려고 하다가 잠깐만 아예 알뜰폰 쓰면 한 달에 그냥 5만 원 10만 원 절약되는데
1: 뭐 포인트도 안 나오고
0: 그거 뭐 그거 갖고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또 부부의 옷을 사거나 부모님 선물 드리는데 돈을 좀 쓰고 있는데 부모님 선물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쓰고 있다고 써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거 빚내서 선물하는 거 아시면 좋아하실까요? 이게 빚내서 선물을 드린다. 부모님이 이걸 받으면서 기뻐하실까?
1: 그러니까 부모님 선물이 한 달에 60만 원. 근데 이거 우리 카드 돌려막기하고 차량도 아니 차량은 아니고 주택 담보 대출에다가 보험 약관 대출에다가
0: 대출 받아 가지고
1: 우리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부모님 선물해 드려요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걸 웃으면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0: 못 받으시죠. 절대 모르시니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멈춰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우선순위에서 1순위 식생활비, 2순위는 자녀 교육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생필품. 거기까지 딱 300만 원, 350만 원 쓰고 나서 그다음에는 멈추셔야 돼요. 그래 멈추셔야만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다.
1: 그러니까 사실은 멈추고 싶어서 돈줄 상담소 분을 맞아요. 두드리신 거죠. 좀 혼나고 싶고 정신 차리고 싶고
0: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쵸.
1: 아주 잘 보내주셨어요.
0: 맞아요.
1: 네, 진짜.
0: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 다시 시작하면은 항상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늦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진짜 뭐 돈 관리랑 담쌓으신 분이 아니에요. 가계부도 쓰고 계시고 저희 네. 작가님한테 월간 지출 내역서를 엑셀 파일로도 보내줬습니다.
0: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좀 다급한 거야. 이렇게 막 어디서 돈이 새지 이러면서 지금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옷도 3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130만 원을 쓰게 됐다. 아, 이러면 이런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계부를 쓴다고 돈 관리를 하는 거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 주변에 쓰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가계부 쓰다가 우리가 연초 되면 아, 올해는 가계부 좀 써보자. 그리고 가계부 썼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아유, 이거 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 쓰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귀찮다 이렇게 되는데 가계부 쓴다고 돈 관리를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계부 쓰는 거하고 돈 관리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가계부를 쓰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안 남지? 이러면서 이건 내가 돈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가 잘못이네. 회사가 월급을 적게 주네. 이거 뭐 내 잘못이 아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면서 봐봐 나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게 허투루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계부를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계부는 적은 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저축이나 투자를 계획한 사람이 그 엄청나게 많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쪼그러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달을 살아낼까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 사람이 가계부를 적을 때 가계부 효과가 나는 거지. 아니 550 버는데 970을 쓰는 분이 지금 조급한 마음에 뭐 어디다 나가는지 한번 써볼까 그러고 가계부를 쓴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버는 소득에 지금 두 배를 쓰고 있는데 가계부가 소용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사연자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듣고 계시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세요. 식생활비 예산은 15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0 안에서 장보기, 배달, 외식 이런 거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 병원 용돈, 아이 용품 이런 거로 50만 원. 여기까지 200이죠. 그다음에 생활필수품 50. 여기까지 250이죠. 이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 아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3만 원을 썼어. 그럼 가계부를 어떻게 쓰느냐. 아이 병원 3만 원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잔액 47만 원. 이렇게 그럼 오늘 아이를 위해서 3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예산이 아 이제 47만 원 남았구나. 자 오늘 아이 전용 샴푸를 샀어. 15,000원 쓰시고 가로 열고 잔액 이제 48만 5천 원. 이렇게 하셔야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우리 댓글창에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1: 엄청나게 지적하시는 글. 분노의 글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가장이고 40대 중반에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분은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편분은. 쓰리잡까지 뛰고 밤에 물류 알바까지 뛰고 엑셀 정리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좀 마이너스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내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심각함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고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대화로

0: 김민소님이 쓰리잡 너무 힘들겠다. 남편분 대단해 응원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1: 그러니까.
0: 이슬기님은 사연자님 쓰리잡 하다가 그러다 쓰러져요. 그리고 김준호님이 아빠는 오히려 쓰리잡으로 돈 쓸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부부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대해 봅니다라고 또 현소라님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1: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간에 이제 육아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또 남편은 쓰리잡까지 하면서 나가서 지쳐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
0: 그게 또
1: 대화를 안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속마음을 서로 더 모르고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 대화가 필요합니다. 섭섭함을 서로 이렇게 토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먼저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서 걱정 반, 분노 반 이런 걸 해주시는데 저는 잘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궁극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있잖아요. 저는 일단 신용카드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0: 없애라.
1: 네. 신용카드를 안 쓰고
0: 그쵸.
1: 당분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진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월급날 그 누런 봉투에 그 만 원짜리 이렇게 가져와
0: 현찰로 들고 다니면서
1: 들고 와서 탁 그냥 저 그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죠. 이렇게 등록금 낼 육성회비 낼 돈 반찬값 뭐 이런 거 이렇게 탁
0: 그러니까 지폐를 갈라놓잖아요.
1: 그죠. 갈라놓죠.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카드에서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아유 그냥 뭐 그쵸. 이거 뭐 사이버 머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신용카드 회수하시고 일단 식생활비 150 예산, 아이 병원과 용품 50만 원 예산, 생활필수품 50만 원 예산 이렇게 정해놓고 굳이 카드를 쓰신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0: 그쵸.
1: 체크카드는 잔액을 그때그때 보여주잖아요. 쓰고 나면 얼마 남았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는 신용카드 시스템이 아니라 쓰면서 자동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아픔을 마음속에서 느끼면서 소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래도 뭔가 좀 깨달으셔야 되겠고 그 아내분도 이 심각함을 더 이상은 모르면 안 됩니다. 혹은
1: 모르면 안 되죠.
0: 모른 채 해서도 안 되고.
1: 맞아요.
0: 1927님이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못 고칠 것 같다고 더 크게 당해야 그때 가서 조금 느낄걸요 라고도 꼬집어 주셨고 8966님은 저러다가 조만간 진짜 집에 차 앞부터요 이렇게도 보내셨고 이 사실 참 저도 이 사연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지인 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제 뭐 거의 뭐 알바까지 더 뛰면서 했는데 이제 아내분의 소비가 좀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씩 마이너스 대출 끌어오다가 못 갚게 되고 결국에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사실 집이 빨리 팔리질 않아요.
1: 그렇죠.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0: 사이에 압류가 들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제값도 못 받고 경매로 팔려버리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거의 빚 갚을 돈도 안 남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신용불량자 돼버리고 완전히 이제 더 힘든 상황으로 가버린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이분들 보다 보니까 그거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1: 지금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0: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1: 네.
0: 장모님이 아내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만 원씩 용돈을 주신대요. 아까 2222님이 뭔가 뒷배가 있을 것 같아요. 상속받을 재산이나 뭐 그런 거 뭐 땅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장모님께서 5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신다면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조금 뭐 여유가 경제적으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0: 네.
1: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좀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키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텐데 아이에게 경제관념이 아이를 경제관념이 있는 아이로 키우시려면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 없이 다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다섯 살인데.
1: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의존형 인간과 독립형 인간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의존형 인간이 아닌 독립형 인간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는 무엇을 하나 내줘야 무엇을 하나 얻을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이들한테 언제부터 카드를 줘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시면 안 됩니다.
1: 아, 그럼요.
0: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아직 돈의 물리적 가치를 몰라요. 뭐 1,000원짜리가 어떻게 생겼고 무게와 색깔이 어떻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카드를 딱 주게 되면 이 아이의 뇌는 말이죠. 카드를 그냥
1: 당연하게
0: 무한히 나오는 요술 캠프구나 요술 램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학년 이후부터 주시고요. 주시더라도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아이한테 물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장모님 제가 장모님이 이 방송 들으시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장모님 이렇게 다 큰 그 자녀에게 돈을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유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성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그러니까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5살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먼저 제대로 된 돈 관리를 해야 우리 쌍둥이 5살 딸 두 쌍둥이도 나중에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박지현 님이 아이들이 본인들의 뒷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나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0: 예. 아주 그냥 뭐 따끔한 지적입니다. 진짜로. 이 말을 진짜 들으신다면 그러니까, 따끔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130만 원어치 옷을 입힐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저축을 해서 뭔가를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 진짜 사랑하는 방식을 좀 다시 깨달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일단 이 집이 급한 게 빚을 좀 청산해야 되거든요.
0: 네네.
1: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뭐부터 갚아 나가요?
0: 이게 제가 지금 적어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 상황이 주택담보대출 2억 7천, 약관대출 820만 원, 신용대출 2,400, 카드론 300, 또 카드론 800, 신용대출 1,300,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와.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여기
1: 예.
0: 이유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원금에다 곱해가지고 12분의 1로 나눠보니까 자동차 담보대출. 여러분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달에 원리자 8만 6천 원 13%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 달에 월 7만 6천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만 들어보면 얼마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자율이 13%예요. 우리 카드 10만 6천 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죠 16%고 오. 또 국민카드 4만 원 이것도 16%고 보험 약관 대출 2만 8천 원, 주택담보대출 2억 97만 원. 이건 이자만 내는 겁니다. 아마 원금도 있을 텐데.
1: 아, 이자만.
0: 이자만 97만 원이에요. 원리금이 아닙니다. 이건 이자만.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니까 이자만 144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원금 빼고 이자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이 빚을 수술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할 때 좀 이 빚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빚을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놓으시고요. 가장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자가 높은 것부터 먼저
1: 그쵸.
0: 없애야 되니까.
1: 빨리빨리.
0: 가장 이자 높은 건 뭐냐. 지금 쭉 열거한 것 중에 보면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인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에이 이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부터 먼저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자율이 16%입니다. 16%. 법정 최고 이자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높은 이자율이죠. 이거부터 먼저 갚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만 원을 남겨야 되는데 이 150만 원을 빚을 갚는데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카드 대출 그다음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아니죠. 카드 대출, 그 다음에 자동차 담보 대출, 그 다음에 신용 대출. 요런 순서로 갚으셔야 된다.
1: 또 차를 본인이 타시는 게 아니라 아마 부모님이 또 타시는 것 같은데 필요치 않으면 그걸 처분을 해서라도 빨리 갚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진우 님이 개인회생 가셔야 합니다. 안기환 님, 저런 사람들은 개인회생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뭐 끝까지 갚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토론회장도 같이 하고 계시고

0: 아, 진짜로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네네네. 거. 성공예감 식구들이 이렇게 또 따뜻하십니다. 해서 이 가정이 내년에 꼭 한번 다시 좀 사연을 보내주세요.
1: 네, 좀
0: 어떻게 달라졌는지.
1: 따끔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게 사실은 다 걱정이 돼서 해주시는 거니까.
0: 그럼요. 네네. 꼭 내년 이맘때 사연을 꼭
1: 내년 다시
0: 보내주시고.
1: 내년 이맘때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답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김강수님이 그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 넘게 오르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3: 네, 김성수님.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7,000조가 넘는다는데 30조 정도의 비투가 왜 문제가 되나요? 하셨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 최근에 신용융자 금액,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하는 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3: 네.
0: 그거는 우려가 되지만 시가총액이 7,000조에 30조 원이면 0.4%밖에 안 된다.
3: 네.
0: 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일단은 빚을 내서 사시는 그 종목들이 좀 네. 제한적입니다. 또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반대 매매, 말 그대로 청산당할 확률이 네. 높아지고 그게 증시 전반적으로도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내 주식을 뺏길 수 있다는 건 항상 또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데 내 자본이라면 변동성에서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이라면 빌린 돈이라면 담보 비율 뭐 한 130%, 140%가 될 텐데 네. 그걸 밑돌게 되면 단 한순간에 내 돈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0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3: 네.
0: 해서 비투는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30조 원이면요. 좀 거래가 좀 뜸한 날 하루 전체 거래 대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3: 적은 게
0: 아닙니다.
3: 아니네요. 예. 네.
0: 다음 질문은요.
3: 네. 0696님. ETF를 사고 팔 때도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0: 며칠 전에 어떤 ETF, 레버리지 ETF가 장 끝나기 네. 직전에 거의 50% 폭등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3: 네.
0: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개장 후 5분, 폐장 전 10분,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5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아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3: 네네.
0: 그 시간에는요,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뭔 말이냐, ETF는 일종의 펀드인데 사람들이 사고 파는 펀드잖아요. 펀드의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고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자산 가치대로만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3: 그렇죠.
0: 너무 갑자기 사자가 몰릴 수도 있고 너무 갑자기 팔자가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괴리율이라는 게 생깁니다.
3: 네.
0: 순자산 가치보다 벌어지는 거죠.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계약을 하고 증권사들이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네. 제시를 해줍니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개장 5분, 폐장 전 10분 동안은 그 활동을 안 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쏠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괴리율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순자산, 이 펀드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나 벌어져 네. 있는가. 괴리율이 플러스일 때 사신다는 건 비싸게 산다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3: 네.
0: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뭐 나쁘진 않지만 플러스일 때는 정해져 있는 가치보다 내가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그래서 괴리율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소영님의 질문 하나 더 볼까요?
3: 네. 6월 10일에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건 무조건 미국장을 따라가서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지난밤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나스닥에 연동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주, 반도체,

0: IT 기업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성향이 있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개혁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 하는 편이었는데 루은이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3: 정여울의 도서관.
4: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바베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한 번의 만찬에 써버린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전부를 작품에 쏟아붓는 사람이니까요. 바베트는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감각과 열정을 다해 그 식사를 완성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끝까지 실현합니다. 바베트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 내내 절제되어 있고 겸손하며 묵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재능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점이 바베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베트는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것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작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 않지만 깨닫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지만 화해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말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립니다. 오래된 원망이 녹습니다. 수십 년 전의 다툼이 용서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고백됩니다. 음식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바베트의 사랑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베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베트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0: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주말이 기다려지는 목요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화창한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만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도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 습도는 5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한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하나씩 거론하며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참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자료들에 대해 일정 기간 전부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도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대일항 공습이 현지 시간 10일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하루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스트 11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고 주장 손흥민은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가진 것 이상을 해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으로 일본을 좋은 후보지라고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전력 환경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K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2028에서 2029년을 목표로 일본에서도 문을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K그룹은 향후 2, 3년 내 일본 내 AI 팩토리 가동을 목표로 일본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이 감소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또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27도 등으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새벽에 개막합니다. 그런데 경기 입장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FIFA가 이번 대회부터 도입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즉 탄력 가격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티켓 가격을 계속 바꾸는 방식인데요. 결승전 티켓 한 장 가격은 무려 1,700만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개최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솔직히 그 돈 내고 보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FIFA의 새로운 운영 방식과 상업화 논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와 사냥이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는 면허가 있으면 합법적인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덩치가 큰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뿔과 가죽을 기념으로 가져가는 트로피 헌팅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강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해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단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떠한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중에도 레바논을 공습해온 이스라엘은 진짜 적은 헤즈볼라와 이란이라며 레바논을 향해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레바논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헤즈볼라를 고립시키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4.2%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역시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값 평균은 1갤런에 $4.56로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가운데 40% 넘게 기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10일 쿠바를 방문해 미국을 겨냥해 무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의 미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찾아 쿠바 정부가 이 기지나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종류의 무기에 확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최고 권력층 제재와 기소에 이어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 여름 경제난으로 쿠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 선제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재 시각 10일 영국 정부가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 한 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 4월 집단 발병이 있었던 크루즈선 혼디우스호 탑승자로 현재 남대서양 외딴 섬 트리스탄 다쿠냐에 거주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0: 이 사람을 의심 환자로 분류한 뒤 의료 지원을 위해 비행장이 없는 이 섬에 공수부대와 군의관까지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3명, 사망자는 3명이며 지난달 초 이후 추가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촉즉발이네요.
0: 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갈등이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0일 최근 4일간 이어진 군사 충돌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위험한 새 국면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양측이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과 맞물려서 우발적 확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1: 네.
0: 이번 긴장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 공격에 나선 데 이어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행동을 주고받으면서 고조가 됐는데요. 양측의 날선 멘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각 10일 기준으로 우리는 어제 이란을 강하게 때렸고 오늘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앞서 SNS에서는 앞선 이 보복 공격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절박함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깎아내리면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하며 휴전에 들어간 이후에 가장 심각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1: 네.
0: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최대 위험 요인으로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작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 최고 지도부의 의도와 무관한 현장 판단이 충돌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0: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도 이란이 그동안 미군이나 관련 인력을 직접 살해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관리해왔다면서 현재 상황은 우발적으로 문제 상황이 커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둘 다 원하는 조건을 이제 합의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양측 모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출국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밑에서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분란 대 기름 붓기.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10일 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이니까
1: 네,
0: 바로 이제 급히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1: 왜
0: 한데.
1: 왜 좋을까요?
0: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다가
1: 네.
0: 지난달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최근 3년 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가 수치가 훌륭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냐.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이어서 왜냐하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라고 하다가 아, 여러분이 모르던 걸 지금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가
1: 아.
0: 네, 우리가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가지고 있는 걸 아냐.
1: 네.
0: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계속 말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좀
1: 더 커지는 거예요.
0: 문제가.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을 잘못했나 싶긴 했는데
1: 네.
0: 계속 뭔가 덧붙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답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벌여서 1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사랑 발언이 이제 당장 논란이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네.
0: 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고 전해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23년 2014년 4월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이란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 건데 이게 나온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2: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뒤에 자신에게 그나마 좀 우호적인 매체인 뉴욕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이 맥락 감안 없이 보도가 된 거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2: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좋아질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다. 수치가 많이 낮아질 거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발언이 늘 맥락과 상관없이 보도가 되는 게 매우 불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종전 즉시 아주 낮아질 거고 이미 아주 낮고 향후에도 낮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맥락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니 저희도 맥락을 좀 넓혀서 보자면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0: 전이었던 지난 12일에도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이란과의 신속한 합의 타결의 동기가 되냐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조금도 그렇지 않다. 나는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1: 네.
0: 어떤 맥락에서 나왔든 간에 대통령이 국민의 재정 상황을 지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서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됐었고
1: 그렇죠.
0: 네, 이제 벤스 부통령이 다음날 보도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진화에 나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사랑 발언도 네, 앞뒤 맥락을 좀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역사적 양심을 남기고.
0: 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할 뜻을 나타냈던 이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습니다.
1: 네.
0: 고노 전 의원은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관방 장관 담화를 발표해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자취를 좀 따라가 보면 1937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난 이 고노 전 의원은 정치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고인은 이제 1967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 당선됐고 이후 14회 연속 당선이 된 인물인데요. 네, 일본이 이제 전후 오랜 시간 회피해온 식민지 지배와 또 전쟁 범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전후 한일 관계에 중요한 전기를 연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1993년 8월 4일에 자민당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에 이 관방장관으로 당시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의식을 드러냈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라서 의미가 깊은데요.
1: 네.
0: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라는 입장을 유지한 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국가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선언으로서 전후 한일 관계 변화에 가져온 계기로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고노다마는 무라야마다마 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노선의 법적 정치적 토대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같은 사죄 담화가 일본 강경파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강경파는 고노 담화를 과도한 자기 비하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죄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기 바빴는데 그러나 이후 역대 총리들은 고노 담화, 또 무레야마 담화 등 역대 총리들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전후 오랜 시간 회피해왔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한일관계의 중요한 전기를 연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해당 소식을 좀 다뤄봤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비핵화 밑줄 쫙.
0: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직후에 미국이 양자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0: 앞서 시 주석이 방북 중에서 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국이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일 미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확장 억제 대화 EDD를 열고 중국의 급격한 핵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EDD 종료 후에 발표한 성명이 좀 눈에 띄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1: 네.
0: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긴 한데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서 이 타이밍적으로 더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1: 네.
0: 또 이번 성명에서 바뀐 게 뭐가 있나 살펴보면 표현 변화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북한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이 노스코리아인데
1: 네.
0: 이거 대신에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외교적 어감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1: 네.
0: 이 미국의 비핵화 밑줄 쫙 강조는 도쿄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도 미국 대표가 북한이 최근 신형 원심 불리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부가 사실상 러시아랑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닐까 싶고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해 9월

0: 북한 비핵화는 끝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핵 현실을 기정사실로 언급해 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처럼 미일 동맹 채널과 다자 외교 무대를 동시에 활용해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건 이 북중러 연대 강화 흐름에 맞서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행복한 고민.
0: 네. 12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스페이스X. 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스페이스X 직원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너무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1: 부럽네요. 네.
0: 맞습니다. 이 임직원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 얼마나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놓고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엔스로픽이나 오픈AI 등 조만간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거대 기업 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직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산관리사들은 고객이 분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철저히 지키도록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스페이스X나 엔스로픽, 오픈AI 직원들은 비적격 스톡옵션, 인센티브 스톡옵션, 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임직원 주식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상 주식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1: 아.
0: 네, 잘못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하게 또 그 세금 폭탄을
1: 세금 관리도 잘해야 되고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해에 너무 많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1: 네.
0: 비적격 스톡옵션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인센티브 스톡옵션도 자칫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분산할 뭐가 없어서 그렇기만 합니다.
0: 저도 세금 크게 맞을 것을 걱정하여 네, 전문가와 상담을 예. 받고 싶다는
1: 예,
0: 마음이 듭니다.
1: 열심히 일해봅시다.
0: 네.
1: 네. 다음 키워드 144년 만에 이룬 꿈.
0: 네, 스페인을 상징하는 천재의 건축가 네, 가우디. 네, 가우디의 건축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매년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려 144년 동안 지어온 이 성당이 드디어 역사적인 완공식을 진행했고요.
1: 네.
0: 레오 14세 교황도 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아, 완공되는 날이 오는군요.
0: 그러니까요. 예. 그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보시면서도
1: 네,
0: 언제 완공되나
1: 네. 건설 중인 모습을 보셨을 텐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882년 공사를 시작해서 144년 만인 올해의 중앙탑이 드디어 완성됐고요. 외관과 구조공사도 마무리되면서 마침내 완공이 됐습니다.
1: 네.
0: 43년 동안 이 성당을 짓던 가우디가 숨진 지 100년 만에 이뤄진 쾌거고 스페인 내전 당시에 많은 설계 도면이 불타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이 기하학적인 설계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었는데 90년대 들어서 뭐 3D 모델링 등 건축 기술이 접목되면서 속도가 좀 붙었다 합니다.
1: 네.
0: 후대 건축가들은 가우디의 삶을 건축 곳곳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특히 인간의 건축물이 창조주가 설계한 자연을 넘어선 안 된다라는 가우디의 뜻을 담아서
1: 네.
0: 성당의 중앙탑은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 약 173m보다는 낮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네,
0: 특히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최신 AI 기술을 접목했다고 하는데
1: 네.
0: 이걸 두고 총괄 건축가가 가우디는 늘 새로운 기술에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만 가우디가 살아있었다면 기계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진 않고 자신이 설계를 지휘했을 거다라고 추정했습니다.
1: 네.
0: 현재 성당의 주요 외관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하고요. 다만 영광의 파사드 부분 공사 또 성당 진입을 위한 대형 계단 설치 등을 위해서 2030년대 중반까지는 추가 공사가 이어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1: 예.
0: 네, 또 내부 관련 공사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이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은 방문하셔도 계속 네. 보실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외관이 다 완성이
0: 맞습니다.
1: 됐다.
0: 네. 네, 한편 이제 가우디의 설계로 추정되는 이 성당 앞에 대형 광장을 조성하려는 주변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해서
1: 네.
0: 진통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있긴 합니다. 뭐 바르셀로나시 당국과 성당 측 철거에 반발하는 현지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1: 네.
0: 또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있어서요.
1: 그렇죠.
0: 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속한 이 카탈루니아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201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긴 한데 현지 주민들에게는 뭐 거주할 주택도 줄어들고 임차료가 급등해서 사회 인프라를 관광객에게 뺏기는 문제가 있어서
1: 그렇죠.
0: 네,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관광객은 집에 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관광객을 향한 물총을 쏘는 시위가 벌어진 적도 있어서 너무 관광지가 잘 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1: 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그럼 왕은 누구인가?
0: 네, 잔니 인판티노 이 국제의 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소말리아 출신 심판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파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정치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대회 거대화에 따른 상업주의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1: 네.
0: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인식해서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개막 기자회견장에 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연설을 또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밝혔는데 물론 지난번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슈 이란, 티켓, 비자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탄 심판 관련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의 노력과 이걸 밀어달라. 다만 우리가 정부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은 아니지 않냐라면서 이해해달라. 우리는 스포츠 단체다라고 강조해 나섰습니다. 뭐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란 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성과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남은 대회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평가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피스의 The First Tim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쿠팡에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군이 자국군 헬기 격추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이틀 연속

0: 속 대이란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미군 함대에 대한 드론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또 한 척이 오늘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울산항에 도착한 원유 운반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개표소였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경기장에서 일주일째 시민들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일곱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선관위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 중화산 1동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됐습니다.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봅니다. 김운대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트로피 헌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트로피 헌팅 뭔가요?
3: 네, 뉴질랜드 트로피 헌팅은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돈 많은 사냥꾼들이 큰 사슴이나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그 머리나 뿔, 가죽 같은 것을 기념품, 트로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2: 네.
3: 뉴질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동시에 윤리적인 논란도 상당히 큽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남섬 크롬웰 인근의 한 사유지에서 이곳에 몰래 들어와 아주 큰 뿔을 가진 사슴들을 무단으로 사냥한 청소년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총기 소지 면허가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2: 네.
3: 더 멋진 사냥감을 위해서 남의 사유지까지 침범하는 불법 사냥까지 발생하면서 트로피 사냥을 둘러싼 뉴질랜드 사회의 고민과 논란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런데 이 트로피 헌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 트로피 헌팅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생태계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박쥐 외에는 토종 포유류가 없던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사슴이나 타르, 엘크 같은 동물이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슴과 타르가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식해 토종식물과 숲을 파괴하자 정부는 이런 동물들을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동물로 지정하면서 트로피 헌팅이 시작됐습니다.
2: 아, 그럼 그 유해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트로피 헌팅이 시작된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3: 뉴질랜드 환경보전부는 매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대량으로 사살하는데요. 어차피 사살해야 할 유해동물이니까 해외 부유층 사냥꾼들에게 돈을 받고 사냥하게 하자는 것이 뉴질랜드 트로피 헌팅의 논리입니다. 남섬의 피오드랜드나 서던 알프스, 캔터베리 지방이 와일드 헌팅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2: 네.
3: 남섬 고산지대와 대형 개인 목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큰 뿔을 가진 사슴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헌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헬리콥터나 가이드와 함께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실제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트로피 헌팅은 며칠 동안 산속에 캠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고 또 성공 여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네.
3: 문제는 돈을 위해서 넓은 목장의 울타리 안에 동물을 잡는 형태인데요. 이를 두고 윤리적인 비판과 상업화 논란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2: 그러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을 가둬놓고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한데요.
3: 네.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게임 에스테이트 헌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넓은 목장 안에서 특별히 키운 사슴을 돈을 받고 사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가두리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냥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아주 큰 사슴뿔을 가질 수 있지만은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정한 사냥이 아니라 거의 사육한 동물을 사살하는 것이고 네. 또 지나친 상업화 성격이 있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금지할 수도 없다고요?
3: 네. 이런 형태의 사냥이 농촌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사냥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 총기 허가를 받으면 뉴질랜드에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물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총기법, 자연보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복지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슴고기를 얻기 위한 사냥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냥 그리고 자연관리를 위한 성격이 강했지만은 트로피 헌팅은 상대적으로 관광 산업화한 최근의 사냥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특히 그 총기 허가가 없는 청소년들이 또 불법 사냥 벌이는 일이 없게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이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지만은 네. 뉴질랜드에서는 총기 소유와 사냥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총기 사건 이후에 총기 관련법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총기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16살 이상으로 총기 안전 교육을 받고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그 후에도 경찰 인터뷰가 있고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 조회, 안전한 총기 보관 시설을 확인한 후에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승인되면 일반적인 사냥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군용 반자동 총기나 대용량 탄창의 총기 그리고 일부 반자동 소총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트로피 헌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0: 4년 만에 돌아오는 북중미 월드컵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앞서서도 얘기 나왔고 월드컵 너무 상업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이 생긴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상업화 논란은 네. 매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1: 항상 벌어졌던
0: 일입니다. 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1: 네. 이제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0: 어떤 일들이 거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일단 올해 북중미 월드컵의 경기 입장권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면서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듣고 있는데요.
0: 네.
1: 일부 팬들과 뭐 외국 스포츠 매체들은 올해 월드컵이 사기극이다라는 오.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했어요. 지난달 미국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야, 티켓 가격이 이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다. 나도 경기장 가서 직관을 좀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내고 나도 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낸 거거든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슈퍼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0: 네.
1: 근데 이런 슈퍼부자조차도 트럼프 월드컵 입장권이 가성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아,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0: 이건 아니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입장권이? 네.
1: 경기 입장권 가격이 이전 월드컵 때보다 너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0: 네.
1: 일단 이번 월드컵 티켓 판매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요.
0: 네.
1: 2014년, 2018년, 2022년 등 이전에 어떤 월드컵 때보다 티켓 가격이 비싸서 월드컵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0: 네.
1: 이번 월드컵 티켓 판매는 총 3회로 나눠서 지난해 10월에 1차 판매를 했고 11월에 2차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대진표를 정하는 조 추첨이 끝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마지막 3차 판매를 했는데요.
0: 네.
1: 소비자가 원하는 경기와 좌석 등급을 골라서 예매 신청을 하면 무작위 추첨을 거쳐서 최종 구매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0: 아, 또 추첨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런데 문제는 처음 오픈된 1차 판매가도 역대 월드컵 중에 가장 최고가였긴는데
0: 네.
1: 뒤로 갈수록 가격이 점점 더 또 올랐다는 점입니다.
0: 네.
1: 미국 뉴욕타임즈 산하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잔여 티켓 판매를 시작한 올해 4월 사이 월드컵 입장권의 평균 가격 인상률이 무려 35%에 달했다고 하고요. 결승전에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래층 좌석을 보통 카테고리 1이라고 부르는데
0: 네.
1: 이 구역의 티켓값은 지난해 10월 6,730달러에서 1만 990달러 1.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결승전이라고는 해도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건데 표 한 장에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트럼프가 나 같아도 그 돈 내고 경기 안 본다고 할 만하죠.
0: 네.
1: 그리고 4월에 이런 티켓 가격은 모든 경기와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0: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입장권을?
1: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은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된 티켓을 개인들끼리 다시 사고 파는 그런 리셀이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피파가 처음에 티켓을 좀 너무 싸게 팔면 암표상들만 그 표를 싸게 사서 다시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0: 이익을 많이 취하게
1: 네, 차익을 가져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티켓을 비싸게 팔아서
0: 네.
1: 그 돈을 피파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0: 네. 더 비싸게 팔니까 그게
1: 맞습니다.
0: 되잖아요.
1: 네. 또 이런 이유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미국은 원래부터 유명 가수 콘서트나 NFL 미식 축구 경기 보러 갈 때
0: 네.
1: 사람들이 티켓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특별한 시장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원래부터
0: 네.
1: 세계적인 행사의 티켓 값에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을 높게 올려받는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도 이번 월드컵 티켓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불만을 뭐 지금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0: 네.
1: 월드컵은 개최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0: 그렇죠.
1: 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무엇보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이전 월드컵 때보다 훌쩍 뛰어오른 건 이번 월드컵에 피파가 최초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0: 아,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뭔가요?
1: 네,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탄력 가격제 또는 가격 변동제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가격을 수시로 그리고 자주 바꾸는 방식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이 몰릴 때는 가격을 맞아. 엄청 올리고 수요가 좀 적을 때는 떨어지고.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하면 기업도 소비자도 둘 다 윈윈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정책인데 보통은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할 때 언제 예약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0: 아, 그렇죠. 네네.
1: 이 업종에서는 그런 방식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도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는 대다수의 제품은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하는 고정가, 정찰제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이런 정가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적절하게 바꾸는, 탄력적으로 바꾸는 시가 판매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0: 아.
1: 횟집 가보면 회 가격은 항상 시가라고 써 있잖아요.
0: 제일 무서운
1: 맞습니다.
0: 시가.
1: 지금은 제철이라 좀 싸고 예, 제철이 예. 아니면 비싸고 이렇게 되는 건데
0: 아.
1: AI와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실시간으로 변동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데요.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많을 땐 가격을 확 올리고 네. 적을 땐 가격을 탄력적으로 인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긴 한데요. 뭐 예컨대 맛집 입구에서 오래 웨이팅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자가 있다고 해봐요.
0: 네.
1: 그러면 그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돈 주고 나는 입장 바로 하겠다.
0: 아, 그렇죠.
1: 난 기다리는 게 싫다.
0: 아, 네,
1: 라고
0: 네,
1: 하면서
0: 네.
1: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또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에 호텔 숙박권이나 항공권을 미리 좀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뭐 소비자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런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외부에서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그렇죠. 불투명성 때문에 야 이거 부자들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낳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0: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거를 적용하는 사례가 스포츠 경기 외에도 많은가요? 네.
1: 요즘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0: 네.
1: 당장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커머스만 해도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화장지를 사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어제 검색한 가격이랑 오늘 검색한 가격이 다르고 내일 검색하는 가격이 또 달라지네?
0: 네.
1: 뭐 이런 걸 보면서

0: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바로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또 저희들이 택시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외식업체, 공연 입장권 등에도 널리 사용이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0: 가장 유명했던 사례는 비틀즈 이후 영국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록밴드 중 하나라고 불리는 오아시스가
1: 네.
0: 록밴드 오아시스가 2024년에 다이내믹 프라이싱 방식으로 콘서트 티켓을 팔았다가 티켓값이 갑자기 두 배 넘게 뛰면서 영국 정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결국은 이런 방식을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또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시가 판매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 정찰제로 보통 이제 다시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피파는 여론의 문맥을 그렇게 맞으면서도 기존 방침을 계속 유지하다가 급기야는 정부 조사까지 받는 사태가 됐습니다.
1: 피파가 그럼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는
0: 맞습니다.
1: 건가요?
0: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무부가 피파가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너무 커지니까
1: 네.
0: 보다 못해서 결국은 칼을 빼든 건데요. 지난달 27일 두 곳의 법무장관이 피파에 소환장을 보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0: 미국은 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기능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월드컵 흥행을 바라는 개최국 정부에서 나설 정도로 이 논란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 정부는 현재 피파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가격 책정 모델을 포함해서 티켓 방식을 좀 전방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월드컵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조사 결과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나
1: 그렇겠죠.
0: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바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0: 맞습니다.
1: 개막을 하기 때문에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티켓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0: 네. 최근엔 개최가 임박했는데도 안 팔린 표가 좀 남아서 입장권 가격도 좀 내리는 추세였거든요. 가장 최근 가격을 좀 살펴보면
1: 네.
0: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팀 경기마다 입장권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1: 네.
0: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의 가장 저렴한 좌석의 티켓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460, 하나 7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네. 한국 시간으로 19일에
1: 네.
0: 멕시코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의 경우 티켓 시작 가격이 무려 $2,200가 됩니다.
1: 예, 홈팀하고
0: 맞습니다.
1: 치러서요.
0: 한국에 사는 팬이라면 멕시코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자기 돈 내고 가서 다시 또 무려 300만 원 넘게 내야 그것도 골대 뒤에서 앞이 제일 잘 안 보이는 안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게 바로 다이내믹 프라이싱 때문입니다. 뭐 체코 경기 같은 경우야 체코나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멕시코까지 가서 경기 볼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1: 네.
0: 멕시코에 있는 경기장에서 자기네 나라를 경기하니까 경기를 하니까 네, 멕시코 사람들은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네.
0: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수요가 폭증하니까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티켓 가격이 체코전 대비해서 이렇게 훌쩍 뛰게 된 거거든요.
1: 네네네.
0: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를 풍자한 광고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캐나다 항공사 에어 트랜셋이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티켓 가격이 3,400달러인데
1: 네.
0: 캐나다에서 영국까지 가는 왕복 항공권 가격은 한 4분의 1 수준인 $780밖에 안 한다.
1: 아, 그래요?
0: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그냥 월드컵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돈 낼 바에는 영국 가서 현지에 있는 프로축구팀 경기 보시고 그냥 관광도 하세요. 라는 이런 광고를 한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입장권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네요.
0: 맞습니다.
1: 사실
0: 네.
1: 들여다보니까.
0: 네.
1: 최근에 월드컵 티켓 가격 좀 폭락했다 뭐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관심도가 낮은 경기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경기에 티켓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요. 처음부터 피파가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버리니까
1: 네.
0: 소비자들이 아예 등을 돌려버려서 개막이 임박해서까지 팔리지 않고 남은 표가 좀 쌓인 겁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 방식을 만약에 피파가 제대로 적용했다면
1: 네.
0: 이렇게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면 진작에 입장권 가격이 많이 내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표가 좀 팔렸어야 될 텐데
1: 그렇죠, 그렇죠.
0: 아직까지 표가 많이 남았다는 건 피파의 가격 정책이 과연 공정했던 건가
1: 네.
0: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적용한 건 맞는 건가 이런 좀 의구심까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1: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0: 그러니까요.
1: 이게 벌써 떨어졌어야 됐는데
0: 맞습니다.
1: 워낙 높으니까
0: 네.
1: 기본이
0: 맞습니다.
1: 예.
0: 게다가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 네.
0: 모든 경기가 완판됐다, 매진됐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장이 넘는 티켓 판매를 보류해놓고 가격을 좀 높게 받으려고 매진됐다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0: 사정을 좀 부풀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은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피파가 지난 1년 동안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네. 월드컵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큰을 개당 수백 달러에 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 팬들은 사기당했다. 우리 피파한테 완전 이용당했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네. 이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토큰을 하나당 수백 달러에 산 구매자는 추후 정해진 날짜에 정가에 월드컵 티켓을 한두 장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피파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 예.
0: 막상 나중에 보니까 피파가 티켓을 정가가 아니라 엄청 비싼 시가에 그렇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산 사람들은 이 토큰값을 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큰값은 토큰값대로 내고 권리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켓은 티켓대로 또 비싸게 사게 되는 네네. 그런 이중 덤터기를 쓰게 된 겁니다.
1: 정가가 없었으니까요.
0: 네.
1: 그런데 예. 이번 월드컵이 뭐 경기 치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0: 네. 그거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네네. 것 같아요. 원래 기존 월드컵 같은 경우엔 본선에 32개국이 진출해서 4개국씩 8조로 나눠서
1: 그렇죠.
0: 조별리그를 먼저 하고
1: 네.
0: 각 조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16개 국가가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갔는데요.
1: 항상 목표가
0: 맞습니다.
1: 16강.
0: 네, 그래서 저희도 있었잖아요. 2위 될 수 있느냐 승점 계산해보는 게 항상
1: 네네.
0: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최초로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참가를 하고요.
1: 네.
0: 각 조에 1, 2위 팀 24개 팀과 그다음에 3위 팀 중에서 성적이 좀 좋았던 팀들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전체 경기수도 과거에는 64경기였는데 이번엔 104경기로 40경기가 늘어났거든요.
1: 네.
0: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3개국 16개 도시에서 월드컵을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축구 팬들 입장에선 항공권, 숙박료 등 여행 경비 부담까지 역대 최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피파에서는 이렇게 경기 방식을 바꾼 이유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나라에 본선 진출 기회를 좀 제공하면 다들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축구 저변을 좀 넓히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 수를 이렇게 40경기나 늘리게 되면 중계권료, 티켓 판매
1: 그렇죠.
0: 수익, 광고 단가 이런 게 전부 다 줄줄이 더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피파와 월드컵 상업화 논란 뭐
0: 네.
1: 처음은 아닌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좀 그런 비판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파는 비영리 단체로 처음에 출발해서 월드컵에서 이제 코카콜라가 메인 스폰서가 되면서 스포츠 마케팅과 거대 스포츠 산업 시장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평가받는 게 1978년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스폰서와 후원사 계약, 월드컵 독점 중계권,
1: 네.
0: 마케팅 권리 판매 등으로 계속 상업화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요. 특히 피파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총 수익이 역대 가장 많은 13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파가 거대한 돈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파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 네.
0: 이 회원국들이 투표권이 있는 나라들의 축구 발전기금 같은 선심성 지원금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돈벌이에 공을 점점 들이면서 초심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파의 공식 슬로건은 축구로 하나 되는 세상인데요.
1: 네.
0: 그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축구 팬들이 보다 좀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북중미 월드컵의 입장권 가격을 둘러싼 상업화 논란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오아시스의 노래 Don't Look Back in Anger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양산과 우산을 겸한 양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5에서 50mm, 그 밖의 지역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고요. 또 볕이 강하다 보니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7도, 춘천 26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0: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가량 줄며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도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급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인 오늘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잠실 개표소가 차려졌던 서울올림픽 경기장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 100여 명을 비롯해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도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봉쇄 집회가 이어지며 체육단체들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업무 역시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오류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표 결과 중복 입력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 일동 투표소입니다. 투표와 개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표를 주관한 김호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잘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선관위도 자료를 통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사무 관계자 실수로 3투표소 투표록에 투표소명을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한 채 개표소로 이송했고 3투표소 투표지를 1투표소 것으로 오인한 채 개표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진행되던 지난 4일 새벽 잘못 개표되고 있는 3투표소 투표지를 발견해 전북도지사 등 5개 선거 개표 결과는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바로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열흘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등에 대해선 수정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완산구 선관위와 전북도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거쳐 개표 결과를 수정하도록 결정하고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 선거통계 시스템에 잘못 공개된 개표 결과도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0: 오늘 국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지만 범위와 구성 방식 등에서는 의견이 달라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주일여 만에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이유와 당일 투표소의 혼란 등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같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식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0: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거듭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미국이 이틀째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주변까지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로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공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목표물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폭스뉴스에 전했습니다. 목표물 가운데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는데 이란 당국자가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란 측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란 측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는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자위권 차원이라 주장했지만 이란을 압박해 신속하고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 일부 통항이 재개됐지만 지금부터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공습을 주고받고 호르무즈 해협마저 다시 봉쇄되면서 중동 사태는 종전과 확전 사이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해양수산부가 중동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한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다 빠져나온 한국 선박은 어제 울산항에 도착한 유니버설 위너호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EU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EU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유럽 순방 첫 기착지인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트드 웨브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EU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적 질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 EU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에 뜻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전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이유는 안보,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마타렐라 대통령,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이런 유출이 일어났다면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개인정보비 조사 결과 해커는 총 3,320여만 명이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여 명의 비회원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고도의 해킹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이상 트래픽 발생 등 문제에도 고객 민원 접수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유출 사실에 대해서도 늦게 통지하고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이 타사 웹과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저장하고 납치 광고 등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파트너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과로사로 숨진 직원의 건강검진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수현입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가량 줄며 1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동사태 파장이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가 14만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수출 차질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농림 어업 분야의 취업자도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역시 중동 사태에 따라 농어촌의 생산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정부는 오늘 고용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인력 수요 변화에 맞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은 2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로 205.8% 급증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가 어린이 120여 명이 사망한 지난 2월 이란 초등학교 미사일 공습에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사용됐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술 기업이 특정 군사작전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자문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법률 상담을 하고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일시

0: 헌법재판부의 판단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검찰의 수사 자체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판 절차를 종료한 겁니다. 2020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이 받아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이라며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변호사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을 인지했다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 혐의는 처음부터 고발된 건으로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란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 넘게 오르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는데 주요 주가 지수는 결국 하락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4.2%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역시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가 평균은 1갤런에 $4.56로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가운데 40% 넘게 기여했습니다. 물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2%로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빼면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뜻으로 상승 압력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달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4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낙폭을 줄여가던 주요 주가 지수는 다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됐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3분의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1년 전과 비교한 미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었고 그 폭은 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워싱턴전에서 2안타 1볼넷을 기록하며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18경기로 늘렸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워싱턴과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 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장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웠던 이정후는 이로써 자신의 기록을 한 경기 더 늘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한 달 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0여 건으로 전달보다 약 32%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에 집중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28년 주택 2,000호 착공을 목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이른바 서리풀 2지구를 추가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19만 3천 제곱미터 택지를 서울 서리풀 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000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에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파장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까지 정치권의 핵심 이슈들 잠시 뒤에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과

0: 이란의 충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네요.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오늘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국제 유가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제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 ADHD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ADHD의 원인부터 진단,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환갑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대신 이제 인생 2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60세 넘으면 이제 은퇴 얘기했지만 요즘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터를 지키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시 뒤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은퇴하면 그동안 못해본 이 일 꼭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마음속 로망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2막의 풍경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1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오늘 우리 증시 온통 파란불이네요.
2: 맞습니다. 코스피 개장 직후 7,400선까지 내줬다가 현재는 낙폭 좀 줄여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1.5% 파란불 켜면서 7,6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널뛰었고 불안이 계속되자 외국인들은 오늘도 손을 털면서 진정되나 싶던 환율도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시장 억누르면서 간밤 뉴욕 증시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투매 흐름이 나타났고 3대 지수 모두 미끄러지면서 삭풍이 우리 증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0: 지금 휴전 기간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서로 좀 못 잡아먹어서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럼 휴전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7,607.63 가리키고 있는데 요 며칠 보면은 정말 증시가 롤러코스터죠.
2: 맞습니다. 유례 없는 변동성 장세에 빠졌는데 저희 방송할 때 종종 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왔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자주 나타날 일이 아니거든요. 원체 아래 위로 크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 들어서만 벌써 23차례 매주 한 번꼴로 발동이 됐는데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컸던 시기로 꼽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올해가 아직 연간 거래일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기록을 새로 쓰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0: 네. 뭐 한창 AI며 반도체 이런 기술주들이 잘 나갔었는데 이게 뭐 해외고 국내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2: 네, 최근 빌미만 보였다 하면 던지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증시에선 지난 한 주 동안 기술주에서만 역대 최대 규모인 108억 달러가 증발할 만큼 AI 픽아웃이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그들이 인프라 선점을 위해서 빚까지 내가며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쯤 돈이 될까 의구심이 커지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또 고개를 들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무게 중심이 굳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돈줄은 얇아지고 레버리지 의존도가 커진 빅테크들은 손에 돈도 쥐어보기 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강력한 낙수 효과를 본 반도체 시장도 순식간에 자금줄이 끊기는 것 아니냐. 부채가 만든 독이 된 성배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0: 금값도 크게 빠졌다면서요?
2: 네, 보통 불확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 안전자산이 반사익을 보는 게 상식인데 금조차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올해 최저치를 찍었는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약세장에 빠졌습니다.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옵션 시장에선 향후 2년간 금이 40%는 더 떨어진다는 이 극단적인 약세 계약까지 나올 만큼 금값이 도통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장 최대 관심사죠. 스페이스X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합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돈을 뭐 쓸어담고 있다면서요?
2: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에 뉴욕 증시 입성을 하는데요.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청약 수요는 이미 공급 물량의 4배를 넘어선 걸로 전해지고요. 회사 직원들도 또 돈방 속에 앉게 됐다고 합니다. 예, 스페이스X 전체 직원 2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중에 4,400명 이상 5명 중 1명꼴로 단숨에 100만 장자 대열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 공개에서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에게 돈이 몰리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로또를 맞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최대 수혜자인 머스크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에 오를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기업 공개 시장 역대 최대화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기록들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뭐 이렇게 저 큰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뭐 챗GPT만으로 오픈 AI, 뭐 예.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상장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데 상장 네. 첫날 사면 손해입니까?
2: 네, 투자자라면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곳들이죠. 그런데 들뜬 마음을 냉정하게 해줄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규 기업 주식을 상장 첫날 시장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수익률이 극히 부진하다는 분석인데 공모가 매수는 대박을 터뜨리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장 이후 매수는 쪽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경고가 그래요. 나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5년간 미국 증시에 상장된 9,3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종가가 평균 19% 상승했지만 일반 투자자가 상장 첫날 종가로 해당 주식을 매수해 3년 동안 들고 있었을 경우에는 전체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20% 넘게나 낮았습니다.
0: 참고해 볼 만한 자료네요.
2: 네, 주식 거래가 시작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시가총액 1조 7,7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X 역시도 시장에 풀리는 일반 공모 물량은 전체 지분의 5% 수준에 불과해서 치열한 하고보전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저널은 IPO는 소수에게만 행운을 주고 나머지는 행운을 빌어야 할 일이다. 상장 초기 시장가에 의존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0: 자, 앞으로 국민연금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이 되면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2: 네, 보건복지부가요 국민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으로는 가산이자가 눈에 띄는데요. 상속권을 잃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유족연금 등을 계속해서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가산이자를 물립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상속권이 상실된 걸 몰랐다거나 또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금리 가운데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부정수급자에게는 확실한 재정적 징벌을 가하고 단순 지연신고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줘서 환수 사유별 이자율이 거꾸로 뒤바뀌는 모습을 없앴습니다.
0: 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 또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전기부터 수도 가스는 얼마나 썼는지부터 요금 체납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만큼 관리망은 더욱 촘촘해지겠습니다.
0: 그 연예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다고요?
2: 네,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해오다가 딱 걸렸는데요. 주요 K-POP 기획사들은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네. 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표를 미리 살 수 있다거나 전용 상품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게 드러난 건데요.
0: 어떻게요?
2: 네, 공정위가 조사 24곳의 약관 전부에서 갑질 약관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예로 가입하고 일주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인데, 이 밖에도 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나 멤버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 한 글귀도 있었습니다. 또 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는다든지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었는데, 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고요.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한 뒤에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0: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요?
2: 네, 눈앞에 정답이 술술이 어릴 때 상상만 해보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토익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AI 안경을 이용한 신종 컨닝 수법이 딱 걸렸는데요. 네, 지난달에만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안경 같지만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요. 착용하고 시험지를 쳐다보면 답안이 렌즈에 표시가 되는데 감쪽같지만 감독관의 눈썰미에 더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적발된 수험생들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고 또 4년 동안 토익 응시 자격도 제한됐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기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한편에선 부정행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교육당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 반입금지 예시물품에 이 AI 안경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바삐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0: 예,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네요.
2: 맞습니다.
0: 경제인사이트팩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요즘 환갑 이후를 인생 2막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은퇴 이후 일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질문 드렸습니다. 2180번 쓰시는 분께서 건강, 돈이 여유가 있으면 60세까지 일하고 전국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7026님께서는 저는 77세인데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85세까지 장사를 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김은주님,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퇴근하면 9시가 되는 우리 남편. 지금 62세인데 근로 중입니다. 이제 그만 퇴직하고 편안한 아침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셨고요. 0674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하셨습니다. 70세까지만 건강히 안전 하면 좋겠습니다. 66년생이고요. 아니죠? 37년째 무사고 시라고 하니까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님 70대인데요. 퇴직하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멋진 생활이 기다립니다. 못 보았던 책도 보고 여행으로 활기차게 지낼 수 있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도 느긋하게 청취하며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네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 1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뒤로는 송파 부근부터 밀려 지나고요. 경기 서쪽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에 차가 많습니다. 부산 쪽 경부선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답답한 가운데 안성 분기점 5차로에서도 작업이 시작됐고요. 더 내려가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고령 4터널을 앞두고 2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차로가 많지 않은 만큼 뒤로 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또 남북권인 남해선 순천 쪽 순천 분기점 앞둔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크게 혼잡하고요. 부근인 영암 순천 고속도로 영암 방향 초암산 터널 입구 1차로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가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2: 네네. 70세 이상 취업자가 이 관련 통계가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요. 2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만 명 시대를 열었는데요. 국가 데이터처 통계 포털을 보면요.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216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 네.
2: 전년도는 198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9.2%

0: 18만 2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70세 이상 취업자를 별도로 볼 수 있는 그 통계가 공표된 게 2018년부터거든요. 네. 이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이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이 더 이상 은퇴 이후 노동시장 밖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요. 일터 안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 근데 요즘 이제 뭐 정년이 아직까지는 이제 60세여서 퇴직하시는 뭐 선배들 보면은 60세처럼 안 보이시잖아요.
0: 전혀 그렇게
1: 70세도 마찬가지신 것 같고.
2: 요즘은 뭐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아 난 이제 쉬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은
1: 그런 분위기는 아닌 없죠. 것 같더라고요.
2: 네. 아무도 네. 없죠.
0: 다 이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0: 대부분.
1: 70세도 이제는 고령 노인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당신들도.
0: 예. 네.
1: 근데 이제 우리 송수진 기자가 70세 이상 일하시는 그 분들의 이게 파악된 거는 2018년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0: 네네.
1: 그럼 그렇게 뭐 얼마 되진 않았네요.
0: 네.
1: 이 숫자가 집계된 거는.
0: 네. 집계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무척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 2018년과 비교를 하면은요. 1.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인데요. 그러니까 2018년에 121만 9천 명이었는데
1: 네.
0: 매년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56만 6천 명이 됐고요. 그래서 150만 명 선을 넘겼는데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00만 명을 돌파한 거죠. 그래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4.5%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7.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7명 이상은 70세 이상 넘긴 어르신들이다는 현실입니다.
1: 네. 이 그 연령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성별로 나눠 보면 어떻습니까?
0: 네. 그 성별로 보면은요. 남성 취업자 숫자가 111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9.6% 늘었고요. 이미 2024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104만 9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만 명 선을 넘어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노후에서 일터로 향하는 흐름이 노후에도 일터로 향하는 흐름이 남성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 고령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고령층 취업자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0: 예, 뭐 인구 구조 자체가 일단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0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70세 이상 인구가 682만 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502만 명이었거든요. 비교하면 35.7%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뭐 각종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늘었고요. 그래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에 영향을 준 측면도 큽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은요. 정부의 일자리도 예전에는 뭐 단순한 공공근로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뭐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또 수당도 더 많은 일종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거기다가 또 민간기업 연계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도 지금 늘고 있고요. 결국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이 많아진 현상, 거기다가 또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 요 두 개가 결합된 결과다. 요런 분석입니다.
2: 이게 단순 공공근로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0: 맞아요.
2: 늘리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일자리 이런 정책적인 게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번 통계가 이 70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을 숫자로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그런 게 조사가 된 게 있나요?
0: 어떤 일자리까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까지는 조사는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1: 네. 자,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또 노동시장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어요.
0: 네.
1: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를 추월하는 대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1: 그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인구수가 많은 그 분들이 60대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런
2: 그렇죠.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셨거나 한창 넘어갈 타이밍인 거죠.
0: 그 영향도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보니까요. 전년보다 5.3% 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683만 4천 명이었고요. 반면에 우리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50대 취업자는 60대보다 적었습니다. 667만 명에 그쳤는데요.
1: 예.
0: 게다가 또 전년보다 0.4% 줄었습니다.
1: 오.
0: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보다 15만 5천 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연령별 취업자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역전현상이 의미하는 바 또 역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젊은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은 은퇴를 미루거나 다시 일터로 돌아오면서 노동시장의 연령구조 자체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1: 네. 네. 지금 뭐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1228님 전 67세인데 동대문시장에서 40년째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허락된다면 80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7098님께서는 저는 80세입니다. 현재 모델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0: 와.
1: 알려주셨습니다.
0: 사진 멋지시네요. 보고 싶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1400님 제가 아는 92세 어르신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근로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일하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2: 맞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1: 네.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내 몸이 건강해서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참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몰리는 그 노인 빈곤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네네 노인 빈곤 문제 또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고령층 취업자 급증의 이면에는 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이라는 이 아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네. 국가 데이터처가 발간한 이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에 달합니다. 39.7%로 나왔는데요.

0: OECD 평균이 14.8%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5배 더 높다는 거죠.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늘어나는 현상 뒤에는 이 자발적인 뭐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 또 약값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노후의 현실이 함께 놓여 있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획일적인 복지, 돈을 공평히 나눠주는 획일적인 복지보다는 소득 수준에 맞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또 아까 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민간 일자리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계속 이 그 고령층의 어떤 노하우나 안목지가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자리들을 계속 발굴해야만 하는 게 또 우리 젊은 세대의 숙제 같기도 합니다.
1: 그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2: 우리나라가 항상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2: 좀 대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4092님께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71세, 66세신데 두 분 다 일을 하셔야 하세요. 저도 50대 은퇴하고 싶지만 불가능하겠죠. 네, 하셨고요. 2119님 저는 58세인데 주변에 피해만 안 간다면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IT 회사 다니며 다른 직종 경력 쌓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주말에 틈만 내면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 염색약이 잘 팔리겠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자, 다들 또 힘내시고 건강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청소년 세대가 처한 위기를 짚어볼 텐데요. 정세배 기자, 학업이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는 네. 청소년 비율이 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대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이제 한 400명 가까이 됐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해 당연히 늘었고 2016년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0: 네. 10년 만이네요.
2: 네, 10년 만에 그 정도로 좀 늘었고 또 여성 청소년 비중이 2016년 당시에는 한 40%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절반을 넘어서 더 많아졌어요. 그런 변화도 좀 있고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을 논할 때 원인이 훨씬 더 복합적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굳이 찾아봐야겠죠. 뭐 국내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여기도 OECD가 나오는데 네. 좀 낮습니다. 2022년 조사인데 우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거의 최하위권. 구체적으로는 34개 나라 가운데 30등이.
1: 아이고.
2: 예. 네.
0: 좋아할 수치는 우리가 낮더라고요.
2: 네네. 나쁜 것만 높죠, 보통. 예. 네.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65%밖에 안 되고, 대놓고 나는 불만족스러워요라고 대답한 비율도 한 20%가 넘었어요. 또 이제 뭐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 물론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건 이제 권장을 할 일이죠. 이걸 혼자 이걸 감내할 일은 아니고 한 43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1년과만 비교해도 한 60% 가까이 늘었거든요. 또 이 가운데 뭐 우울이라든지 뭐 불안, 조현병 같이 좀 중증도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 위험도도 좀 높은 진료받는 청소년도 한 13만 명, 한 3명 중 한 명은 이런 중증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 뭐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힘들게 합니까? 뭐 학업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주변으로부터 네. 경쟁 치열한 경쟁 이런
2: 그렇죠.
1: 것들?
2: 학업 또 거기서 오는 뭐 진로 또 고민 경쟁 또래 관계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2024년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한 청소년들의 동기를 경찰 조서를 기반으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1: 네.
2: 일단은 정신적 문제가 절반이 넘는데 그 다음은 이제 관계 문제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건 네. 뭐 또래. 와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답을 안 한 뭐 기타 속한다 이런 답변도 많고 아무래도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또래랑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런 와중에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증폭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실감을 네. 커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회복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누적이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은 뭐 교육당국에서 이런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겪는 친구들 상담은 좀 많이 좀 어떻게 인력을 지원하든 하려고 해요. 근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마음 근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2: 마음 면역력, 좀 미리 좀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사전 예방 체계는 좀 거의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도 소셜미디어 확산하죠. 여기서 뭐 자살 관련 정보 같은 걸 거른다고 거르는데도 계속 확산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항상.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촉매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의 편의성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은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런 것들 불편을 느끼는 건 더 빨라지고 네. 해소하는 건 더 어렵고.
1: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정세배 기자가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그 갈등으로 느끼는 요인들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정책도 좀 다각도로 접해야 될 것 같은 접근해야 네.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0: 그래서 이번에 범정부 대책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뭐 단일 교육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뭐 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교과 과정상에서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또 자살 예방 교육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기존에 사실 형식적으로 좀 운영됐다고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이걸 좀 대폭 확대하고 또 체육 교육, 예술 교육 이런 거 강화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이걸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좀 제가 주목한 건데 자살 예방법을 개정을 하면요 현행법을 예. 기존에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한 그런 청소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회 기관으로는 전파가 됐는데 교육청이 정작이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바꿔서 교육청도 이걸 공유를 받아서 그럼 중점 관리할 수 있죠. 또 이제 지금은 전체 학교 한 60% 수준에만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이거 어쨌든 무조건 1인 1학교까지 늘리고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더 늘리겠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최근 뭐 인공지능 기술이 화두다 보니까 AI 활용해서 뭐 이렇게 자해 유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감시를 한 다음에 즉각 즉각 인공지능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을 때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응급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급실도 계속 환자를 수용해야 하니까. 왜?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 있을 때가 없으면 다시 한번 시도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도 만들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절반 수준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게 목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AI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좀 정말 사람이 접근해서 도와줄 네.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어떤 아이가 지금 위험한지를 잘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네. 어떻게 찾아내고 있습니까?
0: 이게 정말 정확히 짚으셨는데 제일 큰 문제예요.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별 검사해요. 지금도 수시 검사 하거든요.
1: 뭐 아이들이 드러나놓고 내가 힘들어요. 뭐 그러진 않을
0: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럼 검사에서는
1: 숨겨요. 오히려 숨기겠죠. 네.
0: 힘들지 않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발굴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학교라면 옆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게 결국 교사 아니면 또래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른바 지킴이가 돼서 좀 위험 신호 감지하고 즉각 즉각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좀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학교 밖 밖에 있는 청소년도 많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곳을 찾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연계가 어려워요. 특히 이런 친구들 같은 게 또 징후 발견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대책이 필요하죠.
1: 요즘은 뭐 어른이나 아이나 그 AI하고
0: 다 쓰죠.
1: 자기 상담 네. 많이 한다면서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안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0: 이게 네. 좋게 이제 상담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해외에서 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랑 상담을 한 후에 오히려 이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의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징후들을 거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올해 말까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상담사가 이렇게 뭐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미지를 찾아낼 수는 없고 키워드 검색이니까. 또 요즘 청소년들 은어 많이 쓰죠. 저희는 모르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은 걸러낼 수 있고 반면 상담사는 그럼 상담만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좋다. 그리고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인공지능 과의존 때문에 뭐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게 직접 대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결국은 뭐 가정이면 가정이고 학교에서는 또래가 잘 지켜봐줘야죠. 네. 네.
1: 그러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도 특히 주변에 있는 이제 어른들의 네. 관심이 많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것 같습니다. 팩트는 숫자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1부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아서 같은 집안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문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문자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라는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외래어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서양식 순대라고 할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소시지 같은 건데요. 이것 역시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악 용어 가운데 우리말로 경과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패세지가 아니라 패시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 소시지, 패시지는 영어로 표기하면 뒷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뭐세지라고 하지 않고 시지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오늘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일부 경상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면서 대부분 5에서 50mm로 지역 차이가 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도 예보가 돼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구름이 약간 많거나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이렇게 소나기는 지났지만 자외선 지수는 충청과 남부 제주 매우 나쁨 예보고요. 현재도 높음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예보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오존 농도도 대부분 오늘 오후에 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전국이 매우 나쁨 상태의 자외선 지수가 유지되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모두 깨끗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역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 휴일로 가면서 점차 30도 안팎의 더위가 전국 곳곳에 고루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7, 대구 29도 등으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테헤란 주변까지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로 맞섰습니다.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0: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7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2천억 원 늘었고 주식투자와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수요로 풀이되는 기타 대출이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해장국 코너가 준비된 목요일인데요. 지방선거는 끝났는데 정치권은 선거 전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야 당권 경쟁, 또 여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까지 지금 전국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 여의도 해장국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너무 산만한데 이게 ADHD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ADHD에도 관심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ADHD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취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4: 아, 이제 관점을 두 가지로 볼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 입장과 그다음에 진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2: 네, 마이크 조금만 뒤쪽으로 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4: 이렇게 갈까요? 네, 지방선거 네. 후폭풍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은 저는 선거를 잘 못 치렀기 때문에 특히 서울과 같이 또 내지는 평택처럼 이렇게 막 정말 분열이 막 노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민주당에 실망한 것들을 여기에 지금 같이 투사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 그러니까 대통령에 실망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게.
4: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대통령의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그 본인들의 속내를 좀 드러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4: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아 뜨거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취임 1년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되게 당신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뻐했을 텐데 하필이면 딱 그 타임에 지방선거가 본인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면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다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지지율도 마침 떨어지는 모양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좀 충격을 조금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좀 화도 좀 많이 났을 것이고
2: 네.
4: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 결과와 함께 우리들이 그동안에는 되게 이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혹은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뭐 이렇게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그 수위도 여러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표현은 좀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에
5: 그럼요.
2: 그렇죠.
5: 맞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봐야 되겠죠.
2: 대통령이 죄송하다라고 할 정도면은
5: 그렇죠.
2: 꽤 정말 이
5: 정말
4: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5: 노영희 변호사님 뭐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에게 향한 메시지 같아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있고
2: 예.
5: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선거 다음 날 우리 뭐 승리했다.
2: 네.
5: 대통령 덕분에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정 대표 그게 아니야. 우리는 패배했어. 당신이 지금 승리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반성하고 국민들께 지지층에게 사과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 어쨌든 정청래 대표도 이런 메시지 대통령의 심중과 기자회견에서도 또 패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자회견 또 어제 이런 SNS 메시지에 대해서 네. 본인도 이렇게 뭐 반성하고 민심 살펴보고 또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정청래 대표에게 좀 승리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당신 당대표 연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패배한 거다. 당신부터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니까 정 대표 들으라고 네. 한 말이다. 네.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뭐 정 대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은 뭐 누가 봐도 정 대표에 대한 뭐 질책성이나 경고성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0: 근데 제가 이제 유감인 게 이제 친청 그룹으로 분류되는 뭐 의원들이나 평론가들이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대통령이 그렇게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을 했다라거나 그러니까 환송에 나오지 말라고 한 거 안 나온 거 이런 어디에 주인공이 정청래냐 주어가 정청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밑줄 긋고 문맥.
1: 문해력.
0: 예, 의미 파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예. 애써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그렇게 정청래 대표에게도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정말 엉망진창으로 치렀다. 제대로 못 치렀다. 이건 정말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1: 엉망진창으로 치른 겁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겨야 될 곳에서는 지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곳에서도 지고 그리고 이긴 곳은 정말 신승으로 이기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좁은 격차로 이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신경 안 쓴 곳들에서 겨우겨우 그 개인기로 이제 이기고 뭐 네. 울산 같은 경우 네. 이제 그런 게 벌어지는데 오히려 또 평택 같은 데는 아예 갔다 그냥 딴 사람 갖다 줘버리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 전부 그 자신의 공천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기만 가서 이제 막으려고 노력해서 결국 거기 하나 건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여러 군데를 다 이겨야 되는데 거기는 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적인 욕심 때문에 거기만 막다가 결국 다 망가뜨렸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거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 대통령에게 이겼다. 이거 승리라고 지칭하면서 또 승리의 근거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살짝 끼워내는 거예요. 대통령을.
1: 진심인가요?
2: 그러면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겠죠. 왜냐하면 졌는데 이걸 이겼다고 하면서 나를 이제 갖다 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졌다고 정청래 대표가 인정하는 순간 책임감을 지고 이 집행부가 다 내려와야 되고 다음 그렇죠. 전당대회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딱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오히려 너 이걸 이겼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살짝 끼워넣어가지고 네가 지금 면피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잖아. 이거 네가 진 거 맞잖아. 네가 특히 선거에 집중하지 않고 선거 끝난 다음에 당권 다른 것에 떡밥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가 한 거 다 보이잖아. 이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쨌든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청래 대표도 뜨끔했겠죠.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나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좀 살짝 바꾸는 그런 셈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또 그러면 서로 좀 양해해가지고 뭔가 좀 됐나 했더니 네. 또 우리 정청래 대표가 잘하는 게 바로 대통령 외국 갔을 때 뭔가 또 한바탕 하는 건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외국 가고 나니까 딱 갑자기 정권을 짧다 이 얘기를 또 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 가겠다. 네. 국민은 뭐 영원하다. 이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1: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2: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더라도 정권은 짧으니까 나는 당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당원들을 위해서 나는 당대표 선거 나가고 너네들만 바라보고 갈 테니까 나를 좀 계속 지지해달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7년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2017년도에.
1: 같은 평균은 잘 안 하는 얘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1: 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요?
2: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하는 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탄핵하는 날 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2026년 6월 10일 날 또 한 거예요.
1: 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2: 네.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 탄핵 때 하고 윤석열 탄핵 때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겠어요. 다 대통령을 항상 타겟으로 놓고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나 당대표 선거 나갈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들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금 특히 청와대와 이쪽에서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1: 물론 이거를 이제 듣고.
2: 확산시키려고는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여기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거 되게 불쾌했다. 지금
1: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한 말.
2: 그렇죠. 작정하고 한 말이죠. 이런 건 실수가 아니죠.
0: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환송행사에 못 나오게 했잖아요.
1: 그 못 나오게 한 거예요?
0: 당연히 못 나오게 했죠. 못 나오게 한 거고 또 김민석 총리는 또 오게 하고 또 김민석 총리 그만둘 때 또 한성수 그 총리 후보자 지명할 때 김민석 총리를 엄청나게 띄워주고
1: 네.
0: 이런 모습에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한테 있구나.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나 밀리면 나 여기서 주도권 놓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하게 대통령한테 대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대들었다.
0: 대들었죠.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대단히 완화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청와대가 대단히 좀 뭐 분노하고 있다라고 뭐라고 하셨지? 화가 나 있다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그러셨네. 기분이 나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정말 불불해요 이거.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0: 난리가 아니에요.
1: 대들더라도 같은 편끼는 좀 뭐 그 지켜야 할 선이 있는
0: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밀리게 되면 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도 하지도 못하고 출마하더라도 진다. 그렇게 되면 나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이다. 대통령이 원하는 호흡이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나 2028년도에 총선에 공천도 못 받을 거다. 나의 정치 생명은 이 시점에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네. 이 분들의 싸움이 전 유혈 사태가 나올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2: 이거는 이게 안 좋은 거는 대통령이 지금 1년밖에 안 됐다는 거가 너무
1: 그러니까요.
2: 안 좋아요.
1: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2: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3년 되는 타임에 국회 원구성이 쫙 바뀌어버리거든요.
1: 네.
2: 그리고 대통령은 2년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끝하고 지자체장들의 끝이 이제 임기가 맞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사실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릴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을 좀 더 끝까지 보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거든요.
1: 그쵸.
2: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그쵸. 당대표 선거는 이번에 되게 중요한 선거인데 지난번에 원래 박찬대 그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서로 경선하면서
1: 네.
2: 당대표를 뽑을 때 그때 원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더 이 대통령하고 좀 합이 좀 잘 맞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되게 강하고 세잖아요.
1: 네.
2: 그리고 되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욕을 잘한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 우리가 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뽑히면 나도 정말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저는 메시지를 이 친명계에게 다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아마 열심히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마음을 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이쪽 그 반청 라인에서도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1: 네.
2: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그분 그리고 또 황명선 최고 이런 분들이 원래 대통령의 측근이었거든요. 네, 또 조계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나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제 그만두시고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 그런데 정 대표는 정작 그럴 생각은 없는
2: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1: 그렇죠?
2: 지금 그 장 소장이 되게 말 잘한 게 실제 정청래 대표는 다음에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만약에 당권을 잡지 못하면
1: 네.
2: 왜냐하면 이제 워낙 선수도 많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 당 안에서의 국회의원들하고 이 관계도 그렇고 개파도 없고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난 사실 앞으로 이제 정치 생명은 이제 끝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권을 잡으면 원 구성을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어요. 대권 주자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권을 잡지 못

0: 못하면 사실은 이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기는 힘을 아무도 뭐 안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더더군다나 조국 뭐 김어준 이 라인들이 원래 좀 뒷배였다고 보여지는데 그쪽도 이미 지금 이번에 마상을 입어가지고 마상 플러스 외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좀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댈 데가 사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생존과 관련해서 이번에 분명히 이 당권에서는 피튀기는 싸움 전쟁이 그래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1: 그 아까 이제 우리 정선생님 친청 얘기하셨지만 친청으로 분류되는 그 당내 인사들은 친청 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요즘 또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최민희 의원이 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자기도 그냥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전에 뭐 KTV 같은 데서 정청래 대표를 패스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러 이렇게 환영 행사 나갔는데 그거를 네. 화면으로 안내 보내고 이거는 패싱했다. 그래가지고 KTV 엄청나게 이제 뭐라 했거든요. 그때 최민희 의원이 가가지고 니들 뭐 하는 거야? 너 KTV 사장 그만둬 막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 과방위 현장이 그랬으니 얼마나 또
2: 무섭죠. 근데 본인 또 친청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본인 아니라고 하면 믿어야 되겠는데. 네. 지금 대놓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현존하는 권력인데 내가 또 친청이요라고 선언하고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당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2028년도에 총선을 정청래 대표 얼굴로 치르면은 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 대표 얼굴로 지방선거 치러봤잖아요. 서울 그렇죠. 졌어요. 경남 졌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그 남부 쪽의 중요한 도시들 꼭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도시들에서도 시장직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2028년 총선에서 우리가 2당이 될 수 있겠다. 선거에서 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이거는 뒷감당이 안 되는 레임덕이고 정권 뺏길 수도 있겠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 좀 당대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노골적으로 대드는 거는 저는 대통령을 좀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활동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뭐 정동영 전 대선 후보 거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대변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중앙의 당직자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네. 실무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아이 내 밑에서 뭐 이런 거지 인턴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돼가지고 아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2018년도에 본인이 이제 낙선을 출마를 못해가지고 원에 있을 때 한 종편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싫대. 왜 싫어요? 아니 싫어요 그냥. 못 믿겠어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그냥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 그냥 우습게 보는 마음 깔보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대통령한테 노골적으로 대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집권여당 당대표잖아요. 국정운영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대드는 모습 이거 정말 진영과 나라와 국가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1: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0: 아니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냥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인 거겠죠. 근데 그 제가 그 최민희 의원 얘기는 간단하게 조금 해드리면 역사가 조금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는 친문, 이재명 대통령이 계실 때는 친명이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계속 그동안에 그 세팅을 해왔어요. 자신의 스탠스를.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왔는데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서로 당대표 경쟁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최민희 너는 정청래 파지 박찬대 파가 아니라 너는 정청래 파지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최민희 의원이 나는 원래 아닌데 왜 자꾸 날 보고 그래 라고 처음에 하다가 네.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정청래 파라고 하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나 정청래 파야.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친청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친청이 저기 정청래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친청파가 된 건데 이제 본인은 뭐 내가 친청파가 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이제 이재명의 반명은 아니야. 나는 친명이야. 이제 이거를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특히 지금처럼 친명과 친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과정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지금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버리고 이 정청래의 발을 지금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건 본인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나 친청 아니야 나 친명인 거야 이렇게 이제 일부러 선언을 좀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깔본다 뭐 내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종편에서 그 얘기 한 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그건 박제가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정청래 대표도 이제 그러면서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통령이 이거 실패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공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그냥 살짝 빨리 해버리고 또 이지은 그 대변인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네. 이지은 대변인이 정말 정청래 파거든요. 친청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1: 어제 뭐 그 어제 말 논란이 있었죠.
0: 네, 어제 말 논란이 있자마자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그냥 사퇴를 시켜버렸어요. 네. 원래는 그렇게까지 빨리 잘 안 시킬 텐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뭉개고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고 이건 좀 대통령에게도 누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 당원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다. 이제 이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썩 아주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지 그건 내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치는 지금 보고 있다.
1: 네.
0: 그 얘기 좀
2: 안 좋아하는 걸 모르세요? 몰라. 안 좋아하지.
1: 그거는 듣는 분들이
2: 목숨이 달려 있는데.
1: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2: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친윤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상당히 좀
1: 정 원내대표가요? 신임 원내대표가. 네,
2: 잘 나갔었고 대통령이 검사할 때부터 다 상당히 아꼈다.
1: 네.
2: 그래가지고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때 정책위 의장이었었는데 그때 막 한동훈 대표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내가 왜 나가? 지금 이 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건데 나 못 나가! 막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정책위장을 그만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뭐 친윤당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일설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1: 예측했던 결과입니까? 정
2: 많은 분들이 예측하더라고. 왜냐하면 친윤들이 친윤들이 다 뭐 정식 후보를 밀기로 했다.
0: 이분은 조금 예측을 이상하게 했어요. 저는 정확히 했고.
2: 네, 변호사님이 잘 맞추세요.
1: 장소님은 누구로
2: 예측했어요? 북갑은 맞추셨나요?
0: 북갑은 틀렸는데.
2: 평택글은.
0: 제가 이거는 평택글은 제가 유희동 어부지리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거는 제가 맞췄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2: 서울시장은요?
0: 아,
2: 그래서 네. 당이 뭐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그거보다는 이분이 돼서 그거보다는 그냥 흐름은 일단은 뭐 친윤들이 계속 이 당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장동영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보다 정정식 원내대표랑 장동영 대표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아.
2: 네, 그 약간은 좀 그냥 불편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거지. 그냥 아유 우리 장동영 대표님 무조건 당대표 임기까지 하셔야죠. 뭐 그러진 않아서. 앞으로 좀 많은 당내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 그게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김도우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네. 한동훈도 검사 출신이야.
1: 검사 출신이어서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2: 동료
0: 검사 출신들끼리의 우리 식구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장동혁은 판사 출신.
1: 판사라서. 아 거기서도 그러고 이렇게 또
0: 네, 원래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친윤도 결국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검사들은 검사들끼리 정말 우리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자기네들끼리 끈적끈적한 정말 끈끈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누구랑 더 원래 친할 것 같이 생각이 드냐면 원래는 친윤 계통이니까 친윤에 한동훈도 같이 껴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친하게 지냈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지난번에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정점식 의원이 뭐 탄핵 관련해가지고 또 완벽하게 한동훈하고 척을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동훈하고도 관계도 좀 좋고 그래서 친윤은 친윤이고 도로 윤핵에는 맞는. 근데 요즘 분위기를 그 영남권에 이분이 통영에 이제 그 지역구가 예, 쪽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계시는 의원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그 라인은 있는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지금 딱 이렇게 들려보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딱 중단시켜 놓고 그리고 상황을 조금 마무리하고 어차피 장동혁은 이제 내년 7월이 이제 임기 말이니까 네. 그때까지 좀 상황을 조금 보자.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1: 근데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그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좀 총의로 모아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그러니까.
2: 소용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만 안 두겠다 그러고 최고위원직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4명이 안 그만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과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대표 취급을 못 당할 거예요. 이게 눈빛부터 나타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딱 권위가 있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당대표 딱 들어가면요. 분위기부터 달라져요. 숨죽이고 다 이렇게 경외스러운 눈빛을 쳐다보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리더십도 권위도. 그냥 경멸하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당대표예요. 그냥 목상 당대표.
1: 아니 목숨이 얼마나 안 담아. 혼자 시위하고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당내에서도 그 좋은 시선을 못 받는 것 같던데.
2: 아, 그러니까 얼마나 당내에 뭐 리더십이 없으면 혼자 변장하고 모자 쓰고.
1: 왜 그러는 거예요?
2: 좀 물어봐 주세요. 여기에 좀 부르셔가지고 인터뷰하시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평론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0: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선 분산용인 것 같아요.
1: 시선 분산용?
0: 네, 그리고 자기 세력 결집용.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극우적인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이 책임당원의 상당 부분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극우적이고 극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결집시키는 용으로도 하나 들어가고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안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이쪽에 와 있으면은 그리고 뭐 얘기하겠어요. 책임론. 너 이번 선거 잘했냐 못했냐. 너 이번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너가 안 가니까 오세훈이 됐다라든가 뭐 네가 안 하니까 뭘 됐다라든가 혹은 뭐 네가 간대는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론을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그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부정선거 저쪽에 가 있게 되면 그 부정선거로는 어쨌든 간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응을 할 것이고 그 모든 이슈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자기가 불편한 이슈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뭔가가 이렇게 불편하게 올 것만 올 것과 그렇지 않을 거를 딱 구분해가지고 저는 행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1: 아, 근데 당대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불편하거나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욕 먹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걸 기준으로 하지. 이게 당을 위해서 혹은 내가 당대표니까 뭔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1: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저는 여야 당대표들이 지금 네. 똑같다.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장동혁은 네. 또 다른 정청래고 정청래 대표는
1: 글쎄요.
2: 또 다른 장동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들의 당권 욕심 때문에 진영 자체를 당 자체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두 분들이 큰 정치인을 하기에는 이미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거잖아요. 지금 나 당권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장소영님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 쪽하고 좀 얘기 나눈 적 있으세요?
2: 저요?
1: 예.
2: 아니 없는데요.
1: 아니 최근에 계속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2: 예, 오세훈 무시하잖아요.
1: 시장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2: 근데 오세훈 시장이 무시하잖아요. 아니 그냥 당신은 그냥
1: 재선거 하면 오세훈 시장 다시 못 나온다면서.
0: 재선거가 안 되죠. 오세훈 시장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1: 불편하지도
0: 오세훈
1: 않아요?
0: 시장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변호사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아, 네가 말해봤지 소용도 없다. 개인이 지금 저러는 거다. 그리고 정말 뭐 나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당대표로서 입지가 불안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그거를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장동혁 대표도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법조인들은 전부 다 뻔하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1: 당신이 판사인데 그걸 그럼 모를
0: 리가 없지.
2: 자기 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재선거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나온
0: 그렇지.
2: 거잖아요. 그 이슈 안 들고 나왔으면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신 그만둬야지. 선거 패배 책임을 안 져?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참 논란이 될 텐데 그걸
0: 그
2: 딱
0: 이슈가
2: 끊어버리는
0: 안 나오게.
2: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강한 김민수 최고위원 딱 오른쪽 왼쪽에 끼고 그러니까. 자기 보호막으로 행동대장으로 딱 삼잖아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그만둬. 그랬더니 조그만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걸로 그냥 막 막아버리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만둘 생각이 없다. 나 안 그만둔다라고 선언을 했기 없지. 때문에 저 체제가 불길하게도 내년 7월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1: 한동훈 대표 복당은 좀 요원한 겁니까?
2: 근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0: 상황 봐야지.
1: 네. 한동훈 의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2: 본인도 알죠. 내가 막 복당시켜줘. 나 복당시켜줄 거야. 나 진짜 나도 그냥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 막 이렇게 해서 복당을 하는 것보다 네.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워서 대표님 제발 좀 복당해 주세요.
1: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2: 그래야 몸값도 높아가고 권위와 영향력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0: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 위반 2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 그게 유죄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변수가 좀 있을 네.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유죄가 나와가지고 그 397억 원을 만약에 네. 돌려줘야 된다 선거 무효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물론 이제 또 항소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은 실제 그 국민의힘이 정말 완벽하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397억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돈 많아.
0: 아,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을 어쨌든 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실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당이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 존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당성 찾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더 한동훈 의원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397억 원을 돌려주라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낼 수 그렇죠. 있는 그게 나오니까 오히려 네. 훨씬 더 좋죠.
2: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냥.
0: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거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봐야지.
2: 그냥 정무위 가서 그냥 경제 공부나 하고 있고 또 국가 운영 비전 제시하고 그렇게 시간은 한동훈 편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1: 자 이제. 저 투표지 부족 사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 총학생회도 공동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는 유독 그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2: 세상은 불공정하다. 나는 취업도 잘 안 된다. 나는 자산 형성의 기회도 상당히 없어졌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내가 월급을 저축을 해서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지? 그런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기본적인 참정권까지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화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근본적으로 국가가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정의감 차원에서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청년들이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당 그동안에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더니 이렇게 엉터리같이 선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구나 하는데 분노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청년들 중에는 요즘 이제 릴스나 그
2: 스레드나
0: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그런 수많은 짧은 아주 그냥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제 네네. 우리 같이 4050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거를 해본 적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선거 관리 부실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0: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거 부정선거 맞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많이 있대요. 그 연령대에서. 네. 그런데다가 이 민주당이 지금 지배하는 이 상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좀 약간 너무 독주하고 네네. 너무 야당을 무시하고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탄핵시킨 것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못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사람 수 많다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네 뜻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좀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니네는 그렇게 막 깨끗하고 결백하게 잘한다고 하는 거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니네들 다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위선적이야? 이제 이게 다 섞여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불만 사항이나 내 권리에 대한 그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딱 다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1: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거는 뭐 그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숫자가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어저께는 뭐 전북 교육감 그 선거 개표 결과가 전산에 또 잘못 입력이 됐다면서요.
2: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 뭐 이렇게 A 후보에게 중복으로 되고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B 후보에게도 넣고 이랬다는데 빨리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해체 수준의 선관위의 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는 별 의견이 없는 겁니까?
2: 국정조사의 형식적인 의견은 있어요.
0: 야는 야당은 특검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법 발의하잖아요. 네. 야당은. 네. 그리고 여당은 특검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271님께서 노영희 장성철 두 분 평론 아주 좋아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911님께서는 여의도 해장국 맛집 인정 시원합니다. 재료가 좋아요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2: 아이고 준이라.
0: 고맙습니다.
1: 노영희 변호사 장성철 국문센터 소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1: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내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오늘은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네.
1: 요즘 뭐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인데요.
4: 네.
1: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에요?
4: 네, 이제 그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보통 이것이 ADHD가 그저 집중력이 낮고 산만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집중력이 낮고 산만한 것은 ADHD 증상이 아주 일부일 뿐이고요.
1: 네.
4: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ADHD는 뇌의 실행 기능의 발달과 관련된 질환인데 이게 뭐냐면 당장 하기 싫거나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만두고 싶어도 좀 참아내는 것과 같은 충동 조절 능력에 좀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수정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 과 같은 능력 조절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질환입니다.
1: 네.
4: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묘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니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지속해서 자신의 신뢰도를 깎아내린다든지 하는 패착을 겪게 되기도 하죠.
1: 근데 이제 아이들은 원래 좀 산만한 게 정상.
4: 네, 네 정상입니다.
1: 그런데
4: 네.
1: 이제 이 정상적으로 산만함의 정도와 ADHD와는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4: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산만하고요. 그리고 2학년짜리가 보면은 3살짜리가 훨씬 산만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집중력과 실행 기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 전두엽 뇌가 자라나면서 점점 성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독 또래 평균에 비해서도 그 정도 나 지속 기간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예.
4: 아주 단순히 설명드리자면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주의 집중력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대놓고라도 언급을 좀 들으셨다면 아 우리 아이 주의력 점검 필요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안 맞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1: 네.
4: 또 선생님께서 너무 엄격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아무리 엄격하고 뭐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모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1: 네네.
4: 그래서 일부 아이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래와 비교해서 정도나 일상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도드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짚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개별적 특성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넘기기에는 이 아이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에 좀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지적이라는 것이 그냥 준서야 바로 앉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 준다고 톤앤 매너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적은 지적이거든요.
1: 네.
4: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서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지적을 안 하면 되지 않냐. 그건 아니죠. 아이가 지적을 덜 받도록 행동을 수정시키면서 주의 집중력과 자제력을 키워주셔야만 할 텐데요. 그것이 ADHD가 의심되는 경우 점검을 반드시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1: 근데 이 ADHD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영향이 있습니까?
4: 별로 큰 영향은 없어요.
1: 아, 그래요?
4: 왜냐하면 ADHD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절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DHD라고 할지라도 지능이 충분히 좋다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을 때도 많아요.
1: 근데 이게 예. 지속적으로 집중을 못하거나 좀 너무 산만하다면 공부를 하는데도 좀 영향이 있죠.
4: 네, 그래서 자기 능력을 다 표출은 못할 수 있겠지만 지능이 워낙 좋으면 짧은 시간 안에 또 그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ADHD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ADHD일 경우에 또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재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4: 하이퍼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초집중을 하는 능력들이 많아서 ADHD 아이들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면 뭐 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만들기를 할 때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다 이러는데 이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 몰입을 하다 보면은 또 특정 분야에 이제 아주 우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것도 견뎌내는 것들이 인간 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능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요즘 성인들도 ADHD 있다면서요?
4: 그렇죠. 이 성인 ADHD는 갑자기 뿅 하고 어느 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ADHD가 누적된 것이 이제 성인까지도 지속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아이들이랑 다른 게 아이들은 뭐 뛰어내리고 뭐 옆으로 뭐 자리를 움직이고 못 앉아 있고 뭐 이런 건데 어른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키가 크는 만큼 전두엽이 성장하면서 그런 충동성 조절이 다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일을 끝까지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에 항상 쫓기고 약속 자주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그 내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그 진료 오시는 분들이 보면 잘 안 오세요.
1: 안 오세요.
4: 네, 진료 시간. 그래서 연락을 드리면 오늘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도 번들로 사놓고 나중엔 또 그걸 어디다 둔지 몰라서 또 사고 회의 시간이나 동네 엄마들과의 모임에 있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정리나 청소를 계속 미루고 이직이 좀 잦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좀 변덕스럽다. 의지가 약하다. 아니면 좀 지능이 좀 약한가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1: 네. 근데 정말로 이게 성인 ADHD라는 게 뭐 단순한 게으름, 뭐 의지가 약한 거라고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건가요?
4: 이게 성인까지가 되면 ADHD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난 하도 해도 안 되더라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조금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성품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굳이 이 두 개 의지랑 뭐 게으름을 구분하자고 해본다면 네. 내가 게으르다고 느끼면서 다른 ADHD 증상도 있다면 이건 ADHD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차키나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영화 한 편도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때 동안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배우자랑 얘기를 하는데도 그 되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배우자들이 당신은 너무 공감 능력이 부족해. 늘 뭐 나랑 관계해서 건성건성이야. 이렇게 비난을 좀 받는다거나 한 곳에서 진득히 직장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공과금 미납 많고요. 그다음에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괜찮겠지 하는 무사한 일주의가 정말 많아서 뻔히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 순간에도 그냥 무단횡단 해버리고 한 잔이니까 집 앞이니까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게으름에 동반돼서 계속해서 있어 왔다면 성인 ADHD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듣다 보니까 한두 가지는 나한테 대당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4: 분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1: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배우자가 얘기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면서 그 말
4: 그게 유독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1: 유독 심할 경우에 3572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조용한 ADHD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4: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네. 이게 공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 충동성이 아닌 부주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ADHD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 많은 분들은 이제 ADHD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끼어들고 이런 아이들을 떠올리는데 네.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교사분들도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겉으로는 얌전하고 말썽도 거의 안 부리고요. 하지만 그 말썽을 안 부리고 조용한 이유가 머릿속에 끝없이 공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도 내용을 놓쳐서 성적이 이제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낮을 때가 많고 조용하고 이러긴 하는데 정리를 하나도 못해서 가방을 열어보면 애들끼리도 이래요. 야, 네 가방은 현대미술이다. 그래서 뭐 프린트물이 엄청나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형적인 ADHD 애들은 계획 자체를 안 세웁니다. 근데 조용한 ADHD 아이들은 계획을 의외로 잘 세워요. 그러긴 하는데 그 계획에 현실적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되게 피상적으로 세운다거나 이래서 결국은 해내지를 못한 데선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실행 기능, 계획은 실행 기능의 일부인데 조용한 ADHD들도 실행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게 짜는지를 좀 어려워합니다.
1: 그 ADHD에도 유형이 여러 있군요.
4: 네네.
1: 근데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4: 이거는 조금 명확히 규정이 되어졌어요. 예. 뇌 발달과 유전적 요인이 두 가지로 가장 큰 요인인데요.
1: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4: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런데 이제 유전이 된다라는 게 아빠가 ADHD면 애는 무조건 ADHD다. 멘델 유전 같은 게 ADHD가 아니고요. 그런 성향들이 좀 유전될 수가 있다.

0: 되는 건데 그럼 아빠는 굉장히 친해도 아이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 유전이 되냐면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신호 조절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랑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 이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602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쇼폼 영상들이 ADHD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0: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쇼폼이 ADHD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인 뇌기능의 체질과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쇼폼은 이제 ADHD를 심화시킬 수는 있고 그 심화시키는 영향의 정도가 비-ADHD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살이 좀 잘 찌는 애들한테 매일매일 치즈케이크 먹이면은 살이 훨씬 더 많이 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악화를 많이 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진단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치료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0: 네, 성인과 유아기 모두 이제 유년기 아주 어릴 때부터의 발달 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진료실에서의 대화의 흐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그 애들 같은 경우에 ADHD 애들 특유의 말이 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지시대명사가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기로 통용되는 말로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잘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1: 귀여워 보이긴.
0: 예쁩니다. 솔직히 네. ADHD 아이들. 네. 귀엽습니다. 문장 구조나 면담 자세,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 등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검사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주의 집중력 평가가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전산화된 것들도 있고요. 또 지능 검사를 통해서 주의 집중력의 정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약한지 지능 문제는 아닌지 이렇게 세밀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ADHD도 굉장히 심각 국면하고 또 그 가벼운 국면하고 이게 또 단계가 여러 개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859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0: 이게 그 치료하지 않아도 꽤나 이제 나이가 되면서 전두엽이 키 크는 것처럼 크니까 꽤나 좋아져요. 근데 키가 이제 안 먹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계속 작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좀 싫잖아요. 좀 크면 더 좋잖아요. 그것처럼 덜 클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겉보기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제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또래 평균보다는 이렇게 뇌가 안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약속 시간 잘 안 지키고 임기응변이 되게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롭지 못하고 좀 거짓말쟁이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할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남의 말에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느낌에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해서 외로워지기가 좀 쉽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ADHD는 아이나 성인이나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요. 행운은 꼭 나에게만 올 것 같고 불행은 꼭 비켜갈 것 같은 이런 희망에 가득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경우에는 숙제 검사 안 할 때도 있어요. 이래서 과제 안 해가거나 여기서 안 나올 때도 있어.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요. 이거 되게 많아요. 나 나중에 게이머 될 거예요. 유튜버 될 거예요 하면서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 이런 거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튜버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벌고 어느 정도로 이제 수입이 유지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알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현재 주어진 과제나 귀찮은 의무들을 하기가 싫고 내가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게 또 성인이 되어서는 이거 오른데 이거 떨어진다 하면서 막 인버스하고 막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상가 분양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이건 ADHD가 밝고 희망찬 낙관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편한 감정이나 고통을 최대한 안 느끼고 싶어하는 ADHD 특유의 심리적 방어에서 기인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숙제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다 불편한 감정이죠. 또 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산정도 사실 고통이거든요. 귀찮고. 그런데 ADHD의 특성은 불편하고 귀찮은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결론은 좀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 그렇군요. 5877님께서 ADHD 약은 중독된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하셨어요.
0: 특히 요즘에는 이런 오해가요. 뭐 물론 ADHD 약이 아니더라도 정신과 약에 대해서는 이 오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ADHD 약물은 특히 더 오해가 좀 심한 편인데 요즘에는 교육청에서 부모님들께 보여주는 공문 아니면 학교에서 시행된 아이들 마약류 교육을 통해서 좀 오인식되는 게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이 마약류 교육을 하면서 ADHD 약이 마치 마약처럼 인식되게 애들한테는 인식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ADHD 약물 중에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은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약류와 마약은 다른 개념이죠. 마치 인간이 영장류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과 침팬지, 오랑우탄은 서로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습득 능력 다르고요. 행동, 뭐 수명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직접 전문의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그 키랑 몸무게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미리수가 정제돼서 처방된 허용 범위 내에서 ADHD 약물이 처방이 된다면 중독과 의존과는 거리가 아예 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먹어서 기분이 좀 좋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ADHD 약물 치료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ADHD를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면 음주, 흡연, 약물 남용 이런 위험 요소들이 훨씬 더 크게 노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좀 걱정되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약을 쓴다는 것이. 그러면 처방을 주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분들께 직접 하나하나 문의 주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약은 평생 안 먹습니다. 드시라고 해도 잘 안 드시고요. ADHD 치료제는 애들의 행동 수정을 위한 마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수도꼭지를 열어준다 이런 느낌이라서 좋은 행동을 습관화시켜주기 위해서 디딤돌을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의 뇌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디딤돌은 뺄 수 있죠.
1: 네. 끝으로 우리가 집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의 집중력과 자기조절력 키워주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계획을 시각화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계획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현관문에도 붙이고 아이 캘린더에도 적어주시고 완료하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시를요. 되게 짧고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숙제 빨리 했어? 뭐 숙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수학 문제집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시 30분까지 해봐. 이렇게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아이고 잘했다. 25분 만에 다 했네. 이렇게 즉각 응원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3끼 잘 먹고 규칙적인 운동 좀 시켜주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가 덜 자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키 키우는 것처럼 뇌를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하던 안 하던 일찍 자고 일찍 깨워서 뇌를 잘 키워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다 기억하셨죠? 네. 오늘 ADHD에 관한 이야기 정연경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이유의 반편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일부 경상 내륙에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고요.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면서 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년 이맘때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부산이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29도, 세종시가 26, 제주 25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주로 충청과 남부, 제주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예보고요. 오늘 오후에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붉은색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모두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주말과 휴일은 서울도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 이후로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고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점차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중복 입력으로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들도 투입됐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역대 최대인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본적 관리에 소홀했고 자료 폐기와 조사 방해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틀째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고 미 해군 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0: 후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표를 주관한 김호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잘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선관위도 자료를 통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사무 관계자 실수로 3투표소 투표록에 투표소명을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한 채 개표소로 이송했고 3투표소 투표지를 1투표소 것으로 오인한 채 개표가 진행됐단 겁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진행되던 지난 4일 새벽 잘못 개표되고 있는 3투표소 투표지를 발견해 전북도지사 등 5개 선거 개표 결과는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바로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열흘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등에 대해선 수정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완산구 선관위와 전북도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거쳐 개표 결과를 수정하도록 결정하고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 선거통계 시스템에 잘못 공개된 개표 결과도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인 오늘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잠실 개표소가 차려졌던 서울 올림픽 경기장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며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 100여 명을 비롯해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도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봉쇄 집회가 이어지며 체육단체들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업무 역시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쿠팡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이런 유출이 일어났다며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6,200억여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3,700만여 명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또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는데도 고객 민원 접수 전까지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개보위는 지적했습니다.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개보위는 또 쿠팡이 타사 웹과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점, 납치 광고 등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파트너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과로사로 숨진 직원의 건강검진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회사는 개보위 결정에 재차 사과했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회사가 취한 선제적 조치가 이번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0: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건데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이 본격적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이유와 당일 투표소 혼란 등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식에서 생각이 달라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0: 네, 들어보니 여야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 신경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까?
1: 네, 우선 특위위원 배분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 무효 선언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0: 네. 민주당 당내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지도부 책임론이 일면서 계파 간 갈등 양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1: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또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순방 환송식 불참 등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듯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는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의원총회 생중계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의총은 생중계 없이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발언만 공개됐습니다.
0: 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진 건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간 설전도 있었다고요?
1: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직격한 건데요. 우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며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겁니다. 우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다음 발언 순서인 조강한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며 우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니요 라고 맞섰고 다시 조 최고위원은 논쟁은 있다가 단둘이 조용히 하자며 충돌했습니다. 면전에서 충돌을 지켜보던 장 대표 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사퇴론을 재차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미국이 이틀째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수도 테헤란 주변까지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로 맞섰습니다. 종전협상이 길을 잃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공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목표물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폭스뉴스에 전했습니다. 목표물 가운데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는데 이란 당국자가 공습

0: 중단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란 측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란 측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는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자위권 차원이라 주장했지만 이란을 압박해 신속하고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 일부 통항이 재개됐지만 지금부터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오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공습을 주고받고 호르무즈 해협마저 다시 봉쇄되면서 중동 사태는 종전과 확전 사이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가량 줄며 1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 파장이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자동차와 플라스틱 등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가 14만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수출 차질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농림 어업 분야의 취업자도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역시 중동 사태에 따라 농어촌의 생산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정부는 오늘 고용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인력 수요 변화에 맞춘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EU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EU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럽 순방 첫 기착지인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트드 외부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EU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적 질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EU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에 뜻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전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이유는 안보,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마타렐라 대통령, 멜로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간추린 뉴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이번 달 1일에서 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2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205%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내 업무에 AI를 전면 도입해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내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X 부문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오픈 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클로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매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은행권도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최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수개월간 블로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수백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처가 예고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김영훈 장관이 사망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직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 ENC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소환에 이어 두 번째 조사인데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 등을 캐물을 걸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산지에는 최대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지만 강원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물가는 물론이고 금리와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죠.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평소 이것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재테크 전문가가 이것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지혜롭게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먼저 장을 보고 싶어질 때는 곧바로 가지 말고 3, 4일 정도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부터 먹는 습관을 드리고요. 또 장을 볼 때에도 큰 단위로 산 뒤에 한 끼 분량으로 나눠서 냉동해 두면 식비를 이것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음식점 체험단에 지원해서 식사권이나 이용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물론 뭐 수도권은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요즘 소위 냉털, 즉 냉장고 털기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쏠쏠한 정보가 됐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두 글자 단어인데요. 돈이나 물건을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는 것,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지읒이응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평소 이것 하는 습관이나 방법들, 나만의 비법, 노하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그리고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언제나 그렇듯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의 번뜩이는 재치, 아이디어 이런 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전국 일주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혜 씨, 교통상황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일산 진출로 2차로와 갈 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남동부근 3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 반대 부산 쪽은 안성 부근으로도 짧게 정체입니다. 이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은 벌교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같은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즉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36조 6천억 원 적자로 나타나 7년 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에 이어 소득 격차마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복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비서를 사칭해 피해자 50여 명을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9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이 경찰에 검거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과 영상 등을 3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한 재테크 전문가가 알려준 식비를 이것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그 목표를 정해두면요,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하는 건 이게 초라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돈을 보태기 위해서 즐겁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 어쨌든 말씀드린 이것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돈이나 물건을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좀 동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평소 이것 하는 습관이나 방법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렸는데 참여해주신 문자들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3095님. 어려울 땐 모든 게 아쉽죠. 저는 택배 배달하는데 기름값 이것 하려고 더워도 에어컨 안 켜고 창문 열고 다닙니다 하셨네요. 예, 차로 택배 하시는 분들 진짜 이 여름에 얼마나 에어컨 안 켜시면 힘드실까요? 그래도 꾹 참으신다는 거잖아요. 이분도 역시 뭔가 목표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드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정숙님. 냉장고 냉동고에 제발 쟁여두지 말고 바로바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냉장고가 가장 큰 것도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냉장고가 좀 다른 나라 냉장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가요? 이건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집마다 큰 냉장고를 선호하는 건 뭐 맞는 말이겠죠. 예, 맞아요. 냉동고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도 분명히 유통기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잘 보고 드셔야 돼요. 1570님. 저는 외출할 때 플러그는 냉장고만 꽂아두고 나머지는 다 뽑고 나옵니다. 그럼 전기세가 정말 적게 나옵니다. 강추합니다 하셨는데 야, 이게 사실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고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걸 실천하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7152님. 저는 생필품도 바로 구입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지연시키면서 아껴 쓰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뭐든 아껴야죠. 예. 화장실 같은 것도 조금 더 줄이시고 뭔가 하나라도 좀 아껴 쓰다 보면 그래도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3070님. 토요일이 손녀딸 생일인데요.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외식할 때보다 비용이 3분의 1은 절약될 듯합니다 하셨는데 아우, 당연한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집에서 먹고 집에서 또 좋은 고기 사다가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예, 커피 쿠폰 하나 손녀딸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애쓰실 것 같아요. 선물로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좋은 방법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라고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춘천으로 갑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춘천 오늘 덥나요?
5: 네, 춘천 지금 더운 날씨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강수량은 최대 50mm 예상됩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0: 네. 요즘 그 전국적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춘천에서도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5: 네. 치유농업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뜻 보면 농장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로를 얻는 데 도움이 돼서 치유농업이라고 합니다.
0: 네.
5: 식물을 가꾸고 텃밭 활동을 하거나 수확과 과공체험 등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과가 입증되면서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에서는 이 치유마을, 치유농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0: 네.
5: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 안현숙 담당 얘기 들어보시죠.
6: 현재 도내에는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통해 육성한 치유마을과 농장 63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올해 추가로 14개소의 치유농장이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농업기술원 내에 치유농업센터가 정식으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에는 현재 치유마을과 농장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농장이 보유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농업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식물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이제 곤충이나 앵무새 등 동물 자원을 활용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곳들이 있습니다.
5: 네, 농촌진흥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0: 네.
5: 전국에 있는 치유농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비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을 했고요. 특히 강원 지역은 방문객의 비중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근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까요?
5: 이게 각 마을의 특징과 농작물을 활용하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홍천에 있는 곳에서는 돌배나무를 활용해서 여성과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5: 약초를 이용해서 조교를 하고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 철원에서는 딸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딸기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성장 과정을 경험하고 꽃과 식물을 만지는 활동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나미 리포터는 어떤 곳을 다녀오셨습니까?
5: 네, 저는 춘천 고은리에 있는 고은원예 치료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2015년부터 원예 치료를 시작해서 21년부터는 치유 농장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0: 네.
5: 올해 강원도 우수 치유 농업 시설로도 선정이 됐는데 치매 어르신이나 발달 장애인, 학업 스트레스가 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과일을 수확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님,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참가한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7: 우리 아까 체리 딸 때 뜨기를 가져와가지고 막 해갖고 막 친구들 나눠줬잖아요. 그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즐거워졌잖아요. 그쵸? 자, 그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해요. 오늘은 아이들하고 자연을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체리하고요. 지금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 그런 것들을 지금 직접 따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또 친구들이랑 또 협업을 해서 직접 같이 따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 먹기도 하고요. 예,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정원에서 따온 잎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8: 이렇게 꽃 식물을 만지면서 아이들이 표정이 좀 밝아지고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아 이게 야외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체험 이런 기회들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학교 생활도 하고 이제 게임이나 SNS 중독이 많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당히 이제 정서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네, 농장 곳곳에는 뭐 콩류와 채소, 과일과 허브 등이 가득했는데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자연을 관찰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혹시 뭐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줄어든 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5: 네, 지금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지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0: 네.
5: 기분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접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센터장 얘기 들어보시죠.
9: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척도지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스트레스 정도를 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심박 변이도라고 해서 유비오맥파라는 측정 기구를 좀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이제 몸 안에서 심박수를 좀 내고 있는지 스트레스가 지금의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지 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이후의 스트레스가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들이 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의 몸 상태들을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조금 더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내가 어느 정도로 좀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하여간 이래저래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 네.
0: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5: 일단 사전 신청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약간의 이용료가 발생을 하지만 자신의 뭐 화분이나 허브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5: 그 외에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복지기관 등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분들 물론 이용 가능하고요. 또 지금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치유마을, 치유농업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유농업은 자연이 주는 백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잠깐이었지만 농장 체험과는 다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치유농장이나 마을 방문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네, 이 마음 속에 있는 병도 다스려야 합니다. 치유하셔야 돼요. 오늘 좋은 정보를 전해줬네요. 춘천 이나미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순천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10: 네, 순천은 날씨 어떤가요?
11: 네, 오늘 순천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이 평년과 비슷합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8도입니다.
10: 네,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1: 네, 저는 이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학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면 그 뒤에는 누군가의 기획이 숨어 있잖아요.
10: 네.
11: 그런 문화기획자를 지역에서 직접 키우는 과정이 이 순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0: 어허.
11: 순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순천문화기획학교 이야기입니다. 순천은 최근 청년 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같은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풀어낼 문화기획자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 네.

0: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순차 순천 문화기획학교는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온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로컬 문화기획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을 읽고 지역의 자원을 기획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컬을 읽는 기획의 언어를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근데 문화기획학교 뭐 이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 순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과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1: 네.
0: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선배 문화기획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수강생들과 함께 이 순천을 새롭게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수업 현장과 함께 이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최진희 주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2: 근데 이제 저로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이 순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맥락에서 문화의 맥락에서 예술의 맥락에서 순천은 어떤 도시일까 어떤 지역일까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저 역시도 지역을 좀 약간 낯설게 보려고 하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속 있다 보면 사실 지역을 잘 몰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가?
3: 순천문화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 벌써 이제 6년 차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고 올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예비 문화기획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의 의미 있는 관심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뭔가 글이나 기획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의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과 이를 기획의 언어를 구조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순천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이 지역 안에서 계속 활동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수업에 참여한 분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신 거예요?
0: 네, 이번 기획학교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역에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출판과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 또 이 로컬 문화기획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기획학교를 다시 찾은 분도 있었습니다.
1: 네.
0: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순천에 살면서도 몰랐던 지역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알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수강생 가운데는 순천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을 이번 수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전용 잡지 이 뿌리 깊은 나무의 정신을 잇는 공간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지역 자원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1: 네.
0: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순천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읽어보는 시간이었던 건데요. 수강생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4: 지역이랑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 종이로 관련된 걸 하고 싶어가지고 시와 관련된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수강생분 중에서 본인이 여기 살아오면서 어떻게 순천이 변화되었는지 책을 내셨더라고요. 지역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 그 문화기획 학교를 통해서 문화기획 일을 하게 됐었어요. 한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로컬을 읽는 기획이라는 게 지역에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지난 수업 때 뿌리 깊은 나무 관련한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저런 관점으로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가지고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기획들이 보통 보면은 다들 이제 중앙에서 잘 됐다고 하면은 지방에서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기획자별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었다고 보고요. 뭘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었다는 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1: 예, 뭐 하여간 이렇게 우리 고장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나면 뭐 콘텐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 있나요?
0: 네, 이 순천문화기획학교는 올해 입문과정을 마친 뒤에는 실제 현장에서 기획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오는 10월 이 순천 원도심에서 열리는 아티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과 교류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또 실행해보는 과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획학교 과정을 기획한 지역문화기획자 오윤민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0: 로컬 기획자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나 가치, 어떻게 지역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획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가장 크게는 지역 자원이 어떻게 내 기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 지역 자원들을 조금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삶과 태도를 존중하면서 기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리려고 강사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나 로컬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될 지역 자원들,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까지 가닿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수업 시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획은 결국 누군가한테 말을 걸고 설득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수강생들 분들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고민들, 오늘 받은 인사이트, 그리고 영감을 나눌 수 있도록 브릿지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좋은 문화기획자 동료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강사님들께서도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자들이 던지는 다양한 시선과 화두가 많아질수록 순천의 즐거움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장의 다양한 자원을 콘텐츠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익숙하게 지나쳤던 골목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시선을 만나면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순천 문화기획학교에서는 바로 그 시선을 키우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읽고 질문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문화기획자들, 이들의 시선이 앞으로 또 어떤 순천의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1: 네, 순천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권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저희가 이번 한 주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충청권도 먼저 선거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4: 예,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4년 만에 재편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모두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곳을 모두 탈환했습니다. 광역의회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의회 권력도 바뀌게 됐는데요. 이 여당이 내세운 지방정권 교체와 민생 안정 메시지가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는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4: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대전은 기초단체장 5곳을 모두 민주당에 몰아준 반면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5곳만 민주당에게 허락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기보다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고려해 투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보의 상당수는 전직, 현직 단체장으로 이미 검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투표율 여기가 대단히 높았잖아요. 충청권은 어땠나요?
4: 네. 충청권 투표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세종 62.5%, 대전 59.7%, 충북 59.6%, 충남 58.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1: 네.
4: 세종은 전국 평균인 60.9%로 웃돌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소 밑돌았는데요. 역대 선거에서도 이 세종은 공무원 비중이 높아서 투표율이 다소 높은 편이고, 대전과 충남, 충북은 중도층 비율이 높아서 평균보다 약간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투표 열기가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대전은 직전 지방선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1: 네.
4: 이번 선거가 전직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치러지며 각각 민선 7기와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시정, 도정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죠.
4: 네, 이 당선자들은 후보 시절부터 민선 8기 시정과 도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던 만큼 이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0: 사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지역화폐 온통대전 2.0을 제시했는데요. 민선 7기 자신이 도입했던 온통대전이 민선 8기 들어서 사라지자 정책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이장호 시장의 핵심 사업인 고문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환경 훼손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해온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과 수요 부족 등 이유로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역시 충북도 차원의 추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장기간 답보 상태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잖아요. 충북에서도 근데 유사한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시께 충북 단양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140명이었지만 준비된 투표용지는 100장뿐이었는데요. 투표용지가 급히 공급되면서 이 투표가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투표가 중단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날 오전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1,196명의 선거인 명부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는 유권자들 중 일부는 기다렸다가 투표를 했고 몇몇은 귀가 후에 다시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충북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한두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그런가 하면 또 낙선한 후보들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0: 네.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면서 불복을 당초에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김 지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부정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에 청주에서 발생한 선거인 명부 누락 사태를 두고선 투표의 공정성과 참정권 제한을 가져온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의 충주시장 선거에서는요. 124표 차이로 낙선한 민주당의 맹정섭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2,277표로 후보 간 득표차보다 지나치게 많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의 가능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확인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 선관위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1: 예, 약간 뭐 이번 선거만큼 말이 많았던 선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선거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0: 네,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원인 미상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은 당시 고체 연료인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공구 등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과수, 소방,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세척기계 배관과 노즐 안에 남아있는 잔류물 또 작업 도구 등을 수거했습니다.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경찰과 노동당국은 최근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업장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과거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2018년과 2019년

0: 이전에도 이 추진제 제조 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모두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두 차례 특별 감독에서 총 5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안전점담 임원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화 에어로스테이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안전업무, 낮은 직급이 안전업무를 총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도 다른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 직후에 한화 측은 화약은 물에 젖으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세척 공실의 폭발 위험을 낮게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이 해당 세척실을 추진제 제조 공정의 일부로 보고 있었는데요. 반면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이를 제조 저장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화재 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방사청은 이 해당 시설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네, 하여간 뭐 같은 사업장에서 불과 8년 사이에 3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이건 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 만큼 또 이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어떤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0: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뒤에 5년 이내에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맞지만 이번 사고로 그 가중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사고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핵심 쟁점은 과거 사고 이후에 회사가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국내 방산업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정부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높은데요. 하지만 이 성장의 속도가 안전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쯤 되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 또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끝번호 4736님이 저는 한 번 사용한 물티슈는 빨아서 문틀이나 창틀 먼지 닦는데 다시 쓰고 버립니다 하셨어요. 와, 물티슈도 재사용을 하시는군요. 창틀 문틀 닦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811님, 저희 부모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꼭 필요한 것은 큰 돈이 들어가도 사야 하지만 작은 씀씀이를 줄여야 이것이 된다고 하신 게 기억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예, 작은 씀씀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모이고 모이면 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2부 시작하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헤르만 프라이가 부른 로렐라이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일부 경상 내륙에 곳에 따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가량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 우박까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지만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해서 약간 더운 곳이 있겠고요.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7도, 대구 29도, 세종 26, 제주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 분포까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8도, 주말 휴일 모두 30도까지 오르는 등 이제 점차 주말 휴일로 갈수록 다음 주까지 쭉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 전국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오늘 충청과 남부 제주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은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나쁘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할 전망이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인 오늘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개표소가 있던 서울올림픽경기장의 입주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에 이어 EU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한 EU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선제적 조치가 반영 안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었던 사건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

0: 어제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4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죠. 해양수산부도 250여 개의 시장에서 수산물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환급 행사도 함께 열려서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이 전통시장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답인 이 단어는 두 글자고 돈이나 물건을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소 이것 하는 습관이나 방법들 보내주십사 부탁드렸죠. 잠시 후에 함께 문자들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매주 목요일에는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코너가 또 마지막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신 문자 좀 몇 개 보죠. 먼저 김영선님이 콩 게시판에 어릴 적에 할머니와 부모님이 식사하실 때 밥알 한 톨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밥그릇에 물 부어서 드셨어요. 저도 알뜰하게 이것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예전엔 정말 그랬죠. 밥 남기면 엄청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좀 세상이 좀 바뀌긴 했어요. 9480님, 이것의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찾지 못해서 낭비하는 일이 줍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놨는데 막상 필요할 때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또 새로 사야 하는 경우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 샀더니 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 정말 속상하죠. 예, 정리정돈 잘 하시면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될 것도 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1676님, 저는요 세수물을 받아서 쓰는데요. 안 버리고 놔뒀다가 변기물로 또 씁니다 하셨어요. 물 이거 타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예, 좋습니다. 4577님, 대량 구매한 물건을 친한 이웃과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걸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할인 정보도 공유한답니다 하셨는데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최고죠. 예, 저렴한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서 소규모 가족이 뭔가를 사오면 이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참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이웃이나 또 뭐 친척들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6232님, 저는 이것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약속 줄이고 집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게 병원비 등을 이것 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셨는데 정답. 아 근데 또 집콕만 하시면 또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가끔씩은 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예. 적절히 뭐든 적절히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의견 재밌는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북 전주시와 그 완주군의 통합을 추진해왔던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회가 지금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김제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1: 예, 전주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완주전주통합추진 중단 결단을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한다며 이제 완주전주통합은 미래 역사에 밀어두고 김제 전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앞서 이원택 당선인은 지난 9일 완주 군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임기 중 전주 완주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완주 전주 통합 무산의 원인으로 지역 정치권과 완주군의 이 반대를 지목하면서 전북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김제 전주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주와 김제를 통합해서 항만, 공항,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갖춘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양도시 의회가 지난 3월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합회는 향후 전주, 김제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과 또 대구의 그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0: 이 기계 끼임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네요.
1: 예, 오늘 오전 6시 20분께는 충남 아산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열처리한 부품을 이 냉각시키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A씨가 이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가동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그리고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제 오전 9시 38분께 대구 달성군 농공업 샤니 대구 공장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 40대 여성 A씨가 작업 중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SPC 계열사인 삼립 시화공장에서도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유독 SPC 계열 공장에서는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네요. 자,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에 투입될 전동차 납품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자 인천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1: 예,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인천 종점인 성남역에서 인천 공항철도 청라 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km 구간에 건설 중입니다. 예, 하지만 이 전동차 제작사의 경영난으로 당초 예정대로 2027년에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인천시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자동차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계약 해제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납품 차질로 정상적인 7호선 연장 개통과 운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1: 정 시의원은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닌데 지난해 10월 문제없다던 인천시가 올해 4월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 활용조차 협의가 필요하고 쉽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동차가 부족하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은 심해진다며 개통이라는 이름만 앞세우고 실제 불편을 주민에게 떠넘긴다면 그건 개통이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인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네요.
1: 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에 물을 공급하는 밀양댐의 가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댐에서 이 하천 유지 용수 공급량을 67%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고 하루 11만 2천 톤씩 공급하는 농업 용수는 실 사용량을 반영해서 하루 최대 4만 8천 톤을 감량하는 등 용수 비축 대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생활 공업 용수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공급됩니다. 현재 밀양댐 저수량은 3,060만 톤으로 예년의 78% 수준이고요. 밀양댐과 같이 낙동강 수계에 있는 운문댐과 영천댐도 각각 가뭄 단계가 주의와 관심으로 관리되고 있고 안동댐, 이마댐도 6월 중순에는 가뭄 단계가 관심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낙동강 수계댐들의 이 가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런가 하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녹조 계절 관리제에 따라서 금강 백제보 수문이 어제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완전히 개방됩니다. 이제 백제보 개방은 현재 수문이 이 부분적으로 개방돼서 해발 2.8m인 보수위를 시간당 3cm씩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강원도 태백으로.

0: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태백 철암역 근처에 가면은 조그만 역사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철암관광역사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태백 지역 탄광촌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조성됐고 여기에 깃든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철암 탄광역사촌이죠?
0: 네, 탄광역사촌.
1: 관광역사촌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럼 어쨌든 이 탄광마을을 뭐 박물관 같이 이렇게 꾸민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철암역이 예전에 탄광촌과 더불어서 굉장히 번성했던 기차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탄광촌 근처에 집 상가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일종의 생활사 박물관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대략 60년대 직 지은 건물을 한 80년대 후반까지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면은 폐점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건물 안에는 탄광의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 네.
0: 잊혀져가는 석탄 산업의 역사, 그다음에 이제 광부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공간을 사실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아, 예전에 주거 공간이 참 부족했던 곳에 하천 바닥에 지대를 세워서 건물을 세웠구나.
1: 어허.
0: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아마도 철암역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영동선 기차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영동선은 경상북도 영주에서 강원도 강릉을 잇는 기차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사실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기차 노선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태백 철암과 동해시, 그리고 나중에 동해시와 삼척 강릉을 잇는 바닷가 쪽 노선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1: 네.
0: 다음에 철암과 영주를 잇는 노선이 더해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의 영동선 노선이 되었는데
1: 네.
0: 조금 특이하다면 백두대간, 즉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조금 눈에 띄기는 합니다.
1: 네. 가로지른다. 그러니까 영동선이 이게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서 이게 사실 뭐 기존의 산업철도에서는 좀 보기 드문 노선이라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보통 우리나라 철도가 지형 때문에 남북을 잇는 방식으로 놓이는 경우가
1: 그렇죠.
0: 많은데요.
1: 네.
0: 이렇게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석탄하고 석회석을 수송이 거점이 되는 내륙도시, 그러니까 영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항구, 그러니까 동해시가 됩니다. 여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지금도 영동선을 지나는 기차의 4분의 3이 화물열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아하.
0: 문제는 경사가 심한 일부 공간을 지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기차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사다리를 타듯이 올라가는 스위치백 노선이 있는데 요거를 최근에 개량을 해서 또아리 형식으로 그 터널을 만든 18km 정도의 나선형 터널로 대체를 하기도 했으니까
1: 네.
0: 굉장한 난공사였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1: 그러네요.
0: 있는데요.
1: 예.
0: 이 철암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백 삼척 지역에 이제 석탄을 실현하는 거점이 되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석탄과 관련해서 사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중요성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이기도 합니다.
1: 아, 일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다 또 조선의 광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예.
0: 보통 이제 국권 침탈하기 훨씬 전, 10년 전인데 1900년에 우리나라로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보내서 3년 동안 지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하 자원을 약탈할 보고서 라고 할 수 있는 조선광업조사보고서를 1906년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나중에 국권을 빼앗은 조선총독부는 1922년에 조선탄전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36년에 삼척 일대 탄광 개발에 들어갔고 그게 확장이 되면서 1937년에는 장성탄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태백지역 탄광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 철암역 일대에 탄광과 관련해서 급하게 탄광 마을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격차가 있어서 일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쾌적하고 소학교까지 들어선 반면에 조선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거의 집단 수용소처럼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고생을 했고 무엇보다도 안전시설, 그다음에 목욕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광부며 그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철암 탄광촌이 생긴 배경에는 또 암울했던 일제 식민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광산 관련 시설은 일종의 적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이 이거를 귀속 광산으로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상공

0: 지금으로 치면 산업통상부가 직접 운영하는 광산이 되고요. 그리고 1950년에 대한석탄공사라는 것이 생깁니다.
1: 예.
0: 그러면서 장성광업소, 독해광업소, 여기서는 이제 장성광업소가 태백에 속하게 되는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동선 기차 노선이 완성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한민국 현대의 석탄 개발 산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태백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석탄을 생산하면서 대한민국 성장의 50년대, 60년대 동력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1: 예,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탈석탄 시대를 맞아서 점점 이제 쇠락해가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석탄에 대한 관심이 뭐 석유, 그다음에 또 석탄의 국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이렇게 되면서 탄광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또 해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어떤 번성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 역사에 중요했던 탄광과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탄광 역사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서 이 탄광 역사촌을 보면 여러 채의 그 상업적인 건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밖에서 보면은 뭐 치킨집, 슈퍼마켓, 식당, 다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이제 다른 전시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중에 하나인 농협 건물이 있는데,
1: 네,
0: 이 농협 건물은 조금 독특하게도 지금 파독광부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곳에 파독광부 전시관이 들어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 근데 그 이유를 듣기 전에 우선 독일에 그 우리나라 노동자가 건너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0: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1: 네.
0: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5달러 정도였는데.
1: 전쟁 직후였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 태국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금은 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 돈을 차관을 빌리려고 했는데,
1: 네,
0: 그것도 쉽지 않았고, 그나마 교섭이 가능했던 게 독일, 당시로서는 이제 서독이 되는데요. 서독 정부와 3천만 달러 정도의 차관 협상을 이뤄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을 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 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특히 광부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실업률도 30% 40%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줄이고, 그다음에 광부나 간호사가 독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월급을 국내로 송금하면 이것도 괜찮은 외화의 획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1: 네.
0: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화 보유고가 60년 초반에 2천만 불 정도였는데, 광부 간호사가 국내로 보낸 그 금액이 10년 동안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 대단하네요. 당시에 그 파독광부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0: 네. 그 급여가 독일에서 일을 할 때 한 한국 기준보다 한 6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1963년 모집할 때 500명 모집에 4만 6천 명, 거의 9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1: 네.
0: 문제는 광부든 간호사든 이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조금 제한사항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독일로 가는 광부는 기초 자격이 석 달 이상 탄광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정해졌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원자들이 몰려드니까 이들을 교육시킬 교육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삼척, 독해, 그리고 나중에 태백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0: 이 지역에 와서 지원도 하고 훈련도 받고,
1: 어허,
0: 그러면서 이 동네가 북적북적 젊은이들로 들썩였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1963년부터 1977년까지 7천 명 이상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는데, 그 전초기지가 바로 태백, 그다음에 삼척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이 파독광부 전시관이 또 철암 탄광 역사촌에 자리하게 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내력 덕분에 역사촌 안에다가 그것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더불어서 이제 역사촌을 보고 나면은 이제 뒤에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1: 네,
0: 여기에서 보면은 철암 역두 선탄 시설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연탄을 어떻게 보면은 구분해내던 그런 어떤 조금 시설도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이 탄광과 관련해서 여러 문화유산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약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 수탈이 자행됐고 또 한때는 산업역군이었지만 에너지 정책 바뀌면서 주인공의 자리를 내줘야 했던 그 수많은 광부들의 애환이 서린 곳, 그리고 6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력을 수출해야만 했던 우리의 어떤 절박했던 그 역사까지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철암탄광 역사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심에 석탄산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구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토대이자 현대사의 아주 굵은 땀방울과 눈물이 밴 곳 강원 태백의 철암탄광 역사촌을 둘러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절약이었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고 정말 고수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메조소프라노 백나목의 올드 블랙조 함께 듣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바베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한 번의 만찬에 써버린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전부를 작품에 쏟아붓는 사람이니까요. 바베트는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감각과 열정을 다해 그 식사를 완성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끝까지 실현합니다. 바베트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 내내 절제되어 있고 겸손하며 묵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재능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점이 바베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베트는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것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작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 않지만 깨닫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지만 화해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말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립니다. 오래된 원망이 녹습니다. 수십 년 전의 다툼이 용서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고백됩니다. 음식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바베트의 사랑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베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베트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를 만나봅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에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에 나섰고 한국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5년 인권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을 지나온 그가 말하는 온기는 무엇일까요?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난 동생 박래전 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동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도서관 이름을 동화라고 지으셨던데 예, 예, 이 동화라는 이름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1: 제 동생이 이제 시를 썼고요. 제 동생이 필명입니다. 겨울동자에다가 꽃하자. 겨울에 피는 꽃, 겨울꽃입니다.
0: 겨울꽃이라는 뜻이면 동화.
1: 흥산동에 있을 땐 그렇게 해서 동화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절역 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직 그거를 도서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0: 빨리 옮겨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박래전 열사도 형을 닮아서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1: 네, 시를 써서 유고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유고시 제목이 동화라고 하던데 그 시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형이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 꽃일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0: 더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1: 아,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닌가.
0: 본인의 얘기고.
1: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대로 그 삶을 살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래전 열사가 떠난 게 1988년
0: 네.
1: 6월
0: 4일 날 분신했고 네네. 6월 6일 날 운명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한결같이 인권 운동에 이렇게 투신을 해 오셨는데 어쨌든 형으로서는 나를 많이 따르던 동생이 이런 죽음을 맞았으니까 사실은 어떤 부채의식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이
0: 부채의식도 있고 그때

0: 까지 싸울게.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저 유서에 보면은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뭐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그 유서에 담은 게 있거든요.
1: 네.
0: 네가 바라던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네 목까지 싸울게 하고 진짜 다짐을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 사람끼리의 약속은 이게 만나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변경할 예.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이제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유가족 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분신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들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우리 바라던 세상이 이렇게 모여진다고 제 동생이 어떤 그런 저거 바라던 그 민중이 주인된 새 세상하고로 모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일을 위해서 내 평생 걸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이제 그랬었죠.
1: 네, 동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평생을 바치셨는데 네. 원래 그런 문학 청년이셨잖아요.
0: 예,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연대 국문과 간 게 소설 쓰려고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서클룸 연세문학회를 찾아갔고
1: 예, 예.
0: 그래서 1학년 예. 말에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 그 소설 응모 단편 소설 응모 해가지고 또 당선도 되고
1: 네 땅강아지라는 네. 단편 소설로 상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교내문학상
0: 그래서 또 1학년이 그 네.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걸 하니까 와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단에 네. 등단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 운명처럼 제가 또 학생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1: 군대도 막 이제 끌려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0: 그렇죠. 강제징집.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다음 날 잡혀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곧바로 이제 군대 끌려간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내가 학교 다니고 있을지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통보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군에 간 지 2주 뒤인가 이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1: 네.
0: 그걸 보고 이제
1: 아이고.
0: 집에서 알게 된 거죠.
1: 부모님도 모르게 군대를
0: 네.
1: 가셨군요.
0: 그래갖고 아주 집에서 다들 울고 난리였다고 그러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면회도 할 수 없는 저 전방으로 보내져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천에 가서 노동 현장 갔다가.
1: 위장 취업이라고.
0: 위장 취업을 했었죠. 네. 위장 취업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미은행 정보농성 사건 노동자 들어오고 이것도 네. 하다가 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1: 근데 네.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또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그 운동을 하면서 좀 사실 저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 네.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라든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가 맞지 않, 틀린 게 아니라면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걸어야지 뭐 하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좀 인권 침해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 심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감옥이 이제 진짜 정치대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거기서 또 단련돼갖고 나오는 시기 이제 됐었던 거죠. 87년도 유랑쟁 덕분에 이렇게 이제 풀려났었는데.
1: 네, 네. 네. 그럼. 요랑쟁 때문에 이제 가석방 돼서
0: 네, 그렇죠.
1: 예, 풀려나고 그 1년 뒤에 동생을 잃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0: 87년도는 저는 이제 그 87년을 그 유어랑쟁으로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예.
0: 왜냐하면 87년 그 1월 달에 1월 14일 박종철 여사가 돌아가셨거든요.
1: 네.
0: 사실 그때부터 87년 내내 계속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어랑쟁이 이제 6월 한 달 내내 싸움이 돼서 결국 노태우의 그런 6.29선을 끌어냈지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1300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전노협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6월항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6월 한 달로 이렇게 되니까 그 명칭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싸웠는데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도입.

0: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하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학생운동권이군요.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서로의 그 책임들죠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많이 심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동생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치단결 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동생이 좀 했었고 특히 이제 이게 그다음에 88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1: 그러면 네.
0: 그러면서 이제 뭐 5.18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타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그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야합하는 거고 결국은 그 정치적으로 그런 학살 어중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게 저희 동생의 입장이었어요.
1: 사실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 당시 학교 다닐 네.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87년에 어쨌든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국민이 승리했고 뭔가 이렇게 사회도 바뀌고 88년에 막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런
0: 그렇죠.
1: 그런 상황에서 분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동생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던 네. 아마.
0: 그 동생은 단독 그게 아니라 그 전에 5월 네. 15일 날, 88년대 5월 15일에 조성만 열사가 서울 명동성당 카톨릭 회관에서 할복해서 떨어져 투신해서 죽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 양심수 석방 문제, 뭐 또 조국 통일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광주 5.18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을 외치고 죽고 5월 18일 날은 이제 천안 당국대에 이제 최덕수가 또 5.18 진상규명 그 학살운용 처단 같은 것들 외치는 어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동생이 또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1: 네.
0: 그때가 되게 불안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1: 네.
0: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정치권들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그 광주의 그 책임자들을 이렇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운동하던 사람들 속에서는.
1: 네.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0: 그럼요.
1: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0: 예.
1: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0: 그렇죠.
1: 싸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민주국민장으로 또 치러졌었고요. 6월 12일에
0: 예.
1: 장례가 치러졌는데 지금 어디에 모셨습니까?
0: 마중물안공원에 있습니다.
1: 아.
0: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 그때
1: 네네.
0: 이한열 열사가 그 망월동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됐었잖아요.
1: 네네.
0: 그 이후로는 저는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망월동으로 가던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수선 어머니가 전태일 선배가 저기 마석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 망월동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해서 마석에 가자고 그래갖고 마석 모란공원으로 가게 됐고
1: 예.
0: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갈 때만 하더라도 내 동생이 갈 때만 해도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60명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다가
1: 그렇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0: 분들, 뭐 분신 자결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 공권력에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운동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시고
1: 네네.
0: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16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1: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었잖아요.
0: 네. 그렇죠. 예. 만 25년을 같이 보고 살았으니까
1: 살고 또 형제간에도 서로 굉장히 의지가 되는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텐데 동생의 죽음 후에 형의 어떤 인생 행로가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함께하면서 그쪽에서
0: 네.
1: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유가족 입장이 돼 보니까 그 동안에 좀 못 보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0: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역사에서
1: 네.
0: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그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역사책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이 되고서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그 역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구나. 그 억울한 죽음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지원하다가 이제 유가협회에서 이렇게 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0: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뭐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거기서부터 보니까 제주 4.3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 한국 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런 죽음들이 계속 쌓인 거죠. 고문으로도 죽고, 재판 받고선 사형당해서도 죽고,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괴롭게 이렇게 저걸 한 거예요. 거기 이수선 어머니나 박종철 여사 아버님, 또 배은식 어머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야, 이렇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쌓여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고 인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쪽에 이제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이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되죠.
1: 그 한동안에 이런 뭐 분신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달려가셨다고 들었어요.
0: 거의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별명이 제야의 장의사다. 그 제발 좀 죽지 말아달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는데요.
0: 그때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유가족들이 가서 유가협에서 이제 가면은 저 뭐 하는 게 뭐냐면 그 유가족들의 방어벽이 돼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가족들은 그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신해 죽거나 아니면 공권력에서 희생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유가족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새로 저기 된 유가족들은. 그러면 이제 이 유가협에 계신 뭐 이수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 정권에서 막 회유해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신까지 이제 빼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 탈취에 가서 뭐 화장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유가협에서 많이들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로 그 영안실 쪽을 담당하면서 장례까지 치르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도 참 많이 치르고
1: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0: 근데 이제 그때는 그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더 강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가족을 또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강하니까, 그때는 잘, 그 당시 상황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럴 때는 확 그런 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뭐 트라우마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유니 뭐 심리 상담이 이런 거 모르던 때잖아요.
1: 맞습니다.
0: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고 뭐 그런 그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유가족 활동을 하다가 인권 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넓히셨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과 이제 함께 하면서,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도 각성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
0: 그렇죠.
1: 옆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그때 한 800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표급 공동대표격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유가족들은 우리랑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당할까봐 자기들이 우리한테
1: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0: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할까봐 그런데 우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가족들은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라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천만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운운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수로 천명, 천만 명 서명운동을 받겠어요. 서명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게 되고,

0: 그리고서 이제 서명 또 유삼 들어오고 또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같이 가서 네. 전국에서 서명 받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랑 같이 함께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정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유가족을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를 절대 항상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 해서 다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가족들이 옛날 같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뭐 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겠지만 이젠 이 유가족들은 안 그랬던 거거든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이런 상황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이제 맞춰서 보조 맞춰서 가자. 그 뒤에는 이제 4.16 연대라고 하면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이걸 또 만들었고 그 4.16 대단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던 거죠.
1: 네. 그 지난 45년 동안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어요. 그걸 이번에 그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라는 네.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예.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온기. 여기서 네. 온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0: 이게 그 1991년에 그 네. 강경대 여사가 이제 백골단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분신 정국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13명이 죽어요 그때.
1: 네.
0: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균이라고 안동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뭐 백골단 뭐 분쇄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또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있다 그래갖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 경북대 병원에 중환자실을 전부 비우고 이게 김영균 학생만 딱 혼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경찰들이 뺑 둘러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종철의 아버님하고 조금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때 이제 온몸에 붕대를 다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철의 아버님이 그 차디찬 그 영균이 손을 딱 잡으면서 니 뜻 안다.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말도 못 하는데 눈물이 쭉.
1: 아, 예.
0: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을 썼고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눈물은 당연히 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 인권운동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따뜻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네. 그런 얘기도 악만 남게 되더라. 네. 그런 얘기인가. 이게 그런 운동을 할 때 특히 유가족들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게 투쟁이냐 애도냐 이런 고민의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그렇게 험한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되고
1: 예.
0: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죽는 쪽에도 이제 그 특히 이제 분신하거나 아니면 저 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총으로 죽거나 뭐 이러면 진짜 끔찍해요. 이런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근데 이게 경찰 공권력에서 막히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악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괴물이 되겠다 싶어요. 진짜 그
1: 네.
0: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계속 자꾸 돌아보고 뭐 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괴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뭔지를 그냥 한번 되짚어보고 또 다시 여기 하고 성찰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가 투쟁이고 투쟁이 애도인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도조차 막아왔어요. 애도도 못하게. 저기 제주 4.3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시기 때도 내 가족을 옆에서 죽는데 운다고 죽였어요. 운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내 가족이 억울하니까 내 죽음을 이거 풀어달라고 했다고 그걸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저걸 했었던 거죠. 5.18 때도 마찬가지죠. 5.18 때도 폭도로 저거 하면

0: 잡혀가니까 이걸 저걸 했었고 그때 진짜 여성들이 광주 시민들 여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1: 네.
0: 그리고 부상당한 남편 부상당한 아들의 그런 저거를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 약국에서 사다가 그걸 치료해줘 가면서 그걸 또 생계조정하고 이랬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 오늘의 이런 민주주의를 저기 온 거죠. 이만큼 인권도 이만큼 또 진전시킨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책 속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1: 네,
0: 저는
1: 네.
0: 그래도 너무 그 아프지 않게 내가 겪은 건 아픈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지만 아프지 않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읽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사실은 저랑도 이렇게 이틀에 걸쳐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눈가가 빨개지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 많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게 분명하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0: 그쵸.
1: 그 나의 눈물은 아직
0: 글쎄요.
1: 닦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0: 나의 눈물 어떻게 닦아. 방법을 모르겠고요. 아직은.
1: 사실 인권활동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좀 쉽게 그러니까요. 알려주실 수 뭐 있을까요?
0: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구호단체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인권단체 네.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인권재단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1: 네.
0: 거기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 후원을 해도 거기서 우리나라 인권운동 다 지원하잖아요.
1: 사람에서도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거 연결해 주십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0: 인권운동 단체들 지원해 주고 뭐
1: 네.
0: 하고 이렇게 글로 해도 되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길은 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시민들이 믿고 참여하려면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0: 그럼요.
1: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0: 이게요.
1: 네.
0: 정말 요즘에는요 감시도 너무 저 많고 그래가지고 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런 분들은 믿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6월 10일 이제 민주항쟁 39주년 맞아서 우리 박내군 이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지금 당장은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제가 이제 그 법을 초기에 만들자고 하고 법안 내용 구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으로서 생명안전 기본법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재난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법체계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들도 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행하게 죽는 죽음들 이런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1: 네. 생명안전기본법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작 아닙니까?
0: 네.
1: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네요.
0: 예. 예.
1: 건강하시고요.
0: 예.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 동안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내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대부분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 이맘때와 엇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강릉, 대전, 광주, 부산과 함께 27도 예보돼 있고 현재 서울은 26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대부분 27도 안팎인데요. 대구는 29도, 세종 26, 제주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 분포고요. 현재 경남 양 산과 의령, 합천 등지로 28~29도까지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일부 경상 내륙으로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되기 때문에 요란한 소나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가끔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일요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서울도 30도의 기온을 쭉 낮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장중 변동성은 컸지만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 등으로 4.7%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3.11포인트 상승한 7763.95에 코스닥은 45.3포인트 상승한 996.9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하루 변동폭이 4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인 3조 원대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3조 1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1%대 약세를 SK하이닉스 혼조세 보이다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상한가 기록하며 신고가 경신했고 코리아서큐트와 현대백화점 등 반도체 기판과 유통주, 보험과 오락, 한미반도체와 오리온홀딩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건설주 SK네트워크스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미코와 스피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장비와 스페이스X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해외 투자 관련 과열 마케팅을 자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사 감사들과 간담회에서 투자 수익만을 강조하며 고위험 쏠림 투자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영업 행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업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감사 부서는 영업 부문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4년 동안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댓글창에 가짜 상담 링크를 올려 피해자들에게 6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전달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2천억 원 늘었고 기타 대출은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타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주식 투자와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수요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2%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0.19% 올라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50mm까지 거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인 장 초반과 달리 소폭 반등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롤러코스닥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스페이스X의 상장이 글로벌 증시의 돈을 빨아들이는 건지 6월 들어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흔들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국내 증시 약세로 시작했다가 좀 상승 반전했고 코스닥은 뭐 굉장히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시죠.
2: 오늘 또 떨어졌으면 오늘도 장 초반 분위기였으면 내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0.4%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 초반에 4.5%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플러스로 돌아서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7,763, 7,400선대가 살짝 깨졌다가 7,700선까지니까 300포인트 이상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2%까지 장 초반에 떨어지면서 다시 920선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4.7%가 넘게 오르면서 996.9로 마감이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3% 빠지다가 4% 이상 오른 거예요?
2: 7% 포인트에 오늘 변하네요. 변동이 있었던 건데 위쪽으로 변동이 있었으니까 참 다행인 거죠.
1: 네.
2: 오늘 장중 최고가가 고점이 4.78% 올랐던 99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 코스닥은 마감가가 종가가 최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개인이 주도를 했는데 오늘 수급주에 좀 특이했던 점은 투신이 오늘 코스피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도를 집중했습니다.

0: 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여기에 개인도 같이 붙으면서 사실 이게 오늘 크게 하락하다가 급반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봐도 돼요.
1: 투신이요?
0: 예, 오랜만에 투신이
1: 투신이 뭡니까?
0: 투신 증권 네. 증권업계
1: 수급에서 예, 말하는 예, 투신이
0: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 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기관 쪽에서. 아, 네네.
1: 너무 오랜만에 등장해가지고
0: 저도요. 맨날 네. 요즘에 기관 얘기하면 금융투자 쪽, ETF 쪽만 얘기하다가 저도 그러니까요. 아주 오랜만에 투신 얘기를 좀 하게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연기금도 오늘 좀 많이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안 좋았던 거는 뉴욕 시장이 안 좋았고 중동 상황 굉장히 안 좋았고 오늘 CPI 5월 달 게 나왔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4%가 넘다 보니까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였고요. 그다음 이번 주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매물 이 부분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사들였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을 말씀을 조금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소부장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광통신, 바이오, 엔터, 우주항공도 오후장에 굉장히 좀 많이 뛰었고 바이오까지 좀 올랐는데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화장품, 미용기기, 유통 이쪽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엔터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이들 종목의 공통, 이들 섹터의 공통점은 모두 하반기, 특히 뭐 2분기나 하반기에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들이 오늘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였거든요.
1: 네.
0: 사실 걱정을 좀 더 많이 했는데 의외로 다행히 상당히 좀 무난한 넘어간 하루가 됐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의 이런 어떤 강세 현상은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던 우리 시장이 조금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게끔 다만 이게 좀 더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판단은 좀 이룰 수 있다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3,700만 명이 넘는 고객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서 정부 제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0: 네. 과징금이요?
1: 네.
0: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6,247억 원이 나왔습니다.
1: 어우,
0: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4천억 대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0: 그보다 한 2천억 이상 늘어났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 3,750만 명에 대한 게 4,236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했다. 이것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2,01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6천억 원이 훨씬 넘었고요. 뭐 자잘한 또 일부 있고 또 벌칙금도 있고 하긴 합니다. 어쨌든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고 하여간 한 기업이 받은 과징금 중에서는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사 결과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당국의 유출 사고 조사를 어렵게 했다는 거 이거를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고발도 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쿠팡의 자회사가 경찰청 출입기자단의 그런 부분들 그 정보까지 이렇게 입수를 해서 갖고 있었던 이런 점들까지 좀 문제가 좀 돼서 이렇게 고발 사유에 좀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이번 유출 사고의 원인은 쿠팡의 인증 서명기 관리와 적분 통제 소홀. 한마디로 너네가 완전 권리를 소홀히 한 거야 이거라고 딱 명확하게 좀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지난 2월 달에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단 발표 때보다 유출된 정보가 400만 명이 더 늘어났다.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이 받았던 과징금이 작년에 1347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의 4배가 넘는 그런 역대 최고치의 과징금이고 쿠팡의 작년에 한 해 영업이익이 6790억 원이었는데 이거에 이번 과징금 규모가 92%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과징금 부과가 되면 처분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쿠팡의 실적에 뭐 여러 가지로 손실이 더 커지는 이유가 좀 될 것 같고요. 어제 현재 쿠팡의 주가가 15.12달러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알려졌던 올해 2월 이후로 대충 계산해봐도 20%가 넘는 주가 하락. 엄청나게 큰 손실도 평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쿠팡 거는 우리 경제쇼에서 김준익 교수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를 좀 잘 짚었기 때문에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100일을 넘어가는 네. 등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0: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경제 영향이 네. 결국 취업자 수 감소를 이뤘다. 이 말씀이 좀 되는 거고요.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2만 명.
1: 아.
0: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만 명이 줄었는데.
1: 아, 줄었다는 예. 거군요. 제가 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상했는데 이란 전쟁이 이란 전쟁이 길어가는 과정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해버렸네요.
0: 그런 거죠.
1: 아이고.
0: 네. 이게 2024년 12월 그때는 사실은 비상계엄 여파도 있었고
1: 네.
0: 뭐 그다음에 당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있었고 이거를 그냥 직접 비교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그 당시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 들어서 취업자 수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1월 달에 10만 명, 2월과 3월에 2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지난 4월 달에 7만 명대로 줄어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이게 5월 달에 드디어 감소로 전환을 했는데 감소로 전환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소 의외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고 실질 성장률도 지금 뭐 한 3% 전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제 취업자도 좀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고용도 좀 나아지겠네. 이런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5월에 일자리 감소 전환의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업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제조업은 한 2년 가까이 계속 매달 감소하고는 있는데
1: 네.
0: 지난 4월에 5만 5천 명 정도 감소한 수준이 이번 5월 달에는 무려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1: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0: 예,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유가 상승,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 불안, 또 고환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외 업종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기계 분야가 유가 상승의 부담이 아무래도 큰 업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 취업 감소폭이 컸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는 화끈하고 굉장히 뭐 숫자가 두드러지긴 한데 고용 유발 효과는 사실은 다른 제조업에 좀 적은 분야죠. 이를테면 이제 고용 유발 개수 이런 걸로 좀 따져보면 제조업이 평균이 5에서 6명 또 전산업은 평균 6에서 8명인데 반도체는 2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산업에 비하면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경제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다소 의외에 따라 좀 볼 수가 있겠고 눈에 띄는 건 좀 늘어났던 쪽이 숙박 음식업이었는데 이쪽은 외국인 관광객이 좀 뭐 최근 3월 4월 연속으로 200만 명 넘는 등 이쪽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1: 네,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굉장히 되짚어봐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마지막으로 증시 호황으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B2를 하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0: 네, 엊그제 제가 B2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 6천억이 최근 두 달씩 늘었다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네.
0: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이제 기타 대출 요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은행권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5월 금융시장 동향을 얘기를 내놨는데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이 6조 9천억 원이 증가했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이게 4월 달에 비해서 3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거고요. 말씀드린 이 기타 대출, 즉 신용 대출, 마통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3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1: 네.
0: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늘어났던 부분은 개인들의 대규모 주식 투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5월이 계절적으로 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3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전달에 비해서 5천억 원 이상 증가를 좀 했고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6천억 원이 줄어들어서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는 물건 자체가 전세 물건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계약이 줄어서 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아파트 거래량 늘고 기존 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세 확대되면서 주담대가 커졌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설명을 했고요. 또 신용대출 증가의 원인이 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조사 자료를 보니까 자산운용사의 수신이 86조 4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1: 아, 많이 늘었네요.
0: 예, 이게 이유가 이제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의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클 것 같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마통이라든가 신용대출 이런 걸 통해서 신규로 주식형 펀드 ETF를 포함해서 이쪽에 들어온 돈이 5월 한 달 동안에만 7조 6천 원에 달한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1: 대출 증가세가 높네요.
0: 네.
1: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혹시 배드뱅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나쁜 은행이지만 실제로 나쁜 일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버리기도 애매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처치곤란한 짐들 있으시죠? 아무리 독촉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의 묵은 빚들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들로부터 이 빚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맞춤형 조정을 해주는데요. 소득이 일부 있다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80%까지 대폭 깎아서 나누어 갚게 해주고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면 빚을 전액 없애주는 소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새 도약기금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넘게 묶여있던 113만 명의 묵은 빚, 무려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벌써 6천억 원 규모의 빚이 소각됐는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15년 넘게 묵혀둔 장기 채무였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바보냐? 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고요. 민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헐값에 내놓으라고 한다며 버티고 있어서 매입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벼랑 끝 서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배드뱅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지난 5일 검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급등락을 반복하며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변수나 이슈도 많은데다가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좀처럼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불안한 투자자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박병창 MP 파트너스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일단은 뭐 6월 되니까 증시가 너무 어지럽다, 롤러코스피다, 뭐 변동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그런 예. 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오늘 일단 오늘 증시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2: 오늘은 선물에서 동시 만기였고요. 네. 뭐 추정대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를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뭐 큰 무리 없이 오늘 선물에서 동시 만기 끝났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만 보면은 이란발 공습 또는 이제 휴전 체제가 무너질까봐 이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 중에 미 중부 사령부에서 자의적 공습을 완료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이란의 수장들을 하고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좀 세게 한 부분이 좀 나타납니다. 네. 근데 뭐 이란 측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5%를 넘어서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4.54% 정도 돼요. 네. 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 뭐 5%를 향해 간다. 뭐 그렇게 뭐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미국은 뭐 전쟁이 됐든 뭐든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 취임할 때 미 정부 부채가 38.5조 달러였는데 지금 40조 달러 넘었었어요. 아,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을 미국이 이걸 감안하면서 11월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서로도 막 말싸움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 아침 뭐 장중에 아침에 이제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행스럽죠. 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더 빠지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뭐 안도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것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뭐 2배짜리 레버리지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수급적 왜곡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달이 반기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지수들이 리밸런싱들이 있어요.
1: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2: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상으로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한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물가 지표들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혹시 캐비넛이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할까 봐 이제 그걸 걱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가장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캐비넛 씨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불편할지 아니면 이제 마감을 하고 다시 또 상승 대열이 될지 그건 다음 주에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주는 것이죠.
1: 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뭐 한 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 이슈가 이렇게 원래 많습니까?
2: 아니, 뭐 그렇지 없는 주간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있는 주간인데 이제 이렇게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많이 일어나는 주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실적 발표 시즌 있잖아요. 그때 예. 이제 실적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적 발표 끝났잖아요. 어닝 시즌이. 네. 이제 그러면 다른 이슈들 갖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반기 말이잖아요. 근데 반기 네. 말 되면 수급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 상황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사실 방금 하신 말씀만 하더라도 예. 답변 중에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되는 여러 소재들이 그래도 오늘은 이제 미국 이란과 관련 여러 갈등 예. 부분이 약간 일단락 되는 거라고 보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장기별을 말씀하셨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는 또 금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케빈 워시 얘기하시면서 네네.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지금 핵심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금리.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불안에 떠는 하반기에 불안에 떠는 이유는 네.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물가는 네. 칩플레이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칩플레이스.
2: 지금 칩 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런데다가 이란과 전쟁까지 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어제 CPI 발표가 4.2%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2: 4.2%의 60%의 그러니까 이번 물가 인상의 60%의 그 역할을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1: 네.
2: 그만큼 이제 유가가 오른 부분이 더 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미국은 재정 확장 정책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재정적으로 확장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 칩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1: 네.
2: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가 고공권에 계속 있어요.
1: 네.
2: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원래 연초에는 미국의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했잖아요.
1: 네.
2: 그러다가 동결 얘기를 막 하다가 어제 상황이 되는 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네. 4.12%예요.
1: 4.12%요?
2: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3.75잖아요.
1: 네.
2: 그거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50에서 60pp 좀 더 높다는 거는 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
2: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2: 물가가 오르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이고 그래서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거는 예전의 논리이고요. 우리 2008년 이후에 시장은 유동성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1: 예.
2: 유동성을 회수하는 구간에서 증시가 세지 않아요. S&P 500 기준으로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 네.
2: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대세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데 딱 두 해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언제냐면 2018년과 2022년입니다.
1: 네.
2: 이 두 해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던 해예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 네.
2: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럽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에요.
1: 네.
2: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 시장에 인상 우려는 있지만 예. 박 대표님은 예. 어려울 거 어려워 보인다.
2: 동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2: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대로 저는 매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금당에는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네.
2: 다음 주에 케빈 워시 16일 17일 그러니까 17일 날 끝나고 케빈 워시는 앞으로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점도표도 안 하고 뭐 새로운 정책을 쓴다고는 하지만
1: 네.
2: 여하튼 취임 후 첫 이번에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서서 뭔가 얘기를 꺼낼 거 아닙니까?
1: 그러실 것 같아요.
2: 이때 매파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경제 여건과 그리고 물가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연준 위원들도 지금 요구

0: 약속을 좀 하고 있고 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곧바로 시장 크게 하락할 거라 생각해요.
1: 아, 네, 동결을 하더라도 네. 발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회의예요. 취임하고 네. 나서. 이 상태에서 왜 저는 동결을 생각하냐면 이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서 연준 의장이 첫 번째 회의부터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1: 아.
0: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매파적인 전체적인 매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지만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많은 게 반대로 아까 얘기한 거는 좀 두려움, 우려를 얘기한 거고요. 반대로 네. 지금 상황이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아 결국은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맨날 그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1: 네, 저도 그 말씀 네. 좀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맨날 그 얘기하는 분이에요. AI 때문에 물가가 내린다 예, 예, 예. 이런 발언을 하시잖아요.
0: 예, 물가 그래서 나중에 네. 잡힐 거고 요즘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물가가 네. 잡힐 거고 그래서 심지어 캐비넛이 저기 누구예요? 캐비넛이가 아니고 저기 뭐예요? 돈나무라고는 뭐예요?
1: 아, 캐시우드.
0: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1: 네.
0: 그분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1: 아.
0: AI 성장성 때문에.
1: 네.
0: 자, 오케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캐비넛이 이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물가는 잡힐 거다. 그래서 이거 뭐 금리 인상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요렇게 만약에 완화적으로 발언을 하면
1: 네.
0: 시장은 걱정을 다 접두고 다시 한번 자 이제 그럼 가보자. 레일을 가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양극단이잖아요.
1: 네.
0: 이게 다음 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방향을 잡는 것보다 어느 방향을 잡는 것보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까지는 계속 수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1: 네.
0: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양극단의 뷰가 있긴 있지만 예. 어쨌든 시나리오와 대응은 다 있으신 거고 그걸
0: 예.
1: 그냥 확인하고
0: 예.
1: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0: 예,
1: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어저께 물가 나온 부분이 유가 영향이 좀 컸다고
0: 예.
1: 하는데 뭐 이것도 미국이란 전쟁이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데
0: 예.
1: 어떤 쪽에서는 유가가 잠깐 뜬 게 또 안정화되면은
0: 예.
1: 이제 장내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되니까
0: 예.
1: 상승 압력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뭐 유가가 전쟁 뭐 종료되면 그러니까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퓨전하고 싶겠어요. 끝내고 싶겠어요 지금.
1: 네.
0: 마음은 진짜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제 서로 종료가 되면 지금
1: 네.
0: 핵 관련 합의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지금 뉴스가 보도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게 종료가 되면 유가는 아마도 지금 9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막 서로 공습해도 이제는 막 위로 안 오르잖아요. 주가가 유가 많이 안 오르잖아요.
1: 네.
0: 그건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1: 아.
0: 이 상태에 있다가 유가가 뭐 70달러 선 정도 아마 급격하게 80달러 아래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건가? 하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냥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1: 네.
0: 급격하게 떨어지려면 다른 물가들이 괜찮아 이제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1: 네.
0: 칩 가격이요. 그러니까 IT 그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오르기 때문에요.
1: 네.
0: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모든 디바이스 가격이 다 오릅니다.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1: 네.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걱정하고 있듯이 혹시 막 이렇게 급등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정화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은 미국이란 전쟁과 금리라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네. 이제 좀 다뤄주신 거고. 그런데
0: 네.
1: 저희가 다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스페이스X도
0: 네.
1: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0: 네.
1: 스페이스X 때문에 뭐 수급이 꼬였다 뭐 이런
0: 네.
1: 발언하신 분도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0: 네.
1: 어떤 내용입니까?
0: 일단 청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내일이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2022년도에 1월 달에 정초부터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됐죠.
1: LG에너지솔루션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상장할 네. 때.
0: 다른 거 어땠습니까?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1: 아,
0: 시장이.
1: 기억이 날
0: 거기 들어가면서.
1: 같습니다.
0: 네, 그런
1: 네.
0: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머니게임이잖아요. 돈이지 않습니까?
1: 예.
0: 제가 풍선 이런 걸 맨날 얘기를 하는데 풍선 안에 공기가 돈이에요. 그러면 공기를 계속 더 주입하면 빵빵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지만
1: 네.
0: 한정된 돈 안에서 움직이면 풍선이 한쪽으로 꾹 누르고 이렇게 부풀면 한쪽은 쪼그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한정된 자금에서. 그 자금에서 지금 스페이스X로 막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한쪽은 쪼그라드는 거죠.
1: 네.
0: 한쪽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이 하락하는 것은 청약 자금의 상당 부분 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일단 그 수급에
0: 예.
1: 그 왜곡이 있으니까
0: 예.
1: 그 쏠림이 있으니까
0: 예.
1: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가 미국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0: 것이다.
1: 예,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 있는 거고. 근데 미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따라잖아요. 따라생이잖아요.
0: 저희는 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
1: 우리도
0: 건데요.
1: 똑같이 그냥 네. 거기서 그래서 반도체 빠지면 우리 같이 반도체 빠지고 아.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0: 예.
1: 우리는 내부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나 뭐 추후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은
0: 네.
1: 10번 장표 10번 하나 좀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0: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화면 보실 네. 수 있습니다.
1: 10번의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메이저 지수 있죠.
0: 네, 지수.
1: 지수 나스닥 100 네. 그리고 러셀 그리고 뱅가드에서 추정하고 있는 CRSP의 네. MSCI, S&P 500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유명한 지수들이네요.
1: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 전부 다 스페이스X를 편입한다라고 이미 승인이 났어요.
0: 네.
1: 나스닥 100은 15거래일 이전에 뭐 러셀에선 뭐 또 5거래일 전에 네. 그래서 날짜가 적혀 있죠. 7월 네, 6일
0: 6월 19일 신속하게 편입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 같네요.
1: 예,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편입을 하면 패시브 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0: 패시브 자금은 편입된 주식을 사야 되니까.
1: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자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걸 사려면은 그러면 그 자금들에서 다른 쪽은 혹시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밀리는 거거든요.
0: 네.
1: 돈을 벌었거나 이런 데서 덜어서 이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패시브 예. 자금이니까. 그리고 요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6위나 7위쯤 될 거예요.
0: 네.
1: 시총 순위로.
0: 아, 시가총액 순위.
1: 시총 순위로.
0: 아.
1: 그러면 시총 순위 안에 있는 것에서 어떤 걸 사게 되면 다른 데서는 그만큼 그쪽을 추정해야 되니까 네. 덜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똑같은 100% 퍼센트로 봤을 때는.
0: 네.
1: 그래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0: 네.
1: 그러면 다른 쪽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좀 뭐랄까요. 쏠림 현상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쪽에 들어가는
0: 또
1: 다른쪽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0: 어떤 부작용이요?
1: 그래서 그쪽에 막 들어갔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됐다가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0: 아.
1: 성장성도 있지만 당장은
0: 예. 지금은 좀 꿈주식이니까요.
1: 그러다가 예. 스페이스X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시청이 높으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그 자금은 또 떨어지면서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은.
0: 네.
1: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은 앞으로 그 엔소로픽도 그리고 오픈AI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0: 네.
1: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미국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0: 네.
1: 미국의 올해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뭐 상반기 내내 했던 거고요.
0: 네.
1: 그게 지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0: 아. 근데 네, 그러면 6월 중에는 어쨌든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1: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의 요인인 거죠.
0: 예.
1: 다른 쪽에는 아무튼 다른 쪽에 있는 데는 불리한 겁니다. 수급적으로.
0: 아.
1: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 하, 진짜 좋습니다.
1: 예.
0: 그럼 이제 미국을 좀 짚어봤으니까 미국과 예. 관련해서 좀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까?
1: 예.
0: 뭐 금리랑 지금 미국이란 예. 전쟁이랑
1: 예.
0: 그다음에 그런 이슈들을 좀 저희가
1: 예.
0: 이제 좀 분석을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좀 산업적으로나 반도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1: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5번 장표 한번 보시면요.
0: 네, 5번 그림 보겠습니다.
1: 5번에 보면 S&P 500의 산업별 우리나라도 왜 산업별로 구성해서 지수들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의 산업별 지수의 이익의 변화를 차트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0: 아 이게 차트가 이익이군요.
1: 예, 이익이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0: 네.
1: 정말 진짜
0: 아 뭐 대부분 싹 다 우하향하는 것 같아요.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아.
1: 저 맨 왼쪽 네. 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만 좀 잘 지키고 있죠.
0: 예.
1: 그 나머지는 다 우향입니다.
0: 맞습니다. 그냥 뭐 내리막길로 쭉 가는 것
1: 예,
0: 같습니다.
1: 왼쪽에 맨 아래에 있는 네 번째 테크놀로지가 반도체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 당연히 쏠림 현상이 이게 뭐 지나치다. 쏠림 현상 때문에 왜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0: 이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1: 미국입니다. 미국.
0: 아 미국도 지금 예, 테크놀로지만 예. 이익이 쭉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1: 예.
0: 내려가고 있는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0: 네.
1: 지금은 이게 뭐 쏠림 현상이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0: 네.
1: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그러면 차트를 이제 거꾸로 한 8번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8번 그림 한번 봐볼까요?
1: 자, 미국 시장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0: 네.
1: 8번에 그러면 칩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차트나 이런 걸 뭐 신뢰하든 안 하든 간에 보통 보시잖아요.
0: 네.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하락했나요? 차트를 보시면서.
0: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저는 차트를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1: 네. 상승 추세에 그냥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7번 차트 한번
0: 네.
1: 보세요.
0: 7번은 삼성전자 일봉이네요.
1: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0: 네, 삼성전자도 어쨌든 네.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네. 우상형 추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지금 이게 아침에 보여서 그렇지 지금은 이거보다도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오후에 떴으니까요 오늘.
0: 네.
1: 그다음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더 셉니다.
0: 아 그렇군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앞에 있는 6번인가 보네요. 네,
1: 6번 차트입니다.
0: 네, 하이닉스는 더 상승률이 네. 높은 각도가 높은 그런 우상형 추세인 것 같습니다.
1: 자, 이게 지금의 이제 반도체의 상황인데
0: 네.
1: 이제 걱정을 또 뭘로 하는 거냐면은 네. 이제 요거 조금 길게 설명드릴게요. 9번 차트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0: 9번 봐보겠습니다.
1: 9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면서요.
0: 네.
1: 자, 블룸버그발 보도인데요. 월가에서 AI 자본 질출 경이롭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0: 그게 좋은 의미로 쓴 건가요? 약간.
1: 어쨌든
0: 너무 많이
1: 놀랍다.
0: 네, 놀랍다. 네,
1: 놀랍다, 정말. 이게 좋을지 네. 나쁠지는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지금 네. 아마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연례 레버리지 파이낸스, 그 즉, 신용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가 기술 컨퍼런스도 하지만 자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자본출 수요가 너무나 막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0: 네.
1: 그러면서 지금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해? 이거 좀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0: 아.
1: 알파벳이 800억 달러 처음에 얘기하다가 840억 달러, 45억 달러 유상증자 진행을 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도 증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유상증자할지 다른 방법을 할지는 이제 고려 중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라클 급락을 했죠. 시원해서
0: 네.
1: 급락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 기존에 한 200억 달러 주식 발행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추가 조달을 할 거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시간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소프트뱅크에서 오픈AI 지분이 있죠. 지분 참여하고 지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0: 주식 담보로.
1: 주식 담보대출이요. 네. 왜? 너네 돈 없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채권단에서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거 중단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마이너스 8% 급락했어요.
0: 아, 이게 안 돼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군요.
1: 예, 예. 슈퍼마이크로컴부터 어제 28% 폭락했습니다. 얘들이 또 뭘 했냐면 AI 서버 주문을 위해서 7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0: 네.
1: 또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140억 달러 캐나다에서 조달하니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하고 175억 달러의 장기 대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왔냐. AI 버블론 얘기가 또 막 불거진 거예요.
0: 아.
1: 생각을 해보시면 저리로 어디서 조달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처음에 하겠죠. 또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투자자들이 막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면 그러면 거기서 받겠죠.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유상증자예요.
0: 네.
1: 유상증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자금 조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까 먼저 읽어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신용 컨퍼런스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막대한 지금 돈이 글로 쏟아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0: 네.
1: 최근에 AI 관련 기업들 보니까 최근 2개월 동안 미국 정크본드 시장에서 200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더라.
0: 아 정크본드라고 네, 하는 네, 좀 네. 신용이 안 좋은 네, 마켓에서도 안 좋은 데서도 200억 달러를 네. 조달한다.
1: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맨 밑에 제가 적어온 게 실행력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0: 네.
1: 실행력에서 뒤처지는 게 뭐죠?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데 빨리 이걸로 돈을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AI의 근본적인 우려의 상황인 거거든요.
0: 예.
1: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런 우려의 상황이 또다시 부각된 이유.

0: 그냥 금리예요, 금리.
1: 아.
0: 그래서 뭐 모든 주식시장이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이 그렇죠. 뭐 부동산도 네. 그렇고 모든 재테크에서 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요 얘기도 싹 들어갈 거예요, 또.
1: 아.
0: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에 대한 케빈워시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1: 아, 그럼 6월 중에 있는 그런 여러 이벤트나 시장에 네. 대한 어떤 네. 방향성을 결정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럼 금리는 동결할 것 같고요.
1: 네.
0: 케빈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 건가가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쪽으로 만약에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걸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마불사. 이게 큰 기업들은 그나마 잘 버틸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밑에 하위단에 있는 뭐 아까 불러드렸지만 정크번드에서 막 200억 달러. 우리 맨날 네. 몇백억 달러, 몇천억 달러를 그냥 쉽게 쉽게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30조 이상이 된다. 이런 돈들을 했던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폴트 납니다. 디폴트.
1: 아.
0: 디폴트란 말을 금리가 여기서 오르면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지금 인도네시아가 금리 인상 두 차례 했죠.
1: 그렇습니까?
0: 인도네시아 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 가치가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가치 약세되고 금리 인상하고 이게 위기의 초창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관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네. 올해 시작을 좀 보고 있는데
1: 네.
0: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반도체 이익만 바라보고 맨날 고고를 외치는데
1: 네.
0: 그 밑에 밑단에는 금리의 그림자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근데 아까 박 대표님은 네. 시작할 때
0: 네.
1: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 생각을 밝히셨잖아요.
0: 예. 저는
1: 금리 동결할 예, 것 같고
0: 올해 금리 동결할 거라고
1: 다만
0: 보고
1: 발언 톤만 좀 확인하고 싶다 이 말씀하신 예.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0: 잘 아시겠지만 저는 동결로 보고 그러니까 빠지면 급락하면 사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1: 네, 그렇구나.
0: 인상할 거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지금 그런
0: 반등할 때마다 오늘처럼 반등할 때마다 팔아 나가야 되는 거죠.
1: 아.
0: 거꾸로. 이건 완전히 입장이 다른
1: 네,
0: 거죠.
1: 네. 지금 이제 박 대표님 콜이 예. 뭔지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0: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슈로 와가지고
0: 예.
1: 얼마 전에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대표가 예. 한국을 좀 방문했지 않습니까? 4박
0: 예.
1: 5일간 있었고 정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났는데
0: 예.
1: 그러면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뭐 거시경제 이벤트가 FOMC라 하더라도
0: 예.
1: 또 더
0: 중요하죠.
1: 밑으로 들어가면 또 개별 섹터 이슈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이제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랑 젠슨 황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그 관점을 갖고 계실까요?
0: 네, 요 장표 4번 한번 보여드리면서
1: 네.
0: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냥 4번은 여러분 구경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1: 네.
0: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1: 네.
0: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 와서 만난 기업들.
1: 네.
0: LG전자, 현대차, 두산, 포스코디엑스, 뭐 루닛이라는 AI 헬스케어도 만났고요. SKT도 만났고 네이버도 만났고 게임 회사도 만났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들하고
1: 네.
0: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1: 네.
0: 저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됐는데 이게 너무 먼 드림,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갖고 움직일 때는 그걸 테마라고 하고 올랐다가 그냥 다시 원위치 다 빠집니다. 그런데
1: 아.
0: 이번에도 네. 약간 그런 현상이 나서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 종목이 젠슨 황 CEO가 오기 전 일주일 동안 폭등했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 두 번 갔습니다. 이건 거의 밈이에요, 밈. 저는 그때 막 밈이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랬는데
1: 네.
0: 상한가 두 번이나 갔어요. 뭐 때문에? 젠슨 황 CEO가 만난다고? 이건 뭐 너무 과한 거죠.
1: 네.
0: 그 정도로 이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한 밈이 있었기 때문에 젠슨 황 CEO 만나고 가면서 또 시장도 빠졌지만 그게 이제 소위 세론이 나오면서 이들 다 떨어졌어요. 또 이번에.
1: 네.
0: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먼저 수급 전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바쁜 사람이 힘든데 이런 기업들을 다 만나고 난리를 쳤을까요?
1: 협력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0: 이해하려고요.
1: 네.
0: 첫 번째 우리가 네. 생각하는 거는 GPU를 팔기 위해서 GPU

0: 못 팔기 위해서 와요. 지표는 지금 사고 자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메모리를 살려고 왔겠죠. 네.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살려고 왔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젠스랑 CEO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벌써 3년 전,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성형 AI에서 이제 추론으로 가고 추론에서 에이전틱으로 가고 에이전틱에서 피지컬 AI로 그래서 AI는 소위 5단계 케이크로 발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밑단인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 여태까지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엔비디아가 폭등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못 오르죠.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넘어가는 시기에 있으면서 쿠다 시스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로봇을 한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이걸 자기네 구축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를 만나는 거죠. 이걸 해내지 못하면은 기업은 그 다음에 성장이 없는 거거든요. 네. 애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아이폰 가지고 여태까지 먹고 살면서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왔는데 애플의 혁신이 지금 있습니까?
1: 요즘 좀 없어 보이긴
0: 합니다. 그거 하겠다고 한 게 뭐였어요? 애플카 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애플 글래스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다음 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굳건히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충성도 충성고객 네,
1: 맞습니다. 충성고객이랑 모바일은 잘 팔리니까
0: 예, 12형무용의 네. 충성고객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바가지 씌워서 다른 걸로 돈 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말이 조금 제가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여러분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 쉐이크 표현을 좀 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걸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업들이 거기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다음 목표에.
0: 네, 그 다음 목표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장기 성장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돈이라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모두 다 모든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이 1부터 AI 성장해서 5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5단계에 있을 때 막 움직이다가 6단계로 넘어가 그럼 5단계 버리고 6단계 막 움직여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주식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다음 단계예요. 지금 칩입니다. 칩.
1: 아, 지금은 메모리, 예, 메모리가 좀 더 병목이고, 예, 예. 거기가 먼저 한창 가야 될 예, 순서고, 예. 피지컬 A는 예. 오긴 올 건데, 예. 뭐, 그 다음이다.
0: 다음 단계죠. 예, 말씀 잘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막 올랐다가도, 야, 아직은 우리 아닌가 봐. 왜냐면 이익이 따라오는 게 아직 아니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닌가 봐. 그래서 좀 내려갔다가, 야, 그래도 우리는 다음 단계 우리잖아.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네.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갖고서 그 주식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을 갖고서
1: 네.
0: 그래야지 얘를 사가지고 장기로 할 거냐 단기로 할 거냐 목표 주가를 얼마나 할까라는 게 판단이 되겠죠.
1: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막 피지컬 AI 같은 그런 주제는 네. 굉장히 장기적인 네. 마치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듯이
0: 네, 네. 네.
1: 예, 그런 식으로 좀 오히려 길게 보는 게 맞고 네, 네. 테마는 굉장히 네. 최첨단이지만 네, 네. 메모리 부분은 지금 네. 당장 좋아지는 산업이니까 네. 지금 당장 네. 뭐 이런 조정이 있거나 한다면은 비중을 네. 늘리기에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0: 지금은 메모리에 네. 집중해야 되는 아, 거죠. 오늘도 네. 시장 보시면은 네. 오늘 뭐 참 참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1: 네.
0: 오늘 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셌는데 코스닥이 뭐 코스닥 활성 조금만 뜨면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네.
0: 엄청나게 코스닥에 갈증이 많은가 봐요. 코스닥에 물린 사람도 많고
1: 아니 코스닥이 많이 내렸어요.
0: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코스닥 올리기가. 그건 뭐 아.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
1: 네.
0: 근데 좋아진 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바이오하고 2차전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12 중에 4개가 들어왔어요.
1: 어?
0: 4개가 오,
1: 그러면은
0: 들어왔어요.
1: 코스닥도 색깔이 좀 달라진 겁니까?
0: 달라진 거죠. 완전 달라지는
1: 아,
0: 거죠.
1: 네, 중요한 예, 예. 포인트인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예. 지금 코스피가 반도체 끌었잖아요.
1: 예.
0: 이제 코스닥도 반도체가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시총이 아, 높아지면서.
1: 아, 그러면 저는 코스닥 포기 발언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아니요. 것처럼 들리네요.
0: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아.
0: 이제 코스닥도 반도체를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4개 들어왔죠?
1: 예.
0: 그런데 이제 4위가 주성이에요. 주성이 4위인데 주성이 오늘 22%가 올랐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왜냐하면 그쪽에 돈이 들어가면 시총 위주로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밑으로. 네.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런 현상이 왜 그러면 벌어졌냐. 반도체 투톱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거다. 아니요. 여태까지는 반도체 투톱의 Q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들이 실적이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증설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젠소랑 CEO가 오고 나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두 배 증설하겠다.
1: 네.
0: 그리고 광주에 하던 일본에 하던 간에 어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패블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럼 증설의 최대 수혜는 장비예요. 장비. 장비 부품주들이에요.
1: 소재 부품 장비에. 네.
0: 그 장비에도 전공정입니다. 전공정이 전부 다 20% 이상씩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는 장비만 가는 게 아니고 부품도 가고 소재도 간단 말이에요.
1: 네.
0: 반도체 장비의 시대가 또 온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시청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거기에 ETF도 또 막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냥 밀려서 수급으로 가치보다 더 올라가는 오버시중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1: 게다가 코스닥은 연말에 프리미어 리그도 만든다고 예, 했어요.
0: 그러면 이제 걔네들만 또 오르겠죠.
1: 아.
0: 시총이 높은 애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예.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야, 지금 네. 굉장히 톤을 높여가지고 네.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네. 뭐 빈번한 그런 출연과 동일한 발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0: 아, 저요?
1: 톤이 조금 예. 올라가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예. 굉장히 예. 그 속마음을 다 싹 드러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0: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고요. 네. 오늘 박병창 MP 파트너스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훈 경제쇼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훈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생.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그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아서 같은 집안에서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문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문자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라는 표현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외래어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 서양식 순대라고 할 만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소시지 같은 건데요. 이것 역시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음악 용어 가운데 우리말로 경과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패세지가 아니라 패시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 소시지, 패시지는 영어로 표기하면 뒷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뭐세지라고 하지 않고 시지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했고 어제와도 엇비슷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어제와 비슷하고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0.7도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양산의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요. 앞자리 수가 유일하게 달랐습니다. 31.1도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보다 3.8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28도, 주말과 휴일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이제 주 후반부터 주말 휴일로 가면서 다음 주까지 쭉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중부지방인데요. 5에서 50mm

0: 10m 정도 예보가 돼 있고요.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 예보입니다. 돌풍, 천둥, 번개, 우박까지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도 자외선 지수와 오존농도 오후에 대부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붉은색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대기질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선관위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군의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은행권도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 고액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신규 핵시설을 갖추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0일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 분석을 인용해 영변의 신규 핵시설에 연간 16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9,0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기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연간 215kg으로 평가되는 만큼 신규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이러한 역량이 최대 75%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교량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40대 노동자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60대 노동자는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 충격이 가해지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재은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옥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 네 곳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50mm까지 거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이 여야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청래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우재준 최고위원이 선거 책임을 물으면서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붕괴됐다면서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선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 가장 분노하는 세대 역시 2030 청년들로 보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2030 젊은 정치인 두 분으로부터 진영 논리를 넘어 청년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역시 지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폭풍 당대표 책임론 이 부분이 가장 현재로서 이제 핵심인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민주당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방선거 결과 평가했고요. 출국장에 정청래 대표는 오지 말라고 김민석 총리 환송을 받았습니다. 이후 친명 의원. 그다음에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어떤 그 친명 조직에서 정청래 책임론 사퇴론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출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사퇴론.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당연한 네.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당권 어떤 경쟁을 위한 전초전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3: 일단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스코어상의 승리이긴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포함해서 또 몇몇 보궐선거 패배까지 네. 겹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선거를 잘 못 치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선거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내 책임은 없다. 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또 책임을 인정했는데 당대표가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더 무거운 짐을 정청래 대표가 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전당대회가 곧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분출됐던 대표 사퇴론 중에서는 대표가 꼭 물러나라. 뭐 다시는 대표

0: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라기보다 그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당권을 준비를 하려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그랬듯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당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쳐지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만간에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또 전망을 해봅니다.
1: 제가 언뜻 드는 느낌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인 1표제 이런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이런 것들, 자 어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 있으면서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그쪽으로 좀 유리하게 어떤 룰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이제 그 어떻게 뭐랄까 우려할 정도로, 반대편에서 우려할 정도로 지금 첨예한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김기영 대변인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딱 오늘 뗐고 네. 그 뒤에 많은 친명 의원들, 친명 조직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라는 게 선거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길 수 있는 거를 어떤 결정적인 지역에서 패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원론적으로는. 근데 네. 이게 한 달, 두 달 뒤에 이제 어떤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또 이게 또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긴 한데 네. 본의 아니게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말을 그래요? 할 수밖에 없는 게.
1: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국민의힘 얘기도 할 거니까.
2: 그럴까요? 네.
1: 말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이번 선거 네. 민주당에서 처음에 잘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이름 걸고 해라고 해서 대통령 이름 걸고 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졌어요.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폭주입니다.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셀프 죄명 지우기법. 이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관통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동산이었잖아요.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울 집값 내가 막아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명픽한 정원호 후보가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들이 볼 땐 후보조차 어떻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엔 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5.18 정신 훼손하는 부분 전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죠. 하지만 특정 기업을 딱 좌표 찍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커피 한잔 눈치 보고 마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전체주의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특히나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책임을 무는 게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를 꼽기 위해서 알받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씨름을 하다가 힘을 씁니다. 근데 힘을 썼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치기 당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정청래 대표가 되는 순간, 연임하는 순간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려면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 외국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 근데 SNS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왜 순방 가시면 순방이 충실하셔야죠. 돈 들여서 세금 들여가지고 했는데 왜 국내 정치에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그래서 전 정청래 대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정청래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도드라진다. 그리고 얼마나 좀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가는데 어떻게 총리가 순방길에 그렇게 배웅하러 나옵니까?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자들은 이제 개딸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게 과연 먹힐 것인가는 좀 다릅니다.
1: 자, 김수인 평론가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기 김기영 대변인님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선거 패배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는 게 김기영 대변인의 분석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구조적으로 당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여당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저울에 달아서 가려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기조에서 어떤 것이 달랐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거의 세세한 부분은 개입을 할 수 없는데 그 개입을 안 했더니 당에서 선거를 그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큰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양쪽 간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은 선거에서 좀 성과가 미진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죠. 근데 여당 대표는 또 그런 자리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당대표인가 이 논쟁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김기영 대변인이 제일 마지막에 한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좌표 찍기를 해서 어느 한 후보를 밀려고 하고 다른 한 후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김기영 대변인의 어떤 전망으로는 그게 아마 그렇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그 공항에 나와라 본래 잘 안 나오던 총리가 나오고 본래 나오던 당대표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메시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말로 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걸로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 그 긍정적인 효과 대통령 입장에서 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뭐 아직까지 노골적인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고 공항에 안 나간 부분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공항 문제로 계속 이제 시비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네. 그때 그 순간에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나경원 의원한테 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당 여당 대표로 김민석 총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상은 어쨌든 대결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1: 네.
0: 결과는 글쎄요. 뭐 이거를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인데 근데 당원들이 원래 무슨 친명 친청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건 아니고
1: 네.
0: 또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정면으로 맞선다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이게 뭐 개파 질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주류 대 비주류가 6대 4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늠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구성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1: 네.
0: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이 질문은 김수민 평론가께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원팀 원보이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제 발언에 대한 약간 뭐랄까 뭐 진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발언이 이제 눈에 확 띕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정청래 당신 아마 네. 대표가 아니었나요? 여하튼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거든요. 자, 정권은 짧다 하면은 이거는 뭐 정부 여당은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대통령을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정권 하면. 자, 그래서 이 발언이 해석은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다. 이거는 국민을 보고 한 얘기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아 그럼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할 건 이렇게 하고 말미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에 어떻게 해석하는 쪽이 있냐면 정말 한번 붙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0: 그 메시지의 뜻은 최근에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뭐 사드 배치 때도 했었던 걸로 네. 나오고 네. 많이 나오는데 그 본인이 자주 쓰는 말을 중요한 부분에서 마지막에 넣어서 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네. 정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을 포함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여당 대표야말로 정권의 핵심이죠. 대통령 다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했을 때 그 정권에는 정청래 대표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이다.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다른 방면에서 정 대표가 이 대통령한테 맞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측 전략은 오히려 우리도 친명이다. 우리가 더 친명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적어도 뭐 속마음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현재로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대통령에 대한 도전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 네. 대통령에 대한 도전장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다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또 여러 관측이 뭐 어떤 출국장의 그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 대통령의 멘트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의 왜 이 대목에서 또 정권은 짧다는 얘기도 네.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두 달 그냥 뭐 속마음 숨길 필요 없이 제대로 한번 해본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기영 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2: 치고 빠지고 식으로 갈 겁니다.
1: 그래요.
2: 지금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갈라쓴다고 했을 때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뛴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좀 대놓고서 본인을 공격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요 참 재밌는 게 2024년 총선을 두고 칼을 쥔 쪽과 칼을 맞은 사람들이 딱 알잖아요. 비명행사, 친명행제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시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지방선거가 전당대회 전초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빠른 감이 있어요. 끝나자마자 총리 나서려고 하고 지금 총리 지금 언급되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그분이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선순위는 김민석 총리를 내보내야 된다. 당권을 잡아야 된다. 그게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누구냐? 비서실장. 비서실장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강훈식 비서실장 스테이 시킨 거고요. 3순위가 국정의 2인자인 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자기 재판을 삭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싸움입니다. 싸움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노사모 출신이면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뭡니까? 노무현과 정몽주 그 사이에서 이른바 386 노무현과 친노와 친문 그룹 사이에서는 배신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노 출신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선을 그러니까 내가 적자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1: 민주당이 적자다.
2: 그렇죠. 그리고 또 냉정하게 본다면 친문이 주류고 친명이 비주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맞아야 돼요. 맞고서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다는 건 전제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거는 야당 시절에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어떤 집권 세력을 공격할 보수 세력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걸 썼다. 그런다면 중의적 표현이 있는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보겠다. 이런 어떤 선포입니다. 예.
1: 자, 지금 김기웅 대변인 얘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 싸움에 어떤 근저에 깔려 있다, 근원에. 그래서 정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지 잘 못 믿겠다.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야. 지금 당대표는 8월 달에 당대표 되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요번 지금 국회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가 많이 들어왔듯이 좀 더 많은 친위 세력이 들어오면 본인을 지켜줄 수 있겠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셨어요. 자, 김수인 평론가님은 그 논리가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0: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하고 공소취소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하고 다른 뜻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한동훈 의원 또 이걸 비판을 했던데 공소취소 반대한다는 의원에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청래 대표도 뭐 당장에 지난 5월에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피해 구제해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공소취소론을 옹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못 믿어온 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부족하다. 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점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차이가 과연 공소취소에서 오는 건가 했을 때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 다 당론으로 추진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정 대표가 예를 들어서 나의 당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냥 이 당권을 갖고 공소취소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는가 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2: 그래요. 제가 한 줄만 예, 말씀드리자면
1: 예, 짤막하게.
2: 처음에 이제 친명 중심으로 공소취소 모임을 갖고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류는 다 친명이었습니다. 아, 친청 계열 중에서 몇 분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분위기가 어떤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스파이로 갔다?
2: 아,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고 결국 주류는 친명이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0: 네.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 관련해서 네. 그 움직임을 갖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을 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를 반대한 적이 있나요? 없었거든요. 공소취소는 찬성하는데 왜 그런 걸로 모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집단 행동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 내부의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간에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썩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마음속으로도 공소취소를 찬성하고 있나요? 일치된 의견으로?
0: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다는 사람이 일단 없고
1: 예.
0: 그다음에 늦추자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1: 예.
0: 지금 뭐 찬성한다고 봐야죠.
2: 제가 볼 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죠. 지금 눈치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보는데 저는 총선에 자기가 공천을 받고 당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플러스 민주당의 공소취소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1: 네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아까 김기웅 대변인은 뭐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누가 서울시장 선거를 과연 패배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쪽을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불만 부분을 얘기하자면 아까 그 공소취소 요 부분은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일단 빼고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유엔 연설 갈 때라든지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국정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포인트마다 씬을 스틸한 씬 스틸러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좀 누적될 수는 있겠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라인 핵심 이익을 정청래 대표가 침해한 것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신임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원래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적으로나 뭐 정치 인연으로나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그 기간은 김민석 총리가 정치권에서 야인으로 겉돌던 그 시기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문제로 대표 시절에
1: 네.
0: 공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좀 일처리를 하고 또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런 역할을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하면서
1: 매우 고마웠겠군요.
0: 예, 그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1: 개인적으로
0: 원래 둘이 친한 관계가 아니라 그때 높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공소취소 문제를 빼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를 봤을 때는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왔는데
1: 네.
0: 근데 민주당이 계속되는 그 강경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세게 얘기한다고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당 지도부라든지 정청래 대표 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누적이 돼 있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이제 해외 순방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라 치면은 국내 정치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좀 뭐

0: 너 대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부족하다. 바꿔야 된다. 좀 당정 간에 이렇게 원활하게 한 팀처럼 더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것 같습니다.
1: 네. 김경 대변인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순방 갔을 때 재판 중지 관련해서 법안을 낸다고 했을 때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중지보다 더 나간 게 재판 삭제잖아요. 재판을 없애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검경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양보해가지고 특검 통해서 하는 거야. 이거 객관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 재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돼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 중지한다고 해서 화를 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뭐냐.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개혁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검찰개혁을 너무 강하게 해서 문제였다. 그리고 재판 중지를 해서 문제를 괜히 일으켜서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핑계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핑계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왜 지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을까?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게 국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 플러스 강성 지지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집요하게 판 게 누구냐? 추미애, 정청래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통해서 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시기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이 검찰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을 국회 쪽으로 준다는 건 일종의 시그널이다. 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검찰 확실하게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김인석 찍어. 이 시그널입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위 두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공항 방향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났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 사이 잠실대교의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 강서쪽으로는 양화대교 2차로의 추돌 사고 나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 역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에서 송내까지 쭉 하늘음에 답답하고요. 반대 일산 쪽도 수암터널에서 시흥휴게소까지 안현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포트 분기점부터 10km 넘게 밀립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와 일직부터도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성산포도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지나기 어렵고요.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 가봅니다. 오늘 소장파 모임 대형과 미래가 기자회견 열고 장 대표 사퇴 요구했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
1: 자, 당직을 맡고 계시긴 하지만 항상 이 객관적인 이 분석을 해주고 계신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거 전에 선거 결과가 네. 나쁘면은 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네, 그랬잖아요. 자, 심플하게 보면 선거 결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가 봐도. 네. 그리고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안 간 데만 주요한 데가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서울을 포함해서.
2: 간 곳도 이긴 데 있습니다.
1: 아니 뭐 그런 데도 없진 않겠죠.
2: 네, 예, 예.
1: 근데 중요한 곳을 꼽으면 뭐 그렇다는 게 좀 네. 객관적인 얘기인데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책임을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죠?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하고 부산 이겨야 된다. 그걸 예.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았죠.
1: 예. 예.
2: 단지 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을 이겼을 때는 뭐 대구, 경남, 뭐 경북 그런 데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서울 이기고 대구, 경북, 경남 이긴 부분은 그리고 재보궐 여러 군데 이긴 이유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심판하듯이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총의를 모아야겠죠. 그런데 총의를 모으는 방식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선에서 점정식 의원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변화 속에서의 쇄신, 안정감 있게 되는 거고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평론을 하지만 플레이어입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자 당협위원장입니다. 비판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국민의힘 패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판을 넘어서 사실 당 지도부를 지나치게 공격해서 선거 전체에 대해서 과연 그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지지했던 보수 그런 분들한테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도 던졌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책임도 주장을 하지만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도 저는 낫다고 봐서 지금의 이 당 지도부 나간다고 해서 나가집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확실하게 총의를 모아서 가부 결정을 해야지 이게 나가라 나가라가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과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당 그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평가를 받고요. 한 사람의 어떤 귀책 사유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지금 지금 김기웅 대변인 말씀은 뭐 장동혁 대표 책임이 있겠지만 각자 개인들 그 당에 대해서 뭐 애정어린 비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기 해당 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총합으로 하면 과연 장동혁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라고 하셨는데 김승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자리가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몰아줘서 힘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책임으로 시작돼서 책임으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막 끌어내리는 모습이 볼썽사나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의를 모으는 방식.
0: 아, 글쎄요. 총의를
1: 당원 모으는 당원 투표 아니면 그냥 의총
0: 공식적인데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없는 거고
1: 예.
0: 이럴 때 결국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힘과 힘의 대결로 일단 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민들은 뭐 절대 다수가 장동혁 대표 체제 패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장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걸로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했고 그게 주요했기 때문에 또 당선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뭐 부산 북갑 선거 결과라든지 이거는 박민식 후보가 얻은 그 득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지층 내에서 일종의 탄핵을 받았다. 그리고 유희동 당선자라든지 이런 여러 당선자들을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의 주류 이미지하고는 크게 차이 나는 분들이 또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을

0: 의견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장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현재 버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저는 장 대표가 당원 재신임 투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재신임 투표 안 하려고 서로 걸어가지고 못하게 네. 하려고 제안을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진짜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점점 이 퇴진 요구가 번질 수 있고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담 못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계속 집단지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뭐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퇴진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또 장대표는 굉장히 궁지에 처하겠죠. 근데 거기서 또 탈출할 수 있는 카드가 당원 투표라든지 그 당원 주권론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게까지 대결이 격화됐을 때는 또 누가 이길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풀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원내대표된 정점식 원내대표 이제 당권파로 분류는 되는데 어제 이분 워딩을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그 집단 지성을 모으겠다. 네. 이제 의원들 총의를 모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하지 않고 의원들 다수의 뜻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게 본인이 덜 무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방법을 이제 해낼까가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 정점식 선출이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지도부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바뀌느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네. 2028년 총선 공천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어떤 사람 어떤 브랜드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네. 인식하에서 판단을 하리라 좀 봐요. 근데 다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견이 있다고 파열음을 나는 것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변화의 총의를 모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어떤 의총이 있다고 한다면 의총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선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뭐 분석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를 소위 말해서 몇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끌어내리는 그런 거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접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니고 제기할 수 있죠. 다만 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전체적인 건 안정 속의 변화 아닌가. 그리고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2030 친구들이 이 그 재선거와 그리고 지금까지 기득권이라 불리는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또 놓고 이 문제를 놓고서 또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를 계속했을 때 저는 또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재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저는 그 정도는 판단을 다 합니다. 2030이 만약에 본인들의 의제를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반응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돼도 될 문제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퇴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퇴시키려면 좀 더 정밀하게 정치적 구호가 너무나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거는 선거 전반적으로 했을 때 도움은 안 됐었어요. 그런 과정. 그래서 저는 그런 조금 진중하면서도 단단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1: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총선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1년 후면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네, 들어갑니다. 예. 잘 아시잖아요.
2: 네, 그럼요.
1: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몇 달을 여름을 이걸로 저기 갈팡질팡하면서 보내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약간 기회를 잡으려 그러다가 국민들이 아마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뭐 총의를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있으면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흐름을 딱 휘어잡고 갈 구심점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다 보면 모처럼 국민이 한번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또 이러고 저 장동혁 변수로 이러고 질척대다가 또 서너 달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위기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래서 저는 그거죠. 장동혁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저는 플레이어였습니다.
1: 네.
2: 장동혁 지도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비판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면 장동혁 지도부를 생명 연장을 시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 전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번 선거를 이기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생명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 열심히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규정을 확실히 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비판했어요. 많이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 단계로 나눠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과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지뢰하게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네.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1: 네. 자, 장동혁 대표가 김유진 평론가님 아,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부분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집중이 안 된다. 이도저도 아니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마무리랄까요? 이게 이제 매듭 지을 수 있다고 보세요.
0: 매듭이 안 지어질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금 그 비판을 받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속이 훤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잠실 쪽 현장에 가서 또 제대로 정치 리더십을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마치 장동혁 대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쓰고 가 있고 심지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예, 그걸 펴온 사람들도 그 시위인파에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도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다른 편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뻔히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대다수 시민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이번에 너무나 그 참담할 정도로 초보적인 데서부터 다 구멍이 나버린 선거 관리에 분노를 하고 제2의 60항쟁을 얘기할 정도의 그런 또 일인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같이 그런 판을 흐리고 있다. 이 점에서 뭐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다들 뭐 장동혁 대표 때문에 더 잘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조차도 장 대표에 대한 과대평가인 것이 장동혁 대표가 그런다고 해서 이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다 장 대표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또 취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초라한 것이 장 대표의 현재 모습이고 결국에는 모든 게 당권 사수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장 대표가 딱 한 부분은 좀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훗날을 기약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 대표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번에 물러나버리면은 다시 뭐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태극기 부대스러운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장동혁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최고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수 없다. 이 절박함 때문에 계속해서 버틸 것이라고 보고 근데 정치권에서는 또 좀 정리가 필요하다. 또 이런 물결이 커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네, 저는 좀 이렇게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1: 자, 국회가 지금 맞닥뜨린 당면한 큰 과제 과연 저 선관위를 어떻게 할지 과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해체 뒤에 재건축 뭐 말로는 좋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모아서. 자,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뭐 여당 국정조사 신속히 하고

0: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특검하자. 야당은 어이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 뭐 국정조사 야당도 이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필요성, 그다음에 특검이 좀 이제 너무 여당 위주가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대상 위주로 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 네. 대변님, 이건 짧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 아니, 이런 걸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2030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0: 국정조사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1: 아니, 그렇기 솔직히. 때문에 저는 네. 투트랙으로 하면 되죠. 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4.19 이거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구호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구호가 계속 진행되면서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선관위를 하고요.
0: 네.
1: 혹자는 사전투표 얘기를 하면 그게 부정선거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부정선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거, 그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갈등의 양상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사전투표의 기능은 사실 줄어들었어요. 전체 투표율에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건 효능감이 없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사회적 갈등을 양상시키는 사전투표라고 하면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를 주장하면은 본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주장하면 부정선거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대체로 어떤 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는 한 4, 5일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거를 내 소중한 한 표가 담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자체가 본 그 투표 선거 기간의 어떤 기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0: 이 부분을 네. 위주로 해가지고 김수임 평론가님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2: 어떤 부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네. 이거를 부정선거하고 너무 네네. 결부시키지 말고 네네.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는 논의해보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네. 이 선관위를 정말 해체 수준의 재탄생,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가야 될지.
2: 김기영 대변인께서 사전투표의 어떤 한계나 단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0: 예.
2: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번에 흥미로웠던 게 장동혁 대표가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로 3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이랑 흡사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부정선거론과 명확히 단절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변경 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그럼 진정성이 그렇죠. 보이는데
2: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방송에서 농담이지만 어떤 진행자분이 제가 저는 사실 사전투표를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주로 본투표를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근데 제가 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진행자분이 농담으로 그걸 아시는 분인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을 할 때 난 사전투표 잘 안 해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사람들이 날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오해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들어요. 저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 거짓 선동하고 선을 명확하게 긋고 나서요 얘기를 했었으면 국민들도 그렇지 선거가 4일이나 남았는데 미리 투표하는 게 좀 찝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한 개혁이 오히려 힘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걸 결국에 물론 국민의힘 당론은 사전투표 음모론은 아니지만
0: 네.
2: 근데 그쪽 지지층이나 이쪽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거나 혹은 역으로 나서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교육한다거나 이게 안 됐었잖아요. 예, 그게 잘 됐었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딱 한마디로 그냥 짧게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아,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예,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고 너무 참담한 게 온갖 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게 선거법에 인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손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손으로 적어왔다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 그 근거로 사무편람이다. 아니 어떻게 사무편람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있는가. 선관위는 정말 후보로 나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별의별 것으로 이상하게 태클 들어오는 게 선관위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후보자들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즉석에서 그냥 편람으로 법을 만들다시피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해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같고.

0: 이거는 정말 그 현실적인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네. 진짜 근본적으로 해편이라는 표현 썼죠. 예전에 기무사에 대해서 해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체 재편이 필요하다. 네, 현실적인 걸 조금 도외시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 자, 원구성 협상 짤막하게 김경 대변님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올 가능성 0부터 100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2: 만약에 0인데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004년 17대 네. 이후에 1당은 국회의장을 갔고요. 2당 소위 말한 야당이 법사위를 했고 견제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의 어떤 기본을 지켜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 가져갔죠. 아예 다 가져갔다. 하반기에는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김수인 평론가님 한 30초 남았는데 이 뭐 예를 들어 견제 균형 차원에서는 그렇고 뭐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뭐 국정의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그 법사위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법사위 권한을 물론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 법안을 뭐 그 해당 상임위원들이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하는 이런 제도가 있긴 했는데
1: 네.
0: 법사위의 권한을 좀 더 줄인다면은 그러면은 뭐 국회 운영위는 여당, 법사위는 야당 이런 식으로 배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1: 네네.
0: 근데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치권. 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성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서울 등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중부와 전북, 경남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인천 등 대부분 지역 5에서 30mm 정도 잡혀 있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많은 곳으로는 최대 50mm 정도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별 강수량의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는 맑은 날씨지만 강원 내륙 산지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내린 지역에서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예상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지역의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안개가 유독 짙겠고요. 서해안 및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상에 안개가 짙기 때문에 이 안개가 유입된 점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12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는 신균형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EU와 정상회담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인 오늘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개표소가 있던 서울올림픽경기장의 입주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어온 쿠팡에 6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은 거듭 사과하면서도 선제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SPC 계열사에서 두 달 만에 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샤니 대구 공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기계에 팔이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부산에선 교량 공사장 붕괴 사고로 두 명이 다쳤고 광주광역시에선 아파트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무력 충돌하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공습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심이 여야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2030 청년층의 표심입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젊은 층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의 두 젊은 정치인을 모시고 청년층의 선택이 이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오셨고요. 네, 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그래요. 아우, 저도 두 분 보니까 이렇게 좀 기운을 받는데 지금 진행 중인 얘기부터 조금 뭐 짤막하게 하고 갈게요. 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네. 우리 정민철 부위원장께서는 이걸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5: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청년들이 실제로

0: 파악하고 선관위 개혁이 가장 중심이 된다 파악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잠실 시위대 청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그런 극성 지지자들만 지금 잠실 시위대에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부정선거론자들만 지금은 남아있다?
0: 대다수가 부정선거론자들이고 이제는 정말 그냥 이 선관위 행태에서 분노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정말 극소수라고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지금 상황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렇다면 이재능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정민철 부의장님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올림픽공원에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뿐 아니라 지금 2030 청년들이 SNS 중심으로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행보들이 끝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과거에 그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선관위의 이 참정권 훼손 사태도 엄중히 얘기하면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저희가 수험장에 핸드폰만 갖고 들어가도 부정행위로 쫓겨납니다. 지금 그 투표지를 못 받은 시민들의 경우에도 지금 부정한 상황이 된 것이고 투표지를 인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도 부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한 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1: 부실이라는 용어로는 약하다?
2: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걸 부실이라는 단어로 괜히 완화해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많다. 특히나 지금 행정부 산하의 경찰이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시민들이 피까지 흘리는 그런 상황도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엄중히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선관위뿐 아니라 그 행정부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이재능 대변인께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쭤보면 네. 그럼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는 이 시위의 본질은 뭔지 여기서 표출된 젊은 층의 분노는 뭡니까?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2: 젊은 층이 지금 여러모로 상당한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세대보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기회가 또 줄어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주거사다리라든지 취업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세대인데 이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가져야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을 잃었다는 데서 굉장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누군가가 선동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나도 나갔어 너희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발했고 그것이 지금의 올림픽공원의 이제 시위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을 두고 뭐 부정선거론자와 같이 일원화를 한다거나 뭐 동일시한다거나 사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들도 그리고 방송도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조금 네. 보태도 될까요?
1: 네네. 그럼요. 아, 예. 그럼요. 정민철 부의장님.
0: 네. 잠실 시위대는 매일매일이 정말 격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능 대변인 말씀 주신 건 이 선거 초반 한 2, 3일 정도 되는 그 기간에는 지금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반 청년들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요. 새벽에 이준석 의원이 잠실 시위대에 갔다가요. 꺼져라. 나가라 소리 듣고요. 너네 엄마 중국인 아니냐. 이런 소리 듣고 분노한 모습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시위대가 대한민국 경찰들한테 가서 중국 공안이다. 수없이 많이 린치하고 테러하는 거 영상에 다 남았고요. 그리고 중국 공안을 하도 몰려서 경찰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경찰 가족분들이 이제 고소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또 대진연몰이라는 게 이번에 있었습니다. 대학 그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친북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가 지령을 내려서 이 시위의 구호를 재선거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선거를 같이 외쳐야 된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에서 온갖 대진연몰이가 일어나서 나 보수 청년인데 오늘 대진연몰이 당해서 너무 큰 상처받았고 다시는 잠실 시위 안 갈 것 같다. 이 글들이 SNS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잠실 시위에 주도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저께부터는요. 모스탄 그리고 전한기 씨 황교안 씨,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 시위의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트위터에 올리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경찰을 상대로 한 중국 공안몰이라든지 심각한 집단린치 행위는 대한민국 경찰도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핸드볼 경기장에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 여성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시위대들이 몰려가서 짐 수색했고요. 몸 수색했고요. 심지어 신발에 양말

0: 까지 벗겨가지고 수색했습니다. 이게 과연 잠시 시위대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레거시 언론에서 못 짚고 있는데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1: 저 질문 하나만 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에서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갖고 수행했던 간부 여러 명이 간첩죄로 잡혀가서 실제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참여하는 시위들이 전부 다 그럼 간첩 시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일탈을 두고 이렇게 전체주의로 확장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 네. 일단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네. 있고 초반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되게 경계하고 네. 해서 전원길 씨 같은 사람도 아유 우리는 뭐 그냥 개인으로 왔고 이러고 좀 밀려났는데 네. 어느 순간에 또 그 틈을 좀 비집고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그 젊은 층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분
2: 훼손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뭔지를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여쭤보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로 이제 넘어와 볼게요.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30 청년 표심의 핵심적 특징이라 그럴까? 그 핵심.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 위원장님.
0: 특히 2030 여성분들마저도 이제 민주당에게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투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민주당의 실패고 또 민주당이 얼마만큼 여성의 표, 특히 젊은 여성들의 표를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번 선거 때 서울시장 캠프부터 다양하게 뛰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민주당이 이대로 2030 여성들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결과로 드러났고요. 더 나아가서 정원우 후보의 원래 매력이 뭐였냐면요. 트위터를 통한 2030 여성들 사이의 인기와 인지도였습니다.
2: 근데 그걸 못 살렸어요?
0: 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원호 후보가 트위터에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서.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대통령께서 트위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정원호 후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됐고 구정 만족도도 높고 훌륭한 행정가다라고 판단하신 그런 맥락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요. 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에서 트위터가 너무 위험하다고 트위터가 너무 리스크하다 해서 정원우 후보의 트위터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가장 중요한 게 센스 있는 메시지 즉각 지금 시민 여론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캠프에서
2: 가령 구석을 팍 집어줘야 되는군요.
0: 팍 집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못 나왔고요. 정확하게 캠프에서 정제된 재미없는 메시지들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2030 여성들이 민주당과 정은호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다.
2: SN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0: 네.
2: 뭐 정책적으로나 뭐 이런 거로는 좀 이게 마음을 떠나게 한 건 없어요.
0: 왜냐면요.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네. 실제로 정은호 후보의 2030 여성 정책이 뭐야? 청년 정책이 뭐야?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지 아세요? 오세훈 후보도 있나요? 오세훈 후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SNS와 컨텐츠와 알고리즘 문화전쟁 시대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후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성격과 이미지를 갖고 있냐가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특히 그건 청년층 사이에서 더 심합니다. 그런데
2: 네.
0: 그런 부분에서 정원 후보의 매력은 다 죽어놨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는 실제로 이번에 윤어게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 진영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재빠르게 영입해서 캠프 안에 투입해가지고 컨텐츠 팀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했고 그 안에서는 정책적 메시지보다는 정원 후보에 대한 마타도와 네거티브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먹힌 결과라고 봅니다.
2: 네.
1: 네.
2: 자, 우리 이재능 그 대변인께서는 그렇다면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1.7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 안팎이에요. 그런데 재정 확대율이 지금 9%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728조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복지성 정책들 그리고 뭐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뭐 현금 살포식 정책들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2030을 비롯한 미래 세대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앞서서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마케팅과 관련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0: 이 정치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달리 이미지나 그런 마케팅만으로 승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지금 국가 부채율도 1100조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1400조가 됐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300조가 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600만 원의 빚이는 거거든요. 5천만 원으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400만 원의 빚이 1년 만에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민생지원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들, 2030 세대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결국 전부 빚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1: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그런 선거인데 이를 내란 프레임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마케팅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구정, 시정, 도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터졌고 국민의힘이 그것 때문에 그나마 선방했다. 보통은 정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 정권 따라서 행정도 잘하라고 보통은 여당을 밀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2018년에 탄핵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빼고 국민의힘이 다 졌어요.
1: 네.
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1대 3 비율로 다 뺏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명이면 민주당 단체장은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떻습니까? 110석 대 90석 정도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정권에게 우리가 표도 줬고 기회도 줬고 또 2024년 총선에서는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의석수를 민주당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이런 행보들을 걷고 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분노와 불안감 그런 심판 심리가 전 작용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자, 지금 이재능 대변인 얘기한 것 중에 현금 지원이 결국은 우리한테 그 미래의 빚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젊은 층이?
2: 예, 국민의힘에서 가장 메인으로 미는 청년층들에게 다가가는 소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늘 이제 민주당은 빚을 만들고 너네들이 다 갚아야 되고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 정부가 현금성 지원한 것은 일단은 윤석열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정말 죽어 있는 대한민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 형식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는 정책의 찬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분들이 늘 말씀하실 때 빼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코스피 8000은 왜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금융시장 정상화는 왜 말씀 안 하시죠? 수출 5위 돼가지고 일본 역전하는 건 왜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온갖 악성 그런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공포선동을 하면서 퍼뜨리고 있을 때 그 국민의힘이 빼놓고 있는 굉장히 양질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 문화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은 콘텐츠나 문화전선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만든 이런 공포식 선동이 더 잘 작동했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선거를 크게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명백한 큰 패배죠. 지금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어야 될 지방선거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고 지방선거도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마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서울 안에서 선거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을 심판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 심판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사과를 하고 더더욱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 약간 좀 포괄을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들 뭐 좀 이따가는 뭐 주거 안정 이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좀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럴까 그러면 지금 20대 30대가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75%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20대에서 그런 심리가 청년층의 보수화 이쪽에 제가 이재명 대변인한테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방금 네. 말씀하신 청년층의 보수화 이거를 반영합니까? 아니면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인데 그게 여당으로 향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그 본질이.
0: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화라기보다 우파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 승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 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 정부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33만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정부가 어떤 미래 자산을 긁어가면서 갈아가면서 지금 현재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2030 청년들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정책들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주 타겟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정부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코스피 상승이라든지 뭐 수출 5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데 네.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1,550원 지금과 같이 뉴노멀이 되면요. 이제는 제가 대통령이어도 수출량 늘어납니다. 그리고 코스피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박앤세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지금 실제로 코스피가 폭등하고 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국내 투자자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차익은 누가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지수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4대 경제지표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일정 부분 뭐 특정 부분들만 단면적으로 해서 해석해서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2030 청년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결국에는 우리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코스피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이게 수치가 높아지는데 나한테 무슨 어떤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괴리도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차라리 이게 네. 맞죠. 이 그 네. 청년층들이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미 자산이 적은데 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버는 거지 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저는 이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뭐 환율 때문에 뭐 늘어난다 모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악마와 선동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요.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안 오랐다니요. 이게

0: 그 1조 달러 기업이 두 개 있는 나라는요. 지금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기업 가치가 대한민국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행정력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그 날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청년층의 보수와 우파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청년층은 기득권이 된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보적 성격, 사회를 바꾸겠다. 이거는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1: 바꿔지. 그게 변한 건 아니다.
0: 예. 예. 왜냐면요. 이준석 의원이 대표가 계속해서 청년층 사이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가져가는 이유는요. 늘 이준석은 청년층들에게 이 사람이면 우리 사회에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기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그런 분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 보수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청년층들은 보수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사람들이 일부 과반 이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게 소위 말하는 유이재명이겠죠. 중도층에서, 특히 청년 중도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면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겠다. 네. 저는 청년층의 우파와 보수화보다는 기득권에 분노하는 실태가 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왜 그 패배한 후보들을 보면요. 친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주당이 기득권스러운 모습, 모순을 보여줬던 그런 후보들이 낙선한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심도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냥 패배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금
1: 네, 이재용 대변님. 네.
2: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말씀하셨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난 5년, 7년, 10년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키웠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이 두 기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부양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 플러스 이제 환율의 부분들 이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성과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 이것뿐입니까? 물가 폭등 부동산 폭등도 있잖아요.
1: 그 주식 부양 정책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잖아요.
2: 네.
1: 주식 부양 정책 예를 들어서 머니 무브를 네. 뭐 부동산에서 좀 주식 시장으로 옮기려는 그런 정책적인 게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2: 정책적으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의도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폭등, 물가 폭등, 부동산 폭등, 유가 폭등 모든 것이 다 폭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만 폭등했다고 저희가 지금 마치제 맞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부동산 그 말씀드린 김에 지금 그 과거의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6.27 정책으로 또 3중 규제를 또 걸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랑 같은 그 논법을 지금 초식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장만 봐도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지역 389곳을 취소시키면서 국내 그 서울에 입주돼야 될 주택 물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총 40만 개에서 한 20만 개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원우 후보도 좀 이재명 정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문재인 때랑 똑같은 정책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주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없으면 빌라 지으면 되지 뭐 차가 막히면은 차를 통제하면 되지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 네. 정 부의장님.
0: 예. 이재명 대변인님이 주식을 안 하셔서 주식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뭐 상법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머니무브 정책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부터 전 세계 그리고 심지어 월스트리트까지 대한민국의 증시 정책은 충분했다. 그 덕분에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했다. 그거 없었으면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스피 뭐 6천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하려고 했잖아요. 그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이요. 너무 증시정책이나 이걸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거 증시정책 하겠다고 엄청나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 올렸어요. 그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1년 동안 서울 부동산이 14% 올랐다 하면서 또 뭐 문재인 정부의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0: 말씀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가요. 코스피가 지금 1년 동안 300%에서 4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코스피 오른 그 일부 금액만으로 예를 들어서 자산가들이 서울 상급지로 급지 이동을 한다든지 조금 부동산을 갈아타게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4% 상승은 주식 상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식 상승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정자산 이런 부동자산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서울 부동산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머니무브의 정책은 뭐냐면요. 그게 과연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이 주식보다 많이 오르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정책의 찬반이 있다고 보는 게
1: 부동산 그 상승률과 주식 상승률을 같은 잣대에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세요?
0: 아니죠. 주식 상승률, 코스피 네. 상승률이 300%에서 400%가 1년 동안 거의 기록을 했는데 서울 부동산이 14% 올랐다고 다시 부동산 지옥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악마화다라고 저는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의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이 머니부부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부동산에 미쳐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만 사면 나는 안전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심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또 같이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런데 이게 네. 정책이 후과로 평가받는 게 정책이거든요. 머니무브. 네. 그러니까 머니플로우가 부동산에서 코스피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3, 4배 상승한 만큼의 머니가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오르고 부동산도 14%나 올랐다는 건요. 이게 무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지금 폭등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같은 선 상에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 정도 저 부동산 뭐 주식 얘기는 하고 자 그러면 짧게 요거는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뭐 주거 안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데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 뭐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재명 대변인께 네. 짤막하게 한 말씀해주세요. 정치권에 바라는 건 뭡니까? 핵심은
2: 청년들이요. 네. 청년들은 사다리죠. 지금 부동산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판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기회가 네.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1년에 2배씩 오르고 네. 벌써 서울 부동산가가 15억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또 2배가 오른다면 30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5년 만에 30억을 벌기도 힘든데 평생 30억을 벌기도 힘든데 5년 만에 그걸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비판적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일하면서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굉장히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을 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네. 표심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없을 거다라는 네. 지적을 민주당에 좀 하고 싶어요.
1: 이재능 대변인은 사다리 말씀을 해주셨고 정민철 부의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0: 제가 대기실에서 사다리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가져가셔가지고 저도 사다리 동의하고요. 20대의 시대정신은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인생 지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윤석열 정부 내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점인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청년들의 공포는 실제합니다. 여전히요. 근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코스피였고 그 코스피로 인한 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것도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과 미래입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청년 미래를 가져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G3 국가 그리고 실제로 UN이 AI 허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 뭐 젠슨 회장이라든지 전 세계의 정말 유명한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청년층들에게 그래 대한민국 살아보자 이민 가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차게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더욱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들에게 그리고 민주당도 청년층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선사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저 2030 유권자들에게 또 소구하기 위해서도 그런다는 건데 요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천 과정에서나 정

0: 정당 정치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네. 정치권이 청년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배려하고 또 키워나가냐 하는 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네. 마치 뭐 밖으로 보기에만 아 우리는 청년 중심 정당이 된다. 뭐 이게 어떤 간판용 선전용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이 주역이 되는 정치권에서도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짤막하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1: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청년 정치는요. 항상 임명직이었습니다. 지명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당에 들어가도 그 네.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청년이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출돼서 실제적으로 청년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선을 갖고 민주당을 개혁할 때 네.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 민주당의 흐름 자체가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민주당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앞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아질수록 변화하지 뭐 청년 중심 전당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청년위원장 임명하고 누구 임명한다고 하는들 네.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그래요? 자. 청년들이 정말 아주 명실상부한 그 한 축이 되기 위한 네. 그 방안이랄까요? 방향성 뭘까요?
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정인철 부의장처럼 청년들이 도전하는 환경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0: 네.
2: 도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했던 것처럼 뭐 청년 가산점 20%를 준다거나 아니면 네. 그 공천 과정에 드는 비용을 전면 무료화해준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더 많은 신인 청년들을 정당이 정량적으로 억지로라도 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만 하더라도 2024년에 제가 정치를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대변인단에 들어왔습니다. 90년대생이 저 포함해서 3명이나 있거든요. 민주당 대변인단에 90년대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직들의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좋은 KBS 프로그램에도 뉴스레터 프로그램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되고 아마 특검도 받아야 되고. 자, 오늘 경찰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죠.
1: 네, 경찰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본 투표가 치러진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뒤에 8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서울시 선관위, 뭐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등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했고요.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입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합니다.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가 일선 투표소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지휘부까지 범위를 넓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비상대응 체계는 있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등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특히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사이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0: 네, 이건 KBS 단독 보도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1,000건이 넘는 투표 결과가 입력해서 누락이 됐다? 이게 사실입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엔 투표가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네.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겁니다.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투표소 개표 결과가 한 번만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1투표소 자리에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상 두 번 집계된 셈인 겁니다. 반면 실제로 1투표소 결과는 전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설명에선 투표록에 적혀 있어야 할 투표구 번호가 네. 잘못 기재되면서 개표 작업이 잘못됐다라고 진행이 됐고요. 선관위는 개표 결과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더라도 1위와 1위 후보 간 투표 차이가 19표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모든 표가 사실 똑같은 가치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게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되고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반영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해당화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1: 뭐의 약자인지.
0: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면 화가 나거든요.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자, 이번엔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까?
1: 네, 오늘 시장은 거의 롤러코스터급의 장세를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 7,509선에서 출발한 뒤에 한때 7,394선까지 밀렸거든요. 투자자들이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안감에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시간 외의 선물 시장 낙폭도 줄어들면서 네.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됐고 결국 코스피가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어제보다 0.43% 오른 7,76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 네, 코스닥이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1: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오히려 코스닥이었다고 해도 될 정도였는데요. 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76% 오른 9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엔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수세가 강해졌고요. 오후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좀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의미인데 종목별로 보면 바이오주와 성장주가 강세를 주도했고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했고 네. 그 영향이 성장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1: 그러게요.
0: 자, 특히 삼성전자와 카카오 관계자들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네, 말씀하신 대로 샘 올트먼 CEO가 14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15일 삼성전자와 카카오 일정을 소화한 뒤에 당일 저녁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0: 네.
1: 먼저 눈에 띄는 일정은 삼성전자 방문인데요. 올트먼 CEO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를 찾아서 DX 부문 임직원들과 토크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 챗 GPT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뭐 클로드 같은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공식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0: 네.
1: 그걸 계기로 마련된 행사고요. 올트먼 CEO도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업무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0: 카카오와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번엔 뭐 어떤 이게 좀 진전이 되는 건지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1: 네, 업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요. 카카오톡과 챗GPT의 결합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한 기간 중에 올트먼 CEO가 정시나 카카오 대표와 만나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0: 네.
1: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챗GPT를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따로 챗GPT를 찾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카카오톡 안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아직 좀 구체적인 서비스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어떤 협력을 이룰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장에선 삼성과 SK가 참여하는 거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더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방안과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걸 산업계에서는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트먼 CEO가 지난 작년 10월 방한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서 오픈 AI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금액만 4년 동안 5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오픈 AI는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RAM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취업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이 줄어든 건데요.
0: 네.
1: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게 2024년 12월 이후 5개월 만이라 만이 아니라 1년 5개월 만인 겁니다. 올해만 해도 1월에는 취업자 수가 10만 8천 명 늘었고 2월, 3월에는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확대가 됐거든요.
0: 네.
1: 근데 4월에 증가폭이 7만 4천 명대로 줄더니 결국 5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하락폭도 2021년 이후 가장 컸는데요. 고용률도
0: 네네.
1: 그리고 실업자도 늘었습니다. 87만 8천 명으로 2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2.9%로 0.1%포인트 상승한 상황입니다.
0: 네, 마지막 질문 짧게 여쭤볼게요. 반도체는 제일 잘 나가는 분야입니다. 수출도 좋고요. 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듭니까?
1: 네. 이번 통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수출은
0: 네.
1: 좋은데 고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0: 네.
1: 제조업이 지금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중동전쟁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0: 네.
1: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수급이 좀 불안해지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에도 좀 부담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영어로 말하면 at last, finally. 한국말로 세 글자로 말하면 드디어.
1: 네.
0: 내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개막식 언제 열려요? 한국 시각으로?
1: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반입니다.
0: 새벽 2시 반.
1: 근데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네. 개최국이 3개, 그래서 개막식도 3번.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내일 하는 경우 내일은 이제 멕시코 시티의 개막식인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우리한테는 이제 아스테카 경기장이다. 뭐 이렇게 1970년대 기억하시는 네네. 분들은 그럴 텐데 1970년, 86년, 2026년.
0: 아, 그 70년이 펠레가 세 번째 우승할 때 네. 맞죠. 58년부터
1: 네.
0: 해가지고.
1: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개막식을 네. 하게 되고요. 오늘 개막전부터 결승전까지 K-POP 스타들이 합류하는 게 특징이에요.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재하고 안드레아 보첼리가 주제가인 네. DNA를 부르는데 DNA 안에 한글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걸 들으면 월드컵 개막식에서 들으면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두 번째 개막식은 캐나다에서 이제 모레 새벽에 네. 역시 2시 반에 이번에는 토론토 스테디움에서 하는데 뭐 마이클 부블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경기장에 샥 나타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막식에 우리 이제 그 K-POP 스타들이 나오고 이번에 처음 이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마치 미식축구처럼.
0: 그래요. 근데 이제 슈퍼볼.
1: 네. 근데 이제 BTS가 마돈나하고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와.
1: 예, 지난 월드컵에서는 이제 전국이 단독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체가 월드컵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긴 한데 세계적인 분위기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그렇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적재적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란을 심지어 이제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하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네. 정치적인 긴장감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축구 월드컵에 대한

0: 분위기에서 월드컵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도 참 1차전 기대도 큰데 저희 제작진이 내일 11시에 모여서 우리 같이 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조별리그 1차전 체코 내일 오전 11시죠. 아마 우리 네. 시각 축구대표팀이 출사표 아주 네. 자신감이 묻어 있더라고요.
0: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매경기 선수로서 인생을 걸 정도의 중요한 경기다. 뭐 인생을 걸 만한 경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우리 선수들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본인이 캄다운 시켜야 된다. 아마도 말려야 될 지경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100% 이상의 경기력을 하게 되면 체코 선수들이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극복해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뭐 레스트 댄스다 이러는데 본인은 본인의 입으로 레스트 댄스라고 얘기한 적 없다. 내가 결정하게 냅둬라.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홍명보 감독의 멘트도 그렇습니다. 고지대 훈련 준비 잘했다.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경기를 신나고 재밌고 활기차게 하겠다.
1: 즐겨라. 경기를 네. 즐겨라네요.
0: 사실 최근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줬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 그 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베스트 11은 이미 점심시간 이전에 정했다. 이미 뭐 제출해야 되니까 정했겠지만 네, 정했다는 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 같고 3일간 비공개 훈련하면서 세트피스 또 부분적인 전술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 오른쪽 우리의 왼쪽 그러니까 옌스 카스티브 선수가 있는 부분이 네. 저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 체코 같은 경우에 10경기에서 18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10골이 세트피스에 의한 네. 골이었거든요. 거의 뭐 한 40%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한편으로는 세트피스로 골을 먹기도 하고요.
1: 네.
0: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되겠고 상대 세트피스도 막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 그런 것들이 잘 되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의 1차전 상대 체코 뭐 준비 상황이랄까요? 마지막 상황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나요?
0: 네. 과달라라에 입성을 드디어 했어요.
1: 네.
0: 근데 역시 경기장에 있는 그 사진으로 체격만 봐도 체격도 크고.
1: 기본이 체력. 190.
0: 네, 체력이 막강하겠구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네.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코우백 감독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질문이 고지대 훈련 안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감독이 플레이오프 하면서 우리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안 한 거지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이겨낼 것이고 이 고지대의 부담을 체력적으로 뭐 우리가 또 짧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외부 변수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네. 경기력만 봐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손흥민을 포함해서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건 사실
1: 네.
0: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예선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하고 경기도 치렀고 특히 뭐 덴마크의 호일룬이나 뭐 담스고르 같은 선수들도 다 상대해 봤기 때문에 뭐 유럽의 빅리그 선수가 있어도 뭐 자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체코에서도 우리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나 한국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갔어요.
1: 네.
0: 그러면 데뷔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점인 세트피스 그리고 체력적인 걸 잘 살려서 데뷔를 할 것 같고 근데 뭐 이왕이면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1: 그렇죠.
0: 네, 고지대 훈련 안 한 게 우리한테 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근데 더 특이한 게 제가 보니까 우리 이준희 기자 있잖아요.
0: 네.
1: 그 고지대에서 직접 10km 뛰어봤다면서요.
0: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한 3시간 30분 정도의 그 풀코스를 끊는 친구인데.
1: 네.
0: 보통 우리의 그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통 7km에서 10km 정도의 그 운동량이 나옵니다.
1: 예.
0: 그래서 10km에 맞춰서 서울에서 한번 뛰어보고 멕시코 과달라에 가서 뛰어봤는데
1: 다르대요?
0: 네. 본인 얘기로는 막 2km 지나니까 진짜 심박수가 오르는 것 같고
1: 3시간 30분에 뛰면 되게 잘 뛰는 건데.
0: 네. 예. 육상 담당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잘 뛰는 선수인데 기자인데
1: 예.
0: 본인도 뭐 산소 포화도가 조금 낮아지고 체력적인 부담을 느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현지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1: 그렇군요.
0: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거다. 그런데 먼저 가서 우리가 고지대 훈련을 해서 그런지 홍명보 감독 보통은 이 기자 공식 인터뷰를 끝내고 선수들이 네. 가서 경기장을 한번 둘러보거든요. 근데 이미 뭐 우리 그 베르디 경기장에서 한 곳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굳이 하지 않겠다.
1: 네.
0: 근데 반면에 체코는 꼼꼼히 챙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대 훈련도 안 했고 또 잔디라든가 또 전체적인 경기장 분위기가 아니 본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준비를 많이 해서
1: 네.
0: 뭐 전체적으로 양팀 모두

0: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 경기는 KBS가 지상파 단독 중계합니다. 해설은 이영표 해설위원이죠.
0: 역시 네. 뭐 축구하면 탁 떠오르는 이영표 그럼요. 해설위원의 남현정 캐스터. 내일 이제 경기는 11시부터인데요. 뭐 KBS, ETV에서 10시부터 중계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월드컵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또 체코라든가 우리 선수들이 좀 현지 적응하는 모습이라든가 훈련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중계를 보시는 팬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한 해설을 더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영표 뭐 한때 문어영표라고 불리다 보니까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본인도 전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망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승 2무로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것 같다. 예. 또 고지대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고지대에서 하게 되면 모든 체력적인 부분이 그 저지대와 다르기 때문에 네. 후반 중반 이후에서는 많은 이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했고 그래서 결국은 철저하게 준비한 한국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체력이 뛰어난 체코냐 고지대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버틸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고요. 많은 부분들이 계속 이제 세트피스를 강조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뭐 주 득점원이기도 하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세트피스를 하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대해서 뭐 이영표 해설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 1차전 체코전부터 거리 응원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열리나요?
0: 네. 그 응원의 메카라고 하는 광화문 그렇죠. 광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붉은 악마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엔 좀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렇군요. 치맥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보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런치.
1: 살짝 덥겠네.
0: 네. 그래서 브런치 월드컵이다. 근데 브런치 월드컵이다 보니까 낮에 더울 수 있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휴일이 아닌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팬들이 듣기 적게 찾을 수 있다고
1: 부장님
0: 생각을
1: 눈치 봐야겠네. 거기 나가려면
0: 놔야죠. 아니면 이럴 때는 부장님이 딱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예. 네.
1: 아, 그러니까.
0: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KT 사옥 앞에 또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내일은 뭐 여의도라든가 삼성역 부근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해서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연속 안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고 기록 계속 경신하고 있죠.
0: 네, 18경기째입니다. 지난달 LA 다저스 전부터 한 경기 한 경기 치고 뭐 다섯 개 치고 두 개 치고 할 때만 해도 이러다 10경기네, 11경기네 그러다가 18경기째를 오늘 쳤고요.
1: 네.
0: 2013년 추신수, 2023년 김하성 선수가 16경기였는데 그걸 넘어섰고요. 아시아 기록은 사실 이치로가 27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엄청나군요. 더 분발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1: 그래요.
0: 그동안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경기를 보여줬나 할 정도였는데 일단 이정우 선수 6대1로 지진 6회 상황에서 안타를 쳤는데 2루수를 살짝 넘어가면서 행운의 안타가 돼서 18경기 연속 안타가 됐고요. 8회에는 이제 볼넷으로 나가서 네. 수색 선수의 적시 루타 때 홈도 밟았고 9회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는데
1: 네.
0: 10대7로 뒤진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가 나왔는데 이정우 선수의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가다가 오른쪽 파울이 되버렸어요. 그게 만약에 홈런 담장을 넘어갔다면 네. 동점 홈런이 되고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공에서 일단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가서 만루를 만들어줬습니다. 만루를 만들었는데 뭐가 되려고 했는지 그 엘드리지 선수가 넘겨버렸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끝내기 만루 홈런으로 이기고 모처럼 샌프란시스코가 이기는 경기를 봤는데 사실 지금 3할 3푼 8리로 메이저리그 전체 2위거든요. 타율이. 네네. 팀을 잘 만났더라면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리그 그 지구 팀 중에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의 4위 팀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만약에 LA 다저스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팀을 좀 잘 만났더라면 좀 더 이길 기회가 많았더라면 타격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섣부른 전망을 해봅니다.
1: 그래요. 자,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프로야구 롯데 5연패 탈출했는데 김태형 감독은 800승 달성했네요.
0: 네. 올 시즌 아마 그 프로야구 감독 중에 가장 야구하기 싫은 감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9일까지 5연패를 당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그래서 799승에서 거의 10경기 있었는데
1: 네.
0: 어제 드디어 두산을 3대1로 꺾고 80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현역 네. 감독으로는 김경문 감독의 두 번째입니다.
1: 그렇군요.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축구 팬이라면 내일 새벽에 개막전 멕시코하고 남아공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남아공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고 그리고 11시엔 놓칠 수 없는 경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보셔야죠. 응원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왕이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브런치리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점심 포기하시더라도 KBS ETV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아나스타샤의 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소나기가 간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체계적인 강수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 지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경기 강원에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최대 50mm, 시간당 20mm 강도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중부와 전북, 영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대부분 5에서 30mm인데 경기강원 일원은 최대 50mm 정도 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로 오늘만큼 강도가 강하진 않겠습니다만 내일도 역시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서해안 및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어서 감속 운행 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상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등 12에서 18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일부 지역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거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주일째 봉쇄된 서울올림픽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중복 입력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오늘 선관위가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역대 최고인 6,200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개막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인 오늘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잠실 개표소가 차려졌던 서울올림픽경기장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

0: 방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본투표 당일 선관위 간부들이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 절반 수준으로 인쇄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시민 참정권 침해로 수사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단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봉사 집회가 이어지며 체육단체들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업무 역시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핸드볼 경기장 내 개표 관련 물품들이 선관위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기장을 봉쇄 중인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강동원 사무총장 직무대리 명의 호소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던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9명 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처 직원들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이제야 구체적인 결정 경위를 밝히면서 투표용지 배분에서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논의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선거인수의 50%로 투표지 인쇄 하한을 낮추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말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들에겐 일반적인 행정안건의 하나로 보고만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만 놓고 보면 송파를 비롯한 4개 구가 하한선 50%를 인쇄했고 나머지는 지침보다 많이 찍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50%를 인쇄한 성북과 도봉에선 왜 투표지 부족이 없었을까? 선관위는 이제야 분배에 실패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투표소별 배분을 제대로 못했단 건데 실제로 송파구 전체에선 4만여 장, 강남구에선 무려 6만 장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을 방법, 본인들이 전결에 내려보낸 편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쇄 매수를 축소한 경우엔 투표지의 10%는 따로 보관하다가 투표 상황에 맞춰 추가 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승길 기자입니다.
1: 개표 결과 중복 입력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 1동 투표소입니다. 투표와 개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민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원 전원 일치로 잘못된 개표 결과에 대한 수정 조치를 의결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앞서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사무 관계자 실수로 3투표소 투표록에 투표소명을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한 채 개표소로 이송했고 3투표소 투표지를 1투표소 것으로 오인한 채 개표가 진행됐단 겁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진행되던 지난 4일 새벽 잘못 개표되고 있는 3투표소 투표지를 발견해 전북도지사 등 5개 선거 개표 결과는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바로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열흘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등에 대해선 수정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개표 체계에 구멍이 드러나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예고한 선관위.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합수본 수사 등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0: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긴 것으로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광주시 선관위가 관할한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개표 상황표에 투표소 명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해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바로잡았지만 제2투표소의 결과는 수정하지 못해 초월읍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결국 제2투표소와 제9투표소에 중복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방송 중 일부 지역에 성별, 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출구 조사를 한 3개의 여론조사기관 중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서울, 대구, 울산, 충북 4개 지역의 성별, 연령별 유권자 분석 과정에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채 당일 출구 조사 결과만 반영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방식 등엔 여야 의견이 다른데 일단 다음 주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주일여 만에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채택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이유 등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방식 등에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특위위원을 배분하자는 입장,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히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동시에 빠른 특검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그때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이른바 탈팡, 쿠팡 탈퇴 행렬까지 불러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늘어 비회원까지 포함해

0: 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이 쿠팡에 부과됐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무려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조사의 결론은 과징금 6,246억 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역대급 과징금이 나온 건 무엇보다 피해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만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3,7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최초 신고 인원의 8,000배, 지난 2월 합동조사단 발표보다도 40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 쿠팡의 매출액이 약 30조 원에 달해 1%의 부과율만 적용한다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쿠팡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자료를 폐기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점까지 가중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녹색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상한이 매출액의 3%인 걸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란 겁니다. 쿠팡은 이러한 결정에 재차 사과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선제적 조치가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0: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첨단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교류도 폭넓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회담 뒤 양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 주관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멜로니 국무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합니다.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탈리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AI, 양자, 우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기후변화나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도 공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가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무력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공습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이어 걸프 국내 미군 기지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종전 협상은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목표물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물 가운데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당국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이란 당국자가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이란을 압박해 신속하고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도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를 드론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해 상당수 시설과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통과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사태는 종전과 확전 사이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양성호입니다.
0: 지구촌 최고 스포츠 축제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최초의 3개국 공동 개최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개막식도 최초로 3번이 열립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새벽 개막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서막은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우리와 같은 조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0: 성대의 개막전이 열리고 이에 앞서 성대한 개막식도 펼쳐집니다. 글로벌 팝스타 샤키라가 힘내자는 뜻을 가진 대회 주제곡 다이다이를 열창하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전망입니다. 3개국 공동 개최답게 개막식도 한 번이 아닙니다. 모레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개막식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엔 블랙핑크 리사가 참가합니다. 화려한 개막식과 더불어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에도 역대 최초로 하프타임 쇼가 도입됐는데 BTS도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규모가 확대된 첫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수많은 별들의 마지막 무대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포르투갈의 호날두, 지난 20년간 세계 축구계를 지배해온 두 스타가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 역시 이번 대회가 라스트 댄스가 될 것으로 점쳐져 한국 팬들에겐 놓칠 수 없는 대회입니다. 화려한 공연에 축구 역사에 남을 스타들의 마지막 활약까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축구 축제의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A조에 속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대표팀과 체코의 경기는 KBS 2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 거래일보다 33.13포인트, 0.43%포인트 오른 7763.9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5.30포인트, 4.76%포인트가 오른 996.93의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오른 1528원 9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2.4%포인트 하락해 25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외교부는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의 별세 애도를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지난 8일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서거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2%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0.19% 올라 지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에서 목표의 4배를 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공모에서 클래스A 보통주 약 5억 5,600만 주를 주당 135달러에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달러가 됩니다. 스페이스X는 11일 공모 가격을 확정하고 주식은 12일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시민범입니다.

0: KBS 열린 토론.
1: 예, KBS 열린 토론. 어제에 이어 진행을 맡은 변호사 임재성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대타 MC인데 오늘도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2: 흥이네요.
1: 아, 예, 예.
3: 오늘 임재성 MC님을 뵈서요.
1: 예. 네. 아, 아직 소개 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자, 제가 인트로 먼저 하고. 네. 야, 6.3 지방선거가 정치권에 커다란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12-4 여당의 압승이지만 여당이나 야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한쪽도 명확한 승리 또는 패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6.3 본투표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남긴 후폭풍과 여야 내부에서 시작된 세력 재편 움직임, 오늘 여야 원내 4당의 4인 4색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지난주 KBS 열린 토론에서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에 재미를 더해주셨던 원내 4당의 네 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 구성 그대로. 네. 예, 다시 모셨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그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예, 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6: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예,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7: 네, 조재입니다.
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8: 네, 김성열입니다.
1: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온도를 들어보니 네 분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친하신가요?
5: 저희 뭐 비주리들끼리 친한 거.
1: 아, 예. 그 얘기를 아니, 먼저.
6: 당내 비주리예요? 당내 주류인 줄 알았는데.
1: 아, 예. 예. 제가 그 질문이 있었는데 편하게 또 뒷부분에서 각자의 개파는 무엇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비주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타임 치다 보니까 이 네 분 어떤 분들이냐 짧게 좀 설명을 부탁해달라고 제작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 네 분 모두 솔직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한 분들이라는 평가에 힘을 얻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두 분께만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당 안에서의 개파를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6: 두 정당은 네. 1인 정당인데 네. 개파가 없습니다.
3: 아, 예. 아, 1인 정당이라고 그러세요. 네. 사람은 네. 많지만 한 번 중심으로.
1: 먼저 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네. 어느 개파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5: 저는
1: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5: 아, 저는 친명입니다.
1: 친명.
5: 예.
1: 예. 친명이라면
5: 예.
1: 이재명.
5: 그렇습니다.
1: 대통령을 지지하는.
5: 네. 예. 똘똘 뭉쳐서 갑니다.
6: 친정은 아니죠.
5: 똘똘 뭉쳐서 갑니다.
6: 그러니까 친명과 친정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면은 이동학 최고 같은 건 친명이죠, 그냥.
5: 네. 아니, 그거는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연히 모이는 정당이니까 그런 거고.
1: 예, 지금 매섭게 네. 물어봐 주셨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6: 네.
1: 어느 게
6: 저는 뭐 다들 알고 계세요.
1: 예.
6: 제가 말 안 해도. 저는 이제 비주류입니다. 우리 당내 비주류.
1: 예.
6: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권파가 됐고 비당권파가 안 됐다는데 비당권파.
1: 김도읍 의원이 비당권파.
6: 비당권파고 예, 예. 그 비당권파인데 지금 사실 그 한동훈 의원이 있었으면 비당권파의 그 중심인데 당 예. 밖에 있죠. 저는 뭐 자로 친한 게.
1: 편하게 얘기하면 친한 게라고 명명해도.
6: 네, 뭐 아니 뭐 예. 전혀 부담 없습니다.
7: 해당이 아닌가 해당이.
1: 뒷부분에 사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미리 청취자들이 확인하는 것도 저는 뭐 비판적인 청취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약하자면 이길 선거를 졌다는 거죠. 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5: 네.
1: 물론 뭐 당시에 대표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책임을 안 질 수는 없겠지만
5: 네.
1: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7: 저는 뭐 일부 있다고 보고
1: 일부?
7: 뭐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원태 후보가 떨어졌다면 아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이제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잘 뭐 나름 잘 선방한 선거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곳에서 졌다는 것,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곳, 예. 의외의 곳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흔들고 있는데 저는 이조차도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흔드는 것 자체가 이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좀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선거 결과를 보면 책임질 만큼 패배는 아니다.
7: 그쵸.
1: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비판적인 입장 있으실까요?
2: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은 못 냈는데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 그 표현을 썼었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 북갑 그리고 평택 이 가장 국민들의 시선이 몰렸던 그 세 곳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 공방도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정원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또 부산 북갑의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굳이 모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실패 뒤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올인하지 않고 그 뒤에 전당대회를 보고 당내 다툼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오늘 열린 그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대표가 미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이게 선거 결과랑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뭐 이후에 당대표 경선 출마할 건데 좀 미리 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게 공정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이원주 최고위원도 그제 지도부 책임론 거론하며 사퇴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선거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이후에 있는 뭐 대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출마 때문에 그렇든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 정청래 대표 사퇴에 대한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5: 그러니까 연임을 할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죠.
1: 예.
5: 왜냐하면 지금 이미 조강특위라든가 조직 강화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결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의결이 되면 나중에 그 이후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1: 예.
5: 이미 우호적인 체제로 꾸러진 상태에서 지금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것에 대한 책임은 뭐 고난도 영광도 지도부가 모두 다 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선거에 다시 나갈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그런 공정성 논란이나 시비가 안 말린다는 점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사퇴하는 거 필요하다. 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예. 대변인 그럴 거라고 보시나요? 사퇴할 것.
6: 저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에서
1: 예.
6: 우리나라 정치의 세 축 청와대와 1당과 2당 있으면 예. 모두가 불행한 결과였다.
1: 아, 그게 이제 그 예선 썸네일로 네. 올라가 있더라고요.
6: 근데 실제로 일주일간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면 오늘 빨리 조기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예. 야속했을 것 같아요. 나의 조기 퇴진을 요구한 사람들. 왜냐? 이 당원당규 보면은 당대표 선거 D-60일 전에 사퇴하라고 돼 있어요.
1: 예.
6: 그러면 언제냐? 6월 18일이에요. 오늘 6월 11일이에요. 야, 그 일주일 못 기다려갖고 지금 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선거의 패배가 오롯이 다 내 몫이야? 아까 김성열 최고 얘기했지만 정원호 누가 뽑았어?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게 된 계기 민주당이 물론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공소 취소.
1: 예.
6: 그 이후에 뭐 스타벅스 마케팅. 또 선거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저질들이라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갈라치게 했던 거.
1: 예.
6: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던 악수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거거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 예. 예.
6: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고 일찍 그만두라는 거. 그것도 일주일 못 기다려갖고 그만두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네. 좀 요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주일 있다가 사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5: 연임을 할 거라면.
1: 예, 연임을 예, 할 거라면.
5: 선거에 나갈 거라면 저 조항, 60일 조항에 의해서 예.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1: 그러면 네. 지금 그 최고위원 말씀하신,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네. 게 지금 사퇴하는 것이 이제 공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네.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건가요?
5: 아니, 이미

0: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당원들 1인 1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 직접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1: 그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여러 가지들이 결정이 되면 그렇죠. 그것이 당대표 선거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0: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죠.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대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분 모두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한 1분 정도로. 대통령 기자회견 아마 다 보셨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2: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 민주당 대표 때와는 달라져야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도 자기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크게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 대통령으로 부족하다.
2: 갈라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해서 대단한 정신승리에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 구두 개입해갖고 부동산 시장을 이만큼이라도 잡아놨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야, 그 이번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예. 진짜 부동산 정책과 관해서는 정신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예, 저는.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3: 대통령으로서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아직 당대표로서의 기자회견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예.
3: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저 같았으면 선관위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이제 그 부분부터 유감 표명이라든가 아니면 재발방지책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뒤로 밀렸고 사실 공소 취소 이거 해야 된다.
1: 예.
3: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 두 공소 취소와 부동산이 둘 다 뭐냐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패인으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이거는 결국 나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렸고 그것은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예. 조재 중국신당 본부부장은 어떻게 해요?
4: 저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취임 이후에 줄곧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고 그리고 뭐 코스피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8천까지 찍고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어떤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제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법안들도 국회에서 다 이제 강력한 여당의 힘에 힘입어서 추진을 성공했고 그러면서 향후 앞으로도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하겠다. 그런 태도는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뭐 평상시에서도 여러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술을 내내 하면서 뭔가 일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서 행정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성과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평가를 했었는데 기자회견도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솔직 그대로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대목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야 된다.
1: 예.
0: 야당일 때는 아주 매끈한

0: 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더 큰 뭐 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조 그 부분에 지금 인상 깊었습니다.
1: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정신승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답변 혹은 반론을 해보신다.
0: 이게 이제 선거에서 여러 종합적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것을 선거에 앞두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불리 계산했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임기 동안 무언가 성과를 남기고 적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가미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것은 선거 결과가 뒤바뀌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기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보기 좋았다.
2: 얘기해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진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 없애겠다 이런 걸로 세금으로 그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완벽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은 일을 오늘 하면서 내일은 다른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런 그 부작용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니까요.
1: 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했던 맥락은 사실 좀 이렇습니다. 즉 부동산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개입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잡혔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면에서의 정신승리라는 평가는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0: 아니 미쳤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정한 원칙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근에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4%로 5월 넷째 주 직전 조사 대비 9.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낙차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 통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3: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한 계파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둘째, 지금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지금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니에요.
1: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예.
3: 그리고 셋째,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도 또 남아있거든요. 예.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리고 넷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경제 이슈, 과연 이 경제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다. 그러니까 낮게 나온 이 여론조사가 지금이 좀 좋은 여론조사일지도 모른다라는
1: 더 떨어질 수도
3: 그렇죠.
1: 있다.
3: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향후에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 기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예,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께 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4: 자, 선거 끝난 이후에 8일 9일 양일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동안의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선거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에 굉장히 잘못된 예. 이런 일처리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력, 화끈한 일처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거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공소 취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었겠으나 중도층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분명히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50%로 떨어진 거는 누가 봐도 중도층이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예. 이재명 대통령의 편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편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동의하시나요?
0: 아니요. 저는 이렇게 봐요.
1: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네. 여론조사 하나긴 하지만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진 그렇죠. 조사.

0: 종합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예. 종합적 요인은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평택 선거에서 예. 상당히 많은 이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분열적 모습을 여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어찌 보면 형제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싸움은 2월 달에 이미 합당 제안을 하면서 1차전이 있었던 거고 예. 평택 선거에서 2차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평택 이 시민들만의 선거가 아니었고요. 전국적으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워낙 핵심적인 예, 사람들이 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 성격을 가졌고요. 앞으로 3차전에서 더 큰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발생된 우리의 분열적 양상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선관위의 위기 이 부분과 관련된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본인들이 해왔 던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국정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시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 여론으로 결국 나타낸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저요? 네. 아닙니다. 저는 뭐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떨어진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거 지난 다음에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실감이 크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안 나왔을 때 어땠냐면 우리도 전화 오면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싫어요. 적극적으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했을 것 같다. 이건 뭐 기술적인 요인이고 예. 예. 두 번째로는 선관위의 그 투표지 부족과 관련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다룰 때와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이 문제 만약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생했다고 하면 예. 그 선관위원들 전에 탄핵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아주 타자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여론조사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게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뒤진 결과가 나오는데 그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ARS 방식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1.6%, 민주당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그 격차가 표본 오차인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 안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섰다 뒤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 선거 시기에 있었던 캠페인이 아마도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예. 뭐 얘기하신 대로 스타벅스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초기에는 공소취소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의 수많은 기행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명분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선거 끝나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선이 예견됐던 후보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낙선이 되게 됐던 그런 영향까지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노정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건 든든하게 대통령을 잘 집권 그 뒷받침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개혁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좀 해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흔들리니까 여론에서도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2: 이게 뭐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40%대 초반의 지지율이 확인됐는데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3: 일단 뭐 부럽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2: 국민의힘의 부활이라고 부활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하고 있다.
3: 그렇죠. 예. 부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어떤 특검 수사 그리고 내란 심판 이제 재판 등이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는 그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받을 만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사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었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야? 우리 생각보다 좀 할만하네? 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2: 두 분 다 약간의 지금 요 선거 직후에 여론조사는 그런 좀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
3: 네, 아, 근데
2: 좀.
3: 최근에 그 오늘 나왔던 뉴스는 또 약간 격차가 있는 여론조사도 있긴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1: 근데 이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종합해보면 절대평가, 아, 이 정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지만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 이 정당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당이 낫다. 이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지금 양당 체제가 공고화진 상황에서 선거에 가면 두 당 중에 한 당 찍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어려운 그 3당 4당 생활을 하는 이유도 양당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인데 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상대를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민주당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2: 국민의힘 부활이 아니라 민주당이.
1: 민주당이 침몰이라고 봐야죠.
2: 아, 예, 예, 예. 그, 뭐. 김성현 최고위원께는 다음 질문에서 네. 한번 조금 길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민주당 분위기 뭐 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아 우리가 되나 아니 민주당이 설마 이런 분위기를 만든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두고도 해석이 갈리는데 그 최근에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정원호 후보 이재명이 지목한 이른바 명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좀 선을 그었는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집은요. 한 사람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결국에는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라고 보고 제가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전당대회 자기들의 차기 권력을 위해서만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해서 정원 후보가 올라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가 도와야 돼요? 당대표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럼 당대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북에 가가지고 어쨌든 김관영 무소속 후보 될까봐 이현태 후보 거기 집중하느라 당력이 거기에 쏠렸었어요. 예. 결국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수도권을 덜 돌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정청래 대표의 잘못도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아닌데 예. 이거를 각각의 계파에서 친청계는 친명이 잘못이다. 친명계는 친청이 잘못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가 조금 짓궂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왜냐하면 답변이 뭐 당연히 맞는 답변이시라고 볼 수 있죠. 안 되는 집은 모두의 책임이죠. 뭐 선거 패배의 민주당 중에 책임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질문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한 번 더 질문. 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4: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잘못 끌어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스타벅스가 가장 큰 패배를
2: 들어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만약 예. 스타벅스가 아니었으면 네. 서울시장 선거 지지 않았을 것
4: 네,
2: 같다.
4: 그랬을 것 같습니다.
2: 자,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아니, 누구의 책임?
0: 가장 큰 책임은 후보한테 있는 거죠. 예. 예. 후보가 있죠, 후보. 대부분의 네. 캠페인이라든가.
2: 후보를 뭐. 제외하고. 사실 후보 책임은 뭐 선거에서 졌는데 후보 책임은 뭐 50%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뭐 120% 후보 책임인데 후보를 제외하고면 어떻게 볼까요?
0: 아, 제외한다면 뭐 당대표죠. 예. 왜냐하면 총책임자이고 총사령관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진두지휘하는 것이고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 때 영남에도 불리하지 않고 서울에도 우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당대표이고 그 지휘부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이제 책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캠페인의 어떤 방식 그리고 뭐 좀 도망다닌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토론회 하자 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도전자였거든요. 입장은. 뭐 지지율은 조금 소폭 높았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계속 뭐 이렇게 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존의 어떤 민주당원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의 미비점 이런 것들도 아마 종합적으로 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상당히 뼈아프게 됐고 그 귀결로 인해서 지금 누구 탓이냐를 또 따지고 있을 만큼 내부 분열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과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2: 정청래 대표보다 이재명 네. 대통령의 몫이 더 크다.
1: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2: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1: 네, 부동산 정책에 있죠.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괄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아 이거 보유세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세난 월세난 심각해질 것 같고 그러면 일종의 포모로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뭐 스타벅스 20, 30대 여성들이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20, 30대 여성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집을 얻은 주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에 이 문제가 봉착한 거고 또 하나는 아 스타벅스 가는데도 이거 눈치 보고 다니게 만드는 이런 나라 분위기가 싫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2024년도에 총선에서 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졌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졌냐 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2: 있죠. 예, 예.
1: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때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갖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예. 아 총선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시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연임하잖아요. 만약에 정청래 민당 대표가 연임 성공한다 그러면 아 이거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은 대통령에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정청래 민당 대표가 크게 진다라고 하면 역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2: 조국 혁신당은 사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도 안 냈습니다.
3: 네.
2: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고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죠. 조국 혁신당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3: 저는 이제 정광대 재변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뭐 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를 했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2: 예.
3: 그러면 그 예고를 보고 지지율이 빠졌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내부적인 요인을 좀 찾고 싶은데 김성렬 최고가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전당대회 치르듯이 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캠프 안에 계파 갈등이 있는 거예요.
2: 예.
3: 캠프 안에.
2: 예.
3: 그러면 그 후보가 어느 지역에 일정을 갈 것이냐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거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원호 캠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 캠프 내에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캠프의 어떤 항해, 뭐라고 해야 되나, 선장이, 여러 선장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항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캠페인을 하지 못했다.
2: 예.
3: 이게 선거는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보면, 아까 여기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기나 보다.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캠페인들이 이 패배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 제가 조제 그 조국 혁신당 공보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 꽤 오래 전부터
3: 그럼요.
2: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다.
3: 네.
2: 그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은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표를 까보니 실제로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곳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몰표가 나왔으면 당연히 전국 단위 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안 빠진 건 오케이.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3: 아, 근데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에서 나오는 투표 결과를 보면
2: 예.
3: 늘 국민의힘이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2: 거기에 상수다.
3: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라는 건 그 한강을 따라서 이제 있는 어떤 지역구들이 늘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수가 됐다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8월 17일 결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3파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민주당이 아닌 세 분 어떻게 전망하시느냐라고 여기 대본에 적혀 있지만
3: 네.
2: 제가 민주당 얘기 먼저 듣고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3: 네.
2: 예, 민주당 전
3: 네.
2: 최고위원 김민석계라고 지금 여기 제가 프롬프트에 심지어 제가 김민석계라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0: 저는 송영길 대표 때 최고위원을 했는데 예. 이상한 예.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죠.
1: 제가 지금 웬만하면은 그 예.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두 분이 같은 예.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고 있으니까 아, 지금 예. 그래서
2: 지금 제가 한 같아요. 제작진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동학 전 예. 최고는 김민석계이기 때문에 답변이 뭐 정해졌을 것 아, 답변이 정해진 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중요하지. 아, 네. 김민석 총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아니, 네, 왜 그러냐면
2: 아, 네라고 네, 하셨대요.
0: 예, 왜 그러냐면 예. 일단 대통령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약간 예. 신호를 주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도 보통 통상의 경우는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그다음에 가져오시는 그 모든 성과를 입법으로 다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담아서 사실 공항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그 자리에 대신했거든요. 물론 총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이런 순방길을 배웅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의미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예. 이제 당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례적으로 느꼈던 거는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모두 김민석 총리의 공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지점이 예, 예. 저는 상당히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후한 평가 상당히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는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호가 느껴졌거든요.
2: 예, 네. 제가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될 것이다 라고 보시냐 그렇다. 근데 이유를 여쭤봤는데 대통령이 지지한다. 제가 이해한 게 너무 납작할까요?
0: 아니, 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당원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짧게만 더 설명드리면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달라야 된다. 야당일 때는 창이 뾰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이 돼서는 더 품고 더 다른 모습, 더 넓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초기에 당대표에게 필요했던 것은 개혁동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개혁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1기 뭐 이렇게 1년차를 상당히 잘해왔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지만 예. 2년차부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제시한 당대표의 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누가 더 부합할 거냐라고 그 당원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에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2: 알겠습니다.
0: 겁니다.
2: 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금 질문은 이렇습니다. 결국 그 8월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시냐? 그리고 그 이유도?
4: 일단 3파전이 아닙니다. 2파전이에요. 예. 그리고 후보가 잘못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2파전입니다.
2: 예, 예. 솔직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민주당 출신이에요.
2: 예. 솔직하신 분들이 모였군요. 예. 예.
4: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이전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 당대표께서 김민석 총리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올라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이고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돼버리면 후과가 클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여당이 지지를 못 받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야 민주당 내부 싸움이니까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라는 것은 같이 손을 발을 맞춰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안 될 경우에 예. 이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될까? 그럼 이것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1: 김최권님, 예. 그 공포 마케팅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약에 나와 반대하는 당대표가 생기면 우리 정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그 대표를 뽑아주십시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4: 제가 그쪽이랑 좀 더 친해요.
2: 사실 지금 요 국면이 이 구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찬반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워딩을 뭐 본인이 좀 사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건 좀 뭐하고 사실 결국 대통령이 정당 선거의 대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과거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를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모여가지고 저게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을 뭐 지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류법도 사실 그렇게 왁석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당대표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대통령을 반대하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정치권이나 어떤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제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아니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의 갈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 거대한 그 안에 집안에 이제 있는 거지. 예. 그 뭐 단순히 뭐 나와서 나는 이재명을 반대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마다 막 반대하고 발목 잡고 그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리고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에서 극명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극명. 친명보다 더 가 있다고 극명이 예. 분류됐는데 최근에는 친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그냥 막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에 그 분류법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요.
2: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쟁점 하나 짧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2월에 당규가 개정되어서 이제 1인 1표제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전까지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차가 최대 20대 1까지 났었는데 이걸 이제 합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평당원, 권리당원의 표의 힘이 세진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1: 전당대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 이거를 긋고 뭐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크게 보였었거든요. 이번 예.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런데 그 큰 사람이 마치 풍선에 바람 빠져나간 것처럼 지금은 너무 왜소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지은 전 대변인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들 그 이지은 전 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가깝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 때 당무 개입해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비판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예, 예. 그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커 보이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람이 빠지니까 그냥 정말 흐물흐물흐물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애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싱겁게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명심을 실은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2: 예. 이동학 전 최고께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김민석회라고 이제 네. 아주 시원하게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1인 2표제가 도입됐을 때 정청래 당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당시 그 대표에게 유리하겠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럴까요?
0: 아니요. 이번 호남 선거에서 김영록 예. 전 지사라든가 지금 김관영 전 지사 지금 상당히 이번 공천 과정 자체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마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호남 전체에 대한 이 권리당원 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예. 그중을 만약에 분할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약간 좀 믿었지 않게 아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1인 1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정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예. 저는 그런 반론을 좀 제기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남에서의 그 몇만 명 안 돼요. 당원이.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후 선거를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영남이나 한두 번 정도 그냥 면치례로 그냥 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국 정당을 꿈꿨던 민주당이 급속도로 호남 중심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2: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예, KBS 열린 토론.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서 불고 있는 세력 재편 바람. 여야 사당의 시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한 분들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아, 예, 지금 2305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비주류 특집인가요? 솔직한 토론이 되네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1: 싶어요. 저도 한때 주류였습니다.
2: 예, 예, 예. 뭐, 기본적으로. 근데 자,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비주류 아니시잖아요, 개혁신당이.
4: 저는
2: 주류 중에 주류.
4: 그럼요. 네. 당권파입니다.
2: 당권파.
4: 네, 저는
2: 그러니까 이건 좀 비주류 특집은 아니고 비주류 두 분과 네. 조국 혁신당 어떤가요? 공보부장.
3: 저도 주류입니다.
2: 아 예. 그럼 비주류
3: 비주류가 두 분과. 존재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비주류 두 분과 주류 두 분인데 제가 사실 이거 자석 배치 보고 이거 뭐 라디오니까 자석 배치 아마 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게 아 이게 뭐 저 그 원내 의석 순으로 이렇게 좀 안 뜨는데 이거 참 이미 근데 여기 안에서는 비주류. 그러니까 정당이 비주류일 수 있겠고.
3: 그렇죠.
2: 비주류 정당이란 평가는 혹시 좀 너무 좀 과할까요?
4: 아니요,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예. 저는 주류 정.

0: 의원, 3선 의원이 이제 당선됐고 당권파라고 분류되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공개된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 총사퇴하자라는 게 이제 모두 이야기가 됐고 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회 이야기 직후에 아마 이 이야기까지 없었으면은 뭐 이게 그렇게까지 뉴스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조한광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따옴표를 읽어볼게요.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 워딩을 하고 그 워딩 뒤에 당연히 뭐 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나뇨?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답변을 예. 좀 부탁드릴 텐데요. 이게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를 하지만 쟁점은 장동혁 대표 사퇴라고 보이는데 이 파열음,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파열음이 지방선거 이후에 점점 커지는 국면일까요?
1: 지금 커지고 있죠.
0: 예.
1: 근데 애써 뭐 하여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재선거 요구 그 집회가 커지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갖고 본인의 그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최고위 과정을 보면서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보기에. 이번 선거 어렵게 치렀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어가는 이런 좋은 상황에서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예. 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재준 의원은 분명히 자기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0: 예.
1: 이거는 일종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전 조광한 최고위원도 잘 아는 분이지만 이거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화두로 던질 만한 내용을 했는데 예.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되죠. 그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만으로 37, 8살 된 거예요. 청년 예. 최고위원이지만 38살이면은 이제 뭐 어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 또 비공개된 자리에서는 뭐 어린 뭐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 이후에
1: 네네 비공개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논박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나오는데 아니 같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당 내에서지만 투표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철없는 소리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2: 국힘이 노세에서 그래요. 예, 노세에서 아직도 우재준 청년 최고 같은 분들이 어리게만 보이는 거죠.
0: 예.
2: 어리면 미숙하다까지 연결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근데 아무튼 조광한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자리에서 총사퇴를 해라라는 건 어쨌든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방어하기 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같은 계열에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대신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이런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내부 분열이 결국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역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당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0: 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연판장 성격의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입장문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모습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는데 자.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러다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면 좀 한텀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3: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여요.
0: 예.
3: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예상했다가 의회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아까 민주당과 붙은 지지율
0: 올라가고 있죠.
3: 올라간 예.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니. 장동혁 대표 사퇴, 지도부 총사퇴하라는 동력을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면 본인은 지도부 아닙니까? 본인도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0: 예.
3: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청래 흔들기다라는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이제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를 흔들기도 하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양향재 의원도 이제 반 장동혁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도 예. 하지 못하거든요. 그 예. 이유는 두 사람 다 최고위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0: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너는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도연 대표는 지금 이제 그 투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 이슈를 예. 가지고 이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그 책임론 이슈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이게 원래 지도부에 있던 인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고 뭐 구친윤계 그리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장동혁 대표에 이어 당내 넘버 2인 원내대표까지 당권파에서 탄생한 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권력의 무게추가 당권파에 쏠려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2: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화를 거부한 거죠. 예. 명백합니다. 친윤 어게인 네, 이런 쪽으로 거부를 한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2: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분들의 분석과는 좀 다르게 지금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윤어게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 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개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개가 있는 거예요.
1: 예.
2: 이게 보수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두 쪽은 대선 주자가 있어요. 한동훈과 오세훈은 누가 봐도 앞으로 보수의 뭐 이게 적장자들이 될 만한 정도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1: 예.
2: 장동혁 대표는 아니에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나중에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1: 예.
2: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에 민심을 이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형성시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예컨대 지금 거대한 배를 버리고 작은 아주 돛단배를 타고 장동혁 대표 혼자서 부정선거 외치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2: 그거를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았다는 얘기도 전 못 들어봤고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서 장동혁 대표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1: 예. 예.
2: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돛단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론과 민심 여기 이거로부터 동떨어져서 지금 딱 부정선거 세력에 거기에 지금 파묻혀져 가지고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저는 오세훈과 한동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 세력들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라 할지라도
1: 예.
2: 이 세력이 버틸 힘이 최종적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1: 버틸 힘이 없어질 것이다. 제가 근데 어제도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버틸 힘이 없어지지만 제도는 장동혁 당권파의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 지도부 총사태가 그래야만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한 힘이 크지 않으면 지금은 연판장 돈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원내 의원들 선거해보면 이제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당선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좀 갈리셨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잠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체제가 대선 후보도 없고 오래 가긴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3: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하진 않아요.
1: 예.
3: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은 됐으나 적었죠. 표차가 6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 예.
3: 이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1: 7표라고 얘기를
3: 7표. 예. 예.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장동혁 대표가 지고 있어요.
1: 예.
3: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사태 압력이 세질 못했던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도 생각보다 선방했지. 그다음에 지지율도 오르고 있지. 사실은 그전에 공격받던 내용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문제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갑자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한 가운데 몸을 던지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1: 네.
3: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본인의 리스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1: 알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 의원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국민의힘 내홍의 또 다른 축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거 때부터 국민의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했고 아직 뭐 복당 신청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정정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일감에는 원론적인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유화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복당 신청은 시간 문제일까요? 즉 근 시간 안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고
4: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복당 신청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
1: 한동훈 의원
4: 모아지잖아요.
1: 그렇죠.
4: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리해서 지금 제명이 돼서 당에 돌아가겠다고는 했지만 언제까지 돌아가겠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의원 신분이 없는 그냥 한동훈이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좀 정치적 재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예.
4: 배지를 달고 나니까 이제

0: 뭐 매일 나올 곳도 의원회관이고 예. 의원회관에서 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힐 공간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이러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나 한동훈이라는 의원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협상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애걸해서 들어가면 내 몸값이 낮아지는 거고 예. 저쪽에서 아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 그럼 들어가 볼까 하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고 예. 무소속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자기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의원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법안 몇 개 발의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꽤 기자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급할 거 없다. 몸값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무소속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 진영 내 입지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2: 무소속 활동들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1: 아 네, 비주류 얘기 한번 들어보죠.
2: 이게 무소속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전에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의힘 대표로 있고 예. 또 박해를 받아서 쫓아낼 때보다 훨씬 더 스피커가 작아집니다. 예. 지금 당장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발의 못 하셨어요. 발의 계획이죠.
1: 만들어지잖아요.
2: 예, 10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명 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여기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겠지만 또 당내에서는 또 해당형이라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쉽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무소속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한계겠어요. 당장 상임위도 좋은데 못 받을 겁니다.
1: 그렇겠죠.
2: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본인께서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긴 좀 어렵겠구나라는 건 느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밀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밀당의 관계인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들어갈 생각이 없고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쯤 뒤에 본격적으로 총선이 논의되는 그때는 매우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몸값을 높이기 어렵다. 라고 네. 그 비주류의 삶에서 좀 나온 그런 페이소스를 묻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국혁신당 사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소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몸값 어떻게 높일 수 그러니까 높인다 높일 수 없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3: 아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타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첫 등원을 할 때 모였던 기자들이랑 맞죠. 제가 그 규모들 예. 봤더니 이제 그 주목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스타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시간은 한동훈 의원의 편이거든요. 예. 천천히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임기도 남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당선될 때 7표 차였다는 건 당내가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럼 이제 향후 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관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무소속이지만 그럼요. 개인이 갖고 있는 스타성과 그럼요. 또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3: 그럼요.
1: 여전히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께서는
4: 제가 아까 대선 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로 영남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음 공천을 누가 주지? 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오세훈 한동훈을 떠올리게 될 테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동훈에게 빨리 제가 볼 땐 지금 한동훈에게 줄 서지 않은 그 의원들이 아 한동훈이 어차피 여론에서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앞으로 보수의 어떤 적장자로 여론에서 판가름이 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한동훈 복당을 외쳐야 한동훈계로서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만간에 나올 거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한동훈계의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대선 주자가 없는 장동혁계로서는 이걸 막을 힘이 없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남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지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수 삼국지 대선 후보 없는 장동혁계 윤어게인이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그리고 오세훈계 그리고 한동훈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대권 후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 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망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동학 최고랑 비슷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삼국지 그리고 대선 후보는 보수에서 지금 둘이 보인다.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0: 이번에 김어준 씨가 아주 깜짝 놀랬잖아요.
1: 누가 놀란 겁니까?
0: 오전 7시 16분에 예.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예. 그 정원호 후보를 그 역전하는 순간에 예. 생중계 하다가 어쩝니까 이거 오세훈 후보도 살아난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보수는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군을 다 살려낸 셈이에요. 지금
1: 예.
0: 뭐 오세훈 시장 그렇고 한동훈 의원 그렇고 거기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는데
1: 예.
0: 아,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정치적 저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1: 예.
0: 낙선했잖아요. 당대표직도 물러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재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안 나와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1: 예.
0: 낙선했죠. 거기 친문의 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문 친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졌죠. 결국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광재 이런 분들인데
1: 예.
0: 여러 후보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은 진짜 후보가 잘 안 보였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그 오선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력 그 보수 또 전체에서도 최고의 그 대선 후보 카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좀 이번 선거가 아쉽겠죠.
1: 이번 지방선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러 가지 평가 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보수 선국지의 핵심인 두 보수 대권 후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대권 후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감각들을 좀 만들었다라는 평가인데 역시 개혁신당도 동의하시나요?
2: 동의는 하는데요.
1: 예.
2: 지금 상수 하나를 빼놓고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1: 예.
2: 저희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도 대권에 출마를 했었고
1: 예.
2: 다음번에도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1: 보수 예. 삼국지가 아니라 그러면
2: 사국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4: 예. 저는 예. 오세훈 플러스 알파 쪽에 그 이준석 이 의원을 예. 놓고 있습니다.
1: 자 비판해 주시죠.
2: 근데 이건 밖에서 보실 때는 예.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1: 예. 예.
2: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도 분명히 냈었고
1: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경쟁을 할 때는 경쟁을 하고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점점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요.
1: 예.
2: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2: 지금 장종혁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 모든 것이 의도된 부정선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윤호계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와는 별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건강한 보수가 만들어지고 재편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논의가 될 겁니다.
1: 지금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뭐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대선 후보, 보수 대선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3: 네.
1: 고개를 푹 숙이시다가 뭐 또 운명 아니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자. 일단 뭐 네. 짧게 보수는 지금 두 명의 대선 후보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갖았다. 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로 타격이 좀 큰데
3: 네.
1: 대선 후보 군에서 좀 밀려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3: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1: 예.
3: 지금 당장은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이 자력으로 어떻게 좀 굉장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금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근데
1: 예.
3: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국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까지 뭐 끝난 카드는 아니고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3: 여전히.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재개됐거든요.
1: 예.
3: 그리고 대법 판결이 12월에 납니다. 그러니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넘어가야 대선 후보로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1: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건 하나 더 여쭙고 좀 마무리를 하죠.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요 보수의 여러 가지 세력 개편 과정에서 장동혁 등 윤 어게인 세력이 몰락할 것이다. 아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오 여기 보니까 이준석 대표 언급됩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등이 즉 보수 4국지 중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장동혁계가 이제 제외한 나머지 3국이 뭉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데 가능한 그 재편이라고 보시나요?
4: 저는 뭉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다만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는

0: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연합전선을 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엔 다르게 경쟁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전 총선을 앞두고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구도를 단순화해야 되는 것이고 분열된 체제로 선거를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일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1: 예.
0: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개가 개혁적 성향으로 뭔가 합쳐지게 된다면 조금 더 민주당이 위협적이죠. 민주당은 사실 그 점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순으로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참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지금 그 얘기하셨습니다. 아 지금 뭐 사전투표 폐지하고 이러는 거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럼 지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당권파의 주장인 거고 그 당권파를 배제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이 연합하여서 사실 이 얘기는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개편, 뭐 보수의 뭐 부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좀 언급하시긴 했는데 만약 이런 구도가 있다면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2: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1: 가야 된다.
2: 왜냐하면 흩어진 채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줘야 될 타이밍은 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교집합을 최대한 해야지 나머지 여집합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네 정당에서 바라본 4인 4색 전국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임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성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두 경기 모두 치열한 경기를 치른 기아와 한화의 대결부터 보죠. 올러대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끈 경기,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팀은 어딜까요?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이고요. 한화의 류현진 6이닝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기아를 1점만 내주고 마운드로 잘 내려갔고요. 그리고 한화가 4득점에 성공하면서 7회 초 현재 4대1로 석점차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연패에 빠진 삼성은 KT의 수입패도 맞고 연패 탈출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회 석점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6대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두 LG는 김건우 선발의 SSG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LG의 방망이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1회 시작하자마자 1회 말 5점 그리고 4회 말 5점 빅이닝을 만들어내면서 6회 초 현재 10대1로 9점차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산 대 롯데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어제 승리로 김태형 감독에게 800승을 안긴 롯데, 오늘은 위닝 시리즈를 노리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득점포가 나왔던 두 팀. 처음에 두산이 앞서가니 했었는데 4회 말 롯데가 석점 추가 득점하면서 6대4로 현재 경기를 역전시킨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NC 대 키움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6회 말 현재 키움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류지연 야구대표팀 감독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의 김도영, 한화의 문현빈, 롯데 윤동희 등 야수 13명과 투수 11명으로 이뤄진 국가대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25세 이하 선수로 구성된 이번 야구대표팀엔 두산 곽빈과 한화의 노시안, LG의 문보경까지 3명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포함됐습니다. 내일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도 안타를 기록하며 18경기 연속 안타로 한국인 빅리거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호는 4타수 2안타 1볼넷 1도루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11대0 대승에 기여했고 시즌 타율은 3할 3푼 8리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가 역대급 대역전극을 완성하며 53년 만에 왕좌 탈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뉴욕 닉스는 파이널 4차전에서 종료 직전 아누노비의 티빈 슛으로 샌안토니오의 107대106으로 승리했는데요. 한때 29점 차까지 뒤졌던 뉴욕은 대역전극을 완성하며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 개막이 하루가 아니라 이제 7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첫 번째 경기 열리죠?
1: 맞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첫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모든 조 통틀어서 처음 열리는 개막전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이어서 오전 11시에 같은 A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고요. 상대팀은 체코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월드컵은 변화된 점이 참 많죠.
2: 네, 사실 일단 이름부터가 북중미 월드컵인 게 한일 월드컵이 동시 개최가 있었는데 이렇게 3개 개최 처음이고요. 또 이제 48개 팀이 참가해가지고 이제 32강 토너먼트로 시작이 되고 뭐 여러 지금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나 여러 규정 변화도 있어가지고 아마 초반에 이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애초에 운영 방식도 조 1, 2위가 16강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3위도 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변화의 기점에 있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8개 나라가 참가해서 네 나라씩 12개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도 예전처럼 16강전이 아니라 32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토너먼트 진출 그게 조별리그 통과와 똑같은 말이고요.
0: 그렇죠.
1: 이거랑 똑같은 말로 16강 진출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별리그 통과하면 32강 진출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성적이 16강에 가려면 그 뒤에 단판승부 토너먼트를 한 경기 더 이겨야 됩니다. 대회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경기 수를 치러서 조별리그 통과했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토너먼트 한 경기 정도는 잡아서 16강을 가야 기존과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조 안에서 조 1, 2, 3, 4위를 따질 때는 승점 다음에 상대 전적을 봅니다.
0: 네.
1: 그런데 여러 조, 총 12개 조에 각 조 3위들 중에서 8팀을 골라가지고 추가로 32강에 올리는데 그때는 상대 전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각 그렇죠. 다른 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꼴득실 같은 성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기준이 조 내에 평가를 할 때와 조를 통과하는 평가를 할 때 각각 네. 달라집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부터는 승자승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3위가 될 가능성을 본다면은 다득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2: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이길 팀한테 확실히 이겨야 이제 네. 승자승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때문에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체코전이 그 중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치를지가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 바로 개막하자마자 내일 펼쳐지고 바로 오전 11시에 KBS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북중미 시차로 보면은 사실 축구 볼 때는 또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신나게 응원하는 게 재미인데 시간대상 그러긴 쉽지 않은 시간대긴 해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성화 뭐 경제 효과 월드컵으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이 얼마를 더 벌었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월드컵마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그 효과가 좀 미비할 수밖에 없긴 해요. 대신에 뭐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함으로써 돈을 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어차피 11시에 경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걸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점심시간을 뭐 한국 경기 있는 날에 한정해서 연장해가지고 경기를 볼 수 있게 뭐 사내 식당에 튼다든지 공식적으로 해주는 직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응원은 많지 않지만 아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반이나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0: 네.
1: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94년 월드컵이 미국 월드컵이기 때문에 시차가 비슷했거든요. 그때 교실 TV로 봤던
0: 맞아요,
1: 학생으로서
0: 맞아요. 네.
1: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비슷한 경험을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번 말을 해도 뭐 모자람이 없겠지만 첫 경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별리그의 흐름이나 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2: 네, 체코전이 일단 만약에 지금 사실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월드컵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체코전에 좋은 결과를 못 낸다면 아마 더 힘 못 받을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체코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오늘 이제 사전 기자회견을 했죠. 손흥민과 같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모로 뭐 고지대 적응이나 뭐 선수들 태도나 만족감을 드러냈고 또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또 월드컵 치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설렘과 그런 것도 밝혔는데 뭐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베스트 11도 이미 확정다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홍명보 감독은 약간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바뀌었고 체코 감독은 좀 이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체코가 지금 전날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지대나 현지 적응 문제에 대해서 체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이제 우리는 뭐 태도나 준비된 것들 바탕으로 한국과 경기에서 이기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네. 뭐 이제 저희가 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가장 큰 변수가 고지대에 대한 적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멕시코 현지 날씨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 네. 제가 이제 멕시코 사람이나 멕시코에서 살던 사람들한테 요즘 멕시코가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요. 고산지대와 뭐 바닷가가 공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게 좀 특징이고 생각보다 좀 습하고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게 요즘 과달라하라의 상황입니다. 특히 체코전 그 시간대에는 강수성률이 60%고 태풍 영향권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비나 또 강풍 이런 기상적인 요인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0: 네.
1: 그래도 뭐 수중전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력 준비와 환경 준비가 한국이 체코보다 잘 돼 있는 만큼 어떤 환경적인 변수가 닥치더라도 뭐 불리할 건 없고 오히려 유리할 것만 있지 않나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날씨는 우리만 변수는 아닙니다. 게다가 체코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자회견에서는 큰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되긴 하잖아요.
2: 맞습니다. 특히 뭐 이게 후반 체력적으로 이제 지칠 때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체코는 조금 이제 전반에는 좀 이제 단단하게 나왔다가 이제 전반에 좀 밀어붙이다가 후반에 좀 지킨 틈을 갈 것 같은데 그 운영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된 걸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한 것을 최대한 경기장에 쏟아내는 건데 아 그런데 또 부상 소식이 들려왔어요.
1: 네. 수비수 중에 한 명인 김태현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체코전은 뛸 수 없다라고 현지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피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대회 4차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최소 체코전 다음에 두 경기까지는 못 뛸 가능성이 높고 뭐 조금 더 상태가 빠르고 호전되지 않으면 조별리그를 다 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평가전 때 다른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기하고 있던 연습 멤버인 조이즈 선수가 대체를 했죠. 이번에 김태현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센터백이 한 명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조별리그 경기들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다만 김태현 선수가 원래 훈련 과정에서도 고산 그 지대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몸살기가 있어서 앞선 평가전을 다 걸렀어요.
0: 네.
1: 대신에 이기혁 선수가 주전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상대로라면 김태현 선수 없이도 선발 라인업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네. 선수층이 좀 얇아지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자, 수비진은 그렇고 공격과 중원은 붙박이 주전들의 몫이라고 봐도 될까요?
2: 네, 뭐 이강인, 손흥민은 나올 것 같고 또 관건은 이제 중원 조합인데 황인범이 평가전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발 나올 것 같은데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백승호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재성이 될 것이냐 뭐 김진규 될 것이냐 말이 많았는데 제 판단으로는 백승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승호가 챔피언십 그리고 또 리그원에 뛰면서 그런 거친 축구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장으로 봤을 때도 좀 체코 선수들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황인범 파트너로 백승호가 나올 것 같고 공격진은 손흥민이 중앙에 나올지 측면에 나올지 관건인데 만약에 측면에 나온다면 오영규가 나올 것이고 중앙에 나온다면은 이재성이 나와가지고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성은 네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어떤 구상으로 준비했을지가 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0: 만약에 원톱을 쓴다면 이제 오현규를 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오현규의 골 감각이 좀 살아나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네 오현규 선수는 이제 골 감각 자체는 원체 잘 뛴 선수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몸 상태가 선발로 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대표팀에서 면밀하게 판단할 것 같아요. 막판 훈련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소속팀 막판 일정과 평가전에서 부상 후유증이 좀 우려가 돼서 최대한 출전 시간을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 오영규 선수가 뛸 수 있을지 뛰긴 뛸 것 같은데 선발일지는 아마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몸 상태를 면밀히 보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전을 치르면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은 3백이 아직도 완벽하다 혹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김태현 선수까지 아까 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대체 자원 뛰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거는 사실 현지에 가 있는 기자들도 정확히 전망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밖에서 분석해서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3백이 완성된 적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3명의 수비수, 중앙 수비수를 쓰는 게 3백인데 오른쪽은 아마도 이한범 선수가 뛸 것 같습니다. 경쟁자였던 조유민 선수가 이탈했고 조예재 선수는 대표팀에 이제 막차를 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 서고 왼쪽에 이기혁 선수가 서는 게 가장 많이 최근 테스트한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좀 의외로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박진섭 선수가 중앙에 선다든지 이런 조합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한범 외에 두 명이 어떤 식으로 조합될지는 경기 당일까지도 아마 체코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일단은 뭐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체코 선수들의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 보여요.
2: 네, 체코 선수단 평균 키가 186입니다. 약.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81이고 전체 월드컵 평균 키가 18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뭐 수비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 공격진에 지금 뭐 시크, 소우체크, 프로보드, 호시 뭐 지금 이 거의 2m 혹은 196박한 선수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코베크 감독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크로스에 의한 좀 단순한 플레이를 활용하는 게 특징인데 뭐 지금 체코가 최근 10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만 봐더라도 10골 세트피스 나왔고 좀 이 장신군단을 견제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장신군단에게 애초에 크로스랑 패스를 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제 패스를 넣어주는지 크로스 넣어주는지 보고 그로부터 견제를 해야 사실 1대1로 키로 하면은 아무리 연습했다고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누가 뭐 파벨 슐츠나 아니면은 블라디미르 쿠팔이나 이런 선수들을 먼저 견제를 해야 이 장신군단을 좀 제어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나 아니면 뭐 크로스플레이 연습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일단은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사전 차단 혹은 이제 세트피스 상황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게 목표가 될 텐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뭐 세트피스를 아예 안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최소화. 반칙을 하려면 뭐 우리 팀 골대와 먼 곳에서 미리미리 반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요령은 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체코에게 세트피스는 강점이자 약점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요?
1: 체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점으로 체격을 얘기했고 또 다른 장점이 굉장히 활동량입니다. 덩치도 큰데 많이 뛰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많이 있으니까 예선을 한 번에 통과 못하고 예선 막차를 타서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종류의 수비든 수비가 좀 불안한 편입니다.
0: 네.
1: 수비수들도 전반적인 기량은 괜찮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게 세트피스 가담 시에 득점력까지 포함해서 잘하는 거지 수비만 놓고 보면 실수를 좀 하는 또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을 받으면은 백패스하다가 자기들끼리 발이 엉키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세트피스 수비하다가 뭐 상대방 선수 발 잘못 걸어서 페널티킥 내주고
0: 네.
1: 또 자기 편 선수 못 맞고 자책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실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신장을 가지고 체코 문전에서 세트피스 경합을 하는 게 아니고 체코 문전에서 혼전을 일으키면 상대 수비수의 실수를 틈타서 공을 우겨넣는 식의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저는 한국의 첫 득점이 뭐 이거 확률상으로는 페널티킥일 확률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상대의 문전에 일단 공을 찔러놓고 네. 혼전을 만드는 그런 공격이 아마 주요할 것 같습니다.
0: 이 부분은 적어놓고 다음 주에 한번 숙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예, 김종현 기자의 예언이 맞을지.
1: 예상은 예상일
0: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체코하고 높이로 이제 맞상대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체코 공략법 잠시 쉬었다가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있을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1차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트피스가 공격으로나 수비로나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세트피스, 체코의 세트피스를 막아내는 방법, 같이 점프를 해서는 막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2: 뭐 일단 세트피스 수비는 우리 쪽이 더 평균 신장이 작더라도 뭐 좋은 세트피스 수비라는 팀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예 막을 수 없는 정도의 신장차는 곤란하긴 해요. 막 10cm, 15cm, 20cm 정도의 신장차는 안 되지만 약간의 신장 열세라면 붙잡고 막는 쪽이 기본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막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트피스 수비 전술을 잘 짜고, 요즘에는 보통 지역 방어와 맨투맨 수비를 혼합해서 네. 세트피스 수비 전략을 짜는데, 그 좀 최신의 수비 전략을 잘 구상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0cm로 꽤 큰 편이긴 하지만 상대 공격수가 198 네. 이런 공격수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못 뜨게 하면 되거든요. 네. 상대와 몸싸움을 잘하면서 못 뜨게 하고 머리를 못 뜨게 하는 수비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또 세트피스라는 게 우리가 당할 때 막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할 때도 문제잖아요.
3: 맞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세트피스 차례가 왔어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헤더로 연결한다든가 제공권을 우리가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전 사실 준비된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여러모로 많이 비판받았던 게 뭔가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다. 약간 선수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체코같이 이렇게 피지컬이 좋고 좀 지역 수비 잘하는 팀 상대로 정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패턴을 공략하면 특히 세트피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그냥 붙이기만 한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오형규를 쓴다면은 뭐 오형규 빠져나갈 때 움직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패스 뭐 한 번에 찔러주기보다는 패스로 한다던가, 좀 이렇게 준비된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결과적으로 체코의 이런 단단한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체코의 공략 포인트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체코는 기본적으로 좀 단순한 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순해도 공격을 아예 안 하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체코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격 루트는 아까 신동기도 얘기해 주셨던 초우팔 선수입니다. 초우팔 선수는 체코의 3백에서 오른쪽 윙백을 맞는 선수예요.
1: 네.
2: 그 측면 수비와 측면 공격을 겸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격에 굉장히 많이 가담합니다. 한국은 초우팔 선수의 배후, 체코 입장에서는 오른쪽 후방이니까 한국 입장에서 왼쪽 전방이 되겠죠.
1: 네네.
2: 그래서 공격수가 왼쪽으로 빠진다든지 한국의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나 왼쪽 윙백이 초우팔의 뒷공간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국도 좌우 균형을 보면 왼쪽에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양팀 모두 한국은 왼쪽, 체코는 오른쪽에 올라오면서 같은 쪽에서 부딪히는 거죠.
1: 네.
2: 그쪽이 아마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과연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한 명만 꼽으라면은 두 분은 어떤 선수를 꼽으시겠어요?
3: 물론 이게 쉬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소우체크를 뽑고 싶은데, 이제 웨스트햄에서 뛰는 걸 봐도 체코에서 뛰는 걸 봐도 이 선수는 정말 느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어느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헤딩을 정말 그 위치 선정 좋은 선수예요.
1: 포지션이 진짜 좋구나.
3: 네, 그래서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지만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서 특히 이 쉬크한테 쏠려 있을 때 갑자기 소우체크가 올라와서 헤딩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골을 안 넣더라도 골을 떨궈주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우체크를 견제하지 못하면은 뭐 아무리 쉬크가 에이스라 하더라도 이 소우체크를 막아야 이제 좀 우리가 좀 승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김정용 기자는 어떤 선수 꼽고 싶으세요?
2: 네, 방금 신동훈 기자가 이제 에이스인 쉬크 선수를 이제 제치고 다른 선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청취자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첫 번째 이름인 쉬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쉬크.
2: 네, 파트리크 쉬크. 굉장히 네.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울 것 같은 이름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이름과 달리 191cm의 장신이고 어렸을 때는 빠르기도 했어요.
1: 네.
2: 키도 큰데 발도 빠르고 기술도 좋아서 맞는 공격수였는데 몇 번 부상을 겪으면서 좀 느려졌습니다. 대신에 원래 가지고 있던 발재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덩치도 좋은데 공을 아주 잘 다뤄요. 그래서 활동 반경도 좁고 좀 느리지만 공을 잡았을 때 묘한 볼 컨트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월드컵 직전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문전에서 몸싸움을 한 게 아니고요. 측면부터 드리블해서 들어가다가 한 명 제치고 가마차기 슛을 넣었어요. 마치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네. 것처럼. 시크 선수는 덩치와 발재간, 킥을 모두 겸비한 선수로서 독일 분데스리가는 빅리그에서 많이 넣을 때는 20골 넘게 넣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 대상 1호입니다.
4: 알겠습니다. 자, 이 벽을 일단은 넘어야지 우리가 첫 승을 기분 좋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래서 경기마다 심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승부의 변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는 이집트 심판이 배정이 됐습니다.
3: 네, 주심도 이제 이집트 분이고 이제 부심 VAR 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뭐 이분의 성향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전에 판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분이 좀 엄격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앞선에 말한 대로 좀 규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심판들도 아마 이 본선에서 이 규정 적용하는 게 뭐 카운트다운이나 아니면 초세는 거나 뭐 VAR도 좀 많이 범위 늘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성향을 참고하는 것도 이전 것도 중요한데 경기 한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전반 22분 전으로 있잖아요. 그 전까지 이 심판이 어떻게 좀 판정을 하느냐 좀 민감하냐 엄격하냐 이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반 22분 동안에 지금 뭐 이집트 심판 이 오마르의 판정을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월드컵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소말리아 출신 심판이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2: 네, 소말리아 국적의 아르탄이라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최근에 아프리카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월드컵 참가 심판으로 전 대륙에서 이제 차출하는데 차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신원은 피파라는 아주 거대한 집단이자 단체이자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각 정부 부처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온 기관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탄 심판이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 심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뒤에 결국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에 미국에 못 들어갔고요. 뭐 이후에 캐나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입국하는 그런 루트를 또 찾아본다는 말이 오늘자 기사로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받지 않았다라는 게 최종적인 상태고 미국의 이 엄격한

0: 그 이민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여행자에 대한 정책까지가 이번 대회에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사실은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 가는 비자를 받으려면 당신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예치해라.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이 넘는 여유 돈이 없는 사람 미국 여행을 못 가는 거죠. 원래 그런 제도가 있다가 월드컵 직전에 갑자기 없앴습니다.
1: 네.
0: 자, 없으니까 이제 와도 돼. 근데 여행 계획을 안 세우는데 못 가죠. 그래서 뭐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나라 팬들은 못 가기도 하고 이번 대회는 미국의 이 이민과 세관 정책 등이 많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개최국이 국컵을 하는 거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2: 사실 심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심판이 못 들어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인판티노 회장이 그 전에 저희가 많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때 뭐 약간 미국과 좀 긴밀히 협정을 해가지고 좀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고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당국 결정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면서 사실 지금 뭐 여러 국제정세와 관계 속에서 지금 좀 이 미국의 행정적인 이런 비자 문제가 좀 하나의 또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1: 네. 참 살다 살다 보니 신기한 경우를 다 만나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0: 네. 개막전이 새벽 4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개막전 전체 개막식이 있겠죠.
1: 그렇죠.
0: 개막식에 한국 가수 이재 그 K-POP 대원조스의 이재 씨가 무대에 서고요.
1: 네.
0: 한국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우리한테는 좀 반가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개막식은 혹시 몇 시인가요?
0: 개막식은 이제 4시보다 좀 일찍 시작하니까
1: 네.
0: 잠을 좀 일찍 깨서
1: 네.
0: 새벽에 보셔야만 할 겁니다.
1: 아마 월드컵을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양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높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 느껴지는데요. 큰 일교차의 옷차림도 알맞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7도였는데 내일 조금 상승합니다.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느껴질 텐데요. 30도 안팎의 고온이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확실히 더 덥겠고요. 또 구름이 오늘은 다소 껴있었는데 내일은 걷히면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전 지역으로 매우 높은 단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12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 대구 30도 등 26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서해안 및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감속 운행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 바다 쪽은 서해상의 안개가 짙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선거 관련해 정말 걱정했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 말고도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례가 하루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1: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누락하거나 각 후보자의 표를 바꿔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박웅 기자입니다.

0: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경기도지사 투표자 수는 1만 6천여 명.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투표자 수는 1만 5천여 명으로 429표가 차이가 납니다. 투표소에선 지자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동시에 지급되는데 400여 표의 행방이 사라진 상황. KBS 취재 결과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투표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곳에서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구투표소 개표 결과를 이 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구투표소의 결과만 두 번 입력된 겁니다.
1: 오입력했던 그 이투표소에 있던 구투표소 내역까지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구투표소의 내용이 중복 입력된 거죠. 이투에도 입력되고 구투에도 입력되고.
0: 광주시 초월읍 이투표소에서 투표한 1,700여 명의 표심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순서를 착각해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후보자 순서를 잘못 입력해 득표수가 뒤바뀐 겁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주먹 구구식 개표가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시 확인되면서 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2: 선관위는 부실 선거 사태가 터진 이후 드러난 문제만 마지못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전북 교육감 선거, 또 오늘 경기 교육감 선거 문제도 내내 숨기다가 보도 이후에야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내용마저도 믿기 어렵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투표소 한 곳의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투표록 속지에 중화산 1동 3투표소를 같은 동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해 만든 개표 결과를 먼저 입력돼 있던 멀쩡한 1투표소 결과에 덮어씌운 겁니다. 1투표소에서 투표한 1,104명의 민심은 증발했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지자 전북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5: 전북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업무 편람이라든가 절차 시스템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
3: 뒤늦게 19표의 손해를 알게 된 후보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대처 과정은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공정관리가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부실관리가 좀 많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3: 입력을 잘못했지만 당락에 영향은 없었다는 선관위의 해명에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그 사실을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권자와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그럼에도 선관위는 KBS가 보도하기 전까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2: 선관위는 법원이 증거로 확보하려던 잠실의 투표지 상자도 폐기물 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를 직접 찾아갔는데 상자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우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 재판부가 잠실 투표소에서 확보하려던 건 투표용지가 담겼던 상자입니다.
9: 용지 확보하셨나요? 용지 보관함.
8: 이 상자엔 1,900명분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는데 선관위 지침과 달리 선거인의 50%보다 적게 용지를 인쇄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라며 상자를 이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긴 상태라 증거 보전에 실패했습니다. 상자를 넘겨받았다는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10: 폐기물 트럭 차라니까 여기 앞에 상자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뭐 차에다 실고.
8: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의 주소지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생활 흔적만 있을 뿐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1: 혹시 박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0: 나는 하나도 짐을 여기다 버리고 오니까.
8: 해당 업체는 주소지만 이곳에 두고 출장을 다니며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이 업체와 계약해 이번 선거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현장

0: 실에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2: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3: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1: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본투표 당일 선관위 간부들이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 절반 수준으로 인쇄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작업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는데 투표 당일 각종 보고가 올라갔던 선거종합상황실에선 한나절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4: 말 그대로 선거종합상황실이니까 여기가 컨트롤 하는 거니까 보고 받고 뭐 15, 90분에 시작되는 보고 받고
1: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시민 참정권 침해로 수사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투표지를 적게 찍자는 결정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들은 보고만 받았다고 선관위가 역시 늑장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적한 투표지 배분 실패에 대해서도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논의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선거인수의 50%로 투표지 인쇄 하한을 낮추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말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습니다.
6: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7: 윤재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6: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감축하여 인쇄할
5: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들에겐 일반적인 행정안건의 하나로 보고만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만 놓고 보면 송파를 비롯한 4개 구가 하한선 50%를 인쇄했고 나머지는 지침보다 많이 찍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50%를 인쇄한 성북과 도봉에선 왜 투표지 부족이 없었을까? 선관위는 이제야 분배에 실패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투표소별 배분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실제로 송파구 전체에선 4만여 장, 강남구에선 무려 6만 장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을 방법, 본인들이 만든 편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쇄 횟수를 축소한 경우엔 투표지의 10%는 따로 보관하다가 투표 상황에 맞춰 추가 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투표지 숫자를 줄인 만큼 모자란 곳 있을 수 있으니 일부를 따로 준비해뒀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란 겁니다. 하지만 투표가 중단됐던 곳들 중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선관위가 1년 번호 없는 예비용지를 3%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훨씬 적은 2천 장씩만 인쇄한 사실도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부실 선거를 규탄하는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선 충돌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기장 봉쇄도 계속되면서 결국 체육단체들이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8: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자신들의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연일 경기장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9: 싸우기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기에 섰습니다.
8: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 난입하며 5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와 기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비난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육단체들은 취재진과 함께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국제대회 참가와 자격시험 운영 등 업무가 모두 멈춰섰다며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0: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녁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 인원은 3천여 명. 오늘 하루 참가자 간 몸싸움이나 유튜버 폭행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하게 하자고 입을 모으지만 위원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놓고는 여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3: 선거 8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4: 진상규명 및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야는 신속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7: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는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3: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여야 구체적인 데서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투표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한 선거 효력 등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어디서 맡을지, 위원 숫자는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8: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또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 추진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부터 보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3: 여야는 신경전 속에서도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4년을 기다린 시간,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새벽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립니다. 우리와 같은 A조에 멕시코와 남아공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세계인의 축제, 기대와 설렘으로 달아오른 멕시코 현지 분위기를 이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대륙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 최대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와 일명 거인의 신전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에서 내일 새벽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현지 분위기는 벌써 뜨겁습니다. 축구 팬들은 하루 전부터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이미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2: 세 번째로 월드컵 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하게 될 기쁩니다. 개막전은 3대1로 멕시코가 이길 겁니다. 이겨야 해요. 멕시코 만세.
1: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멕시코의 개막식엔 월드컵을 상징하는 팝스타 샤키라가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를 부르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선수들도 꿈의 무대를 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홈 개막전을 앞둔 멕시코 선수들은 간이 농구 게임으로 긴장을 풀었고 남아공 선수들도 경기장 잔디를 직접 밟으며 경기 전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과달라라에서 대망의 1차전을 앞둔 대표팀 역시 최종 담금질을 마쳤습니다.
3: 저희 팀은 소홀함이 없었던 감독입니다.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은 괜찮고요. 뭐 모든 준비는 오늘로써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4년 만에 열리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하나로 잇는 스포츠 축제 월드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한국은 내일 오후

0: 4차전, 체코와 운명의 1차전을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은 매 경기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와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1: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이 낳은 눈물과 감동, 한의의 명장면마다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꿈의 무대라며 인생을 걸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2: 저는 당장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3: 손흥민 선수.
2: 오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저는 매 경기 정말 보면 인생을 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1: 멕시코에서 손날두라 불린다는 질문에 미소를 짓기도 한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꽃피울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 감다운을 시켜야 될 때가 조금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거에 꼭 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1: 홍명보 감독은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훈련에서 4분 연설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베스트 11을 확정했다며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충실히 준비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4: 2014년 대회에 참가를 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월드컵을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대표팀은 한국 축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약속의 땅에서 킥오프 휘슬이 울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우리의 1차전 상대 체코는 경기 하루 전날인 오늘에서야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모함인지 그 결과는 이제 내일 드러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미국 댈러스에 베이스 캠프를 꾸린 체코는 결전을 단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입성하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마지막 발맞추기에 돌입했습니다.
7: 제 뒤로 보이는 체코 대표팀의 훈련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곳 결전지 과달라하라에서의 현지 적응입니다.
6: 그러나 선수들의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골잡이 파트릭 시크를 비롯해 소우체크 등 핵심 멤버들은 가볍게 몸을 풀며 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코의 중원을 책임질 소우체크는 고지대 환경 적응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8: We heard a lot about the condition.
9: 고지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춰 다른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발 더 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코 국가대표 소우체크입니다.
6: 체코 감독은 고지대가 아닌 손흥민의 존재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9: 한국은 무엇보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엄청난 팀입니다. 손흥민 한 명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그 지점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입니다.
6: 3주 넘게 고지대 적응에 집중한 우리와 달리 뭐 아니면 뭐의 전략을 택한 체코.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가 될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세 개 나라가 공동 개최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열게 된 미국은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성수 특파원, 월드컵을 앞둔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10: 네, 제가 나와 있는 워싱턴 DC 내셔널몰 광장엔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 경기가 열리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1: It is pretty cool to see peopl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9: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와서 북미 전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10: 이런 길거리 응원장은 뉴욕과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 13곳에 설치됐습니다. 각 도시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멕시코에선 벌써 응원전이 시작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엔 피파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월드컵 홍보에 나섰습니다.
0: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요.
10: 네, 북중미 월드컵 경기의 75%가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월드컵을 최고 보안 수준 행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경기장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맞춤형 방어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장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엄격한 비자 규제로 축구 팬들 입국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3: Most successful World Cup they've ever had.
12: 월드컵 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로 티켓이 팔린 적도 없었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팔린 적도 없었습니다.
10: 특히 뉴욕에서 열리는 결승전에는 미국 슈퍼볼처럼 전후반 사이 하프타임 축제가 열립니다. 가장 미국적인 월드컵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 경기가 열리는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시내 곳곳에서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응원전을 이끌 무대가 설치되고 시민들은 KT 광화문 빌딩의 벽면 미디어월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응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료 지원 체계와 폭염 대책 등을 마련합니다.
13: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이 6,200억 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유리 없이 컸던 피해 규모는 물론 정부 조사까지 방해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정부 조사의 결론은 과징금 6,246억 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급 과징금이 나온 건 피해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회사가 최초 신고한 유출 규모는 4,500여 명, 최종 조사 결과는 3,700만 명이 넘어 8,00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과 친구 등의 개인정보도 고스란히 새나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기본적인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했고 사후 조사까지 방해한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15: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자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14: 시민단체들은 쿠팡에 대한 과징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피해자 한 명당 16,000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6: 국민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 생활기록이 고작 16,000 원짜리로 평가되어야 되겠습니까?
14: 쿠팡은 재차 사과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선제적 조치가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3: 이번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 광고가 있는 웹페이지를 열기만 해도 그 이용자 정보를 쿠팡이 마음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건 역시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온라인 기사 등을 읽을 때 중간중간 보이는 쿠팡 광고. 이렇게 쿠팡 광고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으로 넘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1,100만 명분입니다.
18: 저 황당하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정보가 막 공유가 되고 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17: 쿠팡 쇼핑몰에 로그인하면 기기별로 식별값이 부여됩니다. 이후 같은 기기로 쿠팡 광고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면 광고 배너에 숨겨진 코드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속 경로와 일시 등 개인 활동 기록이 쿠팡 서버로 자동 전송됐습니다. 쿠팡의 이런 개인 기록 무단 수집은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런 기록이 장기간 쌓이면 개인의 관심사는 물론 건강 상태나 정치적 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추론 가능하다고 개보인은 설명했습니다. 웹페이지 화면 전체를 투명 버튼으로 설정해 광고 닫기 버튼을 눌러도 쿠팡 쇼핑몰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납치 광고입니다. 심지어 쿠팡은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도 납치 광고로 쿠팡 매출을 끌어올린 일부 웹 운영자들에겐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했습니다. 쿠팡 측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광고 제휴 모델을 사용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0: 합니다. 개보위는 또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관련 산재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쿠팡 자회사에도 과징금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1: 요양병원에 있던 중증 환자의 얼굴 안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요양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한 70대 환자. 코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집니다. 1cm 크기의 유충으로 구더기로 추정됩니다. 코와 입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환자를 보러 온 가족들이 이를 직접 보고 의료진에게 알린 건데 몸에서 나온 유충이 20에서 30마리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내 눈으로 본 게 맞나. 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
2: 2023년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80대 환자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리가 사람 몸에 알을 낳아 구더기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에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이제 파리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쫓아낼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2: 당일 간호 기록을 보면 병원 측은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유충을 제거했습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즉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36조 6천억 원 적자로 나타나 7년 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포스코 ENC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7곳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비롯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등에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40대 미용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 피해자가 261명에 이르는 디지털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가 인사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과 영상 등을 남겨 3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를 만나봅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에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고 한국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5년 인권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을 지나온 그가 말하는 온기는 무엇일까요?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난 동생 박래전 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동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도서관 이름을 동화라고 지으셨던데 이 동화라는 이름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1: 제 동생이 이제 시를 썼고요. 제 동생이 필명입니다. 겨울동자에다가 꽃하자. 겨울에 피는 꽃, 겨울꽃입니다.
0: 꽃이라는 뜻이면 동화.
1: 홍산동에 있을 땐 그렇게 해서 동화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절역 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직 그거를 도서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0: 빨리 옮겨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박래전 열사도 형을 닮아서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1: 네, 시를 써서 유고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유고시 제목이 동화라고 하던데 그 시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형이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 꽃일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0: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닌가.
1: 본인의 얘기고.
0: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대로 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래전 열사가 떠난 게 1988년 6월
1: 4일날 분신했고 6월 6일날 운명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한결같이 인권운동에 이렇게 투신을 해오셨는데 어쨌든 형으로서는 나를 많이 따르던 동생이 이런 죽음을 맞았으니까 사실은 어떤 부채의식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이
1: 부채의식도 있고 그때
0: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1: 동생을 묻으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네모까지 싸울게.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유서에 보면은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뭐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그 유서에 담은 게 있거든요. 네가 바라던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네모까지 싸울게 하고 진짜 다짐을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 사람끼리의 약속은 이 만나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유가족 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분신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들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우리 바라던 세상이 이렇게 모여진다고 제 동생이 어떤 그런 저거 바라던 그 민중이 주인된 새 세상하고로 모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내 평생 걸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그랬었죠.
0: 네, 동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평생을 바치셨는데 원래 그런 문학 청년이셨잖아요.
1: 예, 예.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연대 국문과 간 게 소설 쓰려고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서클로 연세문학회를 찾아갔고,
0: 예, 예.
1: 그래서 1학년 예. 말에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 그 소설 응모, 단편 소설 응모 해가지고 또 당선도 되고.
0: 네, 땅강아지라는 예. 단편 소설로 상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내문학상.
1: 그래서 또 1학년이 그 예.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걸 하니까 와,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단에 예. 등단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 운명처럼 제가 또 학생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0: 군대도 막 이제 끌려가셨다고 그렇죠.
1: 그러던데요. 그렇죠. 강제징집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다음 날 잡혀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곧바로 이제 군대 끌려간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내가 학교 다니고 있을지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통보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군에 간 지 2주 뒤인가 이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0: 네.
1: 그거를 보고 이제
0: 아이고
1: 집에서 알게 된 거죠.
0: 부모님도 모르게 군대를
1: 네.
0: 가셨군요.
1: 그래갖고 아주 집에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그러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면회도 할 수 없는 저 전방으로 보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인천에 가서 노동현장 갔다가 또
0: 위장 취업이라고
1: 위장 취업을 했었죠. 네. 위장 취업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미은행 정권농성 사건 노동자 들어오고 이것도 에이. 하다가 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0: 근데 에이.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열심히 또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아주 그 저 운동을 하면서 좀 사실 저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 네.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라든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가 맞지 않, 틀린 게 아니라면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걸어야지 뭐 하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좀 뭐 인권 침해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 심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감옥이 이제 진짜 정치대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또 단련대학으로 나오는 시기년 됐었던 거죠. 87년도 유랑쟁 덕분에 이렇게 이제 풀려났었는데.
0: 네. 네. 그럼. 유랑쟁 때문에 이제 가석방 돼서
1: 네, 예, 그렇죠. 예,
0: 풀려나고 그 1년 뒤에 동생을 잃게 됩니다.
1: 네, 예,
0: 예.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1: 87년도는 저는 이제 그 87년을 그 유랑쟁으로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0: 예.
1: 왜냐하면 87년 그 1월 달에 1월 14일 박종철 여사가 돌아가셨거든요.
0: 네.
1: 사실 그때부터 87년 내내 계속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랑쟁이 이제 6월 한 달 내내 싸움이 돼서 결국 노태우의 그런 6.29 선을 끌어냈지만
0: 네.
1: 그다음에 이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싸워 가지고 1300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전노협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유월항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유월 한 달로 이렇게 되니까 그 명칭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싸웠는데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하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학생운동권이군요.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서로의 그 책임들죠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많이 심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동생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치단결 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동생이 좀 했었고 특히 이제 이게 그다음에 88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뭐 5.18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타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그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야합하는 거고 결국은 그 정치적으로 그런 학살 어중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게 저희 동생의 입장이었어요.
0: 사실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87년에 어쨌든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국민이 승리했고 뭔가 이렇게 사회도 바뀌고 88년에 막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런
1: 그렇죠.
0: 그런 상황에서 분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동생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던 네. 아마.
1: 그 동생은 단독 그게 아니라 그 전에 5월 네. 15일 날, 88년대 5월 15일 조성만 열사가 서울 명동성당 카톨릭 회관에서 할복해서 떨어져 투신해서 죽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런 문제들, 양심수 석방 문제, 뭐 또 조국 통일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광주 5.18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을 외치고 죽고 5월 18일 날은 천안 당국대에 최덕수가 또 5.18 진상규명 그 학살운용 처단 같은 것들을 외치는 어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동생이 또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0: 네.
1: 그때가 되게 불안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때
0: 네.
1: 당시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정치권들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그 광주의 그 책임자들을 이렇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운동하던 사람들 속에서는.
0: 네.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1: 예.
0: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1: 그렇죠.
0: 싸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1: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민주국민장으로 또 치러졌었고요. 6월 12일에
1: 예.
0: 이제 장례가 치러졌는데 지금 어디에 모셨습니까?
1: 마중불안공원에 있습니다.
0: 아.
1: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 그때
0: 네네.
1: 이한열 열사가 그 망월동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됐었잖아요.
0: 네네.
1: 그 이후로는 저는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망월동으로 가던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수선 어머니가 전태일 선배가 저기 마석에 있으니 글로 가자. 망월동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0: 네네.
1: 그래서 이제 해서 마석에 가자고 그래갖고 마석 모란공원으로 가게 됐고
0: 예.
1: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갈 때만 하더라도 내 동생이 갈 때만 해도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60명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다가
0: 그렇게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1: 분들 뭐 분신 자결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 공권력에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운동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시고
0: 네네.
1: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16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0: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1: 만 25년을 같이 보고 살았으니까요.
0: 살고 또 형제 간에도 서로 굉장히 의지가 되는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텐데 동생의 죽음 후에 형의 어떤 인생 행로가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함께 하면서 그쪽에서
1: 네.
0: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유가족 입장이 돼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못 보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1: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역사에서
0: 네.
1: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그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역사책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이 되고서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그 역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구나. 그 억울한 죽음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지원하다가 이제 육아협회에서 이렇게 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뭐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거기서부터 보니까 제주 4.3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 한국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런 죽음들이 계속 쌓인 거죠. 고문으로도 죽고 뭐 재판 받고서 사형당해서도 죽고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괴롭게
0: 예.
1: 이렇게 저거 한 거예요. 거기 이수선 어머니나 박종철 열사 아버님 또 배은식 어머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야, 이렇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쌓여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고 인권이라는
0: 네.
1: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쪽에 이제 눈이 떠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0: 네.
1: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되죠.
0: 그 한동안에 이런 뭐 분신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달려가셨다고
1: 예,
0: 들었어요.
1: 거의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별명이 제야의 장의사다.
1: 예, 예, 예.
0: 그 제발 좀 죽지 말아달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는데요. 예.
1: 그때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유가족들이 가서 유가협에서 이제 가면은 저 뭐 하는 게 뭐냐면 그 유가족들의 방어벽이 돼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가족들은 그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신해 죽거나 아니면 공권력에서 희생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유가족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새로 저기 된 유가족들은
0: 네.
1: 그러면 이제 이 유가협에 계신 뭐 이수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 정권에서 막 회유해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신까지 이제 빼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 탈취해 가서 뭐 화장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유가협에서 많이들 했고 그래서
0: 네.
1: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로 그 영안실 쪽을 담당하면서 장례까지 치르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도 참 많이 치르고
0: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네.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얼마나 네. 마음이 힘드셨을까.
1: 근데 이제 그때는 네. 그 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더 강했었고, 그것도 이제 유가족을 또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강하니까,
0: 네.
1: 그때는 잘, 그 당시 상황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럴 때는 확 그런 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0: 네.
1: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0: 예.
1: 요즘처럼 뭐 트라우마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유니 뭐 심리 상담이 이런 거 모르던 때잖아요.
0: 맞습니다.
1: 풀 수 예. 있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고 뭐 그런 그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이제 유가족 활동을 하다가 인권 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넓히셨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과 이제 함께 하면서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1: 네.
0: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도 각성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
1: 그렇죠.
0: 옆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그때 한 800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표격 공동대표격인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유가족들은 우리랑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당할까 봐 자기들이
0: 정치적인 네. 어떤 이런 것
1: 그런 것 때문에 우리
0: 예.
1: 할까 봐 그런데 우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가족들은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걸 위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천만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운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수로 천만 명 서명 운동을 받겠어요. 서명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서명 또 유삼들하고 또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같이 가서
0: 네.
1: 전국에서 서명 받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랑 같이 함께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저기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유가족을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를 절대 항상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제가
0: 네.
1: 이제 해서 다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가족들이 옛날 같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뭐 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겠지만 이젠 이 유가족들은 안 그랬던 거거든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이런 상황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맞춰서 보조 맞춰서 가자. 그 뒤에는 이제 4.16 연대라고 하면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이걸 또 만들었고 그 4.16 대단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던 거죠.
0: 네. 그 지난 45년 동안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어요. 그걸 이번에 그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라는 네.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예.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온기. 여기서 네. 온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1: 이게 그 1991년에 그 네. 강경대 여사가 이제 백골단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분신 정국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13명이 죽어요 그때.
0: 네.
1: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균이라고 안동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뭐 백골단 뭐 분쇄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또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있다 그래갖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 경북대 병원에 중환자실을 전부 비우고 이게 김영균 학생만 딱 혼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경찰들이 뺑 둘러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종철의 아버님하고 저거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온몸에 붕대를 다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철의 아버님이 그 차디찬 그 영균이 손을 딱 잡으면서 니 뜻 안다.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말도 못 하는데 눈물이 쭉.
0: 아, 예.
1: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을 썼고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눈물은 당연히 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0: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 인권운동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따뜻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네. 그런 얘기도 악만 남게 되더라. 네. 그런 네. 얘기니까 이게 그런 운동을 할 때 특히 유가족들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게 투쟁이냐 애도냐 이런 고민의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제 그렇게 험한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되고
0: 예.
1: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도 죽는 적에도 이제 그 특히 이제 분신하거나 아니면 저 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총으로 죽거나 뭐 이러면 진짜 끔찍해요. 이 녀석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근데 이게 경찰 공권력에서 막히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악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괴물이 되겠다 싶어요. 진짜. 그리고
0: 네.
1: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계속 자꾸 돌아보고 뭐 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괴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뭔지를 그냥 한번 되짚어보고 또 다시 여기 하고 성찰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1: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가 투쟁이고 투쟁이 애도인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도조차 막아왔어요. 애도도 못하게. 저기 제주 4.3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시기 때도 내 가족을 옆에서 죽는데 운다고 죽였어요. 운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내 가족이 억울하니까 내 중에 이거 풀어달라고 했다고 그걸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저걸 했었던 거죠. 5.18 때도 마찬가지죠. 5.18 때도 폭도로 저거 하면 잡혀가니까 이걸 저걸 했었고 그때 진짜 여성들이 광주 시민들 여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0: 네.
1: 그리고 부상당한 남편 부상당한 아들의 그런 저거를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 약국에서 사다가 그걸 치료해줘가면서 그걸 또 생계조정하고 이랬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 오늘의 이런 민주주의를 저기 온 거죠. 이만큼 인권도 이만큼 또 진전시킨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책 속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0: 네.
1: 저는 그래도 너무 그 아프지 않게 내가 겪은 건 아픈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지만 아프지 않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읽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0: 네. 지금 사실은 저랑도 이렇게 이틀에 걸쳐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눈가가 빨개지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 많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게 분명하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1: 그쵸.
0: 그 나의 눈물은 아직
1: 글쎄요,
0: 닦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1: 나의 눈물 어떻게 닦아? 방법을 모르겠고요. 아직은.
0: 사실 인권활동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좀 쉽게 그러니까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런 구호단체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인권단체 네.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권재단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 후원을 해도 거기서 그 우리나라 인권운동 다 지원하잖아요.
0: 사람에서도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거 연결해 주십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인권운동 단체들 지원해 주고 뭐 네. 하고 이렇게 글로 해도 되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길은 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0: 시민들이 믿고 참여하려면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요.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1: 이게요. 네. 정말 요즘에는요. 감시

0: 지도 너무 저 많고 그래가지고 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런 분들은 믿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6월 10일 이제 민주항쟁 39주년 맞아서 우리 박내군 이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아,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0: 저는 지금 당장은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제가 이제 그 법을 초기에 만들자고 하고 법안 내용 구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으로서 생명안전 기본법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재난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법체계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들도 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행하게 죽는 죽음들 이런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1: 네. 생명안전기본법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네요.
0: 예. 예.
1: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 동안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내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철원 동성 24.5mm, 포천 영중면 17, 서울 강북구 9mm입니다. 지금도 포천, 가평, 춘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일요일 전국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대전, 세종, 광주 29도, 서울, 울산 28도, 부산 27도, 인천 26도, 제주 25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19.8도, 습도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KBS가 확인한 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당시 경기도 광주시 추월호 투표소에서 경기도지사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6,074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보다 429명이 적은 15,645명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여러 장을 동시에 받고 투표함에 넣기에 이 같은 오차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KBS 취재진은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에 문의했고 경기도 선관위는 조사 결과 오류가 있었다며 오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번호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3% 내외에서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괄적으로 2,000매를 인쇄하도록 관내 선관위에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송파구의 경우 선거인수가 56만여 명의 이름으로 3% 적용 시 17,000여 매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되어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오늘 X에 추후 공지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며 통항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에 대응해 미 중부사령부는 당일 밤에도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가 사실상 강등성 인사를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지난해 12월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부한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과격한 표현이 있고 검찰 조직의 통일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인사 조치는 지나쳤다고 봤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인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서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내일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 11시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KBS 한국방송은 월드컵 개막식과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 그리고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를 이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각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도를 넘는 간섭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 측 항의문에는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강력히 항의하며 극소수의 한국 국회의원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통제하려 들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도 중국 정부의 간섭에 엄중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인체 부위 한 점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거취 압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오늘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이들과 전격 회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늘 오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분출됐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체코전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유미에스포에서 한국의 월드컵 첫 경기를 자세히 분석하고 또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

0: 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거세지는 네. 모양새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은 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내 소정파 의원들을 오늘 만났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변해야 산다라고 말하는 소장파랑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당권파가 정면 충돌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 신임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요구를 했는데
0: 예.
1: 먼저 첫 번째는 이 투표용직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랑 직접 만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이 장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의원들의 의견 충분히 들었다. 총 개최 여부를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말까지는 입장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 예. 자, 한동훈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또 축하한다는 난을 보내기도 했고
1: 네.
0: 가장 이제 관심사가 이제 복당인데요.
1: 네,
0: 기자들이
1: 그렇습니다.
0: 질문을 했습니다. 보수 재건에 공감하는 분과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1: 네.
0: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이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한테는 난을 보냈고요.
0: 예.
1: 축하 난을 보냈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정반대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재건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그 누구와도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말하는 보수 재건은 과거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 난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전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을 때
0: 예.
1: 이걸 좀 숙고해보겠다.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 이후에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장 대표가 이걸 외면하고 있다. 보수 정치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하는데 그 길 막고 있는 게 장 대표 아니냐. 이제 물러날 때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사퇴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0: 네. 자, 이런 거취 압박에 대해서 지도부는 임기는 2년이다.
1: 네.
0: 뭐 단호한 입장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 물러날 생각 지금으로선 없어 보입니다.
0: 예.
1: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가지고 이제 지도부가 좀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한계랑 당권파가 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뭐 사퇴해야 된다.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권파에서는 특정 계파만을 위해서 발언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도부 거취를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진상규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1: 당내 권력 다툼에 좀 매달리다가는 정작 중요한 문제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권파에서도 힘을 좀 실어줬는데 당원들이 2년 임기를 보고 뽑은 대표다 이렇게 임기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장 대표가 앞으로 이제 당내 퇴진 압박이 계속 거세질수록 이제 재신임 투표 카드를 좀 꺼낼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0: 네.
1: 실제로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했다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맞서서 재신임 카드를 꺼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신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책임 논의 나오는 건 비슷한 상황인데
1: 네.
0: 오늘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고 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도요. 국민의힘과 거의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예.
1: 이 발단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발언 혹시 청와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요. 비당권파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 네.
1: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다. 지방선거 참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통합을 하고 전당대회

0: 이후에 힘을 모으려면 정 대표가 오늘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임미애 의원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당대표 도전할 때 한 60일 전에 당대표직 내려놓지 않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 대표 연임하려면 지금이라도 당권 내려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대응은 일단 피한 상황입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잘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좀 아낀 상황입니다.
1: 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제 도입을 했던 게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투표제인데요.
0: 네, 1인 그렇습니다. 1투표제인데
1: 이제 처음에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에는 일단 대의원의 표의 영향력이 일반 권리당원보다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 모두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 대표 이걸 두고 당원 민주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친명계에서는 혹시 정 대표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도록 룰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1인 1표제 도입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이후에 지난 2월 가까스로 통과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국위원장이랑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1인 1표제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통과시키고 이제 중앙위로 넘긴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심과 민심 사이의 간극 드러났다. 제도 보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태 의원도 당원 주권을 필요한 때만 강조하는 건 선택적 장원 주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네.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했고
0: 네.
1: 여기에 조금 이제 뒷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정 대표는 일단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하진 않았습니다. 예. 대신 아주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단결입니다. 정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1: 예.
0: 또 이 대통령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적 지도자다 이렇게 갑자기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발언을 철회하거나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연임 도전 역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네.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요. 국정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1: 예.
0: 오늘 국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공식 보고됐습니다. 여야 일단 모두 진상규명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까지 이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을 놓고도 좀 입장이 다른데요.
1: 네.
0: 민주당은 국정조사랑 수사 결과 먼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아 병명은 아는데 왜 검사 미루냐 이런 식으로 당장 이제 특검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 과정도 좀 쟁점인데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이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 선관위의 입장은 지금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고
0: 네.
1: 이 투표소별로 배분을 잘못한 게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1: 예.
0: 이번 사태는 인쇄 부족이 아니라 배분 실패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투표 용지를 적게 찍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투표소마다 필요한 분량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제 선관위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표율보다 많은 양의 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4만 장 넘게 남아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0: 문제는 배분인데 쉽게 말해서 좀 창고에 물건 남아있었는데 정작 필요한 매장에 물건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예.
0: 다만 이 설명만 것만으로 논란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오전부터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 공급 지시는 오후 늦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선거 당일 새 투표 용지를 현장에 보낸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 이것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오전부터 모자른다는 그게 계속 있었는데
0: 네.
1: 있는 걸 공급 못했던 것도 이것도 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김인숙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이번 부실 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관계 장관 회의를 또 긴급 소집하고 정부 대응 상황까지 정보를 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사의를 밝힌 뒤에도 오히려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0: 오늘 직접 관계 장관 회의 소집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그리고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여기에는 행안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김 총리가 사안을 좀 정부 차원의 중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제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체육계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요?
0: 네. 지금 사실 핸드볼 경기장이요. 지금 시위 관련해서 사실상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체육단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종목단체 직원들이 일주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도 있고 외장 하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반출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실상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서 급여 지급 문제, 국가대표 수당 지급 문제, 국제대회 준비 그리고 자격시험 운영, 회계 처리까지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사실 이제 부실 선거와 뭐 체육계와는 좀 무관할 터인데
0: 네.
1: 예. 이쪽으로는 좀 피해가 없어야겠죠.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자,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이란 전쟁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예,
0: 좀 뭐 휴전 협상이 좀 잘 되는 듯 싶더니 다시 지금 또
1: 지금 며칠
0: 불씨가 또 다시 또 붙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계속해서 예. 지금 이틀째 됐습니까? 지금 막 공격이 오간 게 지금 어떻게 되고 했고 있나요?
1: 지금 사흘 연속 하겠다라고 미국이
0: 계속해서
1: 얘기를
0: 하겠다.
1: 하고 예.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미국이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 수단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0: 예.
1: 이틀 동안 공격을 했고요. 이제 사흘 연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휴전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이틀 전에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국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보복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군의
0: 예.
1: 보복 공격이. 그 사고 당시에 탑승했던 미군 두 명은 구조가 됐어요.
0: 예.
1: 다행히. 그래서 뭐 사망하지는 않았고요. 한 2시간 만에 미국 해군 중구사령부 그리고 제82 고공수 사단에 의해서 뭐 모두 구조가 됐다고 했는데 이란이 이 공식적으로 격추 사실을 인정은 안 했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 헬기 사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루 몇 시간 사이에 널뛰기를 했습니다. 곧 바로 직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을 만나서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기자들 만나서 미국하고 이란이 매우 훌륭한 합의에 최종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이르면 2, 3일 내에 서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면 이란 핵무기 보유도 차단할 거고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전면 재개방할 거다. 이런 내용이 담길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쫙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강공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군이 이틀 연속 군사작전을 했고 이란 내에 여러 표적을 추가 공격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회의도 계속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단기 작전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검토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을 향해서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나오면 이란이 가만히 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방공망 가동에 나서면서 이제 반격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0: 네.
1: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18곳을 복공습했고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재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사항전한다. 미국이 지금 저러는 거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란 외무부가 성명을 내서 지금 미국이 공격하는 거는 다 유엔 헌장 국제법 위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4월 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잔뜩 화가 난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종전 협상은 어떻습니까? 좀 합의 쪽으로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건지
1: 예.
0: 지금 뭐 더 멀어지고 있는 건지
1: 이게 매일 말이 너리뜨니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런데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말폭탄을 던지고는 있어도 확전은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자위권을 위한 공격이다. 자위권 차원의 공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지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썼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어느 시점에 취재가 됐는지까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협상의 흐름은 죽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윤곽을 잡아가고 있고 미국 관리들은 이 합의의 지금 형태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합의의 희미한 윤곽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는 나왔다. 까지 나왔다고 해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 같다. 재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핵 쟁점 4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4개라는 거는 우라늄 농축을 과연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중단할지 이란이 중단할지
0: 네.
1: 미국은 20년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10년 얘기하고 있고
0: 네.
1: 여기서 쟁점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금 좁혀지면 15년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고농축 우라늄 비축했던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국은 우리가 다 들고 가겠다. 이란은 자국 내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란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거 용인하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까지가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것들. 불시에 핵사찰하겠다. 모든 핵시설 해체하겠다. 이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란은 반박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이 평가하는 걸로는 이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오바마 시절보다는 나은 협의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2: 그렇죠.
1: 압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요 정도를 만약 이루면 오바마 때보다는 낫다.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서류상 합의여서 그럼 이란이 이걸 정말 지킬 거냐라는 게 언론들의 우려입니다. 지금 미국 이란이 이제 협상하는 거를 보면 이란이 급해서 막 미국에 내주는 협상을 하지는 않아요.
2: 네.
1: 오히려 이란의 자세는 어느 적이냐면 좀 공세적으로 갑니다. 아직까지 우리 전쟁 맞설 여력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돈 주머니도 하나 쥐었잖아요. 이라는 걸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책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오히려 이라는 협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저자세로는 안 나갈 거야. 이런 경향이 분명히 보이고요. 이거를 말로도 계속 던집니다. 미국이 절박해 보이는 거잖아. 우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한쪽이 밀고 한쪽이 당기면서 계속 뭔가 좁혀지질 않는 게 협상이잖아요.
2: 예.
1: 지금도 그 단계를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절박한 쪽은 이란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네. 막상 이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절박한 쪽은 좀 미국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1: 양쪽이 다 절박하긴 하지만 예. 누가 더 세게 나갈 수 있냐의 문제 같아요.
2: 그렇군요.
1: 예.
2: 자, 미국 내부 사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됐는데 이게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1: 저희가 지난번에 금리 얘기하면서 지금 물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2: 예.
1: 이 물가 지수가 계속 기록 갱신하고 있는데 3년 1개월 만에까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요. 4.2%가
2: 네.
1: 올랐습니다.
2: 4.2%.
1: 근데 네. 지금 당연히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미국 국민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2: 네.
1: 금리도 오르고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울 텐데 이런 미국 국민들한테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그랬더니 뭐

0: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수치가 훌륭하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고 좀 쉬다가 수백만 배럴 석유를 가져오고 있는 걸 아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좀 횡설수설하는 말인데 예. 이제 모든 언론은 어디에 꽂혔냐면 나는 인플레이션을 정말 사랑해 꽂힌 거죠.
1: I love inflation입니까?
0: 예,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다 물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뱉고 나서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부연 설명을 막 계속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밤에 선박 22척을 불빛도 없는데 빼내는 비밀 작전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선박들을 빼내서 한 1억 배럴어치를 전 세계에 공급을 했어. 그러니까 봐 이걸 봐.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낮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습을
1: 해명을 수습을 하려고. 그렇죠.
0: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한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국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낙관론 편다고 당연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에너지 가격, 유가. 물가를 얼마나 밀어올리고 있는 거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현재 물가 상승분의 60%

0: 여파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 잡아야 되는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 결정할 때 금리 인하 못할 테니까 금리 인하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금리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미국 가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그 매번 나가는 이자들 이제 감당 못할 수준으로 더더더 불어날 텐데 그런 거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1: 아무튼 뭐 4.2% 뭐 예상했던 수치만큼 나왔다. 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0: 계속 그러니까. 물가는 어쨌든 오르고 예. 있으니까요.
1: 자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법에 서명을 했다면서요.
0: 네.
1: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법제화시키는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0: 예. 예. 안보법이라는
1: 안보법.
0: 게
1: 예.
0: 뭘까?
1: 뭡니까 이게 뭐?
0: 예. 뭐 우리 같으면 뭐 국방 관련 법안 같지만 그게 예. 아니고요. 이민 단속 예산 법안입니다.
1: 이민을 단속하는데 예. 예. 예산 법안.
0: 예.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민이 곧 미국의 안보다, 국경이 곧 안보다. 라는
1: 예.
0: 끊임없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죠.
1: 예.
0: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법안은 상하원을 말씀하신 대로 상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법제화 절차가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민 정책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 정부 초기서부터 지금도 미국 사회에 예. 뜨거운
1: 우리도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0: 그렇죠. 예. 우리도 예, 예전에 공장에서 다 막 잡아가고 예.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 이제 쭉 이민이 굉장히 역사가 긴 나라고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긴
1: 그렇죠.
0: 한데
1: 예.
0: 이민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다 행정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안보가 되었느냐. 미국에서 이제 그 안보로 결정적으로 틀어진 이제 계기는 9.11 테러였어요.
1: 예.
0: 그때 이제 저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예전에 특파원으로 일할 때 버지니아에 살았어요. 그 버지니아에 이제 그 테러범 당시 9.11 테러범들이 거기서 이제 운전면허증 만들고 그 운전면허증으로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그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거를 이제 쭉 어떻게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지라고 미국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만기 지난 비자 갖고도 운전면허증 만들고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자 여권이자 뭐 그러면
1: 우리나라도 신분증으로 쓰죠.
0: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1: 예,
0: 예. 예,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만들어서 온 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미국의 운전면허 발급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고 미국의 신분검사가 그나마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미국의 국토안보부입니다. 그러면서
1: 예.
0: 미국의 이민은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게 됐거든요.
1: 예.
0: 법무부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

0: 보이는 안보의 위기지?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이민은 그냥 국토안보부도 아니고 국토안보부 단속요원도 아니고 군에서도 막아야 될 영역이야. 이러면서 국방부에 엄청난 예산을 주고 불법 이민 막아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예산들이 다 이제 이 안보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이민 단속 예산은 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06조 원이 넘습니다. 이 106조 원은 3년치 예산입니다. 예, 정말 많은 예산이고요.
1: 3년치에 106조 원.
0: 네네.
1: 그럼 1년이면은
0: 30조 원 훨씬 넘죠.
1: 넘네요.
0: 예, 35조 원쯤 되죠. 예. 불법 이민자 단속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종료 시점까지 3년치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끝까지 굉장한 강력한 이민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법안이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 정말 기쁘다.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안보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더는 이 문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게 될 거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1: 예, 또 이게 이민 단속에 있어서는 더 좀 강하게 네. 할 것 같다. 뭐 예산까지 이렇게 또 확보를 했으니까.
0: 네.
1: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부를 국민과 나누겠다.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 뭘 뭐 나누겠다 하니까 뭐 좀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0: 네. 오늘 약간 이 전쟁에 가려졌던 미국의 이모저모로 오늘 소개해드리겠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별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심 공약 써야 되잖아요.
1: 예.
0: 그걸로 내놓은 게 지금 AI입니다. 이른바 이건 어떤 얘기냐면 국민들에게 AI 기업 지분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1: 기업의 지분을?
0: 예. AI 배당 구상.
1: 가능한 건가요 이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만간 AI 주요 기업의 경영진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자기가 이 문제를 그래요?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1: 와.
0: 예,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 같은 나라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게 당연히 뭐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어쨌든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록 예. 던졌습니다. 뭐 최근에 뭐 우리 기업들도 뭐 기업 이익 성과급으로
1: 예.
0: 직원들에게
1: 이익을 뭐 나누겠다. 물론 예. 뭐 초과세수라는 얘기를 되게 하긴 했습니다만
0: 예. 예.
1: 우리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긴
0: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1: 그거는 뭐 이거하고도 차원 다른 얘기
0: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 얘기예요. 이렇게 논의가 오간 얘기에는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래요?
0: 이게 미국 정치권에서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예. 미국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미국에 뭐 사실 제조업도 변변찮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뭔가를 경제를 이끌어갔던 산업은 다 빅테크 기업이 한
1: 맞습니다.
0: 산업입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정점에 지금 AI가 있는 거죠. AI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달러, 뭐 우리 돈 거의 뭐 1,500조 원 이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런 AI의 성장 결국에는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국민의 희생을 담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기업이나 주주뿐만 아니라 국민도 뭔가 얻어가야지 라는 논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AI로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 투자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일정 부분은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1: 예.
0: 사회 눈치를.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 문건 같은 걸 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자산기금. 우리가 고려해보겠다.
1: 음흠.
0: 국보 펀드 같은 구상도 막 내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비판이
1: 예.
0: 나와요. 정부가 팔목 깊이 트면 기업이 내놓겠지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기업은 뭘 요구할까 정부에? 공짜로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런 우려도 나오고요.
1: 이른바 정경주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욕심부려서 저렇게 하는데 이러다 잘못해서 주가 떨어지면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회 환원 얘기 나오면 주가는 사실은.
1: 당연히 주가는 영향받죠.
0: 예. 예. 그러면 그 청구서는 납세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익은 정치권이 가져가고 손실은 결국 사회가 부담한다. 이런 논리.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분을 무상 제공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1: 자본주의의
0: 미국에.
1: 근간을 흔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냐라는 얘기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0: 네.
1: 우리도 일단 글쎄요. 뭐
0: 또 AI
1: 뭐 무슨
0: 사회
1: 얘기인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우리도 어쨌든 여기서는 뭐 AI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0: 네.
1: 예.

0: 북중미 월드컵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우리는 좀 딴 얘기로 가서 약간은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좀 대회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이제 좀 있으면 개막하죠. 네. 새벽 우리 시각으로. 그 이번에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주최를 합니다. 뭐 주최국이야 다 몇 년 전에 결정하는 거고 지금은 사실 이 나라들이 오묘한 관계지만 원래는 친한 나라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영호 아나운서도 또 중계하시잖아요.
0: 예, 예, 예. 예, 예. 할 예정입니다.
1: 네,
0: 예.
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첫 경기는 체코와 한국의 A조 예선 첫 경기 내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인의 축제인데 지금 이게 전쟁 여파도 있고 미국의 반이민 정책까지 겹쳐서 일부 본선 진출국들 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부국들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게다가 올해는 예선 참가국이 48개국이어서 예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선수들이나 어떤 그 뭐 중계진 혹은 뭐 스태프들이 미국에 못 오는 경우가 생겨요. 비자 못 받아서.
0: 네.
1: 미국의 정책이 너무 세니까.
0: 네.
1: 실제로 아이티, 이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 미국 비자 발급이 사실상 제한이 됐습니다.
0: 예.
1: 표 있어도 못 와요. 미국에 보러 못 와요. 그리고 에볼라 지금 겪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출신 여기는 예. 입장권 소지에도 입국이 거부됐고요. 예. 이란도 전쟁 중이어서 대표팀 선수들만 입국을 허가를 받고 스태프들은 미국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 당일에 경기하려고 미국 내 경기장에 왔다가 경기 끝나면 멕시코로 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 컨디션이
0: 그렇죠.
1: 썩 좋을 리가 없잖아요.
0: 그 좀 예. 뭐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1: 안 맞죠, 사실은.
0: 예. 원래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큰 대회를 하면은 예. 보통 해외에서 뭐 선수단이나 방송단이 나오면은 아이디 카드라는 걸 또 발급받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사실 그게 거의 뭐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돼 있거든요, 보통.
1: 네네.
0: 예. 근데 이건 뭐 그 자체도 아예도 안 나올 정도로 하면은 이게 선수들이 어떻게
1: 그러니까요.
0: 경기를 정상적으로 좀
1: 예.
0: 치를 수 있을까?
1: 선수도 있을까? 어려움을 걱정이. 겪은 선수들까지
0: 예.
1: 있어요. 이란 선수들 중에는.
0: 예.
1: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이나 되는 국가의 국민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피파가 배정한 심판도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의 주심 오마르 아르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효 비자 여권 다 갖고 있는데도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0: 아, 글쎄 뭐 이유는 뭐 과거에 어떤 뭐 경력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1: 네,
0: 뭐
1: 그런데
0: 예상은 해보는데.
1: 예,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어쨌든 비자를 받았다는 걸 다 이제 스크리닝 했다는 얘기잖아요.
0: 예.
1: 여권도 다 갖고 있는데도 입국 못 받은 거예요.
0: 예.
1: 그리고 피파는 국제축구연맹 주최 측이잖아요, 사실상.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걸 못 받았고 취재진들, 저희 같은 이제 중계진들도 중동 아프리카 출신들은 비자 발급들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불만이 터져나오고 지금 국제 경기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들이 많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꿋꿋이 현행 입국 심사 기조를 유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한술 더 떠서 말했냐면 올바른 사람들만 미국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0: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안보라는
1: 뭐 반이민 정책과 다 연결되어
0: 건가요?
1: 있는 거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구인의 가장 큰 축제 아닙니까? 단일
1: 그렇죠.
0: 스포츠 종목으로는 네. 가장 큰 축제인데 좀 진정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축제가 자,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0: 일단 우리 선수는 잘하면 됩니다.
1: 네. 네네.
0: 자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곧 개막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 시간대에 이제 개막식과 함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A조에 속해 있는 바람에 또 가장 빨리 경기를 또 치르게 됐습니다. 체코와의 경기인데 내일 오전 11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유미의 스포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유미 스포

0: 스포츠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이제 월드컵 개막이 내일 새벽이죠?
1: 네, 네, 첫 경기는 내일 새벽 4시.
0: 경기 앞에 앞서서 이제 개막식이 그 개막식이 또 있으니까. 네. 예, 개막식이 이번에는 뭐 그 새나라기 때문에 네. 새나라에서 뭐 동시에 이렇게 또 나눠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네. K-POP
0: 가수들도 좀 등장한다고
1: 네, 등장을 해서 인기를 예.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와, K-POP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에는 지금 BTS가 나올 계획이라는 맞습니다.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1: 왜냐면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은 또 역시 BTS의
0: 그래서죠. 맞아요.
1: 예, 예. 네, 개막식을
0: 그러니까
1: 열었잖아요.
0: 우리 BTS가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의 무대를 거의 장악한다.
1: 네.
0: 아, 그럼 대단한
1: 뿌듯합니다.
0: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새벽 4시 첫 경기 열리고요.
1: 네. 예. 멕시코 대 남아공의 개막전이 되겠고요.
0: 우리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경기이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1: 네. 이 경기는 이제 우리의 2차전 상대 멕시코 그리고 우리가 1승의 재물로 생각하는 남아공.
0: 1승이 이때쯤 이제 2승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1: 네. 그렇죠. 사실은.
0: 네. 어쨌든 2승.
1: 무조건 이겨야 이길 거라는. 네,
0: 그렇죠.
1: 남아공.
0: 여기서 만약에 진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예, 짐을 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있게 되는
1: 어쨌든
0: 경기고요.
1: 어쨌든 그 전력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의 체코전만큼이나 좀 중요한 경기로 보고 있고요. 또 KBS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또 제가
1: 아나운서도.
0: 하지 않습니까?
1: 네. 예,
0: 제가 뭐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예, 예.
1: 어쨌든 한 달이 한 39일 되는데요. 예. 한 달의 시간을 좀 KBS와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0: 그렇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예. 아, 이번 월드컵부터는 바뀌는 게 많습니다.
1: 네.
0: 일단 참가국이 무려 48개국입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되는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3개국 공동 개최한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경기 수가 64경기에서 104경기.
0: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1: 엄청 늘었습니다.
0: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죽겠습니다. 너무
1: 그러니까
0: 많아가지고.
1: 보통은
0: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 32개국을 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0: 저도
1: 준비를.
0: 월드컵이 네 번째 월드컵인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했거든요. 경기 준비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많으니까 네. 준비할 양이 거의 두 배로 늘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굉장히 지금 준비도 힘든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참여 국가들도 많아졌고요.
0: 예.
1: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는 29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39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도
0: 예.
1: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들이 많아지니까 규정들도 좀 많이 손을 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조별리그 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2개국 체제였을 때는 우리가 8개 조에서 1, 2 팀이 그냥 토너먼트 16강으로 가면 끝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48개국이 12개 조로 나눠져 있으니까
0: 예.
1: 1, 2 팀이 올라가도 24개 팀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럼 32강을 하려면 8개 팀이 더 올라가야
0: 그렇죠.
1: 되니까 이걸
0: 네.
1: 조 3위 성적들을 봐서 이 조 3위 팀 중에 좀 높은 성적을 내니까 그러니까 승점이 일단 높은 팀이
0: 3,
1: 되겠죠.
0: 3-4위가 되는 24개 팀 중에서
1: 네.
0: 8개 나라.
1: 네, 8개 그러니까 나라.
0: 그러니까 3분의 1은 올라갈 수 있다.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근데 이제 조별리그 순위 결정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뭐 페어플레이, 추첨 이런 순으로 정했는데
0: 네.
1: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일단 승점 그다음이 승자승이에요.
0: 승점 다음에 승자승.
1: 네. 그러니까 상대끼리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체코와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으면
0: 예.
1: 승점이 똑같을 때는
0: 체코와
1: 우리가.
0: 체코와 승점이 똑같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1: 네,
0: 걸로.
1: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이 네. 골득실, 다득점, 페어플레이, 피파 랭킹 순으로 이제 순위를 계산을 하는 그런
0: 예,
1: 겁니다.
0: 그러니까 승자승이 먼저 간다는 거. 이게
1: 네.
0: 굉장히 좀 골득실이 보통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뭐 저도 뭐 적게 넣어야 되고
1: 맞아요,
0: 뭐
1: 맞아요.
0: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 네.
0: 맞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승자성이라는 거.
1: 왜냐하면 이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드니까 이번 대회에서 과거보다 좀 점수 차가 일방적으로 크게 벌어지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왜냐하면 높은 피파 랭킹 순위와 아주 최하위권에
0: 그렇죠.
1: 있는 순위들도
0: 예.
1: 대륙별로 이제
0: 그러니까 뭐
1: 실적이 나뉘니까
0: 8대 0 뭐 이런 점수가 뭐 물론 예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1: 네.
0: 이게 나올 일이 좀 더 많아질
1: 것
0: 수 있다.
1: 같다. 네. 네, 그러니까 골득실보다는 승자승을 우선하는 것이 좀 변별력 측면에서는
0: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1: 네.
0: 있겠네요.
1: 그렇게
0: 예.
1: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맞네요.
1: 조 1, 2위를 다퉈야 하거나 우리나라처럼 32강 직행을 놓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는 무조건 맞대결 결과에서 이겨야 하는 게 유리한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다만 이제 12개 조에서 3위가 경쟁하는 추가 32강 진출 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승자승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붙은 맞대결을 일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1: 그럴 때는 기존처럼 승점, 골득실, 다득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0: 승점이
1: 거.
0: 먼저 가야 되고.
1: 네.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각 조 3위의 경우 대부분 같은 승점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잖아요.
0: 그렇죠.
1: 예전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승점이 한 4점 정도 돼야 조 3위에서 좀 상위권을 간다. 이런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0: 뭐 4점이면 1승 1무니까.
1: 그렇죠. 그 정도는 네. 해야
0: 1승
1: 된다.
0: 1승 1무는 웬만하면 간다. 그렇죠. 보면 되고.
1: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팀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결국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희비가 갈리니까 어쨌든 그 지긋지긋한 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0: 맞습니다.
1: 내일 있을 체코전 승리가 우리 선언은 너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체코전이 첫 번째 경기고 네. 그다음 이제 멕시코.
1: 그다음 남아공이죠.
0: 네. 남아공은 이제 무조건 이긴다고 본다면
1: 네.
0: 체코전이 사실상 32강 진출 결정전이다.
1: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뭐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1: 네, 네. 네. 내일 아침 11시거든요.
0: 11시. 네. 내일 아침 11시.
1: 우리가 보통은 월드컵 경기 볼 때 치맥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경기들이 다 오전이나 새벽에 열리는 그런 일정이라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부르자.
0: 그러네요.
1: 네. 그렇게 됩니다.
0: 브런치 우리가 시간이네.
1: 11시에 경기하면 예. 한 1시쯤 끝나니까요.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1: 좀 이른 점심을
0: 샐러드나
1: 먹으면서
0: 샐러드나 뭐 샌드위치 간단한 네. 네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뭐 소세지 이런 거 드시면서 네.
1: 그런 게 좋겠죠. 근데 현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저녁 시간이에요.
0: 현지는 그렇겠죠.
1: 네, 근데 비 예보가 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조금 지금 멕시코가 우기에 접어들어서
0: 아하.
1: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는 소식이
0: 그래요?
1: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과달라하라가 고지대니까 경기장 고지대 적응이 변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일찌감치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서 사전 캠프부터 이제 고지대 적응을 많이 한 상태라 좀 그 부분은 덜 걱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의 평가전을 보니까 뭐 고지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비가 온다면 안 그래도 고지대는 체력 소모가 큰데 그 비까지 오면 그라운드가 좀 아무래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공이 좀 패스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서 날씨 예. 변수가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아예 고지대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체코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뒤늦게 거의 마지막 막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져가지고
1: 네.
0: 떨어진 팀끼리 붙는 플레이오프를 해서
1: 맞습니다.
0: 거기서 두 경기 연속으로 이겨서 그때 네.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1: 덴마크를
0: 이제 올라갔죠.
1: 상대로.
0: 마지막에 덴마크 그전에 아일랜드였고.
1: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이스 캠프를 좀 늦게 배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남아있는 베이스 캠프 중에 피파가 배정한 곳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텍사스주 맨스필드에서 훈련을 했고 그런데 그럼 일찌감치 와서 좀 적응도 할 뻔한데 할 법한데 하루 이틀 전 과달라하라로 이동해서 지금
0: 그러니까
1: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0: 얼마 안 됐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네. 고지대 적응을 우리는 좀 마친 우리로서는 체코가 왜 이랬을까도 좀 의아해하면서
0: 예.
1: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0: 뭐
1: 것 같습니다.
0: 최적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1: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0: 그런데 체코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1: 네.
0: 제가 이 중계를 했거든요.
1: 네.
0: 플레이오프 중계를 제가 두 경기를 박주영 해설위원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1: 세트피스가 정말 강하죠.
0: 일단 뭐 생각나는 거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네. 큽니다. 예, 네. 정말 키가 큰 선수들이 많아요.
1: 그러니까 이 팀을 굳이 나누자면 기술보다는 좀
0: 투박하긴
1: 그렇죠.
0: 해요.
1: 그렇죠. 약간 그리고 체격을 앞세운 팀.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공격진에는 레베쿠젠 소속의 시크라는 선수가 있고
0: 예.
1: 리옹의 슐츠. 이런 선수들이 약간의 그래도 개인기가 좀 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0: 슐츠 선수가 그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플레이오프 3골 넣었어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는 유로 2020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하프라인 중거리 골을 터뜨렸을
0: 예, 예.
1: 정도로 좀 정확한 득점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0: 예.
1: 체코의 주장이 크레이치라는 선수인데 이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에서 같이 뛰었던
0: 예.
1: 선수고요.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모두 골맛을 봤다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0: 예.
1: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키가 190cm 이상 선수가 무려 10명이 돼요.
0: 다 커요. 여기는.
1: 네. 다 커요.
0: 예.
1: 그리고 세트피스나 그러니까 당연히 좀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 공격이 뭐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럽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체코가 기록한 네 골이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실점 역시 세트피스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0: 코너킥에서 줬어요.
1: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트피스를 노려야 되는데 예. 높이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체코의 높이를 좀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 우리 특유의 좀 스피드로 빈틈을 파고드는 것. 그게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송능민 선수와 이강인의 정확한 프리킥. 이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예. 네. 앞서 말씀한 크레이츠 선수는 주장 선수예요.
1: 네. 맞습니다.
0: 풀백 선수인데 골을 잘 넣습니다.
1: 네.
0: 아무튼 이게 중원이라고 하는데 미드필드 진을 좀 생략하고 네. 후방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넣는
1: 롱볼을
0: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서
1: 맞습니다.
0: 어쨌든 그러다가 한 골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거.
1: 네.
0: 라인업 예상 라인업 우리. 네.
1: 일단 뭐 수비진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원래 김민재, 김태현 뭐 이런 선수로 쓰리백을 좀 구성할 생각이었는데 김태현 선수가 부상이에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빠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김태현 선수 자리에 이기혁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1: 뭐 공격진은 피파가 예상한 데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피파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고 이강인 그리고 중원에 뭐 황인범과 백승호 그리고 좌우날개 이태석, 서령우, 쓰리백 김민재, 이한범, 이기혁 이렇게 김승규 선수가 골키퍼 이렇게 나서겠다는 예상을 했는데
0: 예.
1: 저도 뭐 오현규 선수를 원톱으로 놓고 2선을 손흥민, 이강인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0: 예.
1: 옌스 카스트로프가 윙백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피파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선발 라인업이 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예. 홍명보 감독은 나 정해져 있다.
1: 네.
0: 막 그런 얘기를
1: 기자회견에서
0: 했습니다.
1: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0: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 규칙이
1: 네.
0: 바뀌는 게 꽤 있습니다.
1: 아까 승점 뭐 그러니까 그 순위 결정하는 것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경기 세부 내용에서.
1: 네. 근데 경기 중 반칙 규정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입 가리기 금지 규정이 생겼어요.
0: 말할 때 입 가리면 안 되죠.
1: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니폼이나 손으로 입을 가렸을 때는 뭔가 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다. 이렇게 네. 보는
0: 무슨
1: 거예요.
0: 무슨 뭐 그 상대에 대한 뭐 비신사적이거나 인종차별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러지 말라.
1: 네. 그러면
0: 되면은 바로 퇴장이다.
1: 네. 퇴장.
0: 퇴장이 네. 될 수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0: 수분 보충 시간.
1: 네. 네. 전 후반 3분간.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아마 침대
0: 뭐
1: 축구.
0: 피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시간에 광고가 좀 나갈 거예요.
1: 저도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축구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8초 이내에 공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0: 골키퍼 8초 룰.
1: 네. 네. 그리고 규칙이 이게 확대돼서 슬로인 코너킥 상황으로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0: 예. 거기도 뭐 5초 룰인가
1: 네.
0: 있어요.
1: 그래서 네.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교체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교체되는 선수가 10초 이내.
0: 10초 룰인가? 맞아요.
1: 네. 네.
0: 10초 안에 나가야 됩니다.
1: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반하면 그 교체 투입되려고 하는 선수는 1분간
0: 대기.
1: 못 들어와요.
0: 1분간 못 들어옵니다.
1: 네. 이렇게 규정들이 좀 촘촘해졌거든요.
0: 예.
1: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의 퇴장. 백테크를 잘 보겠다 했는데 백테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 바로 퇴장당하고 그 경기를 멕시코전이었는데 역전패 당했거든요.
0: 아, 참 그 얘기는 좀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1: 왜 하냐면 네. 규정에 대한 이해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0: 그렇습니다.
1: 이걸 선수들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0: 얘기할
1: 거죠.
0: 얘기할 때 그냥 은연중에.
1: 그럴 수 있잖아요.
0: 손 올리다가는 네. 큰일 날 수 있다.
1: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프리킥 찬스에서 이렇게 할 거야.
0: 그렇죠.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예,
1: 나쁜
0: 예.
1: 말이 아니라.
0: 예.
1: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0: 그런 것들도
1: 걸.
0: 의심을 살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정 변화를 좀 인지하고 우리 청취자들도 보시면 월드컵 경기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
1: 네.
0: 한국과 체코전
1: 승리를 기원합니다.
0: KBS ETV 이영표 해설위원과 남현종 캐스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브라질과 모로코 빅매치 제가
1: 네.
0: 준비할 예정입니다.
1: 잘 듣겠, 잘 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고요.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승리를 기원하면서 버즈의 오피슨 코리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16.2도로 평년보다 2도가 낮았고 낮 최고기온 26.7도로 평년보다 0.7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최고 28도, 모레는 31도까지 올라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 동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는 5에서 10mm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6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대전 세종 광주 29도, 서울 울산 28도, 부산 27도, 인천 26도, 제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8도, 습도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이세요. 김민철 작가님은 20년간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셨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의나 할까를 출간했고, 무정형의 삶, 내일로 건너가는 법,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하루의 취향 같은 다양한 에세이를 쓰시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죠. 최근엔 북클럽을 운영하며 오독의 발견이라는 신간을 출간하셨는데요.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어야 독서가 완성된다고 하시는 김민철 작가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처음 뵙습니다. 제가
2: 진짜.
1: 네, 제 지인 중에 작가님 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다가 이제 뵙습니다.
2: 저는 제가 너무 작가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1: 막 서로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다독이님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다독이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독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작가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북클럽 이름도 오독 북클럽이잖아요.
2: 오독오독 북클럽입니다.
1: 오독오독 북클럽.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2: 오독오독 북클럽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권의 책을 오독하면서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클럽이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있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0년 동안 회사를 그만 다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3년 전에 시작하게 되어서 성실하게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회원 모집은 매달 하나요? 아니면 그냥 뭐 1시즌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2: 세 달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에 1, 2, 3월에 활동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하루 한 달 쉰 다음에 다시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1: 네.
2: 처음에는 이 세 권에 무슨 흐름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흐름짜기에 골몰을 하면서 세 권의 연결성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북클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2: 근데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엄청난 내향형 인간의 집 밖에 나가는 걸 잘 못해요.
1: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2: 그렇죠.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의 일의 한 90%는 집 밖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1: 네.
2: 사실 매일 회사를 20년간 다니면 그냥 출근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회사를 가야 된다고? 집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게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1: 네.
2: 근데 그런 사람이 북클럽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1: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랑 뭐 지인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북클럽이 아니라?
2: 아니고.
1: 정말.
2: 그렇죠.
1: 정말 모르는 누구에게나 사람들. 열려있는 신청해서.
2: 맞아요. 맞아요.
1: 입회를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2: 맞아요. 맞아요. 네. 글을 읽거나 쓰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내향형 인간이라는 것과 별개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제 작가님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작가님 책의 어떤 부분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쓴 책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쓴 카피도 기억하지 못해요.
1: 오독의 발견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써주셨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건 기억나시는군요.
2: 그럼요.
1: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내가 북클럽을 운영할 수
2: 그러니까요.
1: 있을까.
2: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능력이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리고 오독오독이란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오독을 내세운다면 사람들이 작가인 내 말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독오독,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할 경우엔 다섯 번까지 읽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3: 아, 오독은 그 오독오독의 의성어이기도 하고 네. 어떤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자 그렇죠. 뜻이기도 하면서 다섯 번 읽는다. 그 그렇죠. 뜻도 되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는 북클럽입니다.
3: 사실 이렇게 내향형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싫다고 하잖아요.
2: 맞아요.
3: 작가님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쨌든 뭐 책을 매개로는 했지만 북클럽을 하면서 좋으셨나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오신 거는 이건 괜찮네. 그쵸. 좀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2: 이게 북클럽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래서 엄청 골몰을 한 것이
3: 네.
2: 만나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3: 네.
2: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개개인이 다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기억력 이슈도 있고 사람들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라고 매번 그 클럽장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3: 네.
2: 그래서

0: 이게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리 여러 번 곱씹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글이라든가 자료 조사를 해서 아니면
1: 네.
0: 다른 책까지 막 같이 읽으면서 그런 것과 그리고 나의 독후감을 오독일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오독일기를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1: 근데 이 독서 일기를 이제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뭐

0: 보내주니까 이거를 답장 안 하는 게 더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줄이라도 보내달라라고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네, 한 줄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열 줄이 차라리 쉽지 네. 한 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줄만 남겨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한 줄만 쓰면 열 줄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어느새 모두가 네, 자연스럽게 오독일기를 보내고 저도 답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많은 오독일기들 중에 좋았던 것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또 모아서 월말에는 라이브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시간 반?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거의 A4지 15장 분량의 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시간 반 방송을 하면 사실 한 권의 책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독오독 씹어먹는 그러네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저의 네, 치명적인 단점이죠.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독의 발견도 참 인상 깊게 읽었지만 이제 김민철이라는 작가님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괜히 저 혼자 막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회사 그만둔 이야기 이런 것도
0: 아, 그렇죠.
1: 네, 동질감을 느꼈고 아 회사 진짜 열심히 다니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도 뭐 함께 읽자고 뭐 책 같이 읽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 책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게 되게 뿌듯한데 작가님도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 일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읽는다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읽다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졌어요. 책은 근데 왜 함께 읽어야 되죠?
0: 사실 모든 책을 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함께 읽기라는 경험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0: 불가능하죠.
1: 불가능했고 뭐 함께 읽는 책들은 대부분 교과서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 책 말고 딴 책 읽으면 김민철 네. 작가님처럼 끌려가가지고.
0: 맞아요. 네. 네.
1: 함께 읽기를 금지하는 공간 학교.
0: 진짜.
1: 네, 그리고 독서가 원래 좀 내밀한 경험이기도 하고
0: 그쵸.
1: 영화관 가서 영화가 볼 때는 같이 보는 건데 책을 함께 읽는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읽는 것이고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1: 함께 읽기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 것인가.
0: 저도 지금 북클럽을 하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권의 책만 함께 읽고 있고 나머지 책들은 다 혼자서 그냥 읽고 혼자서 기록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편인데요.
1: 네.
0: 함께 읽는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좁은 인간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나란 좁은 인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넓어지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통과를 해낸단 말이죠. 근데 네. 나라는 사람과 작가님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추억이 다르고 그리고 뭐 역사가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1: 네.
0: 그 책 그 해석, 각자의 해석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독을 함께 모았을 때 책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덧붙어지면서
1: 네.
0: 나는 그걸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혹은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남들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문장이 가장 소중했어 라고 누군가가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1: 네.
0: 이런 것들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두꺼워질 수 있고 얼마나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그 공유해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당연히 한 책을 우리 다 같이 읽자라고 했을 때 각자 읽죠. 각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정말 내밀한 경험인 건데 그 내밀한 경험을 꺼내놨을 때 각자가 꺼내놨을 때 그 풍성해지는 그 책 읽기의 경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장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책이랑 읽기랑 되게 다른 경험인 것 같고.
0: 맞아요, 맞아요.
1: 뭐랄까.

0: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 매체고 하나는 활동이니까 좀 비교하기엔 그렇지만 그리고 함께 먹기랑 함께 읽기도 다른 것 같아요. 함께 먹는다고 더 풍성하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은데 그렇죠. 네.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때랑 되게 다른 네네. 그런 느낌.
1: 네.
0: 아, 저는 잘 간질간질해가지고 좀 잘 설명을 못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독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오독의 발견에서 써주신 오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실 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뭐 문학 교육 별로 안 받고 근데 뭐 이렇게 문학 뭐 이런 얘기 뭐 소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되게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다가 뭐 각자 해석이 있는 거지 이러다가 근데 요즘은 또 오독의 발견에는 예를 들어 19쪽에 기본적으로 모든 독서가 오독이라는 입장이라고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00% 동의하면서 근데 이게 또 오독에 약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오독도 있긴 있더라.
1: 아, 그렇죠.
0: 예,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다가요. 이 양반은 이렇게 실질적 문맹인가? 혹은 아, 진짜 마음이 사악하다.
1: 의도적으로
0: 네, 어떻게든 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 읽고 나서 너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수용소인이다 이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너무 네, 있죠. 네. 너무 있죠.
0: 오독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1: 있죠. 있죠. 있죠. 저도 이제 작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북클럽 처음에 해야지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뭐라고 나는 뭔가 그런 국문학과 영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또 대단히 많이 읽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내가 어쩌다 보니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신뢰를 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네. 것에서 이제 오독이 저를 많이 해방시켜준 거죠. 책 읽는 것은 모두가 각자의 오독을 해나가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적이거나 그러니까 말의 사용에 있어서의 오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문해력의 이슈는
0: 네.
1: 너무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오독은 끝없이 발생을 하고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적어도 책이라는 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모두가 이 여기서 말하는 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그 정답이 존재하는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한 권을 자기가 막 좋게 읽었어도 덮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나 이거 정말 좋긴 했는데 이거 나만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
0: 네.
1: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오독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이 사람이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작가도 어쩔 수 없는 세계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오독해도 저는 좋다라고 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도 책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0: 독특한 어떤 주관적 해석과 오독의 경계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책도요. 특히 어떤 이슈가 걸려 있을 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 사람 여성 혐오자다. 혹은 이 사람 여성 우월주의자다. 막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봤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때 아 이거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되게 여성 우월주의자야, 여성 혐오자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좀 오독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좀 가상적인 상황이긴
1: 아니에요.
0: 합니다만.
1: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북클럽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0: 막 어떤 등장인물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우선은 긍정을 해드리고요. 네. 근데 다만 책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좀 그렇게까지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독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클럽 안에서는 계속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길을 그러니까 다친 마음을 조금 열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데 사실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에 그렇게 공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황의정승처럼 그렇게 살기는 저도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적어도 이 북클럽 공간 안에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다치지 않도록 약간 중재자 역할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책 프로그램이 게스트께 이제 인생책을 세 권을 골라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그 얘기를 그 책 얘기는 조금 길게 이제 마지막에 하고요. 나머지 두 책 얘기는 좀 짧게 나눕니다. 김민철 작가님께 인생책 세 권을 요청을 드렸더니 알베르 까뮈의 결혼 여름, 토니 무리슨의 재즈,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히라보 시간 이렇게 세 권을 골라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받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쉬운 작품은 없구나. 이렇게 어려워.
0: 어렵죠. 아,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왜 이 작가들의 대표작이 아니라
0: 대표작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대표작도 뭐 약간 그쵸. 이제 이 밑줄 긋고 뭐 님의 의미는 뭐 하듯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그쵸. 있는 거 있잖아요. 까미 하면은 이방인 히스트, 네. 토니 모리슨 빌러브드,
0: 아 그죠.
1: 한강 작가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0: 아 그러네요.
1: 네 그거는 아닌.
0: 그렇죠.
1: 대표작이지만 한 세 번째 네 번째 언급되는 예, 구글 검색량에서 1번 2번은 아닌 작품들을 골라 주셨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분은 일단은 쉬운 작품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시고 두 번째로 왜 대표작이 아닌 약간 독특하신 건가 취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좀 남들이 대표작이라는 거는 좀 아니더라 이런 좀 그런 약간 기질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저는 까미 이방인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한강 작가님의 팬으로서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의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늘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라. 이거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근데 오독의 별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검은 사슴이라.
0: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1: 검은 사슴을 히라보 시간보다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0: 맞아요. 한강 작가님도 그거를 우리가 읽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옛날 작품이라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인생책이라고 할 때 정말 너의 인생책이 뭐야라고 하면 저도 이제 대답하기가 힘든데 네. 네 인생을 바꿔준 책이 뭐야라고 말을 하면 이제 사적인 역사가 들어가면서 말하게 되는 책이 한강 작가님의 검은 사슴이고 네.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이에요. 두 개가 저의 인생을 좀 성격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검은 사슴은 사실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제가 읽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책으로 인해서 그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던 책이고 되게 편안하게 어둠 속으로 이렇게 싹 걸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 안에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싹 깨어났는데 그게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 그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이 책을 영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저의 그냥 사적인 언어처럼 느껴져서 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 심지어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쓴 글로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카피라이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의 인생책이긴 한데 이걸 사람들에게 읽자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
1: 인생 책 중에서 살짝 대중적인 책.
0: 네, 그게 히라보 시간. 하지만 네. 여러분 소년이 온다부터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세 권을 동시에 영업하는
1: 네. 고도의 전략이군요.
0: 그렇죠. 네. 하나 더 붙이는 게 작가님은 근데 최신작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작별하지 않는 달을 먼저 읽으셔도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1: 인생 책이 네. 뭐냐고 물어볼 때 결국에는 히라부 시간으로 가면서
0: 다른 것도

0: 같이 영업하는,
1: 영업하는. 네. 아.
0: 그런 책이고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은 이제 20대 후반에 읽으면서 저의 어떤 인생의 태도를 바꿔놓은 책이긴 한데 저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북클럽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아 60대가 되어도 나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토록 좋아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저를 되게 많이 바꿔놓은 책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권은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은 책,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한 권 더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토니 모르 어렵죠.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북클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네,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 저의 질타도 느껴지시나요? 아, 네.
0: 어렵죠. 어려운데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 그 북클럽을 할 그러니까 저의 북클럽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이라면 그래 사람들과 읽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 하면 굳이 혼자 읽어도 되는데 같이 읽고 싶은 책이라면 조금 무릎 어려워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야지 뭔가 강제성도 주어지고 근데 제가 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줄 테니까 네. 그런 참에 한번 어려운 책도 한 권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냥 걷기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5km 아령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10km를 들어보기도 하고 한 번씩 들어보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책도 편한 책 읽으면 좋죠.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나한테 버거운 책 이런 것들을 읽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즈를 골랐고요. 네. 어쨌거나 이걸 기점으로 아 이렇게까지 어려운 책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기준이 생기기도 했고 북클럽을 시작할 용기를 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권을 골라봤습니다.
1: 작가님 평소 독서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뭐 결혼 여름은 소설은 아니지만
0: 에세이지만
1: 어쨌든 골라주신 인생책은 전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문학 이고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이제 뭐 대중문학 뭐 파인아트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후자 쪽이고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로빈 쿡 많이 읽으셨다고 우독이 발견에 써 있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은 그럼 대중문학은 잘 안 읽으시거나 아니면 비문학은 좀 안 읽으시거나 그런가요?
0: 아니고요. 그 이제 시기적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 저희 때는 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1: 아 그래요? 언제쯤 얘기예요? 아우 옛날 사람이시군요.
0: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실 텐데. 네, 그 책 대여점에 가서
1: 전혀 인기
0: 에릭 시거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1: 닥터스.
0: 네, 인생 책이죠. 그래서 그 인기 있는 책들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막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책을 못 읽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1: 참 이상해요.
0: 맞아요. 네. 문학 선생님한테 책 읽는다고 맞았던 경험이라니 정말 네. 네. 선생님 이름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 닥치는 대로가 문학 작품이었던 거죠. 문학 작품이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래도 책 읽는 자아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읽긴 했지만 그때 대중서를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 책이 뭘지.
1: 아, 그건 거기서 약간 업무용인가요?
0: 뭔가 뭐랄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1: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다.
0: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읽는다는 걸 나도 읽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았는데 네.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북클럽을 하면서는 사실 저의 취향은 정말 문학과 에세이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읽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나무에 관한 식물에 관한 책들만 계속 읽고 있고요.
1: 비문학.
0: 네네.
1: 비문학인데 나무에 관한 책들을요.
0: 네네. 네. 그런 책들을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봤더니 제가 올해 이제 북클럽에서 6권의 책을 읽는데 그중에서 한 권만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설이 아닌 책을 한 권이라도 넣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6권 중에 한 권만 소설인 걸 보고 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려고 했더니 넓어지는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책 취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책을 다 좋아합니다.
1: 쉬운 책은 이제는 그냥 일부러 손길을 뻗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그 약간 뭐 대중서들, 뭐 아니요, 약간 엔터테인먼트 소설들.
0: 엔터테인먼트 소설들.
1: 네. 그러니까 네. 도서 대여점에 가서도요. 네. 사실은 갔어요. 네. 갔는데 저는 거기서 에릭 시걸보다 다른 책들 작가님이 안 보시는 코너에 뭐 이렇게 되게 네. 뭐 이렇게 10권짜리 이런 거 아, 많았답니다. 네.
0: 아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북클럽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가 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읽기 쉽고 재밌고 막 이런 책들도 읽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번 달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거든요.
1: 네. 이게 유일한 소설인 건가?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0: 네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걔는 대중서인가요? 무게가 있는 책인가요?
1: 아 이게 플롯은 약간 이제 추리 소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0: 그쵸.
1: 다 읽고 나면 이건 뭐
0: 그쵸.
1: 뭐 대중서 뭐 이런 영역을 뛰어넘은
0: 그렇죠.
1: 이거 미래 고전 될 것이다.
0: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읽습니다.
1: 북클럽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주시고 싶은 건가요? 아까 조금 뭐 그래도 이제 북클럽이라는 곳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속옷 걸치고 오는 곳은 아니니까 격식을 차리고 와서 조금 근육을 독서 근육을 넓혀보는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책이든 뭐 조금 도전적인 책을 읽으면 되는 건데 작가님이 이제 책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 방향을 또 생각을 하시고 어떤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내가 이 북클럽에 오독오독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어떤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본인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이 세 권의 책들이 한 기수에 읽는 세 권의 책들이 같이 엮어지면서 다시 거대한 문제,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
1: 아, 세 권은 꼭 한 테마로.
0: 네, 한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엮이지 않는, 누구도 그걸 엮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네. 저는 어쨌거나 주제의식을 가지고 엮으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거대한 질문 앞에 한번 서보는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저의 그냥 책을 고를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이 북클럽을 지속하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더라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한 줄이라 써서 보내줬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했어요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 이번 달에 책 한 권 정말 잘 읽었다 라는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책 한 권을 읽고 몇 줄 써서 보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들으면서 아, 나 이 책은 좀 이제 아는 것 같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달은 좀 괜찮았다 같은 뿌듯함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보통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오프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0: 어떡하죠?
1: 이제 그 두 권 정도를 일부에서 네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작가님께 함께 읽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고 또 북클럽 경험이라든가 뭐 독서라는 경험, 오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쯤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우선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곡은 이 곡은 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하버드라는 네.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에 라우드 러브 송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아주 짧은 곡이고 앞에 네. 듣다 보면 그냥 되게 담백하게 흘러가구나라고 하는데 뒤쪽에 예,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확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서 네. 뭔가 네 원래는 이 책을 이제 책들을 소개한 후에 얘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네. 이렇게 된 김에 이거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1: 알겠습니다. 에릭 시걸이 다녔던 그 학교 하버드 하버드의 라우드 러브송 듣겠습니다.

0: 하버드의 라우드 러브송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거?
1: 이 책은 20대 초중반의 까미가 쓴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를 모아서 결혼이라는 네. 책과 그 이후에 15년 동안 까미가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여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둘을 합쳐서 결혼 여름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간이 된 책이고요.
0: 네.
1: 아까 작가님께서 까미의 대표작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저는 프랑스어로 적힌 가장 아름다운 책 세 권을 꼽으면 이 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까미가 보면요. 되게 이렇게 짜증나는 분이에요. 네. 그 이방인 29살을 쓰지 않았나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을 20대 초반에 청년이 썼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평생 이렇게 노벨,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0: 네, 노벨 문학상도 40대에 받았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얼굴도 잘생기고.
1: 맞아.
0: 연극도 하고 뭐 아우.
1: 네.
0: 근데 뭐 프랑스에서 뭐 아름다운 뭐 어쩌고 뭐 그거에 뭐 예 뭐 이렇게 이방인 베스트 시지프시나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네. 책도 뭐 그러니까요. 프랑스에 어루 쓰인 제일 아름다운 책 세 권에 들어간다고요?
1: 네네네. 아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네. 그게 야근하고 나오다가 그 회사 앞 카페로 뛰어 들어가서 이 책을 읽었는데
0: 네.
1: 그때 이후로 이 까미의 어떤 빛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빛이 막 이렇다면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글도 지중해 햇살과 막 이런 거에 대한 글이지만 그런 빛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고 뭔가 막 광명 어린 그런 거라기보다는 왜 우리 어두운 데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 탁 불 켜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이게 현실이야 라고 네.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빛 아래 이후로 살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그게 저의 인생의 태도를 좀 바꿔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의 인생책이라고 하면 이 책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인은 뭐 해석도 워낙 많기도 네네네. 하고 사실 또 이제 읽으면은 굉장히 뭐 되게 평면적으로 얕게 읽어도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맞아요.
0: 쉽게 따라갈 수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패스트는 보면은 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 싶고 뭐 시지프 신화 같은 것도 아 무슨 뭐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너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구나. 뭐 그런 거 있구나. 뭐 실존주의 뭐 부조리 뭐 근데 결혼 여름은 좀 약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기에 오랜 시기에 걸친 글을 모은 거기도 하거니와 되게 아름답긴 한데 좀 약간 종잡을 수가 없고 작가님이 이제 테마를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요. 결혼 여름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뭡니까?
1: 저는 그 주제를 뭐라고 보냐면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부질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다 그냥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0: 네.
1: 그리고 인생에 대단한 거는 없어. 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그런 건 없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햇살이 내려쬐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허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버리자 우리 자유를 자유롭게 살아버리자
0: 네.
1: 같은 것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음을 바로 앞에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용기에 대해서 좀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 부분도 많지만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소설 같은 거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넣어놨다 그러면 얘는 되게 명확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구절로 저는 이제 여겨졌던 거고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0: 인생은 부질없지만 이 광명을 똑바로 보면서 살자. 이런 메시지는 그게 왜 작가님의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켠 것 같은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이 책을 만나셨고 그때 발견은 작가님한테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1: 그게 제가 그때 저는 이제 20년 회사 생활 중에서 17년을 퇴사 무쇠로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팀장님한테 저 곧 퇴사해요라고 말을 했고 팀장이 된 이후에는 팀원들에게 나 곧 퇴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20대에 퇴사한다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계속해서 프랑스를 가야겠다. 파리를 가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거기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 가서 그때도 불행할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느끼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약간 이 책 결혼 여름에 보면 음지식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지식물처럼 존재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이 안에서 어쨌거나 나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다음에 가겠다 같은 그런 의미일까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저의 오독이고 누군가가 퇴사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결혼 여름을 펼쳐 사겠어요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라고 저는 말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같은 다짐을 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0: 결과적으로는 책 덕분에 퇴사를 안 하고 더 오래 다니시게 된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퇴사를 하려는 분한테 권해도 괜찮겠네요?
1: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만두지 않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0: 네.
1: 근데 저는 그때 결혼 여름이랑 시지프스 신화 이방인 이 세 권을 같이 읽으면서 네. 이들이 만들어준 어떤 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지프스도 저렇게 네. 계속 사는데 나도 회사 다닐 수 있다.
0: 저도 좋아합니다. 시지프스.
1: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독의 발견에서 이 책을 들고 프랑스의 루르마랭이라는 소도시를 가신 경험을 네네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파리에 퇴사를 결심하고 간 그때하고는 또 다른
1: 맞아요.
0: 여행인
1: 네네네네.
0: 거고 그리고 파리가 아니라 이제 루르마랭이라는 도시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한
1: 그죠.
0: 도시인데
1: 예. 맞아요.
0: 뭐 어땠는지 책에서도 읽었지만 좀 이렇게 육성으로 좀 듣고 싶고 사실은 결혼 여름을 쓸 때 카미는 루르마랭에 있던 게 아니라 알제리에 있었던
1: 맞아요.
0: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제리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제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0: 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까미의 책을 다 번역하고 까미 전문가인 김하영 선생도 네. 알제리에 도착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교가 좀 오랫동안 안 되어 있었고.
0: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1: 네.
0: 까미 잘 모른대요.
1: 맞아요. 모른대요. 네. 그래서 네. 그 김하영 선생도 알제리 기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그 결혼 여름 안에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찾아 나서는데 다 모르고 다 없고.
0: 우리도 사실 제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작가의 무슨 뭐 유적 같은 거를
1: 맞아요,
0: 하지는
1: 맞아요.
0: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라서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갈 방법이 없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가서 볼 게 없다고도 하고 근데 루르마랭은 달랐던 거죠. 보면 까미는 엄청 불우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0: 네.
1: 그리고 계속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됐고 막 그랬었는데 40대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0: 네.
1: 그때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르마랭이라는 시골 프랑스 남프랑스의 정말 작은 마을이 있어요.
0: 네.
1: 얼마나 작냐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걷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0: 아, 도시가 아니군요.
1: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을이에요.
0: 아, 네.
1: 마을이고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하나예요. 나흘 후에 버스가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0: 네.
1: 그 까미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까미의 무덤을 루르마랑에 이제 마련을 해줬고 까미의 딸이 아직도 루르마랭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루르마랭으로 가야겠다. 까미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갔었죠.
0: 이 까미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막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이렇게 불끈불끈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또렷하게 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네, 문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진짜 멋있다. 하지만 이게 탁 치면 죽음의 문제에 탁 치면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 안 되죠.
0: 저는 가끔 까미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은 그 교통사고보다 무의미한 죽음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피 흘리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세상에 온갖 이제 비극과 어떤 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정말 큰데 이게 말은 멋있지만 과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언인가?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의 왜소함을 더 막 크게 느끼게 돼요. 어떠신가요?
1: 사실 죽음 앞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 이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라는 것도 저한테도 그건 되게 추상적인 어떤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음을 그렇게 딱 마주친 적이 없고 그 위협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오만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죽음 근처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오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결혼여름 앞에 보면 이 제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주교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0: 네.
1: 목에 이렇게 끈을 다 묶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1초 후에 죽는 건데 이제 정말 어떤 인생의 거대한 농담처럼 이게 끊어진 거죠. 끊어져서 다시 그 사형 집행인이 자기 목에다가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결혼 여름을. 그러니까 이 주교가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애 감각이 네.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그런 정도의 생애 감각을 가질 수 없죠. 당연히 그

0: 네. 근데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실은 음과, 그러니까 그림자와 빛이 강할수록 더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죽음이 더 강렬하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때더 선명하게 드러난 삶의 어떤 밝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뭔가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이 작은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잘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말고는 이 죽음보다 지금 나한테 더 가까운 거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역시도 네, 살아있는 자의 어떤 오만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1: 가끔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그냥 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작가님은 좀뭐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걸좀 즐기시나요?
0: 저는 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1: 아, 그러세요?
0: 네, 이렇게 이를테면 자이로드롭 이런 것들을 눈
1: 네.
0: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저도 멀어져서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어떤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1: 네.
0: 굳이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행동을 하진 않네요, 보니까.
1: 도전은 많이 하셨죠.
0: 도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모범생이고, 네, 착실하게 그냥 궤적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가장 큰 일탈이 퇴사일 정도로 그냥 모범생이에요. 엄청. 네. 부끄럽네요.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원래 1부에서 보통 두 권의 인생책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김민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2부에서 네, 토니 모리슨의 재즈와 한강 작가님의 힐하버 시간 이야기를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우리가 지금 죽음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1: 네.
0: 네. 안토니 앤 존슨즈의 Cut the World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요. 이 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보컬의 아주 독특한 음색이랑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되게 슬픈데 강인한 느낌이 드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1: 네.
0: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되게 곡 영업도 잘하시네요.
0: 아, 너무 오래 광고를 했나요?
1: 아닙니다.
0: 아,
1: 자연스러웠습니다.
0: 네.
1: 되게 막 듣고 싶다가 내가 보통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가 했는데 신기합니다.
0: 아, 네.
1: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철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안토니 앤 존슨즈의 Cut the World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내일 2부에 다시 뵐게요.
0: 네.
1: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슨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는 대목은 바베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던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한 번에 만찬에 써버린 이유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전부를 작품에 쏟아붓는 사람이니까요. 바베트는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감각과 열정을 다해 그 식사를 완성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끝까지 실현합니다. 바베트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 내내 절제되어 있고 겸손하며 묵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알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재능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점이 바베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바베트는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남는 것을 조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작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설교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지 않지만 깨닫게 만들며, 강요하지 않지만 화해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음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말합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립니다. 오래된 원망이 녹습니다. 수십 년 전의 다툼이 용서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고백됩니다. 음식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바베트의 사랑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베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단 한 번의 만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그 누군가를.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베트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 우리의 전부를 담은 무언가를 내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개홍입니다. 내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내륙에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서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 일요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정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27도, 청진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수원 16도, 인천 17도, 파주 13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8도, 인천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4도, 대곤령 12도, 강릉 18도, 낮 최고 철원 26도, 춘천 28도, 대곤령 22도, 강릉 29도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6도, 대전 13도, 충주 13도, 대전 세종 15도,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9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광주, 목포 16도, 낮 최고 전주, 광주 29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부산, 울산 17도, 창원 16도, 낮 최고 대구 30도, 부산 27도, 울산 28도, 창원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18도, 낮 최고 제주 서귀포 2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6도, 습도 77%,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쿠베인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약 13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오전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과 공군, 레이더, 방공 그리고 모든 형태의 방어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어제 X에 추후 공지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며 통항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2.9%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6%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에 7.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과 같은 1.1%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7%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을 앞두고 서울시가 종합안전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대한축구협회와 붉은악마, KT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응원존의 최대 수용 인원은 6천 명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에 대비해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응원 시간이 한낮인 점을 고려해서 온열 질환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시범사업지 7개 군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선정지는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 무주군, 전남 구례 보성군, 경북 청송군입니다. 택배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근로자 측은 공짜 노동을 줄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 확대 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바이올린 하나로 세상을 제패한 파가니니는 불가능에 가까운 연주 실력으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파가니니에서 파가니니 역을 맡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영화 노팅힐 주제가 쉬 콘이 커버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코는 서울예고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2010년 클래식을 기반으로 집시, 재즈, 탱고 등의 장르를 가미한 첫 앨범 누보 집시를 전곡, 작곡, 연주, 프로듀싱하면서 데뷔했는데요. 2011년 뮤지컬 모비딕으로 데뷔해서 그 이후에 뮤지컬 파가니니 지붕의 바이올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2012년 일본에서도 정규 앨범인 누보 임팩토를 발표했고요. 또 후지 TV 드라마 붉은실의 여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로도 인정받으면서 제44회 대한민국 창작미술대전 특선, 또 국제현대미술대전 특선 등 여러 미술대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초대석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근데 앞서 제가 그 소개하면서 네. 직접 노래를 하신 거잖아요.
2: 네, 근데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커버곡들로 워낙 많은 사랑 받으셨었죠?
2: 네, 그 이제 팝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콘이 노래하는 클래식 팝송 시리즈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1년에 걸쳐서 12곡을 이제 냈었는데 다 반응이 좀 좋았어가지고
1: 네.
2: 방금 들으셨던 쉬도 좋았고 또 고엽이라는 어텀 리브스 곡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1: 네. 근데 어떻게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세요?
2: 제가 천만 다행스럽게도 네. 그 서울대에서 음악 전공을 할 때 바이올린 전공을 했지만 이제 부전공으로 성악을 전공했어서.
1: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나요, 두 개가?
2: 그렇 이제 네. 재능도 좀 있긴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이제 뮤지컬 연습으로 한참 바쁘실 텐데 이 파가니니 공연 이제 몇 네. 번째인가요?
2: 초연, 재연, 요번이 이제 3연인데 예, 초연은 이제 2019년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먼저 했었고
1: 네.
2: 그때 제가 원캐스트로 50회를 혼자 했었습니다.
1: 근데 이거 캐스트 더블 캐스팅 하고 싶어도 네. 바이올린까지 하는 분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2: 이제 좀 네. 배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1: 그렇죠.
2: 주인공 파가니니 역은 이제 연기와 노래뿐 아니라 연주까지 네. 잘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1: 오히려 그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2: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재연인 이제 2024년 이제 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좀 파가니니 역할하는 분이 두 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트리플 캐스팅으로 했었고 이제 올해도
1: 네.
2: 이제 그때와 똑같은 라인업으로 이제 트리플 캐스팅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죠? 6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2: 네,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지금 한창 연습하고 계시겠네요.
2: 네,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1: 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제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대가
2: 네.
1: 됩니다.
2: 네.
1: 자, 뮤지컬 파가니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파가니니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고요. 살아 생전에 바이올린을 너무 잘해서 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닉네임이 늘 따라다녔는데
1: 네.
2: 이 뮤지컬에서는 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닉네임에 좀 착안해서 파가니니가 사망하고 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가지고

0: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서 파가니니의 그 시신을 교회 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했었다고 그래요.
1: 와.
0: 그 기간이 거의 36년 정도.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니까 좀 픽션을 가미해서 파가니니가 실제로 악마의 씨였던 사람이었을까?
1: 아.
0: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정말 순수한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이제 좀 파고 들어가면서
1: 네.
0: 네. 이제 파가니니를 둘러싼 이제 여러 캐릭터들과 갈등과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창작 뮤지컬인가요?
0: 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입니다.
1: 처음에 이 파가니니라는 작품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0: 처음에 이제 이 파가니니라는 작품에 그 오디션이 있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사실 음악가를 다룬 뮤지컬들은 우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1: 네.
0: 파가니니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대명사인데
1: 네.
0: 제가 또 바이올린 전공자니까
1: 네.
0: 우연히 이제 오디션 공고를 보고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창작 뮤지컬이니까 사실 어떻게 작품이 빌드업 될지도 그때 몰랐었지만
1: 네.
0: 파가니니라는 그 이름 하나만 보고 제가 용기 있게 오디션에 지원을 해서 이제 1차, 2차 합격을 딱 하고 예, 공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때가 뮤지컬 첫 도전이었나요?
0: 아, 첫 도전은 아니었고 첫 도전은 거의 십몇 년 전에 모비딕이라는 이제 창작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이 한국 액터 뮤지션 뮤지컬의 시초라고 이제 불리는 작품인데
1: 네.
0: 그 마치 뮤지컬 원스처럼 모든 배역이 다 악기 연주를 하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작살잡이 하는 게 퀵헤그라는 이제 이방인 이제 선원을 맡았는데
1: 네.
0: 그 작살을 쏘는 그 모습이 마치 바이올린의 그 모우와 좀 활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런 걸 좀 형상화시켜서 제가 그 배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굉장히 좀 한국 뮤지컬 역사에서 액터 뮤지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작품이라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던 네, 작품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액터 뮤지션 작품들도 나오게 되었고 이제 뭐 외국에서 원스를 비롯해서 뭐 그레이트 코멧이라든지
1: 네.
0: 이런 또 액터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계속 올라가고
1: 네.
0: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1호 액터 뮤지션으로서
1: 그러게요.
0: 좀 뿌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1: 와, 그 오디션 할 때 파가니니 그
0: 네.
1: 심사위원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어요.
0: 아,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뭐 이제 연출님, 제작사 대표님 네. 등등 계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오디션을 볼 때 뭐 이제 노래를 보고 뭐 연기 보고 안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파가니니다 보니까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는데
1: 네.
0: 그 오디션 곡명을 보니까 파가니니 카프리스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카프리스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전공자도 만만치 않은 곡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걸 몇 명이나 이걸 와서 오디션을 볼까
1: 그러게요
0: 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오디션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연기랑 노래는 몰라도 이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더 바이올린 네. 잘 알 테니까
1: 당연하죠.
0: 그래서 네. 정말 자신 되게 있는 이제 목소리로 들어갔더니 그럼 뭐 어떤 곡 하시겠어요?라고 이제 심사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당차게 뭐 라고 말했었냐면은 카프리스 뭐 그때 뭐 1번, 5번, 24번 이런 식으로 몇 개 넘버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믹스해서
1: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0: 섞어가지고
1: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0: 보여드리고 했더니 이제 막 심사위원께서 좀 빵 터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프리스를 좀 섞어가지고 연주를 들려드린 다음에 됐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심사위원께서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시즌 인데
0: 네.
1: 이제는 정말 본인의 옷 같고 이거는 나를 위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0: 네. 사실 제가 이제 누적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어가요.
1: 와.
0: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제작사 회사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 카운팅을 서울 공연만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지방 공연까지 합하면 제가 100회가 넘었는데
1: 네.
0: 서울 공연만 쳤을 때는 이제 6월 20일 첫 개막을 하고 나서 제 두 번째 공연이 이제 하루에 두 번을 그날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저녁 공연이 서울 공연 기준 100회여서 그때 이제 좀 콘 배우의 100회 특집.
1: 네.
0: 그래서 뭐 약간 좀
1: 이벤트가 있네요.
0: 스페셜 네. 연주 이런 걸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기로 했었습니다.
1: 그때 가야 되겠네요.
0: 아, 네. 그때 시간 되면 와주십시오.
1: 네. 어때요? 이렇게 해차를 두고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옷 같은 이런 작품에 설 때마다
0: 네.
1: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굉장히 일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좀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분을 직접 제가 그렇죠. 그 역할이 돼서 한다는
1: 바이올린
0: 게
1: 바이올린 하는 분들은 다 그분이 거의
0: 네, 다들 네, 선망이
1: 되셨는데 연기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무대 위에서 파가니니의 곡을 연주할 기회는 전공자들이야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돼서 네. 직접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회인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계속 세 번째 시즌 동안 네. 주인공 파가니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이란 게 특징이 초연을 했었던 때가 벌써 이제 2018년, 19년 이때니까 좀 횟수가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시간이 언제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연기를 할 때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느낌을 다시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뮤지컬에 있는 이 파가니니란 이 캐릭터는 나이를 먹지 않거든요.
1: 불멸의 존재다.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세 번째 시즌을 하면서 네. 감회가 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1: 파가니니가 굉장히 복잡한 인물로 유명한데
0: 네.
1: 연주 이상으로 캐릭터에 몰입하고 또 캐릭터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하셨던 분이고 그 사람을 계속 동경해왔기 때문에
0: 네.
1: 몰입 또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0: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시즌 했었을 때는 파가니니의 좀 천재성을 좀 많이 주목해서 그런 걸 열심히 제가 막 자료도 찾아보고 막 네.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으로 넘어오면서는 파가니니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정말 위대한 예술가지만 한 그 인간으로서 고뇌와 이 알려지지 않은 좀 숨겨져 있는 이렇게 뭔가 고민들과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게 보면은 파가니니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 네.
0: 실제로도 파가니니는 이 자신의 아들 딱 하나 있는 아들을 정말 사랑해줬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작년에 이제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네. 또 하늘나라로 가셨었는데 올해 이제 제가 이제 파가니니를 연기하면서 아들이 이제 물론 극 중에서 파가니니와 아들이 만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파가니니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회상하면서 좀 시작되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극 중에서 이제 파가니니 아들을 계속 바라볼 때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 저의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네.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좀 더 올해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파가니니가 아주 특이한 음악가였었다고요?
0: 네. 그렇죠. 그 시대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남들이 쓰지 않는 주법 같은 것도 개발하기도 했었고.
1: 약간 이단화 같은 측면이 있었군요.
0: 네. 이게 실제로는 사실 단순히 연주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파가니니는 굉장히 뛰어난 기획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공연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딱 이렇게 사로잡을 그 방법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극장에서 뭐 다른 연주자 없이 혼자서 바이올린 한 대만 가지고
1: 네.
0: 그냥 공연을 꽉 채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뭐 동물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막 모사해서 들려준다든지
1: 그래요?
0: 네, 그런 좀 사람들의 환기를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고 바이올린이 아닌 예를 들면은 뭐 좀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 남학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로 이렇게 하면 소리는 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현을 달아서 바이올린처럼 소리를 내서 막 연주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고 네. 막 박수 치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난 기획력도 있어서 자신의 공연을 좀 브랜딩 잘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굉장히 괴짜 같은 면도 있었고 매력적인 존재였는데
0: 네.
1: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있어 파가니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요.
0: 아, 이 바이올린 전공자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만한 얘기인데 사실 바이올리니스트의 역사는 딱 둘로 나뉘는 게
1: 네.
0: 파가니니 이전과 파가니니 이후 이렇게 왜 그러냐면 파가니니라는 이 존재가 나오면서 바이올린의 테크닉과 이런 난이도들이 두 배 이상 어려워졌거든요.
1: 네.
0: 네.
1: 원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겠네요.
0: 이렇게 애증의 대상이죠. 굉장히 네. 좀 부러워하면서도
1: 네.
0: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도 있는데 파가니니가 실제로 이제 손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그 말판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이 말단 비대증 같은 그 손이 굉장히 컸는데 또 이게 유연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그
1: 손이 크면은 뭔가 이렇게 현으로 이렇게 할 때 불리한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네,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큰데 이제 손가락은 그렇게 굵지는 않고 손이 커서
1: 네.
0: 예,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이제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 1포지션, 2포지션, 3포지션 이런 식으로 가는데 파가니는 손이 이제 크고 굉장히 좀 유연했기 때문에 파가니니에서 포지션은 낮은데 높은데 두 개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1: 남들이 손 두 개 있어야 하는 거로
0: 네, 그래서 막 그런 네. 걸 쑥쑥쑥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파가니니 곡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본인은 이제 막 쉽게 쉽게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손도 잡고 막 이래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이제 뭐 왼손 피치카토라든지 그 당시에 잘 하지 않던 주법들을 본인이 막 연마해서 사람들한테 화려한 걸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또 이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저도 네. 활동을 하니까
1: 그렇죠.
0: 제가 이제 유럽 헝가리 가서 막 집시들과도 좀 교류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가니니가 정말 기록이 끊겨 있는 시기들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뭐 집시들을 만나서 걔네들이 또 주법을 흡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또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파가니니가 쓰는 그런 주법들이 그 정식으로 클래식만 했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발생하는 주법은 뭔가 그것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 굉장히 희한한 주법이 생겼는데 어디서 가져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시라든지 조금 이렇게 민속 그런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확대를 해보면
1: 네.
0: 파가니니가 이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면서 이거 괜찮다 이러면은 이제 흡수하고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연주할 때 더 신나서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저도 집시 음악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그 이제 실제로 뮤지컬 안에서 즉흥 연주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집시적인 주법을 넣어서 즉흥 연주를 한다든지 약간 파가니니에 대한 오마주처럼 이제 즉흥 연주를 하긴 하지만
1: 네.
0: 실제로도 파가니니는 뭐 즉흥 연주의 달인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매회 이제 즉흥 연주 바뀌잖아요.
1: 네.
0: 매회 그런 좀 영감을 얻어서 그날의 감흥을 즉흥 연주로 표현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파가니니 곡들로 그냥 콘서트만 해도 힘들 판에 이걸 연기까지 하면서 연주까지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얼마나 많이 연습하시고 노력하셨을까요?
0: 아 정말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1: 에이, 몇 곡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0: 카프리스 중에 가장 유명한 24번 카프리스랑 또 라캄파넬라라는 유명한 곡을 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파가니니가 한 선을 위해서 작곡한 곡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세 판타지라는 곡이 요거는 실제로 파가니니 역 배우가 한 선으로만 세팅된 바이올린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막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하는 건데
1: 네.
0: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선으로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주가 너무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가니까.
1: 네.
0: 근데 이제 모세 판타지라는 곡은 실제로 한 선으로만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걸 좀 빌드업해서 거기서 좀 더 화려한 이런 식으로 좀 연주를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카프리스 넘버들 중에 좀 다른 곡 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파가니니 곡은 아니지만 이제 살아 생전에 파가니니가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리를 또 연주를 잘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가니니 곡은 아니지만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도 또 들어보실 수 있고
1: 네.
0: 그런 식으로 좀 클래식 곡들을 많이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와, 콘 씨가 하시니까 이제 기획하는 분들은 신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0: 네.
1: 고민하는 거 다 넣어서 해도
0: 네.
1: 너무 연주를 다 쓱쓱 해내니까
0: 네, 그래서
1: 매일 쓱쓱 변화하고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창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막 실험해보면서 가능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뛰어다니면서 카프리스를 연주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엄살을 부렸으면 그걸 좀 피했을 텐데 너무 또 제가 열심히
1: 흔들리지
0: 한다고
1: 흔들리지 않고 뛰어다니니까
0: 네,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해서 지금도 이제 그게 씬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1: 네.
0: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이제 파가니니 역한 배우들도 그 카프리스를
1: 왜 그랬어 막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네. 가만히 서서 하기도 힘든 네. 곡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합니까? 이랬더니 와. 미안하다 내가 만들었다 와. 이렇게.
1: 보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재밌겠네요.
0: 네. 네.
1: 사실 연주 자체만으로도 워낙 어렵고 역동적일 것 같은데 거기 연기가 가미되니까
0: 네.
1: 더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사실 또 파가니니 역할의 배우 말고는 다들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란 게 아무래도 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되게 잘하는데 내가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처음에 파가니니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부담도 느끼고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제 일단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어느 순간 좀 깨달았던 것은 사실 예술가가 또 예술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0: 너무 이렇게 연기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었던 것 같아요.
1: 네, 평소 모습 보여줘도 진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기는 계속 그래도 또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4년 때는 또 더 좋은 연기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들어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콘의 추천곡들로 함께할게요. 네.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0: 첫 번째 추천곡은 이제 뮤지컬 파가니니에 나오는 이제 곡을 제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1: 네.
0: 24년도 공연에 그 스페셜 커튼콜에 쓰였던 곡이 있어요. 제목이 나의 음악인데 파가니니가 자신의 그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정말 파가니니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스페셜 커튼콜 때의 그런 실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생생한 현장음까지 함께 즐겨보시죠.

0: 네,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지만 목소리로만 들어보면 뭔가 락 그룹의 네. 리더 역할을 했었다고 해도
1: 아이고, 네.
0: 믿을 만큼 소리가 네. 굉장히 특별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 성악할 땐 또 다른 모습이신 거죠?
1: 예, 성악할 땐 좀 더 이렇게 하는데 네. 뮤지컬이다 보니까. 아. 네.
0: 근데 사실 연주자로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네. 새로운 부분야의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1: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 하면서 제가 뭔가 이제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할 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야 이것저것 괜히 하다가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호기심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만약에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러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제가 시도하고 도전했던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사 이제 결과가 뭐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남들이 못하는 저의 이제 좀 경험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 처음에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여서 했었고 그 덕분에 이제 뭐든지 하나 시작하면 또 그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알게 되고 배우를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로 또 바뀌어가지고
0: 네.
1: 계속 이제 뭐 그 뒤에 Fame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했었었고 네 지붕에 발리는 워낙 유명한 고전 뮤지컬이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하면서 이제 파가니니도 사실 오디션을 볼 때 제가 그냥 알았던 게 아니고 뮤지컬 관계자들이 거의 3, 4명 이상 저한테 연락이 와서
0: 너밖에 없다.
1: 한 대더라.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네. 왔어. 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런 이렇게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부자공도 성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 네. 현악기 같은 현악기 사이에서는 부자공이 간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나 성악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거는 이제 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봤더니 이제 교수님들께서 레슨을 막 이렇게 하실 때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들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노래하듯이 연주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이제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거나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는 1차 악기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노래하듯이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럼 노래를 배우는 게 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전공을 신청해서 이제 노래를 직접 배운 거죠.
0: 네.
1: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전공 레슨 첫날에 이제 바리톤 선생님께서 딱 성악 이제 첫 레슨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막 하셨던 말씀이 노래란 말이야 연주하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그 성대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목소리는 그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서 성악가들은 이제 악기처럼 정형화 시켜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정작 노래를 배우러 갔더니 연주하듯이 해.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웃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연기와 노래와 악기 연주는 장착을 했는데 그 뮤지컬에도 네. 춤도 필요하잖아요.
1: 아 그럼요. 네. 춤은 이제 Fame이란 뮤지컬이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룬 이제 뮤지컬이에요.
0: 네.
1: 또 대극장 뮤지컬이었고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 군무신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예술 고등학교 학생인데 저는 이제 음악부의 학생이긴 했지만 그 학생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럴 때는 제가 네. 여지없이 했었어야 됐으니 그때 막 하면서 땀을 진짜 많이 뻘뻘 흘렸었고
0: 네.
1: 나 어렸을 때부터 춤도 배워놓을 걸 그랬다.
0: 근데 키 큰 사람들이 춤추는 거 잘 추기 쉽지 않지 않나요?
1: 네, 쉽지 않고 네. 그때 제가 느꼈었던 게 이제 제가 막 팔이나 다리 동작을 할 때 네. 남들보다 0.001초씩 늦는 것 같은 거예요.
0: 왜냐면 팔다리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과학적으로.
1: 그래서 이제 그 안무 감독님도 네. 그렇고 연출님도 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뮤지컬 할 때도 그 페임처럼 본격적으로 막 춤추고 이런 장면은 많지는 않았어서 파가니니에도 이제 군무 장면이 있긴 하지만 아. 이제 그렇게 헤비하지는 않은 그 할만한 네. 그래서 춤을 잘 추고 있습니다.
0: 네. 이제는 뮤지컬도 이제 익숙한 장르가 되어 버렸는데 네. 바이올린 하면서 연기하는 거에 비교하면 웬만한 뮤지컬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뭐 도전해 보고 싶은 역할들 없나요?
1: 그런 생각은 이제 최근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이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서 이제 초연, 재연, 3연치까지 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역할만 또 계속 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역할을 해본다고 하면 바이올린을 아예 빼고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성격은 이제 착한데 이제 뭐 연기할 때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좀 악역을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이렇게
0: 센 역할들
1: 네, 센 역할을 네. 그런 걸 하면서 좀 연기적으로 좀 분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이제 생각은 한번 해봤었어요.
0: 아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 연기, 춤, 노래 다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아까워서 바이올린 하나 넣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1: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자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1: 네, 두 번째 추천곡은 이번에는 이제 제 자작곡을 하나
0: 담겼던
1: 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 가서 그쪽에 있는 집시들과 교류하면서 제가 거기서 또 팀을 집시들과 결성해서 공연도 예 부다페스트도 직접 하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마치 그 우리나라가 이제 봤을 때 뭐 파란 눈의 서양인이 판소리 네. 하겠다고 한국에 온 그런 그렇죠. 느낌이니까 외국인이 우리 음악을 하겠다고
0: 일단
1: 왔네.
0: 경계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네. 좀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할 때 그런 이제 집시들이 하는 전통적인 집시 레퍼토리도 했지만 제 자작곡들도 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우리나라 곡 아니었어? 라고 되게 칭찬해줬던 곡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집시들의 음악을 열심히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이제 집시들의 스케일, 뭐 멜로디 이런 걸 막 썼던 네, 곡인데 길거리 축제라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이 현지 음악 전문가들, 집시들한테 좀 많이 칭찬을 받았던 곡이니까 어떠한 그런 집시적인 느낌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실황으로 준비했어요.
0: 네.
1: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직접 그 외국인 집시들과 함께 연주했던 버전으로 갖고 왔으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0: 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이 집시들이 춤추는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네. 곡인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2: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좀 연주를 하고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네. 처음에 어떻게 집시 음악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2: 그 제가 이제 서울대를 들어와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뭐 녹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연주도 다니고 막 이렇게 다른 장르의 좀 음악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됐는데 대학생 시절에 홍대에 가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려고 대기 중인데 그 외국인이 이제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네. 얘기를 하다가 나 바이올리니스트야 이랬더니 그래? 내 친구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요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갖고 있던 음악을 하나 들려줬는데 그분의 이제 친구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음악을 들었는데 클래식은 전혀 아닌데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했나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마음을 두드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음악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좀 제가 열심히 이제 찾아보게 됐고 한국에도 이제 유명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끔 내한 공연 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그때마다 또 보러 가면서 이거 진짜 멋있다 이 음악 굉장히 괜찮구나 근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 니까 그럼 내가 한국에서 최초의 좀 이렇게 선구자가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서 혼자 이제 독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2010년에 이제 제가 자작곡들로 이루어진 그 누보 집시라는 이제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인 이제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1: 집시 음악으로 논문까지 쓰셨어요?
2: 네, 논문 이제 제가 석사 그 학위 논문을 집시 음악에 관련돼서 이제 서울대 석사를 이제 그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또 학술지에도 요청을 받아서 제 집시 음악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료들도 좀 있고 그랬어가지고 학술 논문도 제가 쓰고 그렇게 썼어요. 약간 그래서 집시 음악 학자로도 좀 그래도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 화가로도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취미가 아니라 뭐 입선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2: 네.
1: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2: 사실 제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미술은 그 학교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이 있는데 바이올린 시간은 사실 없으니까 바이올린은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로 이렇게 계속 쭉쭉 해오다가 이제 뭐 서울예고라는 이제 학교를 갈 때 제가 이제 바짝 노력해서 간 케이스고 그림은 학교에서 이제 잘 그리는 이제 학생들은 뽑혀가지고 뭐 사생대라든지 이렇게 학교 대표로 막 미술대도 보내주고
1: 대전
2: 하는데
1: 나가고 막 하죠.
2: 네네 제가 이렇게 좀 뽑히는 학생이었어요.
1: 서울예고 갈 때 고민했겠는데요.
2: 사실은
1: 갈 것인가?
2: 그래서 제가 중3이 되던 해 이제 부모님한테 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니까 서울예고를 미술로 가고 싶어요 그랬다가 그 당시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런 미술이 순수 미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너무 너무 힘든 길이다. 근데 또 바이올린을 굉장히 지금 잘 해오고 있으니까 취미이긴 하지만 바이올린으로 서울예고를 한번 시험 볼래? 이랬더니 바이올린도 이제 좋아했었으니까 그러면 바이올린으로 시험 볼게요 이러고 이제 부모님이 미술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뤄주셨다가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공연이 진짜 하나도 없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이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다가 그 시기에 좀 본격적으로 더 하게 돼서 다행히 또 운이 좋게 뭐 전시회라든지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가을에 키아프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거기도 초대 작가로 나가서 그림이 또 팔리기도 하고
1: 뭐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요. 지금 이거 다 하려면은 잠잘 시간이 없겠어요.
2: 그래서
1: 어떤
2: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서양화 중에서 이제 그 비구상화, 추상화 계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크릴로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십 년 이상 음악과 함께 해온 사람이니까 그 음악적인 본질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그림에도 시각적으로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1: 연주하듯이 또 그림 그리는 건가요?
2: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전시를 할 땐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뭐 콘이란 이름은 쓰지만 막 이렇게 뭐 바이올리니스트 막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림을 보러 온 분들이 이 네. 그림에는 왠지 모르게 좀 선율이나 그런 뭔가 파동, 리듬 이런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1: 네.
2: 그런 거 볼 때는 아 굉장히 저의 그런 예술 세계를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1: 그림으로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연주하는 거 보면 또 뒤로 넘어가겠네요.
2: 그러면 또 네. 좋죠.
1: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난가 했더니 또 패션쇼 무대까지
2: 네.
1: 그건 또 어떻게 서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뉴욕에 가셨었다고요?
2: 네. 뉴욕 패션쇼에 또 제가 모델로 참여했었었는데
1: 키가 되니까
2: 네, 다행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제가 키가 큰 편이라
1: 네.
2: 네, 이게 키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패션 디자이너님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원로 디자이너이신 뭐 이상봉 선생님이라든지 네. 뭐 유명하신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그런 패션쇼에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를 많이 해서 뭐 이제 런웨이에서 뭐 바이올린 하면서 막 이렇게 먼저 워킹을 하기도
1: 멋있겠네요.
2: 하고
1: 네, 예.
2: 그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좋은 인연이 생겨가지고 이제 뉴욕 패션쇼를 가게 되는데 바이올린을 놓고 그냥 완전 모델로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런웨이 이제 모델로 참여를 하면서
1: 네.
2: 그 모델을 하기 위한 또 워킹 레슨도 받고 막 또 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런 네.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1: 거의 눈을 뜨면 우리가 옷을 고르듯 오늘은 네. 누구로 살아볼까?
2: 네.
1: 그러고 일어나시나요?
2: 그럼 이번 달에는 이제 계속 뮤지컬 배우로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2: 네.
1: 오늘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2: 마지막 추천곡은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곡가님의 곡이거든요. 제가 아스토르 피아졸라라는 탱고 작곡가님의 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리베레 탱고라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알려진
1: 네.
2: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리베레 탱고보다 제 좀 스타일은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강렬한 거를 좋아해서 특히나 제가 콘서트 할 때 앵콜곡으로 리베레 탱고를 잘 넣는 편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실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1: 그렇군요.
2: 제가 그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이제 콘서트라고 KON 하고 서트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 이제 콘서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1: 네.
2: 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할 때 앵콜곡으로 리베레 탱고를 연주했었는데 저의 좀 뭔가
1: 시그니처 같은
2: 네, 그런 강렬하고 열정적인 그런 주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와,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1: 아, 네. 네.
0: 그 에너지가 정말 막 뿜어져 나오겠어요. 관객들에게.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에너지가 대단하신가 봐요.
1: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또 하면서 거기에 정말 다 불태우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오히려 비워지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다 쓰는 순간 다시 다 와, 충전이 되는 네, 느낌이에요.
0: 와, 많이 드시나요?
1: 아, 제가
0: 비결이 뭔가요?
1: 잘 먹는 편이긴
0: 네,
1: 합니다.
0: 그래서. 배우고 싶네요, 진짜. 예.
1: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연극 배우 형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기가 빨리고 지친다고 그래요. 배우들 아. 입장에서도. 근데 그날 공연에 남김없이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 신기하게도 이제 100% 충전이 다시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 어떤 공연이든 어떤 예술 활동이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전념하란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써도 물론 그날은 피곤하겠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신기하게 에너지가 확 채워지고 이런 기분을 이제 느껴서 뭐 남들보다 사실 몇 배 이상 좀 많은 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이제 제가 또 더 빨리 충전되면서
0: 네. 예,
1: 좀 사람들한테 제가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모습과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계신데 연주자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콘이란 K-O-N이란 이제 코리안 온 더 노트의 줄임말이거든요.
0: 아.
1: 이제 음표기의 한국인. 그래서 이제 콘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뭐 글을 쓰던 그림을 그리던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노래를 하던 저 사람의 예술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 실제로 제가 그림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예술 분야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술들이 좀 다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해서 콘이란 사람 자체가 보여주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만의 예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좀 인지시키는 게 저의 궁극적인 꿈이 아닐까 이런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언젠가 콘 페스티벌 한번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때 하면 꼭 제가 모시겠습니다.
0: 네. 모든 걸 다 만날 수 있는.
1: 네.
0: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콘에게 바이올린이란 무엇일까요?
1: 네, 코넥의 바이올린이란 저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6살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거잖아요.
0: 네.
1: 어느 정도로 많이 해왔냐면은 바이올린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근데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면 사실 그 신체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악기를 계속하니까 약간의 몸의 변형이 좀 옵니다. 그래서 뭐 턱도 조금 비대칭이 된다든지
0: 예,
1: 어깨라든지 등등 이런 그래서 어렸을 때 바이올린 할 때는 굉장히 좀 낯설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지 않은 느낌인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이올린이 편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몸이 변형됐다는 뜻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편안하게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 몸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악기에 맞춰서 살짝 어깨도 좀 짝짝이고 이런 좀 변형이 오긴 했지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저의 진짜로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올린을 빼놓고 저는 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콘을 이끌어준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올린을 했던 콘이 있기에 그림을 하는 콘, 노래를 하는 콘, 다양한 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뭐 연주 듣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만 변형됐다고 하니까 그림 네. 그릴 때는 반대 자세로 한번 좀 그려보세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건강을 위해서.
1: 네.
0: 자, 오늘은 뮤지컬 파가니니로 돌아온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6월 무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석양의 강물을 바라보며 박호영. 흘러간 과거가 저처럼 빛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석양이 드러누운 강물. 그 강물 위에서 웃음도 빛이 나고 눈물도 빛이 난다.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긴 강물과 저물어도 아름다운 석양. 그곳에선 슬픔도 기쁨도 다만 빛이 될 뿐이다. 저무는 노을은 언제 봐도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나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박호영 시인의 석양의 강물을 바라보며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예, KBS 열린 토론. 어제에 이어 진행을 맡은 변호사 임재성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대타 MC인데 오늘도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2: 흥이네요.
1: 아, 예, 예.
3: 임재성 MC님을 뵈서요.
1: 예. 네. 아, 아직 소개 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자, 제가 인트로 먼저 하고. 네. 야, 6.3 지방선거가 정치권에 커다란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코어상으론 12-4 여당의 압승이지만 여당이나 야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한쪽도 명확한 승리 또는 패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6.3 본투표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남긴 후폭풍과 여야 내부에서 시작된 세력 재편 움직임, 오늘 여야 원내 4당의 4인 4색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지난주 KBS 열린 토론에서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에 재미를 더해주셨던 원내 4당의 네 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그 구성 그대로. 네. 예, 다시 모셨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그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예, 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6: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예,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7: 네, 조재입니다.
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8: 네, 김성열입니다.
1: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온도를 들어보니 네 분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친하신가요?
5: 뭐 비주리들끼리 친한가?
1: 아, 예. 그 얘기를 먼저.
6: 당내 비주리예요? 당내 주류인 줄 알았는데.
1: 예, 예. 예. 그 질문이 있었는데 편하게 또 뒷부분에서 각자의 개파는 무엇인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비주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타임 치다 보니까 이 네 분 어떤 분들이냐 짧게 좀 설명을 부탁해달라고 제작진에게 말씀을 들어보니 네 분 모두 솔직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한 분들이라는 평가의 힘을 얻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두 분께

0: 만 뒤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당 안에서의 개파를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1: 두 정당은 네. 1인 정당인데 개파가 어디서
2: 아, 예. 일단 아유, 1인 정당이라고 그러세요. 정당. 아, 네. 사람은 예. 많지만 한 분을 중심으로.
0: 먼저 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네. 어느 개파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3: 저는
0: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3: 아, 저는 친명입니다.
0: 친명.
3: 예.
0: 예. 친명이라면
3: 예.
0: 이재명.
3: 그렇습니다.
0: 대통령을 지지하는.
3: 네.
0: 예.
3: 똘똘 뭉쳐서 갑니다.
1: 친정은 아니죠.
3: 똘똘 뭉쳐서 갑니다.
1: 그러니까 친명과 친정 이렇게 양분해서 나누면은 이동학 최고 같은 건 친명이죠.
3: 그런데 아니 그거는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연히 모이는 정당이니까 그런 거고.
0: 예, 지금 매섭게 네. 물어봐 주셨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1: 네.
0: 어느 게
1: 저는 뭐 다들 알고 계세요.
0: 예.
1: 제가 말 안 해도. 저는 이제 비주류입니다. 우리 당내 비주류.
0: 예.
1: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뭐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을 때 당권파가 됐고 비당권파가 안 됐다는데 비당권파.
0: 김도읍 의원이 비당권파고
1: 예, 예. 그 비당권파인데 지금 사실 그 한동훈 의원이 있었으면은 비당권파의 그 중심인데 당 예. 밖에 있죠. 저는 뭐 자, 친한계
0: 편하게 얘기하면 친한계라고 명명해도
1: 네, 뭐, 아니, 뭐, 예. 전혀 부담 없습니다.
4: 해당이 아닌가, 해당이니?
0: 뒷부분에 사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미리 청취자들이 확인하는 것도 저는 뭐, 비판적인 청취에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약하자면 이길 선거를 졌다는 거죠. 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5: 네.
0: 물론 뭐 당시에 대표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책임을 안 질 수는 없겠지만
5: 네.
0: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5: 저는 뭐 일부 있다고 보고
0: 일부?
5: 뭐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0: 예.
5: 그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원태 후보가 떨어졌다면 아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이제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0: 예.
5: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잘 뭐 나름 잘 선방한 선거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곳에서 졌다는 것,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곳,
0: 예.
5: 의외의 곳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흔들고 있는데 저는 이조차도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흔드는 것 자체가 이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좀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선거 결과를 보면 책임질 만큼 패배는 아니다
5: 그쵸.
0: 정도로 예약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비판적인 입장 있으실까요?
6: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0: 예.
6: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은 못 냈는데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0: 그 표현을 썼었죠.
6: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 북갑 그리고 평택 이 가장 국민들의 시선이 몰렸던 그 세 곳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 공방도 사실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정원우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다.
0: 예.
6: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또 부산 북갑의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굳이 모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0: 예.
6: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뒤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올인하지 않고 그 뒤에 전당대회를 보고 당내 다툼이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0: 예, 오늘 열린 그 민주당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당 대표가 미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이게 선거 결과랑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뭐 이후에 당 대표 경선 출마할 건데 좀 미리 사퇴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게 공정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이원주 최고위원도 그제 지도부 책임론 거론하며 사퇴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그게 뭐 선거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이후에 있는 뭐 대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출마 때문에 그렇든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 정청래 대표 사퇴에 대한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3: 그러니까 연임을 할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죠.
0: 예.
3: 왜냐하면 지금 이미 조강특위라든가 조직 강화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결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의결이 되면 나중에 그 이후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0: 예.
3: 이미 우호적인 체제로 꾸러진 상태에서 지금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것에 대한 책임은 뭐 고난도 영광도 지도부가 모두 다 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선거에 다시 나갈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그런 공정성 논란이나 휘비 시비가 안 말린다는 점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사퇴하는 거 필요하다. 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0: 하면 오늘 빨리 조기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예. 야속했을 것 같아요. 나의 조기 퇴진을 요구한 사람들. 왜냐 이 당원 단계 보면은 당대표 선거 D-60일 전에 사퇴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냐? 6월 18일이에요. 오늘 6월 11일이에요. 야, 그 일주일 못 기다려갖고 지금 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선거의 패배가 오롯이 다 내 몫이야? 아까 김성열 최고 얘기했지만 정원호 누가 뽑았어?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게 된 계기 민주당이 물론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공소 취소.
1: 예.
0: 그 이후에 뭐 스타벅스 마케팅 또 선거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저질들이라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갈라치게 했던 거.
1: 예.
0: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던 악수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거거든요. 정청래 민당 대표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고 일찍 그만두라는 거. 그것도 일주일 못 기다려갖고 그만두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네. 좀 요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주일 있다가 사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2: 연임을 할 거라면.
1: 예, 연임을 예, 할 거라면.
2: 선거에 나갈 거라면 저 조항 60일 조항에 의해서 예.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1: 그러면 네. 지금 그 최고위원 말씀하신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네. 게 지금 사퇴하는 것이 이제 공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네.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건가요?
2: 아니 이미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예.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성에 대한 예, 얘기를 예. 하는 건데 그게 당원들 1인 1표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 직접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1: 그 앞으로 일주일 안에 여러 가지들이 결정이 되면
2: 그렇죠.
1: 그것이 네. 당대표 선거 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2: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1: 알겠습니다.
2: 그런 측면이죠.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대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분 모두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한 1분 정도로. 대통령 기자회견 아마 다 보셨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0: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 민주당 대표 때와는 달라져야겠다라는 예.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도 자기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크게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 대통령으로 부족하다.
0: 갈라치기 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해서 대단한 정신 승리에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 구두 개입해갖고 부동산 시장을 이만큼이라도 잡아놨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야, 그 이번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1: 예.
0: 진짜 부동산 정책과 관해서는 정신 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예.
0: 저는.
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3: 대통령으로서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아직 당대표로서의 기자회견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예.
3: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저 같았으면 선관위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1: 예.
3: 이제 그 부분부터 유감 표명이라든가 아니면 재발방지책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뒤로 밀렸고 사실 공소 취소 이거 해야 된다.
1: 예.
3: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1: 예.
3: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 두 공소 취소와 부동산이 둘 다 뭐냐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패인으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이거는 결국 나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렸고 그것은 전당대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예. 조재 조국신당 본부부장은 어떻게 해요?
4: 저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1: 예.
4: 바라봅니다. 그 취임 이후에 줄곧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고 그리고 뭐 코스피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8천까지 찍고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어떤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제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 법안들도 국회에서 다 이제 강력한 여당의 힘에 힘입어서 추진을 성공했고 그러면서 향후 앞으로도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하겠다. 그런 태도는 너무 좋았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뭐 평상시에서도 여러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술을 내내 하면서 뭔가 일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서 행정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성과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평가를 했었는데 기자회견도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솔직 그대로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대목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야 된다. 예. 야당일 때는 아주 매끈한 창이 있어야 되지만 여당일 때는 더 품고 더 크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0: 하면서 더 큰 뭐 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조. 그 부분에 지금 인상 깊었습니다.
1: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정신 승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답변 혹은 반론을 해보신다.
0: 이게 이제 선거에서 여러 종합적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것을 선거에 앞두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불리 계산했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임기 동안 무언가 성과를 남기고 적어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가미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것은 선거 결과가 뒤바뀌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기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보기 좋았다.
2: 부동산 시장의 진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 없애겠다 이런 걸로 세금으로 그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완벽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은 일을 오늘 하면서 내일은 다른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런 그 부작용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니까요.
1: 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신 승리라고 이야기했던 맥락은 사실 좀 이렇습니다. 즉 부동산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개입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잡혔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뭐 평가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면에서의 정신 승리라는 평가는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0: 아니 미쳤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정한 원칙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근에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 1주년 맞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4%로 5월 넷째 주 직전 조사 대비 9.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낙차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 통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3: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한 계파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둘째, 지금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지금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니에요.
1: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예.
3: 그리고 셋째,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도 또 남아있거든요. 예.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리고 넷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경제 이슈, 이 과연 이 경제, 그 경제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놓여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 않다. 그러니까 낮게 나온 이 여론조사가, 지금이 좀 좋은 여론조사일지도 모른다라는
1: 더 떨어질 수도
3: 그렇죠.
1: 있다.
3: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향후에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 기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예,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께 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4: 자, 선거 끝난 이후에 8일 9일 양일간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동안의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선거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에 굉장히 잘못된 예. 이런 일처리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력, 화끈한 일처리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거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소 취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었겠으나 중도층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분명히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50%로 떨어진 거는 누가 봐도 중도층이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예. 이재명 대통령의 편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편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동의하시나요?
0: 아니요. 저는 이렇게 봐요.
1: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네. 여론조사 하나긴 하지만 그렇죠. 지지율 떨어진 그렇죠. 조사가 나온
0: 종합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예. 종합적 요인은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평택 선거에서 예. 상당히 많은 이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분열적 모습을 여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어찌 보면 형제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싸움은 2월 달에 이미 합당 제안을 하면서 1차전이 있었던 거고 예. 평택 선거에서 2차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평택 이 시민들만의 선거가 아니었고요. 전국적으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1: 그렇죠.
0: 워낙 핵심적인 예, 사람들이 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 성격을 가졌고요. 앞으로 3차전에서 더 큰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발생된 우리의 분열적 양상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선관위의 위기 이 부분과 관련된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본인들이 해왔 던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국정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시니까 이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 여론으로 결국 나타낸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2: 저요?
0: 네.
2: 아닙니다. 저는 뭐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떨어진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거 지난 다음에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실감이 크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안 나왔을 때 어땠냐면 우리도 전화 오면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싫어요. 적극적으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했을 것 같다. 이건 뭐 기술적인 요인이고
1: 예. 예.
2: 두 번째로는 선관위의 그 투표지 부족과 관련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다룰 때와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이 문제 만약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생했다고 하면
1: 예.
2: 그 선관위원들 전에 탄핵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아주 타자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여론조사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게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뒤진 결과가 나오는데 그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ARS 방식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1.6%, 민주당은 40.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그 격차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안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섰다 뒤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 선거 시기에 있었던 캠페인이 아마도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1: 예.
0: 뭐 얘기하신 대로 스타벅스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초기에는 공소취소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의 수많은 기행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명분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선거 끝나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적어도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선이 예견됐던 후보자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낙선이 되게 됐던 그런 영향까지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노정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건 든든하게 대통령을 잘 집권 그 뒷받침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개혁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좀 해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흔들리니까 여론에서도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1: 이게 뭐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40%대 초반의 지지율이 확인됐는데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3: 일단 뭐 부럽고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1: 국민의힘의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하고 있다.
3: 그렇죠. 예. 부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어떤 특검 수사 그리고 내란 심판 이제 재판 등이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는 그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받을 만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사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었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야? 우리 생각보다 좀 할만하네? 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1: 두 분 다 약간의 지금 요 선거 직후에 여론조사는 그런 좀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
3: 네, 아, 근데
1: 좀.
3: 최근에 그 오늘 나왔던 뉴스는 또 약간 격차가 있는 여론조사도 있긴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2: 근데 이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종합해보면 절대평가. 아, 이 정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지만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 이 정당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당이 낫다. 이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지금 양당 체제가 공고화진 상황에서 선거에 가면 두 당 중에 한 당 찍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어려운 그 3당 4당 생활을 하는 이유도 양당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인데 예.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상대를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민주당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1: 국민의힘 부활이 아니라 민주당이.
2: 민주당이 침몰이라고 봐야죠.
1: 아, 예, 예, 예. 김성현 최고위원께는 다음 질문에서 네. 한번 조금 길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민주당 분위기 뭐 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아, 우리가 되나? 아니 민주당이 설마 이런 분위기를 만든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두고도 해석이 갈리는데 그 최근에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정원호 후보 이재명이 지목한 이른바 명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좀 선을 그었는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집은요. 한 사람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결국에는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벌어진 거라고 보고 제가 기존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전당대회 자기들의 차기 권력을 위해서만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해서 정원 후보가 올라왔어요. 자, 그렇게 후보가 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가 도와야 돼요? 당대표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럼 당대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북에 가가지고 어쨌든 김관영 무소속 후보 될까봐 이현태 후보 거기 집중하느라 당력이 거기에 쏠렸었어요. 예. 결국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수도권을 덜 돌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정청래 대표의 잘못도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아닌데 예. 이거를 각각의 계파에서 친청계는 친명이 잘못이다. 친명계는 친청이 잘못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조금 짓궂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왜냐하면 답변이 뭐 당연히 맞는 답변이시라고 볼 수 있죠. 안 되는 집은 모두의 책임이죠. 뭐 선거 패배의 민주당 중에 책임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질문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한 번 더 질문. 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4: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잘못 끌어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스타벅스가 가장 큰 패배를
1: 들어오시기
4: 봐요.
1: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하시잖아요. 만약 예. 스타벅스가 아니었으면 네. 서울시장 선거 지지 않았을 것
4: 네,
1: 같다.
4: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자,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누구의 책임?
0: 가장 큰 책임은 후보한테 있는 거죠. 예. 예. 후보가 있죠, 후보. 대부분의 네. 캠페인이라든가
1: 후보를 뭐. 제외하고 사실 후보 책임은 뭐 선거에서 졌는데 후보 책임은 뭐 50%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뭐 120% 후보 책임인데 후보를 제외하고면 어떻게 볼까요?
0: 아, 제외한다면 뭐 당대표죠. 예. 왜냐하면 총책임자이고 총사령관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진두지휘하는 것이고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 때 영남에도 불리하지 않고 서울에도 우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당대표이고 그 지휘부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이제 책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캠페인의 어떤 방식 그리고 뭐 좀 도망다닌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토론회 예. 하자 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도전자였거든요. 입장은. 뭐 지지율은 조금 소폭 높았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계속 뭐 이렇게 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존의 어떤 민주당원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의 미비점 이런 것들도 아마 종합적으로 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상당히 뼈아프게 됐고 그 귀결로 인해서 지금 누구 탓이냐를 또 따지고 있을 만큼 내부 분열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과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종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1: 정청래 대표보다 이재명 네. 대통령의 몫이 더 크다.
2: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1: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네,
2: 부동산 정책에
1: 있죠.
2: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괄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아 이거 보유세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세난 월세난 심각해질 것 같고 그러면 일종의 포모로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뭐 스타벅스 20, 30대 여성들이 과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20, 30대 여성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집을 얻은 주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에 이 문제가 봉착한 거고 또 하나는 아, 스타벅스 가는데도 이거 눈치 보고 다니게 만드는 이런 나라 분위기가 싫다.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2024년도에 총선에서 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졌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졌냐 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1: 있죠. 예, 예.
2: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때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갖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예. 아 총선 패배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시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연임하잖아요. 만약에 정청래 민당 대표가 연임 성공한다 그러면 아 이거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은 대통령에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정청래 민당 대표가 크게 진다라고 하면 역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1: 조국식 신당은 사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도 안 냈습니다.
3: 네.
1: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고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죠. 조국식 신당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3: 저는 이제 정광대 재변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뭐 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를 했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1: 예.
3: 그러면 그 예고를 보고 지지율이 빠졌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내부적인 요인을 좀 찾고 싶은데 김성렬 최고가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전당대회 치르듯이 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캠프 안에 개파 갈등이 있는 거예요.
1: 예.
3: 캠프 안에.
1: 예.
3: 그러면 그 후보가 어느 지역에 일정을 갈 것이냐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거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원호 캠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 캠프 내에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캠프의 어떤 항해, 뭐라고 해야 되나, 선장이, 여러 선장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항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캠페인을 하지 못했다.
1: 예.
3: 이게 선거는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보면, 아까 여기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기나 보다.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캠페인들이 이 패배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제가 조국식신당 공보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은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 꽤 오래 전부터
3: 그럼요.
1: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다.
3: 네.
1: 그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은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표를 까보니 실제로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곳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몰표가 나왔으면 당연히 전국 단위 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안 빠진 건 오케이.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3: 아, 근데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에서 나오는 투표 결과를 보면 예. 늘 국민의힘이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 거기에 상수다.
3: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라는 건 그 한강을 따라서 이제 있는 어떤 지역구들이 늘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수가 됐다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8월 17일 결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3파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민주당이 아닌 세 분 어떻게 전망하시느냐라고 여기 대본에 적혀 있지만 네. 제가 민주당 얘기 먼저 듣고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네. 예, 민주당 전 네. 최고위원 김민석계라고 지금 여기 제가 프롬프트에 심지어 제가 김민석계라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0: 저는 송영길 대표 때 최고위원을 했는데 예. 이상한 예.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죠.
2: 제가 지금 웬만하면은 그 네.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두 분이 같은 네.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고 있으니까 아, 지금 네. 그래서
1: 지금 제가 한 같아요. 제작진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동학 전 네. 최고는 김민석계이기 때문에 답변이 뭐 정해졌을 것 답변이 정해진 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중요하지. 아, 네. 김민석 총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아니, 네, 왜 그러냐면
1: 아, 네라고 하셨죠. 네, 네,
0: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대통령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약간 네. 신호를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도 보통 통상의 경우는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는 길을 배웅하고 그다음에 가져오시는 그 모든 성과를 입법으로 다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담아서 사실 공항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그 자리에 대신했거든요. 물론 총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이런 순방길을 배웅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의미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예. 이제 당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례적으로 느꼈던 거는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모두 김민석 총리의 공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지점이 예, 예. 저는 상당히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후한 평가 상당히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는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호가 느껴졌거든요.
1: 예, 네. 제가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될 것이다 라고 보시냐 그렇다. 근데 이유를 여쭤봤는데 대통령이 지지한다. 제가 이해한 게 너무 납작할까요?
0: 아니, 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당원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짧게만 더 설명드리면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달라야 된다. 야당일 때는 창이 뾰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이 돼서는 더 품고 더 다른 모습, 더 넓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초기에 당대표에게 필요했던 것은 개혁 동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1기 뭐 이렇게 1년 차를 상당히 잘 해 왔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지만 예. 2년 차부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제시한 당대표의 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누가 더 부합할 거냐라고 그 당원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에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1: 알겠습니다.
0: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지금 질문은 이렇습니다. 결국 그 8월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시냐. 그리고 그 이유도.
4: 일단 3파전이 아닙니다. 2파전이에요. 예. 그리고 후보가 잘못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2파전입니다.
1: 예, 예. 솔직하신 분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2: 민주당 출신이에요.
1: 예. 솔직하신 분들이 모였군요. 예, 예.
4: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이전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 당대표께서 김민석 총리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라고 하면서 이제 쭉 올라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이고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돼버리면 후과가 클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여당이 지지를 못 받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야 민주당 내부 싸움이니까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라는 것은 같이 손을 발을 맞춰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안 될 경우에 예. 이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될까? 그럼 이것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2: 김최건님, 예. 그 공포 마케팅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약에 나와 반대하는 당대표가 생기면 우리 정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그 대표를 뽑아주십시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4: 제가 그쪽이랑 좀 더 친해요.
1: 사실 지금 요 국면이 이 구도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찬반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이 워딩을 뭐 본인이 좀 사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것은 뭐하고, 사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정당 선거의 대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과거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를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모여가지고, 저게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을 뭐 지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류법도 사실 그렇게 왁석 와닿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예. 당대표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대통령을 반대하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정치권이나 어떤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제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 아니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의 갈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 거대한 그 안에 집안에 이제 있는 거지. 예. 그 뭐 단순히 뭐 나와서 나는 이재명은 반대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마다 막 반대하고 발목 잡고 그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리고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에서 극명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극명. 친명보다 더 가있다고 극명이 예. 분류됐는데 최근에는 친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그냥 막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것에 그 분류법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1: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쟁점 하나 짧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2월에 당규가 개정되어서 이제 1인 1표제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전까지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차가 최대 20대 1까지 났었는데 이걸 이제 합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평당원, 권리당원의 표의 힘이 세진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2: 전당대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 이거를 극구 뭐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크게 보였었거든요. 이번 예.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런데 그 큰 사람이 마치 풍선에 바람 빠져나간 것처럼 지금은 너무 왜소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지은 전 대변인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들 그 이지은 전 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가깝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 때 당무 개입해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 비판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예, 예. 그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커 보이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람이 빠지니까 그냥 정말 흐물흐물흐물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애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싱겁게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명심을 실은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1: 예. 이동학 전 최고께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김민석회라고 이제 네. 아주 시원하게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1인 2표제가 도입됐을 때 정청래 당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당시 그 대표에게 유리하겠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럴까요?
0: 아니요. 이번 호남 선거에서 김영록 예. 전 지사라든가 지금 김관영 전 지사 지금 상당히 이번 공천 과정 자체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마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호남 전체에 대한 이 권리당원 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중을 만약에 분할해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약간 좀 믿없지 않게 아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1인 1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정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예. 저는 그런 반론을 좀 제기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남에서의 그 몇만 명 안 돼요. 당원이.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후 선거에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영남이나 한두 번 정도 그냥 면치례로 그냥 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국 정당을 꿈꿨던 민주당이 급속도로 호남 중심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예, KBS 열린 토론.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서 불고 있는 세력 재편 바람. 여야 사당의 시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한 분들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아, 예, 지금 2305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비주류 특집인가요? 솔직한 토론이네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2: 저도 한때 주류였습니다.
1: 예, 예, 예. 뭐 기본적으로 근데 자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비주류 아니시잖아요. 개혁신당에서.
4: 저는
1: 주류 중에 주류.
4: 그럼요. 네. 당권파입니다.
1: 당권파.
4: 네, 당권파.
1: 그러니까 이건 좀 비주류 특집은 아니고 비주류 두 분과 조국 혁신당 어떤가요? 공보부장.
3: 저도 줄입니다.
1: 아 예. 그럼 비주류 두
3: 비주류가
1: 분과.
3: 존재하지 않아요.
1: 네. 비주류 두 분과 주류 두 분인데 제가 사실 이거 자석 배치 보고 이거 뭐 라디오니까 자석 배치나 아마 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게 아 이게 뭐 저, 그 원내 의석 순으로 이렇게 좀 안 이거 참 이미 근데 여기 안에서는 비주류. 정당이 비주류일 수 있겠고.
3: 그렇죠.
1: 비주류 정당이란 평가는 혹시 좀 너무 좀 과할까요?
4: 아니요,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예. 저는 주류 정당을 다 해봤어요. 국민의힘 쪽도 해보고 민주당도 해봤는데요. 예. 이 당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여기는 거라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아,
3: 네. 철사라고 하죠.
1: 굵직하신 분이 또.
2: 아니 근데 앵커님. 예, 예. 남슬기님이 소중한 예. 의견 주셨잖아요. 예, 예. 아, 지금 진행하는 분 누구신가요?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남슬기님
1: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되고 예, 그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정정식 의원, 삼선 의원이 이제 당선됐고 당권파라고 분류되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공개된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 총사퇴하자라는 게 이제 모두 이야기가 됐고 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이야기 직후에 아마 이 이야기까지 없었으면은 뭐 이게 그렇게까지 뉴스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조한광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따옴표를 읽어볼게요.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요 워딩을 하고 그 워딩 뒤에 당연히 뭐 우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나뇨?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답변을 예. 좀 부탁드릴 텐데요. 이게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를 하지만 쟁점은 장동혁 대표 사퇴라고 보이는데 이 파열음,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파열음이 지방선거 이후에 점점 커지는 국면일까요?
2: 지금 커지고 있죠.
1: 예.
2: 근데 애써 뭐 하여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재선거 요구 집회가 커지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돼갖고 본인의 그 당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최고위 과정을 보면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보기에. 이번 선거 어렵게 치렀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어가는 이런 좋은 상황에서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예. 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재준 의원은 분명히 자기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2: 이거는 일종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전 조광한 최고위원도 잘 아는 분이지만 이거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 우재준 최고위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화두로 던질 만한 내용을 했는데 예.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되죠. 그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만으로 37, 38살 된 거예요. 청년 예. 최고위원이지만 38살이면은 이제 뭐 어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 또 비공개된 자리에서는 뭐 어린 뭐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 이후에
2: 네네 비공개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논박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나오는데 아니 같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당 내에서지만 투표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철없는 소리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4: 국힘이 노세에서 그래요. 예, 노세에서 아직도 우재준 청년 최고 같은 분들이 어리게만 보이는 거죠.
1: 예.
4: 어리면 미숙하다까지 연결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근데 아무튼 조광한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자리에서 총사퇴를 해라라는 건 어쨌든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방어하기 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같은 계열에 있는 조광은 최고위원이 대신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이런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내부 분열이 결국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역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당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1: 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연판장 성격의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입장문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모습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는데 자.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러다가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면 좀 한텀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3: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여요.
1: 예.
3: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예상했다가 의회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아까 민주당과 붙은 지지율도
1: 올라가고 있죠.
3: 올라간 예.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니. 장동혁 대표 사퇴, 지도부 총사퇴하라는 동력을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면 본인은 지도부 아닙니까? 본인도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3: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청래 흔들기다라는 뉴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몸을 던져서 이제 사퇴를 통해서 지도부를 흔들기도 하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양향재 의원도 이제 반 장동혁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도 예. 하지 못하거든요. 그 예. 이유는 두 사람 다 최고위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너는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그 투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 이슈를 예. 가지고 이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그 책임론 이슈가 그렇게 기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이게 원래 지도부에 있던 인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고 뭐 구친윤계 그리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장동혁 대표에 이어 당내 넘버2인 원내대표까지 당권파에서 탄생한 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권력의 무게추가 당권파에 쏠려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화를 거부한 거죠.
1: 예.
0: 명백합니다. 친윤 어게인 네, 이런 쪽으로 거부를 한 것이고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0: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분들의 분석과는 좀 다르게 지금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윤어게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 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세훈 개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개가 있는 거예요.
1: 예.
0: 이게 보수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두 쪽은 대선 주자가 있어요. 한동훈과 오세훈은 누가 봐도 앞으로 보수의 뭐 이게 적장자들이 될 만한 정도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니에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나중에 보수의 대권주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에 민심을 이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형성시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예컨대 지금 거대한 배를 버리고 작은 아주 돛단배를 타고 장동혁 대표 혼자서 부정선거 외치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았다는 얘기도 전 못 들어봤고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서 장동혁 대표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돛단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론과 민심 이거로부터 동떨어져서 지금 딱 부정선거 세력에 거기에 지금 파묻혀져 가지고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저는 오세훈과 한동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 세력들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라 할지라도 예. 요 세력이 버틸 힘이 최종적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1: 버틸 힘이 없어질 것이다. 제가 근데 어제도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버틸 힘이 없어지지만 제도는 장동혁 당권파의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 지도부 총사태가 그래야만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한 힘이 크지 않으면 지금은 연판장 돈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원내 의원들 선거해보면 이제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당선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좀 갈리셨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게 잠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체제가 대선 후보도 없고 오래 가긴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4: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하진 않아요.
1: 예.
4: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은 됐으나 적었죠. 표차가 6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예. 이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1: 7표라고 얘기를
4: 7표. 예, 예. 예.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장동혁 대표가 지고 있어요.
1: 예.
4: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또 이상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사태 압력이 세질 못했던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도 생각보다 선방했지. 그다음에 지지율도 오르고 있지. 사실은 그전에 공격받던 내용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문제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갑자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한 가운데 몸을 던지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 본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본인의 리스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1: 알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 의원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가 국민의힘 내홍의 또 다른 축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선거 때부터 국민의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했고 아직 뭐 복당 신청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정정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여러 이제 기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일감에는 원론적인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유화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복당 신청은 시간 문제일까요? 즉 근 시간 안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고
6: 지금 분위기가 복당 신청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 모아지잖아요.
1: 예, 예,
6: 네
1: 예.
6: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리해서 지금 제명이 돼서 당에 돌아가겠다고는 했지만 언제까지 돌아가겠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의원 신분이 없는 그냥 한동훈이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좀 정치적 재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예.
6: 배지를 달고 나니까 이제 뭐 매일 나올 것도 의원회관이고
1: 예.
6: 의원회관에서 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힐 공간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이러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나 한동훈이라는 의원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협상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애걸해서 들어가면 내 몸값이 낮아지는 거고
1: 예.
6: 저쪽에서 아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 그럼 들어가 볼까? 하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고
1: 예.
6: 무소속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자기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의원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법안 몇 개 발의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꽤 기자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급할 거 없다.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무소속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 진영 내 입지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4: 무소속 활동들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1: 아 네, 비주류 얘기 한번 들어보죠.
4: 이게 무소속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전에 한동훈 대표께서 국민의힘 대표로 있고 예. 또 박해를 받아서 쫓아낼 때보다 훨씬 더 스피커가 작아집니다. 예. 지금 당장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발의 못 하셨어요. 발의 계획이죠.
1: 만들어지잖아요.
4: 예, 10명을 예.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명 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물론 여기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겠지만 또 당내에서는 또 해당형이라고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쉽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무소속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한계겠어요. 당장 상임위도 좋은데 못 받을 겁니다.
1: 그렇겠죠. 예. 예.
4: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본인께서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긴 좀 어렵겠구나라는 건 느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밀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어떻게 하면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밀당의 관계인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들어갈 생각이 없고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쯤 뒤에 본격적으로 총선이 논의되는 그때는 매우 활발하게 좀 이뤄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몸값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네. 그 비주류의 삶에서 좀 나온 그런 페이소스를 묻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국혁신당 사실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소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몸값 어떻게 높일 수, 그러니까 높인다, 높일 수 없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3: 아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타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뭐 이번에 첫 등원을 할 때 모였던 기자들이랑 아, 그렇죠. 제가 그 규모들 예. 봤더니 이제 그 주목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인 어떤 스타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시간은 한동훈 의원의 편이거든요.
1: 예.
3: 천천히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임기도 남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당선될 때 7표 차였다는 건 당내가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향후 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관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무소속이지만 그럼요. 개인이 갖고 있는 스타성과 그럼요. 또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3: 그럼요.
1: 여전히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께서는
0: 제가 아까 대선 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로 영남의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음 공천을 누가 주지? 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오세훈, 한동훈을 떠올리게 될 테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동훈에게 빨리 제가 볼 땐 지금 한동훈에게 줄 서지 않은 그 의원들이 아 한동훈이 어차피 여론에서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앞으로 보수의 어떤 적장자로 여론에서 판가름이 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한동훈 복당을 외쳐야 한동훈계로서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만간에 나올 거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한동훈계의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대선 주자가 없는 장동혁계로서는 이걸 막을 힘이 없을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남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지금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수 삼국지 대선 후보 없는 장동혁계 윤어게인이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네. 그리고 오세훈계 그리고 한동훈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대권 후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 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망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동학 최고랑 비슷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보수 삼국지 그리고 대선 후보는 보수에서 지금 둘이 보인다.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6: 이번에 김어준 씨가 아주 깜짝 놀랬잖아요.
1: 누가 놀란 겁니까?
6: 오전 7시 16분에 예. 오세훈 후보가 아, 당시에 예. 그 정원호 후보를 그 역전하는 순간에 예. 생중계하다가 어쩝니까 이거 오세훈 후보도 살아난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보수는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군을 다 살려낸 셈이에요. 지금
1: 예.
6: 뭐 오세훈 시장 그렇고 한동훈 의원 그렇고 거기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는데
1: 예.
6: 아,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정치적 저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1: 예.
6: 낙선했잖아요. 당대표직도 물러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재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안 나와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예. 낙선했죠. 거기 친문의 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문 친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졌죠. 결국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광재 이런 분들인데 예. 여러 후보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힘은 진짜 후보가 잘 안 보였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그 오선 서울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력 그 보수 또 전체에서도 최고의 그 대선 후보 카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좀 이번 선거가 아쉽겠죠.
1: 이번 지방선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러 가지 평가 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보수 선국지의 핵심인 두 보수 대권 후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대권 후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감각들을 좀 만들었다라는 평가인데 역시 개혁신당도 동의하시나요?
4: 동의는 하는데요. 예. 지금 상수 하나를 빼놓고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예. 저희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도 대권에 출마를 했었고 예. 다음번에도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1: 보수 삼국지가 예. 아니라 그러면
4: 사국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0: 저는 예. 오세훈 플러스 알파 쪽에 고 이준석 이 의원을 놓고 예. 있습니다.
1: 자 비판해 주시죠.
4: 그런데 이건 밖에서 보실 때는 예. 뭐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예, 예.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도 분명히 냈었고
1: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경쟁을 할 때는 경쟁을 하고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점점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과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장경혁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의도된 부정선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윤호계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와는 별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건강한 보수가 만들어지고 재편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논의가 될 겁니다.
1: 지금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뭐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공보부장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대선 후보 보수 대선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3: 네.
1: 고개를 푹 숙이시다가 뭐 또 운명 아니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자. 일단 뭐 네. 짧게 보수는 지금 두 명의 대선 후보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갖았다. 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죠. 조국 후보가 이번 선거로 타격이 좀 큰데 이게 네. 대선 후보 군에서 좀 밀려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3: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예. 지금 당장은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이 자력으로 어떻게 좀 굉장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금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그런데 예.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국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까지 뭐 끝난 카드는 아니고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재개됐거든요. 예. 그리고 대법 판결이 12월에 납니다. 그러니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넘어가야 대선 후보로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1: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건 하나 더 여쭙고 좀 마무리를 하죠.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요 보수의 여러 가지 세력 개편 과정에서 장동혁 등 윤 어게인 세력이 몰락할 것이다. 아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오 여기 보니까 이준석 대표 언급입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등이 즉 보수 4국지 중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장동혁계가 이제 제외한 나머지 3국이 뭉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데 가능한 그 재편이라고 보시나요?
0: 저는 뭉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다만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연합전선을 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엔 다르게 경쟁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전 총선을 앞두고서는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구도를 단순화해야 되는 것이고 분열된 체제로 선거를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일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1: 예. 예,
0: 그러면 국민의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개가 개혁적 성향 으로 뭔가 합쳐지게 된다면 조금 더 민주당이 위협적이죠. 민주당은 사실 그 점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순으로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참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지금 그 얘기하셨습니다. 아 지금 뭐 사전투표 폐지하고 이러는 거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럼 지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당권파의 주장인 거고 그 당권파를 배제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이 연합파여서 사실 이 얘기는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개편, 뭐 보수의 뭐 부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좀 언급하시긴 했는데 만약 이런 구도가 있다면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4: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1: 가야 된다.
4: 왜냐하면 흩어진 채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줘야 될 타이밍은 올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교집합을 최대한 해야지 나머지 여집합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네 정당에서 바라본 4인 4색 전국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7: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임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 책값, 교재값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요.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고등학생 학원비가 약 1% 오를 때 고등학습서는 9%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중학교 학습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죠. 학생 수는 줄었지만 의대 열풍 속에 수능 재도전자가 늘면서 학습서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펄프 가격이 오르고 EBS 교재 가격도 해마다 인상되고 있죠. 특히 해마다 바뀌는 개정판 문제집과 연계 교재까지 책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제는 교육 물가도 예외는 아닌데요. 학습권은 보장하되 과도한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패닉의 로신한테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큰 틀에서 보면 급작스러운 건 아니다.
1: 아, 네.
2: 예정된 스케줄이고 시진핑의 빅픽처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 예.
2: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는 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1: 네.
2: 그럼 시 주석이 답방을 할 차례는 맞는데, 근데 지난해 10월 평양을 답방한 건 리창 총리였고.
1: 그랬죠.
2: 시 주석은 오히려 10월 말에 경주에 입해 한국에 왔거든요. 남한에.
1: 네.
2: 그리고 1월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거든요. 그럼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무게 중심 축이 지금 대한민국 남한으로 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을 가야 되는 거고 또 북중은 또 동맹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 분명하죠.
1: 이 시 주석의 방북이 북러 간의 밀착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2: 뭐 미국의 전문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 네.
2: 뭐 지금 견제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물론 뭐 최근 지난 한 1, 2년 2024년 6월 19일 푸틴 평양 방북 이후에 북중 관계가 좀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1: 네.
2: 북러 관계가 강화된 상대적으로 약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중 관계 회복은 어느 정도 북러 관계, 러시아에 치우친 북한의 외교를 좀 중립화시키는, 중국으로 끌어당기는 의미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북러 밀착은 뭐 중국이 개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1: 네.
2: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고

0: 방북으로 인해서 시진핑 방북으로 인해서 뭐 북러 관계가 견제를 받는다. 그러긴 쉽지 않다. 아,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유지 강화 이 차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시 주석의 방북 이후에 그 중국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로 나가는 출해 권한 확보가 실현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1: 네.
0: 왜냐하면 이 지난번 푸틴 시진핑 베이징 회동에서 유사한 얘기가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 삼성 동베이 이쪽이 지금 물류가 동해로 차단돼 있거든요.
1: 네.
0: 도만강으로 지금 한 16km 정도가 북러 국경선에서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는 동해로 마음대로 이제 출해가 가능했던 중국의 역사적 기억으로 본다면 뭐 분명히 관심이 있고 또 동베이 동북삼성 발전을 저해하는 게 또 사실은 이 교통 물류의 제약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수건이죠. 그러나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한국,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안보적 문제도 있지만 당장 러시아가 이 북동 블라디보스톡 쪽에 중국에 포위되는 형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출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도만강 하구에는 북러 간의 철교가 있고 또 새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대형 선박은 들어들기가 어려워요.
1: 그렇군요.
0: 따라서 그냥 아마 나진항이나 이런 쪽 북한 동해의 제한적 활용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배제할 수는 없죠.
1: 네.
0: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 자갑지 않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북미 관계의 최종 목표 지점 엔드스테이트는 평양에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관계 개선도 같이 가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 얘기는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고
1: 네.
0: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뭐 중재는 할 수 있겠지만 양자관계 적극적으로 뭐 안 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나게 하고 뭐 큰 타결 이런 걸 대협상이나 대타결 이런 걸 주선해야 될 이유는 많지 않죠.
1: 그렇네요. 그러면 남북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0: 오히려 그 가능성이 좀 있어
1: 네.
0: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는 중국으로서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그러니까 다른 나라다 완전히 안 만난다. 이
1: 네.
0: 입장이 좀 변화가 보이는 게 북한 여자친구단 내광팀이 지난번에 수원에 왔다 갔거든요. 그때 올 때 여권을 들고 왔거든요.
1: 네, 그랬죠.
0: 원래 남북 간에는 여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기자도 사용하지 않고 초청장이나 통일부 장관의 방북, 방남 승인 그다음에 서로 방문할 때는 방문증.
1: 예.
0: 북한 방문증, 남한 방문증이라는 걸 여권으로 대신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권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그냥 이국가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남북을 만일에 중재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넓힐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김여정 총무부장이 시 주석 방북 직전에 담화를 내고 북한 비핵화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0: 중국과의 입장은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1: 네.
0: 오히려 애미 메시지다. 왜냐하면 월요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시 주석의 이제 사설을 기고문을 이제 노동신문이 발표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 보면 뭐 각자 자기 방식의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닌 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항상 해오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거든요.

0: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비핵화 이 문제는 뭐 핵심 의제가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미국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에서 그리어 USTR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합의했다.
1: 네.
0: 중국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한 그 대응이었지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1: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미사일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0: 예, 그건 이제 지금 해고될 행보죠. 그러니까
1: 네.
0: 지금 9차 당대회 이후 올해 들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군사 행보가 가장 빈도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매우 그 빠른 주기로 뭐 거의 2, 3일에 한 번 정도 그 무력시 군사 행보, 또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장은 이제 그 사거리 1000km 이내 K23 북한 화성포 11 가형 그러니까 복합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체가 다량으로 있는 걸 오히려 그 모습을 왜 그런 군사 기밀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그 속에 증대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최근의 행보의 흐름은 보면 지금 한반도 이국가론에서 안보적 이국가론, 그런 무력 시위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대남용, 우리에 대한 무력 시위거든요.
1: 아.
0: 그렇게 보면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 이국가론을 확장했다면 이제 안보적 이국가론을 고착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또 김 위원장이 더불어서 이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죠.
0: 예, 그게 좀 주목할 만하죠.
1: 네.
0: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북한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핵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군사행보는 대부분 전술적 차원이고, 그러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판에 대담하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건 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도발의 수위는 넘지 않는,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핵 문제는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식었거든요. 그렇다면 북미 관계에서 결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선을 견인하는 서위를 넘지 않는 존재감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1: 네.
0: 따라서 민감한 상황에서 굳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오늘 한반도 정세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렸네요.
3: 네, OECD는 3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전망치인 1.7%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큰 상향 조정폭인데요. OECD는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민간 투자를 이끌고 있고 소비도 재정정책의 지원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점도 전망 상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로 0.1%포인트 낮췄고 미국은 2%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기존 0.9%에

0: 에서 0.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앞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해질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과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내년은 2.2%로 전망했습니다. 또 OECD는 올해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7.6%로 예상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10%를 웃돈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48.2%, 내년에는 50.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0: 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의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3월에 872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즉 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5월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37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같은 달 기준으로는 14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점이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석유 제품 수출은 52억 5천만 달러, 컴퓨터 수출은 4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K-뷰티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 수출도 역대 5월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80% 늘었고 미국과 아세안 수출도 각각 59%, 58%씩 증가했습니다.
1: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가 국내 물가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요?
0: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석유류 가격인데 경유는 1년 전보다 33%, 휘발유가 23% 넘게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고유가는 여행 관련 물가도 끌어올렸는데 유류 할증료 영향으로 국제 항공료가 33.5% 올라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해외 단체 여행비나 승용차 임차료도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 역시 오름세를 보였는데 쌀 가격이 13.5% 올랐고 가축 전염병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축산물의 물가도 5.8% 상승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3%를 기록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5%로 넉 달 연속으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3% 안팎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한 번 유지했군요.
0: 네, 지난달 28일 내려진 결정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8차례 연속으로 종결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과 함께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현종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성장률, 금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통위 내부 분위기도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통위원 7명이 참여한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전망 가운데 19개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3% 전망이 가장 많았고 2.75%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대부분의 전망이 현 수준인 2.5%에 집중됐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0: 신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언제 얼마나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하다면서 점도표가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석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국내 산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0: 네, AI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환 CEO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우리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로보틱스를 유망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엔비디아가 한국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제조,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AI 모델을 활용해서 자체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로봇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차량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도 엔비디아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 AI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핵심 반도체 파트너로 꼽힙니다. 특히 황 CEO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AI와 로봇이 한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올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시장 안정장치인 사이드카 발동이 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0: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모두 20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재 발동 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전체 발동 건수 80회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인 26회와 비교해서 불과 6회 적은 수준입니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발동된 사이드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시장 불안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두 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초기였던 3월 4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률인 마이너스 12.06%를 기록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같은 달 9일에도 또 발동이 됐습니다. 같은 달에 두 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사이드카가 11차례나 발동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요?
0: 네, 최근에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 오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일부 유튜버들은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을 보내면서 계좌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생활비가 비과세되려면 자녀가 스스로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계좌에 생활비라고 기재를 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수령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엄마 카드, 즉 부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부모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0: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도 바로잡았는데 일부에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합산이 되고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뒤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강수지가 부릅니다. 보랏빛 향기.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오늘은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0: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체감하는 창업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1: 예, 뭐 저는 창업시장을 30년 넘게 쭉 지켜봐온 이런 현장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런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 이제 2000년 이후에 창업시장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20년이 흘러서 요즘 코로나부터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한 창업시장 때문에 요즘 창업 상권에 나가보면 좀 최소한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야 요즘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런 폐업률 수치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창업자보다는 폐업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영업 시장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밑바닥 경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는 좀 이런 자영업 시장 자체를 이런 단방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르는 좀 대안 찾기를 좀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민간단위에서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직접 진행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태계 변화 저는 이게 좀 크다고 보는데요. 가장 네. 큰 원인은 역시 이런 2000년 이후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 2019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언택트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이런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더 많아지는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 측면이 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이런 창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의 첫 번째인 임대료 자체가 이런 상가 분양가 거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그 부동산 임대료 문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있고요. 좀 프랜차이즈에만 의존하는 창업 행태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본다면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요즘 신규 생기는 브랜드보다 없어지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을 둘러싼 창업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다. 즉 개별적인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창업자 개인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이런 숲이 병들어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이제 온라인 소비의 확대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1: 그러게요. 지금 2024년 말부터 보면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쇼핑 거래, 다시 말해서 뭐 이런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탈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자상거래를 토탈해서 민간 소비에서 전체 이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5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온라인 시장을 빼놓고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게 상당히 좀 온오프라인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자영업 시장은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소비에 의존하는 이런 자영업 창업자들이 더 많다는 이런 측면이 좀 상당히 있고요. 요즘 뭐 동네 골목 상권을 가봐도 이런 먼거리부터 시작해서 옷이라든지 가전, 뭐 음식 배달, 교육, 금융 이런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거에 게다가 최근에는 지금 AI 시대까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자영업 시장에서 틈새를 찾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이런 그 대안 찾기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그러면 오프라인 창업은 이제 뭐 답이 없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1: 저는 뭐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뭐 그 당시에 온라인북이 처음에 생기면서 이제 오프라인 서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0: 맞아요.
1: 여전히 그래도 이북이 완전하게 장악할 것 같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책자는 살아남고 있거든요.

0: 저는 아마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창업도 이제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좀 온라인과 같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겠다. 즉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구매 가치가 뭘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예민한 감각, 그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좀 새로운 이런 감성 공간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즉 커피 한 잔을 팔더라도 이제는 단순하게 커피를 혀끝에만 느끼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서비스하고 직접 이런 찍을 거리를 서비스하고 감성 공간으로서의 어떤 소비자 만족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특히 우리 창업자들이나 자영업자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AI와 이렇게 결합되는 이런 온라인 상권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우리 가게 시즌2 콘셉트 만들기 어떻게 할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앞서서 상가 과잉 공급도 자영업 시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개발과 창업 실패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0: 뭐 이거는 상당히 좀 이게 창업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만의 문제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직접 건설, 부동산, 상가 이게 다 연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요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5대 신도시가 개발되는 당시 1기 신도시부터 그다음에 뭐 이런 최근에 위례라든지 고덕 같은 그 평택 고덕 같은 2기 신도시를 거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땅 파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같은 부동산 이런 이 개발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1기에서부터 3기 오는 동안 상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를 짓는 비용이 주택을 짓는 것보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가 비율을 높인 측면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 상가 같은 데 가면 요즘 상권에 가면 뭐 아파트 상가 공실이 너무 늘고 있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공실이 늘어간다는 것은 상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상권 자체 활력이 잃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실이 많다는 것은 분양가가 높았고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임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높은 임대가를 내고 창업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창업자가 늘면서 공실도 늘고 이미 그 분양가 높은 임대료 높은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폐업률이 상당히 좀 높은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좀 계속 반복되는 현상, 이것도 상당히 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높은 임대료 문제야말로 정말 창업자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0: 요즘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상권의 매력은 이런 주거 밀집도가 높고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가에 거품이 빠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오히려 뭐 요즘 2년 동안 렌트프리 그러니까 월세를 받지 않겠다 이런 상가도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 2년 월세 받지 않는다 이런 상가에 들어간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선수들은 야 그럼 2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2년 지나면 월세를 주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또 위기 속의 기회 찾기 이런 측면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양가 1층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다 5천 이상이었고 조그만 10평 김밥집 정도 되는 상가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뭐 8억 10억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에서 수익률을 맞추려면 뭐 연 5%만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400 이게 기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요즘 신도시 상가나 요즘 공실 상가를 들어갈 때는 월 임차료 대비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템의 예상 매출액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0: 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이런 비싼 임대료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리스크 위험성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다면은 창업 시장의 가장 시급한 대안은 뭘까요?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할까요?
0: 저는 오히려 이 창업 시장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만 교육 받으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창업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준비된 창업자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좀 창업시장의 문턱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0: 특히 요즘 뭐 5060 요즘 퇴직자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전국에 350개 전국 대학들마다 평생대학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퇴직하자마자 이제는 20, 30년 직장생활 했으면 또 앞으로 30년의 로드맵을 이렇게 직접 그 계획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전국의 평생대학원을 활용한 인생대학교 프로그램 뭐 이런 인생대학교가 단순히 몇 개월 과정이 아니고 3, 4년 정도 이런 인생 이막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중에 거기에 창업 과정도 있고 좀 독립적으로 앞으로 30년의 독립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창업과 인생 교육 뭐 이런 게 이제는 좀 이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네, 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전국의 청년 창업자들 예, 저는 사실은 한때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을 정부가 많이 지원했고 심지어는 전국에 한 70개 정도의 전통시장에 가면 청년몰들 많이 오픈했는데요.
1: 네.
0: 사실은 거의 70% 정도는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전국의 감성골목이나 이런 곳 만들어서 뭐 이를테면 저기 이대 같은 경우도 이대 오이길 같은 감성골목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치해서 2년 동안은 월세 받지 않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년 지나면 다 폐업하고 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창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노리면서 청년 창업을 많이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시게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청년 창업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청년 창업도 할 수 있는 사람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준비된 청년들이 이제는 좀 미래가 좀 꿈꾸면서 누구나 하는 창업이 아니라 좀 나만의 아이디어와 나만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직접 청년 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풍토 조성 이런 쪽을 해야만 어떤 양쪽으로만 사업자 많이 내는 청년 창업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오히려 창업 시장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윤미래가 부르는 삶의 향기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초가집 살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초가 삼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삼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세 곳, 즉 세 칸으로 된 작고 소박한 집입니다. 조선 전기에 송순이란 학자가 있었는데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와 초가 삼간을 짓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0년을 벼르다가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에 한 칸 내어주고 강산은 방 안에 들일 곳이 없으니 주변에 둘러두고 보리라. 네, 아름다운 강산을 마당으로 삼은 집.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고고한 선비정신이 물질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귀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홍세민의 노래입니다. 흙에 살리라.

네, 오늘은 가수 양희은의 에세이집 그럴 수 있어에 실려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상처입은 어린아이를 안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잘 견뎠어, 용타, 너 잘했어, 토닥거려주며 그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한다. 말이야 쉽지. 그래서 나도 어린 희은을 잘 달래보내자. 하지만 어떨 땐 내 안에 그 아이가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불현듯 그 상처가 아리게 올라올 때가 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가 제일 무겁다. 다시는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어찌 인생이 우리 마음 같을까? 상처가 난 자리에 또 상처가 나면 당연히 더 아프다. 하지만 아무리 죽겠어도 시간은 흐르고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순간을 늘리는 게 힘이 되었다. 운동이라면 질색이었던 내가 요즘은 매일 1시간 넘게 걷더니 걷고 일주일에 3번 아쿠아반에 출석한다. 먹고 떠드는 것만 좋아하는 내가 걷는 게 인이 박혀서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수영복을 입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창피했던 내가 아쿠아반에 부지런히 다니게 되다니 나 스스로 생각해도 운동에 인이 박힌 건 용하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할 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뭐 그 많은 상처들이 다 내 잘못인가? 하늘에서 느닷없는 똥바가지가 떨어졌고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야.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양희은이 노래하는 노래 퍼프 들으시겠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열람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노루목에 얽힌 전설입니다. 하동군 화계면에는 신촌마을과 정금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는 노루목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노루목일 때는 예로부터 지리산 자락의 험한 산세여서 무서운 산짐승이 우글거렸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저 산이 스스로 걸어나와서 이곳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고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근 사찰의 스님들은 그날을 염원하며 매일 불공을 드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촌마을의 젊은 여인 하나가 화계천에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심코 흐르는 물을 보다가 두 눈을 비벼댔습니다. 물에 비친 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여인은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산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아보니 믿지 못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금마을에 있던 커다란 산이 쿵쿵 소리를 내며 신촌마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들고 있던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리며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대한 산이 걸어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치 그 비명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산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구의 노래 산간처녀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은방울자매의 산유화, 박상규의 산너머 마을.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정구의 상간처녀였고요. 은방울자매의 산유화, 박상규의 산너마 마을 이어졌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산이 움직인다고 외치는 여인의 비명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은 이미 걸음을 멈춘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됐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큰 한숨을 토하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여인을 힐난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 요망한 계집을 보소.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조상님 말씀대로 장차 도읍이 세워졌을지도 모르는데 큰 복을 걷어차버렸네 그리여.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곧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동네에서 쫓아냅시다. 모두가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는데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마을의 큰 어르신이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진정들 하시게. 이 또한 다 하늘의 뜻인 걸 어찌하겠나. 저 안악을 탓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일세. 생각을 해보면은 산은 딱 그쯤에서 멈춰설 운명이었던 게야. 우리의 정성이 아직 하늘에 닿지 못한 탓이네.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안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단 말인가.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닐세. 어르신의 말씀에 젊은 청년 하나가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라면 산이 걸어서 올 것이라는 전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경망스럽게 고함을 치다니요. 마을의 이름으로 엄히 벌하고 당장 추방해야 후안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다시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그건 틀린 생각이야. 하필이면 저 여인이 빨래할 때 걸어나와 눈에 띄었다는 것이 아직 우리의 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누군들 그 자리에서 봤다면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을고. 그러니 누굴 탓하지 말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더 올리세. 저 산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를 일 아닌가. 그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수긍을 하고 얼른 제단을 쌓고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들어보시죠. 진박남의 산천은 변하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현인의 애정산맥, 그리고 이미자의 여로 네 곡 듣겠습니다.

네, 이미자의 여로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진박남의 산천원 변화여도, 리타김의 여인의 눈물, 그리고 현인의 애정산맥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걸음을 멈추고 며칠이 지나자 신촌마을에 흉흉한 변고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하나 없던 평화로운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다음 날엔 멀쩡하던 사람이 옆 동네로 넘어가 시비를 걸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이 노해서 재앙을 내린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고, 이웃마을 사람들은 신촌마을 사람들을 슬슬 피하게 됐습니다. 신촌마을 사람들은 결국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산이 걸어나올 때 엄청나게 큰 고목 하나가 딸려왔어. 그 나무 속에 커다란 진애가 살고 있는데 그놈이 뿜어대는 도끼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네 그리야.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간 이어진 굿은 마지막 날 밤 최고조에 달했지요. 무당은 진애가 숨어있다는 커다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칼춤을 췄습니다. 북과 꽹과리 소리가 터질 듯 귀를 때렸고, 무당의 이마에서는 비오듯 땀이 쏟아졌지요. 신명이 오른 무당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돌던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구판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무당의 걸음도 멈춰서 있었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무당의 발밑에는 집채만한 진애가 맥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보아라, 진애가 죽었다. 이제 이 마을의 흉한 재앙은 모두 끝이 났다. 신촌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가리키는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큰 진애가 힘없이 뻗어 있었고, 곧이어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진애의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잠시 후 진애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신촌마을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남 하동군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박재란의 산 넘어 남촌에는, 잔이리의 내일은 해가 뜬다, 정윤선의 먼 훗날, 그리고 한세일의 산비둘기, 네 곡 들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2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500원 동전 첫선, 지폐는 점차 폐기. 500원짜리 동전이 새로 나왔다. 12일부터 각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일제히 방출되기 시작한 새 동전은 앞면에 학이 새겨져 있고 100원짜리보다 약간 크다. 당분간 지폐와 함께 사용되다가 지폐는 회수되는 대로 폐기. 앞으로 500원짜리는 동전으로 대체된다. 지폐 수명이 불과 9개월인데 비해 동전은 20년에서 40년 쓸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보급될 자동 판매기 사용에도 편리하다. 네, 처음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져 있던 500원짜리 지폐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는 참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긴 82년도 당시 500원이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고 오락실에 가면은 재미있는 게임을 10판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지만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못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순이의 노래입니다.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그 사람 인순이의 노래였습니다. 평생 건강한 삶에 대해서 연구해온 어떤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바꿀 수 없는 한계는 받아들일 것, 이런 계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지만 감당하기 벅찬 일을 억지로 해내려고 하거나 끝까지 놓지 못해서 생길 때도 있지요.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의 노래 낙원동 포장마차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우리가 알약을 삼키는 진짜 이유 영양제의 심리학 과학의 성적표는 차분했다. 질병 예방에 만능 열쇠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회춘도 없다. 하지만 뇌 건강이나 결핍 보완 같은 분명한 역할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중의 반응은 과학의 온도와 사뭇 다르다. 연구 결과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광고와 후기, 알고리즘은 필수 생존템이라며 뜨겁게 반응한다. 이 온도차를 이해하려면 생리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양제는 화학물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심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조 원을 주고 산 것은 비타민이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마음의 위안이기도 하다. 1. 치킨을 먹기 위한 면죄부, 도덕적 허가 효과. 오늘 비타민 먹었으니까 저녁엔 튀김 좀 먹어도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놀랍게도 이는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 대만의 심리학자 원빈 치우의 연구는 영양제의 역설적인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종합 비타민을, 다른 쪽에는 위약을 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위약이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비타민을 먹었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뷔페에서 몸에 나쁜 음식을 더 많이 집어먹었고 걷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허가라고 부른다. 비타민을 삼키는 행위로 건강을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해버린다. 쉽게 말해 캡슐 하나로 건강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먹은 술과 부족한 운동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는 면죄부를 사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비타민이 면죄부가 되면 건강을 깎아먹지만 반대로 오늘도 챙겼다는 신호가 되어 식사, 운동 루틴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알약도 면죄부가 될지 긍정 루틴의 시작 버튼이 될지는 쓰는 방식에 달려있다. 2.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간단한 의례, 통제 환상.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인간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 설 때 불안을 느낀다. 인류학자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클수록 인간은 의식에 의존한다고 했다. 고대인들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냈듯 현대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재난 앞에서 영양제를 삼킨다. 대체 의학에 맞서는 미국의 의사 폴 오피스는 이를 능동적 대처 욕구로 설명한다. 운동과 식단은 힘들고 결과가 더디다. 하지만 영양제를 구입하고 삼키는 건 즉각적이고 쉽다. 이 작은 행위는 나는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회복시켜준다. 하지만 그 통제감이 행동, 즉 식사, 수면,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알약에서 멈출 때 영양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불안을 덮는 부적이 된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3.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자기 신호화.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영양제를 가장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식습관이 좋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건강한 사람들이다. 영양학적으로는 보충제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먹는다. 이유는 정체성에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자기 신호화라고 부른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다. 바쁜 출근길, 귀찮음을 무릅쓰고 영양제 통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긴다. 나는 바빠도 건강을 챙기는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야. 이 뿌듯함이야말로 영양제가 주는 최고의 효과일지 모른다. 그래서 영양제를 끊기 어렵다. 단순히 제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기관리자라는 나의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4. 믿져야 본전이라는 보험 심리, 파스칼의 내기.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심리는 계산기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면 믿는 편이 이득이다 라고 했다. 믿었다가 없으면 본전이지만 안 믿었다가 지옥에 가면 낭패라는 논리다. 영양제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말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계산법은 과학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으면 그냥 비싼 소변으로 나가겠지. 작은 손해.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안 먹어서 병이 생기면 어떡해? 치명적 손해. 이 비대칭적인 기대 심리가 1조원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다. 우리는 영양제를 먹으며 비타민만 섭취하는 게 아니다. 면죄부, 통제감, 정체성, 그리고 안도감을 함께 삼킨다. 하버드 의대의 테드 캡척 교수는 이를 의미 있는 플라시보라고 설명한다. 양리학적인 기적은 없을지라도 내 몸을 돌본다는 그 의례 자체가 주는 심리적 치유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가장 날카롭게 꼬집은 사람은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 마이클 폴란이다. 관찰 연구에서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결과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폴란은 그 이유가 알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대개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식단에 신경을 쓰는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들을 건강하게 만든 건 영양제 알약이라기보다 그 알약을 둘러싼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조언을 던진다. 영양을 챙겨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양제는 먹지 마십시오. 통쾌한 말이다. 하지만 이 조언에는 약점이 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유기농 채소로 채워진 식탁을 차리고 매일 1시간씩 햇볕을 쬐며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8시간 푹 잘 수 있다면 영양제는 애초에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야근에 쫓겨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지하철에서 쪽잠을 자며 나이가 들어 소화력마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폴란의 말처럼 완벽한 생활습관이 정답이라면 영양제는 그 정답을 써내지 못하는 현대인을 위한 현실적인 패치다. 완벽하지 못한 식단과 환경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차선책으로 알약을 선택한다. 식단을 영양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보자. 이 알약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알약을 내 불완전한 삶을 지탱하는 보조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습관을 덮는 이불로 쓰고 있는가로 말이다. 영양제가 내 식단의 불가피한 빈틈을 메우고

0: 누구에게 필요한가? 잘 먹고 있다면 굳이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대와 2030의 경우 종합 비타민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균형 잡힌 식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종합 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신약을 사용하는 경우다. 2026년 발표된 48만 명 규모의 성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약물 사용 6개월 차에 7.5%, 12개월 차에 13.6%의 사용자가 비타민 D 결핍을 겪었다. 철분 수치 역시 다른 당뇨약 사용자보다 26에서 30%나 낮았다.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절대적인 음식 섭취량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사용자의 60% 이상이 칼슘과 철분을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었고 비타민 D 섭취량은 권장량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칼슘과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 해소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결핍도 심해졌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영양 결핍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영양소 부족을 걱정할 일이 없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 비는 곳이 생기기 쉽다. 나이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하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27.8%는 영양관리 주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칼슘, 비타민, 단백질 등 부족 패턴도 비만 신약 사용자와 비슷한 양상이다. 약의 힘을 빌리든, 의지로 식단을 조이든, 혹은 노화로 인해서든 절대적인 식사량이 줄어들 때는 종합 비타민과 칼슘,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어책이 될 수 있다.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프롤로그. 20여 년의 판사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직후부터 이 글을 썼다. 그리고 지금 열흘 남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머물며 태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롤로그도 밀림과 농지가 가득한 발리 내륙 지방 오부세 리조트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쓰고 있다. 그건 발리의 해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숲속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다. 여행하기에도 글을 쓰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글을 써오는 동안 글쓰기는 때로 그림을 그리는 일 같기도 했고 음식을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글 속에 그리는 시간과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여행을 하니 이중으로 여행하는 기분이다. 발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 하나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인데 그중 일본 코미디언의 포르쉐 이야기가 나온다. 포르쉐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해서 샀는데 정작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포르쉐를 운전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으며 자신의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감상했다.

잔다. 택시기사가 포르쉐가 있는데 왜 택시를 타냐며 황당해하니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단다. 바보야.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포르쉐를 타면 포르쉐를 볼 수가 없잖아. 지금처럼 내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는 앞에 코미디언처럼 택시를 타고 나의 삶이라는 차가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느낌이 든다. 삶을 살아가는 나와 그걸 관찰하며 기록하는 작가로서의 내가 분열되는 것이다. 이번 책에서 내가 추적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삶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운전으로 치면 대리운전기사와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그 카메라 프레임 안에 항상 나와 의뢰인이 함께 잡히게 된다. 또는 제3자까지도. 기존 에세이 혼밥 판사의 프레임 안에는 나만 잡히고 타인들은 프레임 밖에 머물렀던 것과 다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와 이들 간의 관계가 포착된다. 원래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판사의 일과 변호사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임 안에 항상 타인이 등장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자꾸 밟히다 보니 글의 초점이 일에서 관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사는 듯 사는 삶이다. 이보쇼, 그래서 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는 듯 산다는 것이 뭐요? 라고 누가 물으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듯이 간명한 답변을 하지는 못한다. 재즈 연주자들에게 재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괜한 딴전을 피우다가 트럼펫을 맛보기로 연주해 보이는 것처럼 그저 사는 듯 산다고 느껴지는 일상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사기 범죄가 24만 건에서 42만 건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사기가 절도를 넘어 1등 범죄가 된 시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당연해졌는데요. 판사도 변호사도 일반 시민도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책의 저자 역시 변호사로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목격하며 구치소에서 불안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고 법정에서 서로를 끝내 의심하는 공방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역설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재민 변호사의 글은 법정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 기록이면서 인간과 사회를 향한 성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굳건히 믿었던 시절을 지나 그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기록들.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이거 감아봤자 내가 손 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야, 끈 다 터질 것 같지 않아?
1: 야야야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이거 보고 쟤는 쫄았어.
2: 유라는 계속 괴물의 몸에 손을 댄 채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대체할 수만은 없었다.
0: 일단 내가 전원들한테 손을 데려갈게. 이번엔 도련님 혼자 날리지 말고 두 마리 날려줘.
3: 알았어요.
2: 유라는 손을 떼기 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유라의 손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의 몸이 처음 약을 먹고 커질 때처럼 울룩불룩해졌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괴물의 몸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졌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괴이한 광경에 소초모와 도련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도련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용맹함은 어디 갔는지 놀란 나머지 꼬리를 부풀린 채 현우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괴물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신음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던 괴물은 쪼그라들더니 그만 퍽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징그러운 광경에 소초모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효석은 도련님과 함께 현우의 품에 파고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유라도 란주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뒤편의 괴물들은 대장이 갑작스레 사라진 모습에 당황한 듯했다. 그러나 남은 놈 중 하나가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대범하게 소초모들을 향해 달려왔다. 주저앉은 채 서로 꼭 부둥켜하는 소초모들의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운 순간이었다. 달려오던 놈이 순간 자리에 멈춰섰다. 놈의 몸에서는 이상한 꿀럭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곧이어 그놈 역시 자신의 대장처럼 온몸이 울룩불룩해졌고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했다. 소초모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 한쪽을 덮고 있는 먼지 쌓인 천막을 끌어내려 소초모들 위를 덮었다. 먼지 쌓인 천이 소초모들을 덮자마자 퍽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똑같이 꿀럭거리는 소리와 연이은 퍽 소리가 세 번 더 들려왔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우는 천을 치웠다. 괴물의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 있어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냄새마저 고약했다. 괴물들은 모두 다 터져버린 것 같았다.
4: 미치겠다. 나 뒤에 걸어버려.
2: 효석은 입을 막고 컨베이어 벨트 뒤쪽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효석이 속을 개어내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유라 역시 속이 메스꺼웠다. 얼른 창고를 나가자고 하려는데 채령이 유라를 툭툭 쳤다. 채령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괴물의 파편들이 연기를 뿜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곧 거대한 창고 안 괴물들의 흔적은 죄다 사라졌다. 도련님과 고양이들에게 당해 눈이 먼 라투스는 지쳤는지 먼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유라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온갖 철제와 목재를 그제야 발견했다. 창고 안이 다른 이유로도 위험했다는 생각에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4: 나가자, 진짜로.
2: 얼굴이 창백해진 효석이 말했다.
1: 그래, 아무래도 범초본에서 우리 길을 밟은 것 같아. 얼른 장소를 옮기자.
2: 란주의 말에 유라는 동의했다. 범초본 본부장 딸과 돌아온 것, 범초본의 뒤를 밟히고 있다는 말, 그리고 채령을 쫓아온 듯한 이 수상쩍은 사람들까지. 유라는 란주와 효석에게 할 말도 많지만 들을 말도 많겠다고 생각했다. 다섯 사람은 창고와 공장지대에서 빠져나왔다. 조금 걷자 경원중학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범초본의 뒤가 밟혔다고 생각하니 유라의 집으로 돌아가기 꺼려진 소초모들은 학교로 들어갔다. 경원중학교 본관 옆에 커다란 체육관이 보여 다가갔고 뒤편에 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 사람은 쪽문으로 체육관 안에 들어갔다.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앉자 모두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1: 그래, 채령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야? 왜 너희 셋은 범초본에 쫓기고 있는 거고?
2: 유라가 묻자 드러누워있던 효석이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란주와 효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0: 란주와 효석의 이야기 첫 번째.
1: 너희랑 다투고 유란의 집에서 나간 뒤에 나랑 효석이는 각자 집으로 갔어. 달리 갈 데가 없었거든. 그리고 폰을 꺼놓고 이틀간 집에 콕 박혀있다가 4일째 되는 날 효석이를 만나 PC방으로 갔지. 우리 둘이서라도 이해진의 흔적이나 증거를 모아서 범처분으로 가자는 생각이었어.

0: 란주와 효석은 PC방에서 이예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늘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친구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 란주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1: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지 그랬어.
0: 효석이 물었다.
2: 듣고 싶은데 또 듣기가 싫더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화가 났어.
1: 아, 사실 나도 좀 서운했거든. 내가 이런데 넌 오죽했겠냐. 아, 차라리 다른데 집중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안 나게 말이야.
2: 어디에 집중할 건데?
1: 어디겠어. 이예진이지. 우리가 이예진의 흔적을 증거물로 찾아서 범초본에 가져가면 능력도 입증되고 거기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본부장 아저씨랑 팀장 누나가 명함 주고 갔잖아. 연락하라고. 아, 이러고 있다가 범초본 쪽에서 먼저 다 찾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냥 지금 범초본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이예진 찾는 일에 투입해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한 거 봤으니 우리 능력은 충분히 알 거 아니야.
0: 란조는 순간 범초본에는 가지 말라던 유라의 말과 채령의 실험 이야기가 생각나 선뜻 효석의 말에 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간 생각이 잠긴 끝에 란조는 결정을 내렸다.
2: 그래, 가자. 범초본으로.
0: 란주는 무턱대고 찾아가기 전에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은

0: 그분의 정확한 위치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도착하면 입구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다. 지후가 일러준 주소는 서울시 외곽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총 3번이나 갈아타고서야 효석과 란주는 범초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범초본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곳답게 굉장히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효석은 입을 헤벌리고 하늘과 구름과 햇빛이 반짝이며 반사되는 커다란 유리 건물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워낙 건물이 커서 란주 역시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1: 나 너무 설레. 너 안 설레?
2: 주접 그만 떨고 가자.
3: 그토록 오고 싶었던 범초본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오게 될 줄이야.
0: 란주는 심란한 마음으로 효석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두꺼운 유리로 된 커다란 입구에는 검색대가 있었고 입구 너머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검색대를 통과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4: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1: 아, 윤지우 팀장님 만나러 온 성란주랑 원효석인데요.
4: 네. 팀장님이 지금 잠시 급한 업무가 생기셔서 이거 받으시고 네. 2층의 요원실 옆 접대실에 계시면 팀장님이 오실 거예요.
0: 안내 데스크 직원과 효석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란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내 데스크 옆에 커다란 화분 속 고무나무 잎을 만졌다. 범초본 입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이 보였다. 계속 잎을 만지자 밤이 되었는지 아무도 없는 텅 빈 데스크가 보였다. 전날의 기억, 오가는 사람들, 또다시 저녁, 그리고 끌려가는 채령의 모습이 보였다. 란주의 눈이 동그래졌다. 채령을 끌고 가는 사람도 낯이 익었다. 이예진과 초대형 라투스를 놓친 날 마주쳤던 덩치 큰 범초본 사람이었다. 그는 양손이 묶인 채령을 끌고 지하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채령은 안 내려가겠다는 듯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 남자에게 잡힌 채 지하로 사라졌다.
1: 뭐하고 있어? 이거 목에 걸어. 2층으로 가래.
0: 효석이 부르는 바람에 란주는 고무나무 잎에서 손을 뗐다. 효석의 손에는 비지터 S라고 적힌 방문객용 명찰이 두 개 들려 있었다. 란주는 명찰을 받아서 목에 걸었다. 란주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지터 B를 받는 것을 지켜봤다.
5: 네, 1층 외층은 방문이 불가하시고요. 저기 왼쪽 코너도 오셔서 검사 대기실로 들어가시면 저희 요원들이 안내해드리니 따라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0: 직원이 비지터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6: 우리도 옛날에 검사 받을 때는 B 받았는데, 그치? 아, 그 팀장님이랑 본부장님이 짱이긴 한가 봐. 우리 S 받은 거 보면 주변에 A 받았다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는데.
2: 이리 좀 와봐.
0: 란주는 소풍 나온 어린애처럼 들뜬 효석을 잡아끌었다. 그러곤 사람들이 박을 대는 안내 데스크에서 살짝 벗어난 복도로 효석을 데려갔다.
6: 왜?
2: 나 방금 저기 안내 데스크에 있는 고무나무 읽었는데 채룡이가 끌려가는 거 봤어. 어? 지하로.
6: 뭐?
2: 그 본부장 아저씨가 채룡이 제정신 아니라고 그랬잖아. 충격받았다고. 그럼 집이나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왜 여기 지하로 데려가? 애를 무슨 개 끌고 가듯 데려갔다니까?
0: 효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뭐든 진지하게 생각할 때만 나오는 효석의 버릇이었는데 자주 보긴 힘든 모습이었다.
6: 야, 지하에 뭐가 있지?
0: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로 나가 범초본 안내표를 봤다. 지하 1층은 실험실이라 적혀 있었다.
6: 어? 지하 1층까지밖에 없나 본데?
2: 실험실 맞잖아. 지하 1층.
0: 란주가 이를 악문 채 효석에게 속삭였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0: 아내 데스크의 직원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란주는 효석에게 팔짱을 꼈다.
1: 뭐야? 왜 이래?
2: 웃어. 2층 올라가자, 효석아.
0: 란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효석과 꼭 팔짱을 낀 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용했다. 운 좋게도 범초본의 계단과 복도에는 아주 많은 화분이 있었다. 란주는 효석과 함께 중앙 계단 말고 또 다른 계단이 있는지 찾아봤다. 범초본에는 총 3개의 계단이 있었다. 중앙 계단과 건물 양쪽에 있는 계단 2개. 란주는 효석과 함께 맨 오른쪽으로 향했다. 2층 맨 오른쪽에는 요원실과 방문객용 접대실이 있었고 거기서 작은 복도로 걸어 들어가면 본부장실이 있었다.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것은 크게 오해를 사지 않을 거라고 란주는 생각했다. 가는 동안 두 번 정도 요원들과 마주쳤으나 요원들은 효석과 란주의 목에 걸려있는 비지터 S 명찰을 보고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 맨 오른쪽 계단을 타고 란주와 효석은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란주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모퉁이에 효석을 세워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그곳에 있는 화분에 손을 댔다. 누군가 오면 효석은 크게 헛기침을 하기로 했다. 란주는 커다란 화분 옆에 쪼그려 앉아 화초와 난과 나무들의 기억을 읽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릴 만큼 기억을 읽었지만 체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란주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3: 이봐, 학생.
2: 네?
3: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0: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란주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란주는 말문이 막혔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란주는 애먼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4: 저희 S인데요.
3: 뭐?
4: 저희 S라고요.
0: 어느새 란주 옆에 다가온 효석이 비지터 S 명찰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남자는 당당한 효석의 모습에 기막혀 하다가 명찰에 적힌 S를 보고서는 휙 돌아섰다.
3: 잘 사는 집 놈들이란. 아, 애들 진짜 싫은데 좀 회사에 못 돌아다니게 할 수 없나? 아이고.
4: 아저씨! 그거 청형이거든요? 청소년 혐오! 라고요!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2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2에서 6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 오후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안쪽 먼바다 맑겠고 바깥 먼바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4에서 7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맑은 후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6m, 오후 남서내지 서풍 3에서 7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5에서 9m, 오후 남서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서내지 북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앞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내지 북동풍 9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 1m, 1400도 파스칼 15.1도, 대치에 북서 1m, 1700도 파스칼 11.7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6m, 1800도 파스칼 12.7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목구 1800도 파스칼 14도, 청진, 북풍 1m, 1800도 파스칼 15.5도, 김책, 바라목구 1800도 파스칼 14.8도, 시니즈, 남동 1m, 1100도 파스칼 17.2도, 원산, 바라목구 1100도 파스칼 21.2도, 평양, 바라목구 1013도 파스칼 17.2도, 해주, 북풍 3m, 1012도 파스칼 18.3도. 일본 지역,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동 1m, 1100도 파스칼 19.8도, 백령도, 남서 3m, 옅은 안개, 1100도 파스칼 18.6도, 강릉, 남서 2m, 1100도 파스칼 20.1도, 동해, 서풍 4m, 1100도 파스칼 20.9도, 서울, 남서 1m, 옅은 안개, 1013도 파스칼 17.6도, 인천, 남서 3m, 1013도 파스칼 17.8도, 울릉도와 독도, 북서 2m, 1100도 파스칼 20.5도, 서산, 북서 1m, 1014도 파스칼

파스칼 16.5도, 울진 서풍 2m, 1011헥토 파스칼 16.6도, 포항 남서 2m, 1011헥토 파스칼 19.7도, 군산 동풍 2m, 1015헥토 파스칼 16.7도, 부산 북동 3m, 1011헥토 파스칼 20.6도, 통영 북동 1m, 1012헥토 파스칼 17.4도, 목포 남서 1m, 옅은 안개 1014헥토 파스칼 17.7도, 여수 북서 4m, 1013헥토 파스칼 19.6도, 제주 서풍 2m, 1014헥토 파스칼 19.6도, 서귀포 남서 1m, 1014헥토 파스칼 18.4도, 일본 적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7m, 1009헥토 파스칼 13.8도, 삿포로 남풍 1m, 1011헥토 파스칼 14.7도, 네무로 남동 2m, 1012헥토 파스칼 9.5도, 아오모리 남서 1m, 1012헥토 파스칼 12.2도, 센다이 서풍 1m, 1012헥토 파스칼 15.4도, 와지마 남풍 2m, 1011헥토 파스칼 17.3도, 도쿄 북서 1m, 1012헥토 파스칼 19.8도, 사이고 서풍 2m, 1011헥토 파스칼 18.6도, 마쓰에 남서 3m, 1011헥토 파스칼 19도, 오사카 남동 1m, 1011헥토 파스칼 21.8도, 시오노미사키 꽃 북서 1m, 1011헥토 파스칼 19.8도, 이즈하라 서풍 2m, 1012헥토 파스칼 21.1도, 후쿠오카 남동 2m, 1013헥토 파스칼 19.8도, 가고시마 북풍 1m, 1014헥토 파스칼 20.4도, 시미즈 북동 2m, 1011헥토 파스칼 21.1도, 나하 북동 2m, 1014헥토 파스칼 22도, 미나미다이토섬 북동 3m, 1013헥토 파스칼 24도, 지치지마 남풍 5m, 1012헥토 파스칼 2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약 13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성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이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14일 이탈리아 현지 시간 오후 2시, 한국 시간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기획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 그리고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 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며 이날 저녁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저녁에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치코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도전에 나섭니다.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치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베스트 11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고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은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라며 가진 것 이상을 해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치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을 앞두고 서울시가 종합안전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대한축구협회와 붉은악마, KT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파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응원존의 최대 수용 인원을 6,000명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응원 시간이 한낮인 점을 고려해 온열 질환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 공개를 앞두고 150조 원을 훌쩍 넘긴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소식통을 이용해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금액이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쿠웨이트 투자청이 거액을 주문했으며 지금까지 약 1,000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공모 가격을 확정하고 주식은 현지 시각 12일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에 상장합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9%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2.5%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6%에 비해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시각 11일 예금금리를 연 2%에서 2.25%로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4%, 2.6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입안은 물론 주변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내염과 같은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진 않다는 지적입니다. 입안과 주변으로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양할 텐데요. 구강암의 위험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기면 꽤 오래 고생하는 질환이죠.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욘세의 러브 온 탑 듣고 시작합니다.

0: 안면외과 양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구강암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늘고 있다면서요?
1: 예, 구강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의 흡연 음주 또 불량한 구강 위생 관리가 더해지면서
0: 네.
1: 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젊은 층에도 증가 추세여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고령화, 흡연, 음주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1: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저희가 흔히 HPV 바이러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0: 네.
1: 구강암 또 작은 경부암뿐만 아니라 특히 목구멍 쪽에 있는 구인두에서 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참고로 청소년기 예방접종이 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0: 네.
1: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입 안쪽이나 바깥쪽에 생기는 거라서 얼른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1: 네. 초기 구강암은 작게 헐었거나 하얗고 붉은 반점처럼 보여서
0: 네.
1: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의외로 아프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0: 네.
1: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럼 구강암의 범위가 입 안쪽, 바깥쪽 혀, 입 천장, 입술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어디든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그런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이제 붙기도 합니다.
0: 네. 설암도 구강암의 하나인 거죠? 그럼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도 좀 다양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혀에 생기면 설암,
0: 네.
1: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볼 안쪽은 협점막암 이렇게 부위마다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구강암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랄까요? 어떤 암이 가장 많은가요?
1: 네, 방금 전 또 말씀드렸던 설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전체 구강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0: 입 주변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병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암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건가요?
1: 예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주나 3주 이상 낫지 않는 구강 내 궤양,
0: 네.
1: 또 하얗거나 붉은 반점이 계속되면서 움푹 패이거나 또 덩어리지게 자라난다면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0: 네. 구강 내 궤양 말씀하셨는데 구내염도 흔하잖아요.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나요?
1: 네. 일반 구내염은 보통 한 주에서 3주 사이에 낫는데요.
0: 네.
1: 3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커지고 또 통증 없이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단순 구내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구내염은 항암 치료 중에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구내염은
0: 예.
1: 보통 치료가 끝나고 전신이 회복되게 되면은 잘 나을 수가 있는데요.
0: 예.
1: 반면 암으로 인한 구강 병변은 치료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가 있어서
0: 예.
1: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통증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0: 네.
1: 근데 기수가 좀 진행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하면서
0: 네.
1: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더라도 의심할 만한 이제 증상들이 발견이 되면은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입병이 뭐 2, 3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0: 또 다른 의심 증상들도 있을까요?
1: 네. 그 외에도 삼킬 때 불편감이라든지
0: 네.
1: 목이나 목 주변 그리고 턱 아래 멍울 같은 것이 잡히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네. 피가 나는 원인 구강 내 출혈이라고 하죠.
0: 네.
1: 보통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평소에 잇몸병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0: 네.
1: 피가 지속적으로 난다거나 하면은 전문가를 보고 확인해서 나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그렇게 출혈이 있다는 건 사실 양치를 하다가도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계속 입에서 피가 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양치.

0: 치료했는데도 피가 계속 난다면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런 상황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게 또 고혈압 약제라든지 아니면은 협심증 약이라든지 또 뇌경색이 알았던 분들은 그 피를 붉게 하는 항응고제 같은 걸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좀 감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구강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암이 잇몸 주변 뼈나 혹은 네. 턱뼈를 침범하게 되면 치아 주변을 지지하고 감싸고 있는 구조가 약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잇몸병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치아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원인 또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치과 치료 중에 구강암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구강암 조기 발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턱 주변으로도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턱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암이 진행되게 되면 턱 아래나 목 주변에 멍울이 잡힌다 그러죠. 멍울이 잡히거나 입을 벌리기가 갑자기 어렵거나 삼키기가 조금 껄끄럽다거나 혹은 턱이나 입술 부위가 치과에서 맞은 것 같이 저린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 멍울은 딱딱한 멍울인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멍울은 좀 유동성이 떨어지고 딱딱하면서 눌렀을 때 통증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멍울일 것 같습니다.
0: 여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치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증상이 치과 질환 중에 잇몸 질환과 겹쳐서 헷갈려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근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조기 발견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1: 네, 크기가 보통 2cm 이하이거나 또 전이가 없다. 일기 상태를 조기라고 봅니다. 2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수술 범위도 작고 치료 성적도 훨씬 좋습니다.
0: 네, 그렇게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그만큼 높은 거네요?
1: 네,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기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보통 80에서 90% 이상인 반면에 3, 4기로 넘어가게 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네, 조기 발견 시에는 수술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구강암의 원인에서 치조질환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 거죠?
1: 맞습니다. 치주질환이 있으면 만성염증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강위생관리랑 정기적인 치과검진 또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강암 예방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 네.
0: 그런데 구강암에도 종류가 있나 보죠? 편평세포암종이 많다면서요? 이건 또 뭔가요?
1: 네, 편평세포암종이란 이제 구강 점막세포, 가장 바깥층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인데 이 바깥 점막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을 편평세포암종이라고 합니다. 이 구강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침샘 기원의 암종, 또 색깔이 검정색으로 갈색으로 나타나는 흑색종, 육종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강암이 존재합니다.
0: 네. 그럼 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이 우선인가요?
1: 네. 구강암은 현재까지는 1차 치료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거나 후속 치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0: 네. 조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로 이제 절개가 가능한데요. 림프절이라든지 전이 된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처음 진단 시에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전이가 검사 시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미세 전이 가능성을 우려해서 종양과 함께 목 주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예방적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범위도 달라질 텐데요. 재건술이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1: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0: 네.
1: 예, 구강은 얼굴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암을 제거하고 나면 제거하고 없어진 부위를 복원하는 재건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재건술도 있지만 미세혈관 수술을 동반하는 고난이도의 재건수술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암이 진행되어 턱뼈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턱뼈를 포함한 암을 제거하게 되는데 턱뼈는 얼굴의 외형과 씹고 삼키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암 제거와 동시에 재건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암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재건한 뼈가 붓기를 기다리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라는 개념을 구강암 재건 수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환자 본인의 턱 형태를 미리 설계하고 맞춤형 재건 도구를 제작한 다음에 종양 제거, 턱뼈 재건, 임플란트 식립까지 암 수술 당일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 처음 깨어날 때부터 턱 외형이 회복된 상태이고 씹는 기능도 훨씬 빠르게 돌아와서 상당히 진행된 암에서도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최근에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 네. 재건을 한다면 어떤 부위를 쓰게 되는 건가요?
1: 재건은 보통 이제 다리에 크게 두 가지 뼈가 있는데 정강뼈라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종아리뼈를 활용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미세혈관들을 또 같이 채취해서 재건을 하게 되고요. 또 골반뼈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0: 구강암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얼굴 쪽이라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또 하나의 구강암 치료의 큰 변화인데요. 특히 목구멍 깊숙이 생기는 구인두암의 경우에 입을 통해서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구강암 수술과 자주 동반되는 목 임파절 재건술이 예전에는 목 중앙의 절개를 통해서 진행되었었는데 로봇 수술은 귀 뒤로 흉터를 감출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수술 후 흉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또 턱 교정이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턱 교정과는 다르지만 임플란트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완성하는 턱 재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로봇 수술이 결합되게 되면 얼굴에 흉터 없이 암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턱뼈와 임플란트까지 당일 재건하는 것이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해집니다. 암 치료와 삶의 질 회복을 병행하는 접근이 최근 구강암 치료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0: 설암의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말하고 먹는 일은 어떨까요? 암 치료 후에 관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1: 물론 수술 범위나 부위에 따라서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어치료와 재활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등을 통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가 가능한 경우들이 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0: 근데 구강암에서 설암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절제된 혀는 어떻게 이식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아까 말씀드린 재건 부분에서 그 부분은 잠깐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요. 예, 저희 몸에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죠. 아까 턱뼈는 경조직, 뼈를 가지고 재건을 했다면 연조직은 이제 허벅지에 있는 살과 혈관들을 이식을 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손목에 있는 이런 얇은 피부와 혈관을 채취해서 혀를 재건하기도 합니다.
0: 그럼 혀 이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제거는 암 수술과 함께 바로 이어지나요?
1: 네. 보통은 암 수술과 동시에 제거하는 즉시 제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지연되게 좀 나중에 제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보통은 수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혀는 이제 말하고 먹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식 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1: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식 후랑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재활이 되냐는 절제 범위랑도 연관성이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 조기에 오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면 네. 그 기능 회복도 훨씬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1: 예, 저희 또 재활의 약과에서 네. 이런 암 수술 후에 환자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재활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식을 하면 모양뿐 아니라 감각도 돌아오는 거죠?
1: 감각은 이제 저희가 이식편에 네. 신경재건을 요즘에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감각신경을 이제 얼굴 부위에 있는 다른 감각신경에 연결을 해주면 신경회복 그리고 감각회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거와 별도로 주변에서 이제 신경들은 천천히 모여들기 때문에 감각이 회복이 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네. 뭐 신경 이제 감각 회복 이런 게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뜨겁고 매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상관없나요?
1: 그런 부분이 또 암 환자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이제 구강암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 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안이 이유도 없이 화끈거리고 조금 떫은 맛이 나고 이런 네.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설암 수술한 부위 주변으로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1: 네. 네, 그래서 암 수술 후에는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처음 2년 동안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 2년 동안 몇 개월 간격으로 저희들이 하는 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또 영상도 찍고 육안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3개월 또 5년간은 저희가 조금 기간을 늘려서 텀을 보긴 하는데 네. 5년 동안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네. 암 재발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암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악면외과 양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좀은 손발톱에도 생깁니다. 비교적 오래 고생하는 것도 피부 무좀과 비슷한데요.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초기부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무좀은요, 피부 무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손톱, 발톱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피부 무좀과 또 동시에 손발톱에도 무좀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이제 손톱이나 발톱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단단하고, 또 이제, 진균감염이 잘 안

0: 번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한번 손발톱이 이제 감염이 되면 또 피부 무좀도 오래 갈 수 있긴 하지만 피부 무좀보다 더 오래 또 이제 빨리 잘 안 낫는 치료를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0: 네, 그 무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균은 예, 피부 사상균이라는 진균, 곰팡이균이 되겠는데요. 이 사상균 할 때 이제 사는 이제 실사자를 써서 이제 실 모양의 이런 곰팡이균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이 사상균의 특징은 이제 이 사상균이 번식하기 위해서 쓰는 영양분이 예, 사람의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단단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케라틴 분해 효소가 이 피부 사상균의 특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효소를 이용해서 사람 각질층 이 피부에도 있는 각질층을 녹여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손발톱에도 역시 손발톱 역시 대부분이 단단한 성분 구성 성분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 성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역시 피부 사상균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서 손발톱에 이제 피부 사상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부 무좀균하고 같은 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손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손톱이나 발톱이 각질처럼 하얗고 두꺼워지던데요. 초기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네, 이제 손발톱에 이 피부 사상균이 감염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현상이 이 말씀하신 이제 각질처럼 하얗게 두꺼워지는 우리 마치 뭐 피부 무좀처럼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손상에 의해서 피부 사상균에 의한 손발톱 손상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과도하게 과증식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오히려 이제 두껍고 하얀 각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제 하얗게 또 발톱 손발톱이 또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초기에는 아마도 이제 잘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일 정도로 아마도 이 무좀균이 이 손발톱에 자리하는 과정을 추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끝에 손톱 끝에 피부와의 경계부 이쪽은 보통은 이렇게 잘 막혀 있는데 이쪽 틈새로 우리가 오염된 피부를 긁는다든지 해서 이 손톱 사이에 그런 피부 사상균이 끼게 되고 거기서 계속 자리하면서 케라틴 분해 효소를 내서 또 역시 손발톱을 녹이면서 그쪽으로 이제 침투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침범되는 부위가 이제 손톱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얗게 반달처럼 되어 있는 피부와 손톱 경계부 사이 그쪽 틈새로도 또 균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피부 손톱 밑으로도 침투해서 자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손톱 끝 발톱 끝에 있는 피부 틈새로 들어오게 되고 그쪽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변색 정도로 하얀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작되면서 점차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증상으로 보면 다른 질환과도 혼동할 수 있나요?
0: 네, 이렇게 손톱이 색깔이 변하고 두꺼워지고 이런 질환은 이제 또 다른 질환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손톱에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가장 흔하게는 이제 손발톱의 손상, 여러 가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세제라든지 피부염처럼 직접적인 이제 손발톱에 손상이 생겨서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손발톱 색깔이나 모형의 변화가 올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흔한 원인은 이제 손발톱 무좀인

0: 유산균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0: 네, 그 실제로 이제 손발톱에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부종균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네.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위해서는 직접 이 세균 진균을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든지
1: 네.
0: 아니면 이 균을 배양을 시켜서 한참 지나서 이 균이 배양 검사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균이 있는데 이제 검사 과정에서 그 균이 채취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러한 손발톱 무좀이 강하게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손발톱에도 이제 무좀 손이나 발 피부에도 무좀이 있다든지 뭐 전형적인 점점점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1: 네.
0: 것들로 의심이 되면
1: 네.
0: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치료를 먼저 또 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던데요. 치료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0: 네, 그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손발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꺼워진 피부 각질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여기에는 직접적인 어떤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살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1: 네.
0: 계속 어느 정도 손발톱이 새로 나기 전까지는 이 균이 계속 잠복해 있다, 계속 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이 균이 더 증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발톱이 새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또 어느 정도 손발톱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도 좀 증상이 좋아 보여도 이제 남아있는 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찰이나 또 추가적인 치료를 조금 연장해서 좀 치료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은 먹는 약인가요?
0: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 약들이 있는데
1: 네.
0: 우선 이제 먹는 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손발톱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각질층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침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열심히 바르면은 그 바르는 약이 또 손발톱에 흡수가 되고 치료 효과는 있지만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먹는 약을 함께 이제 병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드시는 약은 이제 항진균제 직접적으로 이 진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1: 네.
0: 몇 가지 종류의 약들을 먹는 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이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좋은 약들이 개발돼서 처음에는 약을 발라도 이제 잘 흡수가 안 됐지만 요즘은 이제 잘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은 국소도포제 들을 아직 좀 가격이 좀 부담되실 수 있지만
1: 네.
0: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이제 동시에 같이 복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치료하시는 경우에는 치료율이 80% 이상 또 재발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네.
0: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병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항진균제의 경우에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0: 네, 보통 이제 손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길게는 12주, 3개월 이상 먹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발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길게 12주에서 6개월까지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이제 손발톱의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면역 여기 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경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약들도 이제 매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1주 정도 먹고 3주 동안 쉬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1: 네.
0: 하게 되면은 이제 손톱이 서서히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또 손톱에 충분한 새로 자랄 때 각질층에 약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항진균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도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바르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시는 약은 이제 전신적으로 흡수된 다음에 각 우리 손톱, 발톱까지 그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1: 네.
0: 워낙에 손발톱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더디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계속 충분한 약물이 오랫동안 가기에 또 좀 한계점이 있겠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손발톱에 이런 항진균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투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이제 손발톱의 두꺼운 각질의 특성상 좀 흡수되는데 좀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나온 이런 국소도포제는 그래도 손발톱에 직접적인 효과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꾸준히 바르시는 치료를 잘 병행하시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치료 기간은 새로운 손발톱이 자라는 동안 계속되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손발톱이 자랄 때까지는 좀 드셔주셔야 되고 이제 남아있는 진균이 또 잠복해 있다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균을 억제하는 치료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을 먹어도 그 진균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발라도 이제 깊숙이 있는 이런 곰팡이가 덩어리를 형성한 부위에 충분히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약물 치료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손발톱을 제거해서 거기에 있는 곰팡이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 게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손발톱이 새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치료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주겠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도 있는데 무좀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을까요?
0: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1: 그러시군요.
0: 예, 여러 가지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 약물 자체가 이제 간이나 콩팥에 또 좀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또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제 어르신들은 이제 처음에 약을 시작하기 전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간 기능 상태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하고 또 약을 투약하면서 중간에도 강도 간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지 또 기존에 드시고 계신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임상적인 수치가 변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효과는 약하더라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좀 적은 비교적 적은 먹는 약을 하면서 또 국소치료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든지 하면서 환자분의 그 위험 요인을 잘 평가해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도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손톱 무좀이 있는 분들은 집안일을 하면 안 되나요? 전염을 걱정하시던데요.
0: 네, 집안일 자체는 이제 가능하신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시키거나 또 자가 감염 또, 또 다른 부위로 내 몸에도 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집안일 자체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더라도 이제 각질 조각이라든지 또 이러한 각질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수건이나 이제 슬리퍼, 발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분리하고 잘 세탁하고 소독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0: 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손발톱 무좀으로 인한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거나 외모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그 세균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균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생기고 그 자리에 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겨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봉화지경 같은 것들의 어떤 초기 이 시초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한번 세균 감염 염증이 생기고 곪게 되면은 좀 더 깊은 조직까지 이러한 염증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써도 혈액순환이 잘 안 좋게 되면 항생제가 충분히 그 감염 부위에 충분한 효과를 또 내기가 어려워서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또 만드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이러한 그 손발톱 우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너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또 예외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좀 항진균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적인 우선 치료 순위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이득을 잘 살펴서 치료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 몸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자가 전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손발톱이 변형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발톱 무좀 자체로 인해서 손발톱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잘 부서지기 쉬운 형태가 된다든지 또 모양이 매끈한 형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제 색깔도 변색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소실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고 손발톱 생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기저부가 또 손상이 되게 되면 또 2차적인 손발톱 모양의 변형이 또 좀 오래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손발톱 무좀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세요.
0: 네, 우선 복약하시고 뭐 또 이렇게 바르고 하는 치료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켜서 충분히 끝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일부 환자분들은 드시다가 또 이제 간이나 전신적인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권고하는 중간 점검, 혈액 검사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제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 주변에 감염이 되거나 또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잘 건조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가족들과 공유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고 또 이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또 우리 뭐 레이저 같은 보조요법 또 비용도 좀 들지만 이런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톱 무좀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두의 김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2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개홍입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괴량이나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또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은 13도에서 20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에서 소나기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겠고 화요일 수요일 맑고 목요일 이후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수원 28도, 인천 25도, 수원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27도, 춘천 28도, 대골령 22도, 강릉 29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29도, 충주 27도, 대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전남권 오후부터 전북 지역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29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0도, 부산 27도, 울산 창원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25도, 서귀포 2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 25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7.1도, 습도 85%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경찰의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에 노태학 전 위원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기교육감 개표에서도 1,700여 표가 입력 누락됐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전 체코와 32강 진출이 걸린 첫 경기를 치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언론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사과하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10여 명은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첫 소식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나요?
4: 어떤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지.
2: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본투표 당일 선관위 간부들이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가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 절반 수준으로 인쇄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어제 작업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는데 투표 당일 각종 보고가 올라갔던 선거 종합상황실에선 한나절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5: 말 그대로 선거지문 종합상황실이니까 여기가 컨트롤 하는 거니까 보고 받고 뭐 7.95분에 시작되는 보고 받고
2: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시민 참정권 침해로 수사 대상을 넓힌단 방침입니다. 또 지난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투표 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하게 된 배경엔 선관위원들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용지 배분에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인쇄 축소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논의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선거인수의 50%로 투표지 인쇄 하한을 낮추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말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습니다.
7: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8: 지역에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7: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감축하여 인쇄할
6: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들에겐 일반적인 행정안건의 하나로 보고만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만 놓고 보면 송파를 비롯한 4개 구가 하한선 50%를 인쇄했고 나머지는 지침보다 많이 찍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50%를 인쇄한 성북과 도봉에선 왜 투표지 부족이 없었을까? 선관위는 이제야 분배에 실패한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투표소별 배분을 제대로 못했던 건데 실제로 송파구 전체에선 4만여 장, 강남구에선 무려 6만 장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을 방법, 본인들이 만든 편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쇄 횟수를 축소한 경우엔 투표지의 10%는 따로 보관하다가 투표 상황에 맞춰 추가 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 투표지 숫자를 줄인 만큼 모자란 곳 있을 수 있으니 일부를 따로 준비해뒀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란 겁니다. 하지만 투표가 중단됐던 곳들 중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선관위가 일련 번호 없는 예비용지를 3%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훨씬 적은 2천 장씩만 인쇄한 사실도 선관위 진상규명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투표 과정뿐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의 황당한 오류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100여 명 개표 결과가 아예 누락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예 후보자가 바뀌어서 입력되기도 했습니다. 박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경기도지사 투표자 수는 1만 6천여 명.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투표자 수는 1만 5천여 명으로 429표가 차이가 납니다. 투표소에선 지자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동시에 지급되는데 400여 표의 행방이 사라진 상황. KBS 취재 결과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투표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곳에서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구투표소 개표 결과를 이 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구투표소의 결과만 두 번 입력된 겁니다.
3: 오입력했던 그 이투표소에 있던 구투표소 내역까지 수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구투표소의 내용이 중복 입력된 거죠. 이투에도 입력되고 구투에도 입력되고.
2: 광주시 초월읍 이투표소에서 투표한 1,700여 명의 표심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순서를 착각해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후보자 순서를 잘못 입력해 득표수가 뒤바뀐 겁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주먹 구구식 개표가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시 확인되면서 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증거로 지목됐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잠실투표소 투표용지 상자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관위는 이 상자를 폐기물 업체로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4: 재판부가 잠실 투표소에서 확보하려던 건 투표용지가 담겼던 상자입니다.
5: 용지 확보하셨나요? 용지 보관함.
4: 이 상자엔 1,900명분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는데 선관위 지침과 달리 선거인의 50%보다 적게 용지를 인쇄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라며 상자를 이미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긴 상태라 증거 보전에 실패했습니다. 상자를 넘겨받았다는 해당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6: 폐기물 트럭 차라니까 여기 앞에 상자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뭐 차에다 실고.
4: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의 주소지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생활 흔적만 있을 뿐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 혹시 박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8: 나는 하나도 짐을 여기다 버리고 오니까.
4: 해당 업체는 주소지만 이곳에 두고 출장을 다니며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이 업체와 계약해 이번 선거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현장 검증 전날 상자를 버린 이유에 대해선 다른 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을 뿐이며 법원 결정문을 받기 5시간 전에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되는 투표 관련 물품들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해당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용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또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빠르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9: 선거 8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0: 진상 규명 및 국민 참조
11: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0: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야는 신속히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1: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12: 한병구 해야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13: 지금 투표율 부족 사태는 그만큼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당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9: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여야 구체적인 데서 생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투표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한 선거 효력 등도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어디서 맡을지, 위원 숫자는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13: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9: 또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 추진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부터 보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1: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9: 여야는 신경전 속에서도 다음 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4: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식 개막전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2-0으로 개최국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확인하시죠.
15: 피파 월드컵은 대륙과 국가를 잇는 공동의 열정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대한민국 A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공에 이어서 대한민국 태극기도 입장을 했습니다.

0: 3번 가운데 컷백.
1: 자 그리고
0: 슛! 골대는 막혀놨습니다. 김연애샤
2: 멕시코가 계속해서 공격력을 완전히 끌어올리지 않는
3: 없어요.
0: 바로 샨스 샨스 잡아서
3: 1대 샨스
1: 여기서 다운을
0: 맞았는데
1: 이거는
2: 카드가 빨간 카드가 나오겠는데요.
0: 아
3: 정확하네요.
0: 퇴장입니다.
4: 오른쪽에
3: 왼백 크로스예요. 왼백 크로스 왼백 크로스 왼백 크로스
0: 라울 히메네스 올리면
3: 완벽한 크로스 완벽한 헤딩
0: 추가 득점 멕시코 2대0으로 앞서갑니다.
2: 이거 끌고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오, 오 공격 숫자 늘어나요
3: 참아서.
2: 늘어나요
3: 괜찮습니다.
0: 오 넘어졌는데 레드 카드가 나왔어요.
2: 몬테스 선수인가요?
0: 어 이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없이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멕시코가 남아공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3: 우리 대표팀의 1차전 경기 체코전도 곧 열립니다. 저희 KBS ETV에서 10시부터 중계해드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3주 넘게 고지대 데뷔한 것과 달리 체코는 경기 전날에서야 과달라라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멕시코 현지에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미국 댈러스에 베이스 캠프를 꾸린 체코는 결전을 단 하루 앞두고 멕시코에 입성하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마지막 발맞추기에 돌입했습니다.
6: 제 뒤로 보이는 체코 대표팀의 훈련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곳 결전지 과달라하라에서의 현지 적응입니다.
5: 그러나 선수들의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골잡이 파트릭 시크를 비롯해 소우체크 등 핵심 멤버들은 가볍게 몸을 풀며 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코의 중원을 책임질 소우체크는 고지대 환경 적응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7: We heard a lot about the condition, but we did
8: 고지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춰 다른 훈련들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발 더 뛴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체크 선수입니다.
5: 체코 감독은 고지대가 아닌 손흥민의 존재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 한국은 무엇보다 공격진의 무게감이 엄청난 팀입니다. 손흥민 한 명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보존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체코 대표팀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개최하는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대회죠. 참가국이 기존의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고요. 모두 104경기나 펼쳐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체코를 상대로 그 첫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가 열리는 동안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붉은 악마와 함께하는 거리 응원도 펼쳐지는데요. 응원 인파가 출근 시간과 좀 겹쳐가지고 주변 도로도 붐빌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KBS가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중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국에 확인을 했더니 104경기 중에 거의 100경기, 90경기 이상을 이제 중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월드컵 저희 KBS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대표팀도 함께 응원해 주시죠. 자,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아침 라디오

0: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1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자도 같이 넣어서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한국기상학회가 장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장마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고요. 장수직업 시간에는 요즘 직장인들이 성과급으로 조금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급보다 중요한 커리어 키우는 법, 나의 커리어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언제부턴가 장마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기상학회가 장마라는 말의 뜻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장마철일 수 있고 옛날에 그 장마 전선이 아니어도 장맛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서 새롭게 정의한 장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기상학계에서 장마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다고요?
2: 예, 장마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주로 정체전선,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마의 끝과 시작이 좀 모호해졌고 또 시작됐다고 해서 또 매일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장마기간이 아닌데도 막 집중호우가 퍼붓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계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팀을 조직해서 장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0: 연구팀을 조직을 하셨군요. 네.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달라졌다. 가을 장마다. 뭐 이런 새로운 현상이 보도된 지가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2: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 장마가 이제 아닌 거예요. 전형적인 장마가 아니어서 이 장마의 그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뭐 새로운 장마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잊힌 사실이긴 한데 이미 17년 전인 2009년에 기상청에서는 이미 장마 예보를 중단했습니다. 옛날만 해도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쵸, 언제가 그쵸. 장마가 끝난다 이런 예보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0: 그랬었죠.
2: 근데 그거를 2009년에 장마 예보를 중단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기상청 기후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을 보니 장마가 끝난 뒤에도 강수가 여전히 지속된다.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서 내년부터 장마 시작과 끝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그러고 보면 지금 요새 장마는 옛날 장마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17년 됐다 이런 얘기네요.
2: 그렇죠. 사실 오래된 네. 얘기입니다.
0: 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장마라는 게 진짜 장마였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2: 그래서 제가 옛날 한 조선시대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0: 예, 좋습니다. 예.
2: 그랬더니 장마라고 치니까 나오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장마가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자어를 쓰잖아요.
0: 그렇겠죠.
2: 옛날에 장마는 우리나라 우리말로 오란비라고 불렀대요. 오란비라고 부르다가 16세기 중반부터 현재의 그 장마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매우, 이무, 의무라는 말을 한자어를 썼습니다. 네. 태종 13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5-6월에 매우 때를 당하여 방축에 돌로 쌓지 않으면 범람하여 무너진다. 그러니까 당시 음력을 사용했으니까 5월이나 6월은 한 7월이나 6월이나 7월 정도 지금의 장마철이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기록을 쭉 보면은 이 장마 기록이 쭉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한시적인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조 때 기록을 보면은 비가 너무 적게 오면 가뭄이 되고 너무 많이 오면 장마가 된다.

0: 영조 7년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1: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0: 비가 사흘 이상 내려야 예. 장마다. 아, 영조 예. 17년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장마라고 하면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기록 네.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 시대 때는 그냥 비가 3일 정도 이상 오래 내리면 장마다라는 말을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가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 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의 기상학에서 말하는 장마의 정의는 뭡니까?
0: 기상학적으로는 장마는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그 기억을 해보시면 그 정체전선이 뭐냐면은 네. 여름철이 되면 따뜻해지면서 남쪽에 그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그런 열대성 기단이 올라오고 네. 또 북쪽에는 차갑고 또 습기가 많은 한랭 수분성 한대성 기단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단이 부딪히면서 동서로 길게 비전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질 않고 정체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한반도에 비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사실은 장마전선이라고 이 말을
1: 그렇죠.
0: 썼습니다.
1: 그게 더 입에 붙고 귀에 붙는데요.
0: 예, 예. 근데 또 이 장마가 이 다른 요인으로 내리고 뭐 바뀌면서 기상청이 또 이 장마전선을 이제 최근에는 안 씁니다. 정체전선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데 딱 그 정체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만 이제 사실은 장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었던 거죠.
1: 예. 아이 뭐 근데 장마 새로운 장마의 이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0: 예, 언론에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장마에 정의된 어떤 그런 비가 내리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저기 내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신종 장마의 네. 어떤 개념을 많이 썼었는데요.
1: 아, 우리 기자분들이 이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런 약간 뿜뿜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0: 예.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보통 기자분들 약간 그런 거 있으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많이 예.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지금 많이 쓰죠. 마른 장마.
1: 예.
0: 마른 장마가 뭐냐면은 6, 7월 장마철에 들어섰다고 하고 뭐 기상청에서는 이거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비가 안 내려요.
1: 예.
0: 그런 경우에 마른 장마라고 이제 언론에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가을 장마입니다. 가을 장마.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에 이제 8월까지 폭염이 지속되다가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늦더위가 물러갈 때쯤에 비가 또 엄청 내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두 번 내리고 말았는데 막 며칠 동안 계속 만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북태평양 기단하고 저기 위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하고 한반도 상공에서 다시 한번 정체 전선을 또 한번 만드는 거예요.
1: 가을에.
0: 예, 예. 그래서 네. 그걸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네.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패턴화돼 있는데 최근에는 여름에 그 본 장마보다 가을에 이 가을 장마가 더 위협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네. 일부에서는 이거를 2차 우기다, 두 번째 우기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우기다. 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우기 뭐 이런 거 건기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예, 더워져가지고.
0: 예,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제 기후로 보면은 몬순 기후대에 속합니다. 계절풍 기후대라고 하는데
1: 네.
0: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확연히 바뀌는 기후를 말하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 몬순 지대에 속해 있어요.
1: 네.
0: 여름에는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죠. 우기입니다. 우기. 그리고
1: 네.
0: 겨울에는 북쪽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가 거의 안 오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건기라고 해서 사실 이런 계절풍 기후대에서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상학에서는 이렇게 우기와 건기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직 우기와 건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마 전선이 소멸한 뒤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나 가을 장마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전통적인 장마 기간과 관련 없이 여름철 내내 동남아시아처럼 스콜처럼 이렇게 집중 호우가 네. 막 내리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비가 막 그렇게 내리기도 해가지고 차라리 우기로 쓰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기상청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1: 예.
0: 2022년 그 매년 내는 그 장마백서라는 게 있는데 2022년에 여기에 1차 우기, 2차 우기라고 해서 1차 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본장마, 2차 우기는 가을장마라고 해서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기상청장도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우기라는 말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아직도 언론에서 우기다 이렇게 박지 않는 걸 보면 그게 이제 공식화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상학회가 새롭게 정의한 장마. 장마는 뭐다 하는 개념을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그렇게 해서 장마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많으니까 기상청이 지정한 장마 특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심층 논의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일반인 설문조사까지 결과를 반영해서 한국기상학회 대기과학용어심의위원회가 최종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떻게 되냐면 장마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장마와 그다음에 기상학적으로 쓰는 장마철, 장맛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장마라고 하고
1: 네.
0: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철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장마는 일상적인 용어는 장마는 그냥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기존의 우리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철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이거는 기상학적인 계절을 구분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계절에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했는데 이 장마철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상하는 시기에 남쪽의 온난수변한 기단과 북쪽의 한랭한 기단 사이에서 다양한 기작에 의해 다량의 강수가 한반도에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1: 다량의 강수가 한반도에 네. 발생하기 네.
0: 그러니까
1: 좋은 조건.
0: 네. 다양한 기작에 의해 다량의 강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양한 기작인 거죠.
1: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네요.
0: 그러니까
1: 뭡니까?
0: 다양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예.
0: 옛날에는 그냥 정체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만 장마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정체전선이 생성됐을 때쯤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내리는 비가 내리는 철이 장마철이고 그때 내리는 비가 장맛비다라고 예. 한 거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굉장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담아낸 것 같은데 우기라는 단어는 안 넣었네요.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기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이런 네. 심의도 시작된 건데 그래서 더 보편적인 건기 우기, 우기라는 말을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1: 네.
0: 학회에서는 이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1: 아.
0: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튼간에 날씨를 부르는 말이 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 달력에 표시된 장마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여름철 내내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름 내내 왠지 우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장마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모이는 커뮤니티나 뭐 경제 뉴스에서 가장 뜨겁게 불붙고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성과급이겠죠. 우리 회사 성과급을 다른 잘 나가는 회사들의 성과급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약간 불만도 있는 것 같고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직장인들은 성과급보다 더 중요한 내 커리어를 개발하는 게 사실은 정말 핵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겨울의 얘기를 최진희 대표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직장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3: 네.
1: 그럼 성과급과 관련해서 약간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허탈해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보시죠?
3: 많이 봅니다. 아. 첫 대화가 그렇게 아, 예. 시작을 하니까요. 네네. 누구나 다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네. 그분들의 갖고 있는 이 박탈감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담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 나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나는 그들보다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그들보다 덜 받아야 돼요? 라는 이런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 저들은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덜 받지? 부럽다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거런 박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1: 박탈감이 너무 커요.
3: 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1: 아닙니다.
3: 아마 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금 약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낀 적이 있다, 허탈하다라는 네. 생각을 들으셨다면 심리학에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레온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이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네.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심리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내 위치를 파악할 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특히 상향 비교,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할 때 네. 그런 박탈감을 좀 많이 네.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상향 비교를 할 때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럽고 표면적으로는 뭔가 질투심 같은 게 보여지지만 네. 사실 그 안에는 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나도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 나도 좀 그런 박탈감 느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1: 박수 받으셔야 될 거예요.
3: 박수 그렇죠. 네. 내가 평소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박탈감이 든 거고요. 사실 이게 비교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아예 우리가 그런 상실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보통 뭐 대기업 총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3: 그렇죠. 그분들은 나하고 먼 분들, 네. 비교 상대가 안 되는 분들, 이래서 그분들한테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비교했을 때. 네.
1: 같은 직장인들끼리.
3: 네, 그렇죠. 그럴 때 박탈감을 네. 느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박탈감이나 상실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 일에 더 집중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네. 나는. 또는 우리 회사는 그렇다면 저 대기업들처럼 두 회사들처럼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면 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나는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조금 더 나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훨씬 생산적인 것 같아요.
3: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전략.
3: 네, 그렇죠. 네,
1: 가져오신 거군요.
3: 네. 첫 번째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제대로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네. 이 회사에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 최대한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연봉을 뛰어넘는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오히려 너네 회사 부러워 네.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두 번째 전략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나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네.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전략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펼쳐보겠습니다.
1: 세 가지 중에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건 사실 개인이 하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또 네. 말씀 나누면서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로 회사를 제대로 이용하는 법 어떤 게 있습니까?
3: 회사 내에 보면 뭐 체력 단련비, 교서 네.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바쁘니까 아 이건 뭐 이건 뭐 하면서 잘 못 챙기셨어요. 지금부터는 다 챙기셔야 됩니다. 도서 구입비로 나한테 필요한 책들을 다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교육비라는 지원이 있어요. 그 회사마다. 네. 그러면 그 교육비를 내가 그동안 챙기지 못했다면 챙기셔야 돼요.
1: 교육비요?
3: 네. 자기 개발비라는 게 명목상 있습니다. 복지 혜택으로.
1: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3: 아,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네. PD님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네. 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네. 그 복지는 뭐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아. 교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내가 최대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건가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이런 거 맨날 하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3: 아닙니다.
1: 열심히 받고 있긴 한데 아,
3: 그거는 의무적으로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 회사에서 하는 교육 중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게 AI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교육들은 어, 학원을 다니다 보면 돈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 그렇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어, 전산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제 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외에도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 관련해서 그런 교육비 명목도 있으니까 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회사는 나의 성장을 돕는 스폰서다. 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 나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3: 네. 그런 스폰서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1: 물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3: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중소, 중견기업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나요?
3: 어, 내가 다니는 기업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네. 정말 복지가 도서구입비나 자기개발금이나 뭐 체력단련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 본인의 이제 업무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경우 그래서 깊기는 하지만 폭이 좀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뭐 홍보 업무도 하고, 영업 관리 업무도 하고, 일반 사무 업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재다능한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내 업무 범위가 얼마나 좀 넓게 펼쳐져 있는지 이거를 좀 아 이게 다음번에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0: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중견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딱 5분만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5분만 다이어리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그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몇 분 뭐 1년에 뭐 하루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
0: 기억나는 거.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일기를 못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 날 저녁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됐던 일은 뭐였지? 내가 성과냈던 일은 뭐였지? 딱 이렇게 한 가지씩만이라도 적어두시면 네. 일주일에 한 가지 적었는데 그게 1년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력서를 평가를 하고 이제 네. 서류를 전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달라요. 나중에 경력 기술서 쓸 때 이 폭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네네네. 나중에 도움이 된다.
0: 이게 막 나중에 돌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네. 빠지는 게 있어요. 에이.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뭐 격주로라도 아니면 에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에이. 이달에 내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올해 그 만약에 사내 인맥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막 결재 한번 받으려면 네. 이 단계가 높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결재 권한이라든가 네. 중견 중소기업은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도 좀 사실은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인맥을 좀 잘 활용하시면 네. 이 인맥으로 나중에 내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낼 때도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가 멋진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견 중소기업은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대표님이 보고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그럼 그 프로젝트를 내가 PM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1: 나의 PM이라고 하시면 프로젝트 매니저
0: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저 내가 총괄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1: 기획자의 느낌이군요.
0: 네. 이게 또 나의 성과 업적이 될 수가 있고 그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두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걸 나 중에 이력서 뒤에 이제 첨부를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사실 약간 내가 보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0: 내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의미, 네. 가치를 잘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의미지? 저는 일의 의미를 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잘 해줬을 때 대충해서 보냈을 때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거나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이걸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떤 성과가 올 수 있을 건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게 조금은 즐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사장님들도 이런 좋은 직원들을 떠나지 않게 뭔가 변화가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0: 그렇죠. 직원들 마인드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사실 시스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네. 보여져야 직원들이 회사에 남는 거지. 지금처럼 막 다 너도 나도 이제 뭐 보상을 요구하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1: 나한테 조금 더 줬으면 좋겠죠. 네. 인간이 당연하죠.
0: 이게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네. 것 같아요. 네. 이미 분위기 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나는 예전처럼 우리 회사를 운영할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은 내가 CEO라면 버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렇다면 직원들이 원하는 분위기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 직원들이 네. 그대로 남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1: 네.
0: 먼저 저는 첫 번째 다른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복지 혜택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소 중견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만큼 이런 크게 여러 가지 복리 혜택은 아니지만 부분 참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퇴근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근 시간을 못 지키는 회사들이 많나 보죠. 아직도
0: 중소 중견 기업은 많습니다. 네. 아직도 많습니다. 대기업처럼 딱 시간 돼서 가고 뭐 이런 물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견 기업은 당장 지금 닥친 일이 힘드니까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마치 딱 정시에 가면 저런 인색 또 위에 관리자나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애야처럼 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일단 퇴근 시간만 지켜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을 삼천

0: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네. 이 기업은 금요일 날 되면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한 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어 좋죠. 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죠? 네, 돈 안 네. 드는데도 한 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어 저희 남편도 목요일 금요일이 패밀리데이로 해서 한 시간씩 일찍 오는데.
1: 삼천리에 다니시나요?
0: 아니요. 아니요. 다른 회사 다닙니다. 다른 중견기업 다니는데 그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데도 목요일 패밀리데이인데도 못 와요. 사실은 네. 못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지는 거고 금요일 날 조금 일찍 도착하잖아요. 한 시간 평소보다 일찍 오잖아요. 되게 저는 되게 기뻐요. 아 이게 이제 가족을 즐겁게 하고 가족을 기다리게 해주는구나 라는 게 있어서 돈 안 드리고도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조금은 인심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두 번째는 CEO분들 이제 대표님들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리자분들이라면 우리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 네.
0: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있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규모는 적고 연봉은 적더라도 네. 내가 성장할 곳인가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줄 곳이라고 생각하면 남아있어야죠. PD님은?
1: 저요?
0: 네.
1: 저희 회사는 사실 스스로 커야 되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 별로 그렇게
0: 스스로 커야 되는데 스스로 네. 커나갈 수 있는 걸 막지는 그렇게 막진 않아요. 해볼 수 있는 건 해봐.
1: 그렇게는 열려있는 회사입니다.
0: 그렇죠. 그 정도만 네. 돼도 얼마나 좋냐라는 네. 거예요. 스스로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요. 그 기업 중에서도 휴넷 교육기업 네. 중에 휴넷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이 기업은 중견기업인데도 패밀리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직원한테만 교육비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자 마인드에서 예전에는 직원을 관리한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직원을 코칭한다라는 마인드로 직원들하고 좀 대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게 어려워요. 근데 관리는 쉬운데 코칭, 리딩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팀장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관리는 너 뭐 했어? 뭐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요.
0: 뭐 했어? 체크하는 건데
1: 그러니까.
0: 코칭은 우리가 힘든 건 없었어? 일 진행하면서 어떤 게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해서 이 직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야. 생각을.
1: 지금 내일 학교 바쁜데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0: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1: 아, 예.
0: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직원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더 손해거든. 깝깝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이 직원을 잘 키워서 내가 이제 관리자가 되면 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커리어 등고선, 경력 등고선이라는 게 있는데 커리어 커브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원일 때 일과 대리기부일 때 일과 그리고 과장 차장급일 때 일과 임원 있을 때 이 시야가 달라요. 일하는 게.
1: 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0: 이 관리자급은 네. 넓게 업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 예.
0: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코칭하고 일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는 그거를 잘 방향을 조절하고 코칭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잘 돌아가는 조직들의 현명한 리더들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1: 네.
0: 실제로 이제 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1: 네.
0: 1시간 30분을 줍니다.
1: 오,
0: 좋죠.
1: 네.
0: 그런데 좋네요. 이제 예. 1시간 30분 주니까 뭐 42시간이 아니라 뭐 37.5시간인데 너무 이 생산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밥 먹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했더니 네. 오후에 졸리는 것도 덜하고 이렇게 조금씩만 변형을 시켜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유 그런 것들은 제조업에서는 힘들어요. 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예,
1: 그럴 수 있죠.
0: 일반 서비스나 IT는 그렇게 해도 제조업은 이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코아드라는 제조업 회사도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가 회의 같은 것도 화상회의로
1: 네.
0: 열고 했더니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주 4일제 근무까지 도입을 할 수 있는.
1: 주 4일제요?
0: 네.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1: 너무 하고 싶네요.
0: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됐던 건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해서 주 4일제로 갖고

0: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주 4일제 근무를 우리 회사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렇게 주 생산성을 보면서 주 4일제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1: 네.
0: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 네.
0: 우리 중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자율성을 좀 주셨으면 하는
1: 자율성
0: 바람입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율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네. 9시 출근, 6시 퇴근 이거 말고 네. 7시부터 9시 사이에 니네가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우리가 이제 5시에서 7시 사이에서 조율적으로 일찍 온 사람은 일찍 퇴근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퇴근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면 자기가 그런 계획 에 따라서 나도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일정을 좀 조율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일할 때도 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회사 규모는 작지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걸 좀 기업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거고 그게 또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0: 네.
1: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내 커리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0: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 당장 네.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자기 개발 방법들이 있는데
1: 네.
0: 자기 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잡테크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재직자 교육 과정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툴을 좀 더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디지털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1: 네.
0: 그런 재직자분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30대 이상 재직자들이 할 수 있는 재직자 무료 교육 과정 중에
1: 네.
0: AID 집중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 AID 집중 과정.
0: 네.
1: 네.
0: 이 AID 집중 과정은 우리가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런 과정들을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무료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오고요. 이게 시기적인 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1: 네.
0: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네, 그렇습니다.
1: AID 집중 과정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또 직장인들한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런 걸 하려면은 뭐 낮 시간 뭐 이런 때도 가능한 겁니까?
0: 직장인들이니까 네. 낮에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회사에.
1: 좀 미안. 그런데 이제 내가 제가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재교육 받은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집중 캠프는 그게 네. 가능해. 오프라인 캠프는 회사에 허락받고 그런데 나는 회사 몰래 자기 개발 하겠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 네.
0: 이런 AID 집중 과정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AID 30+ 집중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건 네. 오프라인 캠프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성인 재직자들 중에서 AID 디지털 역량을 좀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이런 온라인에서 학습한 거를 좀 더 프로젝트화해서
1: 네.
0: 뭔가 좀 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역량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집중 캠프를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D 묶음 강좌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가보시면
1: 네.
0: 강좌들이 AI 강좌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온라인에서 하는 강좌들을 3개씩 뭐 묶어서
1: 네.
0: 묶음으로 강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볼 수가 있고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방송을 직장인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배우실 수 있나요 거기서?
0: 그럼요.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도 재직자거든요.
1: 이거 교육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0: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1: 와우.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또 KBS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 알려드립니다. 제가 막 유료로 하는 것도 하면 또 송부하고 있네 또 이러실까 봐.
1: 예, 예.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이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1: 네.
0: 직장인들이 그래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리게 된 거고요.
1: 네.
0: 그나마 이제 유료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교육도 사실은 많아요.
1: 유료로 하면 더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0: 많아요. 많아요. 하지만 네. 기본을 여기에서 기본을 닦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과정을 본인이 투자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네. 부산 실제로 했던 것 중에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서 마케팅 집중 캠프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캠프에 참여했더니 챗GPT 유료 버전도 주시는 거예요.
1: 오.
0: 그리고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툴인 이런 캡컷 사용권도 주고
1: 와우.
0: 그래서 무료로 교육 참가했는데 유료 사용권도 받으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어디서 그 구글의 제미나이 3개월 무료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써봤더니 와 일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좋죠.
1: 그래서 이후에 더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긴 한데
0: 네. 일단 그냥 유료 하기보다는 써보고 네. 유료 결제하는 게 좋으니까
1: 네.
0: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미리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내 커리어를 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성과급과 비교해가지고 약간 내가 허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네. 짧게 그런 직장인분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0: 우리가 누구나 많은 보수와 성과를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허탈해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1: 네.
0: 이런 마인드를 지금부터는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복지 제도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연차를 하루라도 더 쓰고 그리고 퇴근 후 30분 정도 조금 30분 일찍 퇴근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신다면 나의 커리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쌓인다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 커리어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장수 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요일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 관용구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관용구 골격이 이리하다, 날 이리하다, 핏대가 이리하다, 무대에 이리하다.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순우리말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서다입니다. 골격이 서다는 어떤 일을 형성할 때 기본 줄거리와 틀이 이루어지다를 뜻하고, 예를 들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골격이 서 있나?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날서다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연장의 날이 날카로워지다를 뜻하는 경우엔 숫돌에 갈아 날이 선 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나 표현, 판단력 따위가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쓴다면 그의 말은 날이 서고 조리가 분명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따위의 기세가 세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에 날이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핏대가 서다는 매우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목에 핏대에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다고, 무대에 서다는 공연에 참가하다인데 무대에 오르다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높은 구름이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역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이 지역 안에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 쪽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 높게 출발해서 오늘 계단식 소폭 상승 합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전주 29, 대구 30도로 평년보다 조금 덥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하고 체계적인 비가 아닌 소나기 형태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내릴 텐데 찬 공기와 따뜻한 남서풍이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그간 많았고 오늘은 강원도에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쪽은 서해와 남해서부 해상 주로 서쪽 바다 쪽에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5% 오른 7,394.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오른 25,809.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1.86% 올랐습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약 13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한국 시간 모레 밤 9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 등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KBS 한국방송은 체코와의 경기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앞서 A조 조별리그 1차전 경기를 먼저 치른 개최국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위한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됐고 최대 6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동대 등 경찰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거리 응원을 위해 시민들이 모여드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온열 질환에

또 데뷔하기로 했습니다.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한 주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대표 도서관 시공사 현장 대리인과 감리단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4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입찰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시각 11일 예금금리를 연 2%에서 2.25%로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4% 그리고 2.65%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강원도 중북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 언론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전 체코와 32강 진출이 걸린 첫 경기를 치릅니다. 경찰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에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에 공감을 이룬 가운데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인 김향규 의원과 민주당 상황 들어보고요. 정치와이에서 여야 상황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와이에선 헌법재판소가 전원 재판부로 회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두 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경찰이 어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고요.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0명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부는 종로구 선관위 사무실에선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그리고 예산서와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확보했고, 강남 선관위에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를 기록한 투표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 아니면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0: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최근 민심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단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는 사과를 했지만 다만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줄인 게 용지 부족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추긴 했지만 사전투표율 23.3%를 감안하면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이 지역 전체로 보면

0: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장 남았다면서 결국 문제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투표소별 이제 배분 실패였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줄인 이유로 남은 용지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분실과 도난 우려도 있고 그런 걸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민의 참정권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이 선거관리 편의나 의혹 대응을 먼저 고려했다는 설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입력이 오류된 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죠.
0: 네. 먼저 전북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 전산 입력 오류로 1104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경기 광주시 추월읍의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의 결과로 잘못 입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700여 명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성남시 중원구 금강이동 제3투표소에선 후보자 순서를 착각을 해서 이 득표수를 바꿔서 입력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이후에 수치를 바로 잡았고 당락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국회의 국정조사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0: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여야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 방식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와 선거 당일 대응 그리고 제도 전반을 조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와 위원 숫자를 각 당이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쟁점이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부터 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0: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관례대로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는데요. 의원들 앞에선 정청래 대표는 이 진영 내 큰 논란이 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한 발언을 의식한 것처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곧바로 정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언론에 전한 내용을 보면 이 장철민 의원이 의원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심리적으로 참패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느낀다. 정 대표가 다시 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다른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잘 들었다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는데 친정청래계는 당원 평가를 통해 판단받으면 된다면서 사퇴로 낸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도 장도

0: 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참정권 침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거들었고요.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현재 의총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0: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서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과징금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4,236억 원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으로 수집한 위반 행위에는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이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키 관리와 접근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관리 부실이 유출 원인이었던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쿠팡 측이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이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제재가 약하다고 비판한 반면에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게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1: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죠. 북중미 월드컵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첫 경기 앞두고 있네요.
0: 네,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오전 4시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열립니다. 10일에 연속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 대표팀도 이제 원정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좀 이따가 오전 11시에 멕시코 과달라 하라 에서 체코와 1차전을 치릅니다. 이어서 19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대결을 하고 25일 오전 10시엔 몬테레이로 이동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에 대비해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며 1차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선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대표가 마지막 월드컵일 거란 전망에 대해선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 오직 대표팀의 성적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벽으로 오늘 새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양해각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고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 이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마무리될 거고 아마도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거라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한 거라면서 이것이 미국이 추구해온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종전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 소식을 확인한 뒤에 예정했던 공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실제 서명까지 이어진다면 중동 지역 긴장 완화는 물론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한 만큼 최종 서명 전까지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 관련한 교통 상황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가 오전 11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응원 참가자들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교통 통제가 되는 구간은 없지만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의 교통문제가 예상되니까요. 참고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종로, 을지로 등의 소통 모두 원활합니다. 간선도로 상황도 평소보다 훨씬 수월한 모습인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도

0: 나쁘지 않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 전해줬지만 그 종전 합의서 체결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크게 반등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합의에 근접했다. 이제는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겼다. 이렇게 밝혔고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유럽 회담에서 이번 주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급락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졌습니다. 미국 WTI 유가가 4% 하락한 86달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0bp 하락한 4.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났고요. S&P 500은 1.8%, 나스닥 100은 3.3%, 다우지수는 1.9%. 게다가 MSCI 월드지수까지 1.5% 상승하면서 최근 이틀간의 하락을 한 번에 만회했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WTI 유가가 80달러대인 거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그만큼 좀 이 소식 미국과 이란 협상 소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2: 예, 그렇죠. 이번 협상을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종료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며칠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것이 위험 자산의 강력한 호재가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2: UBS에서는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이제 전쟁보다는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1: 네,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흐름입니다.
2: 예, 최근 며칠 동안 보게 되면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금리 우려와 차익 실현으로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약 8%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 예.
2: 투자자들은 AI 성장 스토리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뿐이라는 인식을 다시 갖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가 됐고 AI 투자 확대 기대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강한 반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1: 네. 자, 뭐 올해 최대 이벤트죠. 스페이스 X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공모가가 135달러로 확정됐다고요?
2: 네. 스페이스 X가 이번 IPO를 통해서 무려 750억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기존의 최대 IPO를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의 국영기업이죠. 아람코가 294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기록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역사적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공모가 가격은 주당 135달러, 공모 주식 수는 5억 5,560만 주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기업 가치를 환산을 해보면 1조 7,700억 달러인데요. 희석 기준으로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1: 네.
2: 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최상위권 기업 반열에 오른 셈이고요. AI, 우주, 위성통신 산업을 아우르는 초대형 성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예, 기업 가치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좀 블랙홀 같다, 자금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이 주는 의미 좀 분석해 주시죠.
2: 네, 이번 IPO가 공급 물량보다 훨씬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청약 수요가 공모 물량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8,330만 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이 됐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두 행사가 되면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가 아니라 86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이 전형적인 포모 장세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1: 네.
2: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놓칠까 봐 이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뛰어들고 있기도 하고 이번 IPO 열풍은 그런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2: 네, AI 산업이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가격 경쟁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오픈 AI가 엔트로픽의 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사가 향후 IPO를 앞두고 기업 고객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쟁 역시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까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뭘까요?
2: 예,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캐펙스를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인텔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인텔이 AI 시대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도비의 경우에는 CFO 퇴임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CEO가 이미 퇴진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경영진 공백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혜주 안에서도 기업별 차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국제 유가와 금 시세도 전해주시죠.
2: 네. 원자재 시장에서 전쟁 우려 완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WTI 유가가 오랜만에 80달러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게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로 이어졌죠.
1: 네.
2: 그런데 금 가격은 3.5% 상승한 온스당 4,2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금의 상승 같은 경우는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성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쟁 공포가 물러나자 투자자들이 다시 AI, 성장주, 그리고 IPO 열풍에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그 다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스페이스X IPO,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8%대 급등, 그리고 S&P500 1.8% 상승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 하루였습니다.
1: 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사이드카가 발동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엄청난데 어제 시장 정리해 주시죠.
2: 네. 어제 6월 11일은 패닉셀과 저가 매수가 하루 안에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2.86% 급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2,394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7,76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 저점 대비 37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시장이 반등했던 직후 다시 패닉이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저가 매수 욕구가 동시에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1: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2: 네, 장 초반 급락 원인은 결국 기술주 약세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우려였었고요.
1: 네.
2: 미국 시장에서 AI나 반도체 관련 주가 흔들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었죠. 근데 장 초반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부 약세였는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반도체 주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1: 네.
2: 예,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AI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1: 네. 수급 쪽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2: 예, 개인 투자자 자금이 계속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개인이 홀로 2조가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로 보면 개인 순매수 규모가 지금 79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신용 융자 잔액은 29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전년 대비 보면 전년에 17조 원 정도의 신용융자가 있었으니 약 7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1: 예.
2: 외국인들도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약 124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요.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환율 상승, 두 번째가 미국 금리 불확실성, 셋째가 AI 반도체 상승으로 인한 그 차익 실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최근 이렇게 큰 변동성 속에서도 반도체는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 결국 실적 때문입니다. 이 최근 조정이 나왔지만 AI 서버 투자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메모리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AI 메모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단기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반도체가 빠지면 시장이 무너지고 반도체가 오르면 시장이 살아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네.
2: 현재 한국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중심 시장이라는 점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커진 모습입니다.
1: 예. 자, 잠시 후 열릴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2: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한가에 가까운 7.58% 크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의 시초가는 8,000포인트를 넘어서서 8,200대 이상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최근의 변동성을 딛고 다시 8,000포인트 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로도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시장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내년 말까지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시간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북중미 월드컵 개막했습니다.
4: 네.
1: 오전에는 우리 축구대표팀 첫 경기가 열려서 거리 응원도 지금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4: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 내륙산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내륙산지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이 열리는 시간대는 햇살이 점차 강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덩달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과 비슷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를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마시고 양산과 모자 등을 활용해 햇볕 노출을 줄이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 네, 거리 응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네.
1: 자, 우리 축구 대표팀 첫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 현지 날씨는 어떨까요?
4: 네,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에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이 고지대 적응과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해발 약 1570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는 기압이 낮아서 공이 빠르게 날아가고 체력 소모가 큽니다. 이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정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경기 시간대에 천둥 번개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표팀의 첫 승리 소식이 전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주말 날씨 알려주시죠.
4: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모레 일요일은 전국 내륙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많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올라가 주말에는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네. 주말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3: 정치,
5: 전격 시사,
3: 뉴스,
5: 전격 시사,
3: 인터뷰,
5: 전격 시사,
3: 주식,
5: 전격 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

0: 본격 인터뷰 1부에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0: 네. 어제 의원총회 네. 뭐 보도가 쏟아지더라고요.
1: 네.
0: 네, 네. 특히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저희 기자들도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냈던데요. 얼마나 분위기가 열기가 뜨거웠는지 궁금합니다.
1: 별로 안 뜨거웠어요.
0: 안 뜨거웠습니까?
1: 네. 그냥 차분했습니다.
0: 네.
1: 통상적으로 큰 이벤트 선거 같은 일이 있고 나면 의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쏟아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불만이 갖고 있는 분도 해소가 되고 또 의원들도 서로 다른 생각 갖는 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번에는 지역마다 또 공천이나 선거 결과 사정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또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뭐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차분하게 진행됐고 뭐 감정이 격해지거나 뭐 고성이 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0: 네.
1: 그냥 각자 서로의 의견들을 얘기했고
0: 네.
1: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들은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0: 네네.
1: 지도부도 끝까지 그냥 경청해 주셔서 그냥 분위기는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0: 네.
1: 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의원님들 얘기를 들었고 이번 달에 본회의가 뭐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이니까
0: 네.
1: 항상 본회의 정에는 의총을 하니까요.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곰고 터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해야 서로 배려도 하고 그럴 텐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갈등을 현출시켜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바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각자 이제 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당의 싸움이 뭐 재밌는 기사거리긴 한데 좀 과장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재밌는데 과장이 좀 됐다.
1: 네.
0: 그 장철민 의원 발언을 네. 많이들 기사화했습니다. 네. 예측할 수 있었던 패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참패 이상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임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선거에서 당내 갈등 관리를 못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선거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차분한 의총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의 패배 그 이유 그리고 이거를 통한 책임론에 대해서 당내 의원님들의 분위기 목소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1: 아니 뭐 서울시장이 진 부분은 뭐 충격이 원체 커갖고요. 근데 의원님들이 원인으로 삼는 이야기도 한 100가지가 넘을 것 같고 어떤 선거든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선거가 찜찜한 승리 내지는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판정승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부 사퇴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뭐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는 분명히 뭐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죠. 그게 현실적으로 당내 상황이고요.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백서라든지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폭넓게 논의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경선에도 나섰었잖아요. 근데 경선 관리가 너무 불친절하고 불투명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1: 거칠었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경선에 이제 참여하신 분이 이번에 몇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광역지자체장 나가신 분만 경험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뭐 전남 광주 통합 이후에 경선 과정을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신정훈 의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얘기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경위를 설명하고 또 오해인 부분을 또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의원들 분위기가 동료 의원이 너무 거칠었다고 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니까 뭐 지도부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당내 경선은 이제 의원들이나 당사자들한테 사후적으로도 상세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당 대표의 제도전환할 거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퇴부터 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 발언 안에는 경선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에 대한 불신이 좀 묻어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항상 뭐 연임에 도전하는 분이 그 선거 룰을 정하거나 선거 준비를 하면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요. 근데 당원 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에서는 이 전당대 50일 전에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즈음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도.
0: 현재도.
1: 네. 네. 그런데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한 6월 말 정도에는 네. 사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일부 의원은 조금 더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고 뭐 어차피 당원 당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당 분위기상 그 50일 전 즈음에서는 만약에 연임 도전하신다면 사퇴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사퇴론까지 나왔다는 게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책임론에서 사퇴론까지.
1: 네.
0: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흐름도 한 전당대회 한 50일 전에는 보통 또 거취를 네. 정리를 하시고 연임에 네. 도전하신다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1: 그러니까 이게 딱 공교롭게도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선거가 없었으면 국민의힘처럼 사퇴할 거냐 말 거냐가 큰 이슈일 텐데 저희는 어차피 사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10일 상간이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지금 당대표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사퇴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만약에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뭐 강하게 그 부분을 이제 책임론을 주장을 하실 것 같고
0: 네.
1: 네. 10일 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0: 그러면
1: 네.
0: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24일 전후에 그러니까 차기 네. 전당대회 준비 구성된 즈음에 네. 내려놓는다면 내려놓을 그때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1: 네.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준비를
1: 네.
0: 하고 계신다.
1: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0: 네.
1: 당에서 전준위 준비나 회의에서 서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 그 즈음에 왜냐면 오해 사시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0: 네네. 네. 사실은 어제 의원총회 전에 정 대표의 발언 때문에 사실 네. 분위기가 조금 더 뭐 언론에서 뛰었을까요? 좀 달아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은 짧다. 이것 때문에 막 온갖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모두 발언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단결을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날에는 누가 봐도 민심은 길고 정권은 짧다. 그럼 정권이 누굴 얘기하느냐. 이재명 정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단결을 강조를 했는데 그건 또 공개된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하실 말씀을 일단 다 한 다음에 좀 자중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앵커님이 그런 건지라고 하신 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정권은 짧다라고 발언하시는 의도를 뭐 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름 당직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해석을 넣기는 어렵고.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어제는 분명히 그런 우려를 알고 계셔서 더 이상 그 오해가 오해 또는 그런 주장이 커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당대표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경우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제 공개하겠다고 하신 거는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단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고.
0: 네.
1: 만약에 정말 대통령하고 계속 각을 세우려고 하시면 뭐 굳이 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분명히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그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게 다뤄졌을까요? 또 결론도 궁금하고요.
1: 뭐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제 탄핵 또 비상계엄 이후에 비정상화된 국가가 이제 정상화된 이재명 정부의 1년을 복귀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4년 그중에서도 2년 차 올해는 경제성장과 또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인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발제로 나왔고 토론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네. 앞서 이제 선거백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백서는 언제쯤 나오고 전당대회는 나올까요? 일단은 시점이.
1: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백서라는 게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 또 지방선거는 특히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후보 공천 캠페인 또 지도부의 선거관리 이런 부분을 다 다뤄야 되니 또 외부 전문가가 또 있다 보니까 적어도 뭐 세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네네네. 선거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통 평균 5개월 걸렸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뭐 저도
1: 빨리 나와야 의원들이 선거

0: 그다음 걱정. 왜냐하면 선거가 뭐 결국은 또 2년 후에 있고 네. 또 4년 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긴장감이 있을 때 빨리 백서가 나와야 조금 더 이제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향후 대책도 나올 텐데 항상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긴장감이 떨어져 갖고 관심이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의원총회가 있기 전날 SNS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제안하신 거잖아요. 요거는 그 전날 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 건가요?
0: 뭐 최고위원회에서는 얘기하시진 않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어제 의총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저희 원내 지도부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고려해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고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원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위원회도 30분 공개 최고위를 하지만 그전에 비공개 사전 최고위도 하고 또 항상 전후에 이 비공개 최고위원은 자주 하거든요.
1: 네.
0: 그 이유는 당의 전략이라든지 내부 상황 이런 걸 논의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의원총회도 그렇죠. 마찬가지라서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다 공개해야 된다면 또 비공개 의총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못해서
1: 네.
0: 예, 규정에는 뭐 공개하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1: 근데 당대표 규정도 있습니까? 의원총회
0: 의원총회 관한 규정은 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제 원내대표가 그냥 결정하는
1: 네, 네.
0: 건데
1: 네, 네, 네.
0: 어떤 경우에 공개하고 어떤 경우 비공개할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그거는 당대표님이 그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0: 있죠.
1: 네, 네.
0: 네, 왜냐하면 뭐 공개하면 솔직한 얘기를 또 못하고 결국은 남들이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듣기에 좋은 얘기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당의 아픈 얘기나 뭐 솔직한 얘기를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으셔서 또 고민이죠. 네.
1: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0: 저는 뭐 의원들의 발언도 저는 뭐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들 중에도 공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비공개 부분은 또 의원들의 단체 텔레방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저희들끼리 논의할 수 있으니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에도 또 비공개 전략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네. 1인 1표제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이미 당무위원회까지 다 의결이 끝난 거죠?
0: 아, 원래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이미 다 결정이 됐고요.
1: 네.
0: 최근에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말고 지역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찾아보니까 당내 선거가 일부 더 있는데 거기에는 1인 1표제를 개정을 못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해서 그 부분을 쭉 모아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거고요. 이번
1: 네.
0: 전당대회하고는 관계없는 과정을
1: 거군요.
0: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1인 1표제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 이미 전당대회는 끝난 걸로 알았는데
0: 네.
1: 계속 기사가 나오고 또 당내 의견들이 표출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뭐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원 투표 과정에서 1인 1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50대 의사는 인구 비율보다 2배 정도 더 반영이 되는데 20대 의사는 절반도 반영 못 되는 거로 계속 얘기됐지만 호남 당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영남 쪽은 적은 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미 뭐 전당대회 투표 방식은 다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2030의 표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 의식이 당내에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있죠.
1: 예. 네.
0: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2030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낼 거냐의 이슈인데 이번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20, 30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분이 응답률이 낮을 텐데 가중치를

0: 두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2030을 인구 비율 수준 이상으로는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연령이나 지역들을 다 이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충족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샘플을 딱 정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고 전화 응답하면 그게 그냥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1: 아, 좀
0: 그건
1: 다르군요.
0: 어느 정당이든
1: 네,
0: 똑같거든요. 당내 네. 경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2030들이 당내 경선에는 이제 뭐 그게 원인이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한 거든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안 만든 거든 분명히 경선 과정에 그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김남 의원님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인 1투표제는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는 이미 다 확정이 된 거라 그거를 지금 바꾸자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을 때 지금의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선거 때도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남 전북 자주 가시고 오늘도 최고위를 광주에서 하니까 이걸 갖고 호남 민심 수습과 당원 표심 결집 행보다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한 해석은 동의하세요?
0: 호남 민심 수습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북에서는 뭐 저희가 이겼습니다만 여하튼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이제 뭐 일부의 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도 일부 기초지자체장을 저희가 뺏겼어요.
1: 네.
0: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안 하겠다. 뭐 사안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공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 현장 최고위원회 가장 첫 장소로 광주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위한 국정조사 네. 다음 주에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0: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본회의 보고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야에서 위원장이나 위원 선임을 협의를 하면요. 위원회가 먼저 열려서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1: 네.
0: 그러면 그거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게 목표고 그러면 바로 다음 주 말이나 부터는 국조특위가 실제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선거개혁 TF를 통해서
1: 네.
0: 이미 사전에 선관위 보고라든지 자료 수집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면 바로 실질적인 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야당이 요구하는 위원장이라든가
0: 네.
1: 동수로 네. 특위를 구성하자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0: 하나씩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1: 하나씩이요? 뭘 하나 주고 아니, 뭘 하나 받은.
0: 협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네. 이번에 위원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의 잘못.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인데 뭐 저희가 위원장을 막 고집을 하면 아 민주당이 뭐 캥기는 거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또 국민의힘이 공격하실 거 아니잖아요. 정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는 좀 뭐 적절히 협의하고 잘 협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도 같이 하자는 네.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0: 저희 당에서도 뭐 특검을 발의하는 의원도 있고
1: 네.
0: 저희도 당연히 특검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만 보니까 합수본에서 검경 합수본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조특위가 진행되는데 특검은 이 부실할 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합수본은 고발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특검은 좀 다르죠.
1: 네.
0: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또 특검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구성하고 임명 절차나 사무실 준비하고 이러면 보통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두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검 협의하는 것도 병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국조와 합수본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네. 안 남아서 이 질문 두 가지를 제가 하나 빨리 네. 드리겠습니다. 정정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해서 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넘겨라. 이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0: 뭐 민심을 달리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것보다 민생 챙기는 실제로 국민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된다. 정무적인 정책적인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를 가져와야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네. 네.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저녁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송파구에 지금 그 개표소 앞에서 봉쇄 시위가 네. 오래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체육 단체들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 일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 계속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은 뭐 참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집회의 자유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민들의 불만이 되게 커지면 그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장소를 체육관은 최대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올림픽공원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일단 정상적으로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고 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 8시 정치화요로 돌아오겠습니다. 처럼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 대부분 지역 맑고 덥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이지만 초여름 더위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늘한 아침인데 오늘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류수렴에 의한 소나기 예보가 잦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겠지만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양 예보되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쌀악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전주 29, 대구 30도 등 25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6에서 32도 분포로 더 덥겠습니다.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은데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고 또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 쪽 매우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원래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요새 웬 발언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예, 따라가기 바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실 거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3: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방에서 그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정청래 대표의 말씀 중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건 보통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야당 대표들이 썼던 말이고 정청래 대표도 이 문장을 여러 번 썼는데 대상자들이 탄핵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 써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문장을 쓴다?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 연임 도전을 할 걸로는 보여지는데 그 연임 도전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좀 여당 대표로서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포괄적으로 아마 좀 많은 그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용예가 그 뭐 신인규 변호사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쓴 게 세 번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세 번이 있고 한 번이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요 단어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한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2016년 7월에 이제 사드를 그 성주에 배치했을 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이제 대행이죠. 비판한, 네. 아니요, 총리네요, 총리. 당시에는 네, 탄핵 전이니까 총리를 비판하면서도 요 똑같은 얘기를 썼고, 그 전에 이제, 그 백남기 농민 사망했을 때도 이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용례를 봤을 때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이 맥락에 나오는 게 맞나? 이게 만약에 주체가 되려면은 당사자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니 국민의 마음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사자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은 야당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용례들을 봤을 네. 때. 이거는 한판 뜨자는 건가? 뭐 사람 민주당에서 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0: 네.
1: 예. 정청래 대표가 한번 당대표 연임 가고 나는 이거 내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뭐 딴지보에다가 뭐 네, 글 쓰고 네. 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네. 그냥 나는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네.
0: 앞서 신 대표님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지금은 책임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약간 모드를 바꾼 건 아닌가요? 네. 저는 좀 그 부분이 과연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사실 공교롭게도 뭐 공교로운지 제가 정당 내부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대표 네. 책임론 네. 사퇴론까지 같이 네. 불거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네.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예상되는 흐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4: 처음에 이제 그 이른바 명청대전, 네. 명청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패널분들이 처음에 그런 거 부인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 갈등 양상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제가 장동영 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레벨이 다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장동영 대표 관련해서는 표면적인 거고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정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부분이 있고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같은 수준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게 힘이 되는데 딱 수순이 있거든요. 한동훈 측,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이 부분은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안정적 변화를 조금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저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표현은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들이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들이받았지만 척을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도 뛴다. 이거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략상 나도 들이받을 수 있다. 이거를 한번 포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강으로 갈지 강약으로 갈지를 볼 때는 우선은 후자라고 볼 수 있고
0: 네.
4: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칼을 친 쪽과 칼을 맞은 쪽의 싸움이잖아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됐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저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는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정청래 대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을 할수록 힘이 들어갈수록 힘이 먹히지 않으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치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레임덕입니다.
3: 근데 네. 저는 정청래 네. 대표가 제가 네.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다 한 두 가지만 그 논거를 대자면
0: 예.
3: 일단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연임 도전을 지금 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책임론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입증이 될 것 같고
0: 네.
3: 그럼 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1인 1표제를 통과시켜서 해볼만 하다라는 그러니까 대의원에 대한 20배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김어준 씨 영향력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름 이건 뭐 선전포고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고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 다음에 갑자기 또 이재명 보유국이다라고 하면서 단결을 또 외치거든요.
0: 네.
3: 이게 저는 최악의 전략이라고 봐요. 결국 우왕좌왕하면서 이두저도 아닌 메시지를 혼용해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거는 지지자들의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앞날이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그 17대 동기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 스타일은 비슷해요. 인기 기반을 통해서 말도 거침없이 하고 하는데 그 모순들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 전략이었거든요. 전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굉장히 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0: 소매를 거두시는 걸 보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3: 있으세요? 신이 부르신가요?
1: 네, 꿀잼입니다. 네, 관전자 입장에는 꿀잼이고
0: 네.
1: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물론 이제 포장은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뭐 대통령이 이제 갓 2년 차 이제 들어가는 대통령이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근데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진짜 실제 재선을 이제 나오고 그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당원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어쨌든 뭐 당무개입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전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뭐 저는 전면적인 레임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네, 한 타격을 받는 건 맞고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혼용해서 쓰는데 레임덕은 정확하게는 공무원들이 차기 권력의 줄을 서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러면 정청래의 눈치를 보고 말을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안 들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당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에는 그게 되겠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 이제 레임덕이 올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
0: 네.
1: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운을 걸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기 권력 분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주저앉히려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친청계 아니 친명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예 네. 못 나오게 하는 게
0: 그러니까 연임을 아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1: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다 이재명이 했던 건데 예, 계속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원래 당대표를 연임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민주당에는.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둔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예외 규정을 두고. 그 당원 1인 1표제는 아니지만 당원 주권 시대를 먼저 열고 선언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이재명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했던 길을 똑같이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 정청래 대표로 해서 굉장히 볼만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3: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모델이다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 쪽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때 당시는 시대 배경이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니까 단결을 강조하면서 연임이 힘을 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잘해가지고 연임론이 나온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있어서 연임이 또 성공이 되고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연임에 성공을 한 건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이고 또 성과가 없어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재명 모델을 이야기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공감을 얻기는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제가 네. 요즘 보면 민주당 쪽에서 패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청래 대표 관련해서 제대로 디펜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0: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죠?
4: 뭐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죠. 정청래 쪽의 당직자조차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징계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픽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민이 정은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못 준 거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소시효 특검 관련해서 이건 좀 너무하다는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수요를 압박을 한 겁니다. 일종의 세금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역반응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거는 통설이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은 있습니다. 잠깐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부장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냉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뭐 냉정하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게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장 진부분이 정청래 대표의 탓이 크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냐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말씀드리는
3: 정청래 대표 책임이 전 매우 크다고 보는 게 네. 아니.

0: 정청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영입한 재보궐선거 네. 그 공천자들 있잖아요. 네. 다 거의 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주, 그리고 울산, 네. 부산 북구, 네.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돕지 않아서 졌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당의 전략과 어떤 비전의 부재로 졌다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전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뭐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 김기행 대변인이 역시 노련하신 게 잘 끼어들어서 갈라치기 잘하네요. 아주 그냥 싸움 붙이라고. 싸움 붙이라고.
2: 분석이 여기로 갑니까?
1: 아니 아니요. 그냥 워낙 노련하셔서 제가 감탄했어요. 들으면서 감탄했고. 그 뭐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저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누가 더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들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다고 보고 결국은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표로 그거를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정청래 대표는 안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경로 의존성이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보다도 그 와중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가가지고 또 쓴 거, 야 진짜 무섭구나 진짜. 그러니까 참 민심은 딴지일보에 있고, 딴지에 있고 이거를 자기는 버릴 수가 없고 붙어보자라는 거. 이게 그래서 양당 대표가 굉장히 비슷한 게 다르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한쪽은 김어준, 한쪽은 고성국 뭐 붙들고 이제 나는 이거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강성 지지층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극단화되는 거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거 이게 그리고 굉장히 좀 중도층에서는 안 좋게 보이는 거 이게 참 문제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3: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상대 후보가 될 상대 경쟁자가 김민석 총리인데 이른바 이제 후단협이잖아요. 후단협이 했을 때 친노와 친문 진영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광장 적장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이미 세워졌고 뭐 가진 게 그것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뭐냐면 전당대회까지 포석을 두면서 아 우리가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얘기한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일종의 제가 볼 때 견제구를 날렸다고.
0: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좀 재밌는데 약간 장동혁 대표랑 좀 쌍둥이 비슷하게 보여서 이렇게 옹호가 되나 심정 좀 옹호가 되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 뭐 친노 친문 이런 개파 따지고 지금 족보 따지잖아요. 이런 족보 정치를 그만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어지긴 새로운 정치의 문법이거든요. 이제는 정치인이 실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서 누가 더 중원 싸움을 더 잘하느냐 능력으로 정치를 하느냐 이거 싸움인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가 뭐 친노고 친문이고 뿌리고 뭐 조국 대표도 내가 더 민주당스럽고 이제 이런 식의 족보 정치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과 지금 너무 역행하는 쪽으로 정청래 대표가 딴지 게시판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나오대요. 정권은 짧고 딴지는 영원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이 정치적인 전 수명을 좀 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래 해왔는데 이런 족보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민주당 얘기는 좀 정리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24일 그러니까 전당대 준비위 구성 전후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고 예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것도 이재명 따라하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4년 6월 24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26일 날 전준이가 하니까 정확하게 그때도 8월 18일 날 전당대회 열렸고 이번에 8월 17일인가 아마 열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어제 이제 단합 얘기 15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단합 얘기했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단합 단합 단합. 아. 예, 그거 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나도 가겠다. 그래서 뭐 그때 즈음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 네. 네. 다른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을
3: 그러니까
2: 갖고 계십니까?
3: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0: 당을 접수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거를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고요. 추미애 지금 지사님, 네. 지사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당원 주권 아까 언급을 했지만 원래는 대의원이 1에 권리당은 60이었거든요. 그거를 1대 20으로 낮췄고 그렇다면 1대 1로 하는 게 그 흐름상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명분은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걸 네. 최고 지도부가 모두 다 사퇴하자는 네. 얘기와 함께 네. 장동영 대표도 사퇴하라는 압박이었잖아요. 어제 조광한 최고는 또 철없는 소리라는 발언으로 또 화제가 됐고. 자, 근데 이 아까 그 김기영 대변인이 그 수순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갖는 언론에서 갖는 관심도에 비해서 큰
0: 레벨이
1: 타격?
0: 다릅니다.
1: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네. 뉴스라는 건 특이사항이 있어야 돼요. 계속 사퇴하라다가 사퇴하라는 건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게 없다가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라 이게 확 올라오면 괜찮은데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거 관련해서 결과를 놓고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거칠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픈 사례가 있는 게 그 당대표를 속된 표현으로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원 연달아 사퇴하면서 드러냈는데 이게 그 이후에 후유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했을 때 지금 방식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마땅한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레파토리 방송에서 아니 방송이 아니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쪽에서 나가라 사퇴하자 했을 때 그게 반응이 있냐. 그리고 초재에선 모임에서 나가라 했을 때 반응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점정식 의원 말고 김덕 의원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어떤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또 네. 하나는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장동영 지도부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뚜렷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영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그다음에 아쉬움과 그런 대목이 있지만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해서 마땅한 게 없다는 게 현실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우재준 최고의 의원 그 내용을 쫙 들어보면 이게 보니까 뭐 선거에서 졌다 해서 뭐 책임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였냐면 2028년 총선을 위해서 앞에서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6, 7개월은 되게 빠듯하다.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1년, 그러니까 28년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지도부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건 좀 그렇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 그럼 대안과 미래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0: 해서. 저는요. 의원총회를 소집을 하면 장동혁 네. 대표가 가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다툴 수 있죠.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 이번 선거 후폭풍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정치판을 봤지만은 이를테면은 무승부가 나가지고 양당 대표나 책임론이 양당에서 다 안 나오는 경우는 봤는데 양당 대표 모두 사퇴하라고 한 거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여론조사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 네.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네.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1036명 무선 ARS 조사한 건데 어느 정당이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가를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40.3, 민주당 34.3.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워낙 이제 바닥을 치다가 올라오니까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당대표 중에 누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냐를 물어보니까 장동혁 30.3, 정청래 25.6, 조국 11.8 뭐 이 순서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은 이겼어. 장동혁은 패자야. 이걸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중에 평가를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거고 그 외 하지만은 잡음이 많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국민의힘은

0: 명백하게 진 거예요. 이게 지난번 2022년에 그때 12대 5로 민주당이 졌어요.
1: 그렇죠.
0: 그때 12 근데 5가 여기에 호남이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12대 4예요. 이거 네. 이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것도 경기도 하나 가져오고 호남하고 제주도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깔꿈. 그때 경기도도 5시 반에 뒤집어졌고 서울은 이번에 7시 반에 뒤집어졌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경기도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패배예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와 당권파가 솔직히 양심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짓들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6년에 한석 차이로 졌거든요. 물론 그때 기대치가 막 180석 갔나 새누리당이 이랬는데 총선에서 한석 차이로 졌는데도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도영 대표가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뉴노멀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 아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더 이상 사퇴가 이제 반응을 못 끌어올 정도로 뭐 동력을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저는 생명력을 잃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대안도 없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인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퇴의 동력이 없으니까 우린 더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님 말씀에서도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승리가 없는 승장이에요.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은 승장이 지금 돼버린 장동혁 대표의 위치인데 전 이거 정말 염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서울시장 선거가 분기점이 됐고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겼다로 지금 이걸 연명하고 있는 건데 아니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아니 서울시 유세에 한 번이라도 갔나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오세훈 시장이 정말 당대표에 대해서는 오지 말라 그랬고 지금도 장도현 대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장도현 대표나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싹 없는 듯이 아 우리가 이겼고 우리는 승장이야 버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 정말 염치의 문제다.
1: 네, 김기웅 대변인.
3: 서울시장 네. 관련해가지고 선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TV조선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다녔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장동혁 대표의 탓, 뭐 책임 그런 걸 떠나서 같이 다닌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역 GTX-A 관련한 거나 네. 서소문 고가 사고가 났을 때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어떤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고
1: 네.
3: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견이 있다고 파열음이 나는 것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군가를 심판하듯이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요.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비판받아야겠죠. 다만 4년 전 선거와 비교하는 게 맞을까? 4년 전 선거는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2개월 뒤에 일어난 거거든요. 3월인데 6월이니까 한 2개월 뒤에 났습니다. 네. 되게 유리한 판이었고요.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상황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낫고 이거를 지금의 뭐 패배를 감추기 위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때 상황과 비교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1: 네. 근데 이 사퇴도 사퇴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당선자도 낙선자도 만나지도 않고 지금 오로지 지금 재선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잖아요.
3: 네.
1: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도 좀 놀란 게 2030이 이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거 1년의 상황에서 선관위 뜯어보니까 투표 입력, 개표된 입력값도 제대로 못하고 투표용지도 보니까 넘버링이 없는 거를 하고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사실 2030의 그 올림픽공원에 그런 어떤 모임이 없었다면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 정도 동력을 과연 가졌을까 부분이고요. 전 정치권이 거기 가서 편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본인 입장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드러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을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고 이기지 못한 거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2030의 목소리는 이겁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뭔가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그런 압박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선의가 있거든요. 장동현 씨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부정선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선거와는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의 그 주장이 그 부정선거가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정치와의 1부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네,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지 구조 사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아까 1부를 마무리했는데, 자, 근데 김기현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2030의 이 지금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들, 목소리들을 정치인으로서 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또 논란이 촉발된 게 그 도화지에 부정선거, 재선거, 재선거, 부정선거라든 그 도화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당대표가 공개가 되면서 아니, 이거 지금 부정선거까지에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어떤 비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그 선거 얘기와 연결져서 했던 부분은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선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공직선거법 조항 갖고. 근데 만약에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3연임 부분에 걸려서 할 수가 없다. 당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된 4당 소속의 시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게 이럴 데가 없다. 아, 장도혁 대표. 그 아까 전에 앵커가 왜 당선자도 낙선자도 안 만나고 현장에 이제 가 있는 게 이상하다. 만난 사람이 있죠. 황교안 대표를 만났죠. 부정을 외치는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연히 만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와 선을 그어왔던,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왔던 부실관리에 그거를 질타했던 거를 그 국민의힘 기조를 완전히 이제 부정선거를 또 발을 담그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고, 이게 재선거와 재투표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0: 네.
1: 재선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방선거 한 번 더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나왔던 후보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도 다시 다 해야 되고요. 당에서. 그리고 후보자들도 새로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완전히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재선거를 하려면 게다가 이거는 우리가 재선거 합시다라고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네. 이거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예 재선거를 하려.
0: 네. 그러니까
1: 이게 가능한 거냐.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무책임하게 지금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 당대표의 그 무거운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깥에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게 지금 부정선거 그게 다르다. 의미가 지금 다르다. 사람들이. 그분들은 다를 수 있죠. 부정선거가. 근데 당대표는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거기에 시위가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검문하고 있고
0: 네.
1: 경찰도 모욕 주고 있고 시진핑 XX 해봐 뭐 이런 거 지금 물어보고 뭐 사람들한테. 게다가 거기에 아홉 개 단체가 지금 그 핸드볼 경기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월급 못 주고 있고 세금 납부 못 하고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못 보고 있고 아시안게임 100일 남았는데 훈련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아니, 참정권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권리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야당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 안에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뭐 존중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체육단체들이 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당대표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우리가 보증하겠다고 해서 이거 옮겨놓고 이제는 그거를 막는 거는 이제는 풀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라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야당 대표가 지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2: 아니, 저는 좋은 지적하셨다고 네네. 보고 있고요.
0: 네.
2: 우선 현장에 가면 태극기를 그려서 시민들이, 청년들이 줍니다. 거기에 재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든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뭔가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민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 정치권이 장동영 대표가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또 현장에서 그게 역반응이 또 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기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를 내에 해야 되고 투명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들은 제3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대표를 뽑아서 그걸 좀 관찰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 아니, 그리고 저도 그 잠실에서 지금 올림픽공원에 지금 오랫동안 이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안에는 이제 부실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걸 또 이용하려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붙어 있어요, 일부가. 그게 섞여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안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부실선거 주장하러 거기 가신 분들 중에서는 그 불법행위 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의 관점에서 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를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 가가지고 남의 물건 뺏고 통행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라는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이 제도권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그가 불법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선별적으로 어렵지만 전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드는 것이고 부실선거의 목소리 아까 그 장도엽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김기영 대변인도 뭐 책임감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책임감을 선거 관리에 대해서만 지금 느낄 게 아니라 당에 대한 문제에도 책임감을 느껴야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고 있고 국회도 동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 이건 장동현 대표가 중간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끼어 팔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정말 좀 본인의 이익 같은 거 좀 내려놓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권이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 내야 된다. 저는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전 줬다. 저는 그렇게
2: 저는
3: 봅니다.
2: 자연스럽게 이번 주 주말에 많은 분들이 모일 거예요. 그 어떻게 많은 분들이 모아지는 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이 할 부분도 좀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자연스럽게. 네. 장도혁 대표가 이 110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도혁 대표의 발언을 인용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재투표 또는 재선거에 대해서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난상토론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네. 결론을 내리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2: 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과정도 필요한데 저는 제가 갔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서 느꼈던 것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던 것과 제가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와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론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뭔가 결을 같이 하고 거기 뭐 침투됐다?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게 다 알아서 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분들은 이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죠. 정치는 책임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 공정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공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정치가 아니냐. 그런 네.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0: 네. 자, 아까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가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면서 보수지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치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장동영 대표한테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난을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축하의 의미로 또 원내대표 당선이 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난을 보낸 이유가 뭐 지금 보수를 재건하고 또 뭐 물러날 때를 장동현 대표가 알아야 된다. 굳이 이런 메시지를 또 내가지고 이 갈등 상황을 더 부추길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그리고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면 그 해결할 능력이 만약에 전제됐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보수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상황을 정리할 힘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갈등의 한 복판에 들어가고 또 이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것은 별로 한동훈 의원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 처신 같다. 그래서 이 모범답안은 그냥 축하난을 보내고 아, 당선을 축하해서 보냈다. 요까지만 딱 냈으면은 뭐 100점짜리였을 텐데 굳이 이런 메시지를 더 혼용해서 더 혼란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 기류 변화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원석 의원이 됐을 때는 그때 60표로 당선이 됐고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선 투표로 갔고 결국은 55표가 됐잖아요. 47대 55.
0: 48대 55.
1: 48대였나요?
0: 7표 차이. 예, 예.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소위 말해서 이제 주류, 뭐 그거 이제 올드 친윤, 뭐 이런 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반한 정서는 있는데 그렇다고 장동혁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중에서도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한 대표가 그래 한동훈 의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입장에서 뭐 장동혁 찍어내야지.
2: 근데 저는 신인규 대표 동의합니다. 전략상 만약에 본인이 밉다 밉다 해서 드러내고 싶으면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과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표는 이거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와 대척점에서 제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하다 보면 아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있었네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한동훈이 여기서 손을 들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거리를 두고 본인의 역할 속에서 어떤 뭘까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좀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발언 하나 내놔서 주목이 됩니다. 외신 인터뷰에서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탄핵 구속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꽤 높다. 원문으로

0: 스릴이 하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1: 뭐 이제 뭐 탄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높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속 얘기를 한 건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이게 좀 억울하다, 억울하다라는 거 좀 그거를 강조하는 거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당권에 대한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 대표를 잘 뽑지 못해서 만약에 앞으로 총선 지고 정권 재창출 못하면은 우리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조금 더 반정청래 쪽에 쓰게, 그 김민석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이쪽으로 조금 하려는 건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봅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정무적인 판단도 저는 옳다고 보고, 저는 그냥 이 원론적으로 한국 정치의 비극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 중에 행복하게 생을 마치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뭐 탄핵이든 구속이든 어떤 이유로든 다 이렇게 뒤에 그 퇴임 이후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좀 나름대로의 한국의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그 어두운 역사를 저는 좀 원론적으로 강조한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김기훈
3: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권한이 좀 집중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경계를 한다고 한다면 행정권력에 입법권력까지 더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기조를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기자회견을 보면 경고로서 지방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마이웨이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순방 중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뭐 변화를 보일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0: 네, 앞서 1부에서 김준일 대표가 얘기하신 여론조사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화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5: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한 줄로 정리하면 초여름 날씨의 맑음 예보, 그리고 강원도 지방의 소나기입니다. 단 한 곳, 이 강원도 쪽에 기류가 수렴하는 가운데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 돌풍, 심지어는 강원 산지 쪽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맑겠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오후부터 차차 높은 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구름 많거나 또 제주에는 흐린 날씨, 내일은 모처럼 소나기 예보가 빠져 있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제주에 5에서 10mm의 비,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이때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29,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서쪽, 또 남해서부 해상 쪽에 짙겠습니다. 오늘 자외 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보돼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정이었습니다.
0: 성범죄 무죄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 소원이 제기됐는데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됐습니다. 오늘 사건화에 센 두 사건이 왜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는지, 사회적 법적으로 가진 의미에 대해서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언급했던 성범죄 무죄 판결, 이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6: 네,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금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시도를 했으나 피해자가 거의 1시간 동안 75회에 걸쳐 하지 마, 싫어라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재판 소원을 제기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0: 네, 1시간에 75회 걸쳐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또 이유가 나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6: 예, 일단 뭐 유사강간죄도 그렇고 강간죄도 그렇고요. 사실 이 범죄가 성립되어 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폭행 협박은 그 피해자의 한 거, 이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

0: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사건에서는 물론 뭐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뭐 인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1: 자, 그러면 현행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극심하게 폭행과 협박에 대해를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고 또 얼마나 항거래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일단 뭐 그 기준에 따르면 일단 뭐 생명이나 뭐 신체에 대단한 위해를 느낄 만한 협박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뭐 칼이나 둔기 등을 가지고 뭐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네가 뭐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좀 가해자가 압도적인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를 좀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폭행도 가해자를 뿌리치지 못할 정도의 좀 압도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좀 뭐 예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뭐 좀 사지를 누른다거나 뭐 목을 조른다거나 아니면 반항 자,

0: 반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거나 뭐 찰과상이 있다는 등 뭐 상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옷이 찢어지는 등 좀 다소 좀 눈에 보이는 좀 흔적이 있어야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기는 합니다.
1: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강제 추행죄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기준 완화하는 그런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었는데 왜 유독 강간 유사 강간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우선 좀 형량의 무게와 인신 구속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은 뭐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좀 비교적 유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실 뭐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뭐 버스나 지하철, 뭐 사무실 등 다소 좀 개방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뭐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존재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유사 강간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좀 사적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이번 사건은 2심 무죄 후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확정이 되니까 결국 피해자가 재판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0: 일단 그 첫 번째로 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75번이나 거절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어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 좀 해석 문제를 좀 헌재가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자면요. 사실 검사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사부재료 원칙이라든가 법적 안정성에 따라서 다시 나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헌재가 무죄 확정된 형사 판결을 재판 소원으로 깨뜨릴 수 있는 예외적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좀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여성 단체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0: 일단 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입법 시도는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좀 다 무산이 되었죠.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동의 여부라는 주관적 상태가 입증이 곤란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억울한 피고인이 양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죄형법정주의상 범죄의 기준을 좀 명확해야 되는데 동의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묵시적 비동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 협박이 없는 비동의 성범죄를 폭행 협박이 있는 기존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이번 사건은 그 휠체어 이용 지체 장애인이 버스 회사, 뭐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좀 가져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 2심 법원은 버스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1: 네.
0: 그 청구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정 노선 7개 한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제안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회사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 운행 한계를 좀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청구인이 너무 판단 범위가 좁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습니다.
1: 네. 보통 우리가 소송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 또는 계약 이행 소송 이 정도인데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를 해달라는 것도 소송이 가능하네요.
0: 네. 이건 좀 차별구제 소송이라고 해서 약간 좀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긴 한데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차별적 시정 행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승하차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헌재에서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주된 이유는 뭘까요?
0: 네. 아무래도 이 법원의 판결은 좀 뭐라 그럴까 이

0: 예산 상황이나 정책적 비율에 대한 좀 복지적 권리로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단순히 돌아다닐 자유를 넘어서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권리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재판 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살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몇 년째 우리 사회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최종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교통 약자 정책에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0: 만약 이번에 헌재가 이동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이를 제한한 재판을 취소하게 된다면 이동권은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되고요.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유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장애인 이동으로 인한 갈등은 그 책임을 방기한 국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좀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은 좀 복지적인 관점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그 전원 재판부로 회부됐던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요.
0: 네네.
1: 이 지금까지 현행 법 체계, 현행 그 판례에 서 벗어나서 앞으로 법 해석이라든가 입법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일단 성범죄 과정에서는 물리적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만큼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범죄를 강행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유형력 행사다라는 방향으로 좀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번 사안과 같이 명시적인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강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비동의 강간죄 같은 건데요.
1: 네.
0: 사실 이거는 동의라는 주관적 상태를 입증한다기보다는 거절 의사가 표출되었는가를 좀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면 좀 더 증거 주의에도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와이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월 10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정도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은 계단식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어제 26.7도의 낮 기온이 오늘 28도, 내일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사가 강해지는 오후 시간대에 기류가 수렴되는 강원도 쪽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까지도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이 많이 낄 뿐 강수예보는 없고요. 일요일에 제주에는 약한 비가, 전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가 강원도 쪽에 매우 짙게 껴있고요.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등에도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쪽에서는 서해와 남해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기 때문에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오존 농도 오늘 나쁨 단계가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

0: 단계로 어제보다 더 높은 단계로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면서 대전, 전주는 29, 대구는 30도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31도로 일교차가 내일도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KBS 한국방송은 체코와의 경기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앞서 A조 조별리그 1차전 경기를 먼저 치른 멕시코는 남아공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을 위한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가 설치됐고 최대 6천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동대 등 경찰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온열 질환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약 13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란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8달러로 전장 대비 2.92% 내렸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87.71달러로 2.58%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을 한 뒤 MOU 교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제분 공장에서 70대 교통신호수가 25톤 화물차에 받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요 공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 대리인과 감리단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